7월 19일 일요일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침봉 오늘 첫 곡은요. 루이스 폴 보이나요? 였고요. 봉수루 저는 봉태규입니다. 오늘 뭘 먹어야 맛있게 먹었다고 소문이 나지? 오늘은 뭘 해야 끝내주게 놀았다고 소문이 나지? 이런 말이 자주 나오죠. 그죠? 저 같은 경우에는 매일 아침에 출근을 하면서 아 오늘은 어떤 추억 같은 멘트를 해야 우리 봉구레들에게 신금을 울렸다고 소문이 날까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요. 네, 뭐 우리가 뭘 한다고 진짜 동네방네 소문이 날 리는 없겠지만 그런 마음으로 뭐든 하려고 하면요. 오늘 하루를 더 즐겁게 보내려고 뭔가 애쓰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일요일 우리 봉구레들 대한민국이 다 할 정도로 신나고 즐겁게 보내시고요. 내일 아침 봉에 소문내러 와주세요. 그러면 제가 그 누구보다도 소문을 크게 크게 내드릴게요.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침봉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77, 긴 문자 100원,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저는 광고 먼저 듣고 돌아올게요.

0: 글레오?
1: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0: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1: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0: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최유라의 메디솔라 시대. 여러분 오늘도 건강한 식사 하셨나요? 나를 위한 한 끼 챙기기 정말 어려우시죠? 전문가들이 만든 영양 밸런스 식단 메디솔라와 함께해보세요. 저 최유라도 케어받는 똑똑한 맞춤 영양 식단은

0: 정쿡 델리미트.
1: 머리가 좀 비어 보이네.
2: 아, 탈모인가?
1: 에이 설마.
3: 할 때가 캐라시딜 할 때. 남자도
2: 여자도
3: 캐라시딜 캡슐. 설마 할 땐 캐라시딜로 오늘부터 지키세요.
2: 탈모 보조 치료제
3: 캐라시딜.
4: 엄마 손은 약손, 나도 수제야.
2: 약국에서 만나요.
5: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6: 케어. 원해요?
7: 케어원 헤어.
6: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7: 케어원 헤어.
6: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7: 케어원 헤어.
6: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8: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9: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8: 비다샵!
9: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8: 비다이렉트샵!
9: 믿을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8: SK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샵!
10: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잭 존슨, Better Together 듣고 왔고요.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6327님께서 친정집에서 자두 두 봉지를 가져와서 분류하고 지금 잼 만들려고 준비 중입니다. 맛있게 잘 되길 응원해 주세요. 저도 최근에 그 신자두 좋아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일을 하는 장소에서 봉구레를 만나서 그 봉구레가 라디오를 듣고 신자주를 주셔서 아주 맛있게 먹었거든요. 네, 특히 잼 만들 때 제일 중요한 거는 개인적으로는 설탕인 것 같아요. 설탕을 많이 넣으면은 그 어느 때보다도 맛있고 조금 아 뭐 가족들 건강도 생각하고 그래 설탕을 많이 넣는 건 조금 뭐라고 할까요? 좀 건강에 안 좋을 수도 있으니까 막 이런저런 신경을 쓰잖아요. 그러면은 조금 맛은 좀 덜한 것 같아요. 뭔가 설탕을 과감하게 넣는다면은 잼의 맛은 굉장히 맛있어질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8698님께서 자고 있는 남편을 대신해서 차에 카시트 설치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설치했는데 약간 엉망진창이라 다시 다 해체하고 새로 설치하고 있어요. 두 개를요. 둔한 남편이 제가 새로 설치한 걸 알아봐줬으면 좋겠네요. 얘기해야죠, 이럴 때는. 네. 어때? 좀 해보니까 편하지 않아? 내가 했어? 라고 이렇게 슬쩍 얘기하시면은 남편분이 금방 알아보실 것 같고요. 윤소영님께서 일요일 출근길입니다. 10살, 7살, 42살 세 아이들을 두고 가려니 걱정이에요. 셋이서 싸우지 않고 잘 놀았으면 좋겠네요. 10cm의 사랑은 은하수 다방에서 신청해 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걱정되는 거는 42살 이 친구가 많이 걱정이 되는데요. 네, 42살이면은 막 감정이 요동칠 때 아니에요. 사춘기일 때보다. 네. 10cm의 사랑은 은하수 다방에서에 이어서요. 20세기 소년의 언제나 둘이서 두 곡 이어서 듣고 올게요.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아침봉 함께하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우리 봉구레들의 사연 만나보도록 할게요. 이청희님께서 다정하고픈 엄마인데 아이가 크면서 차분하게 말하면 자꾸 말을 안 듣네요. 그래서 자꾸 군대식으로 강하게 말하게 됩니다. 얼른 씻고 밥 먹어. 욕실로 직행해. 라고 말하는 저 자신에게 현타가 옵니다. 애야,

엄마도 애견요이고 싶다. 아이가 한몇살 정도 됐을까요? 근데 그죠. 모든 말을 진짜 아이에게 다정하게 할수 있으면 그것만큼 좋은 건 없을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좀 그렇게 얘기할 때 말고 때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약간 강하게 얘기해야지 들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너무 현타 안 와도 되고요. 아마 대부분 비슷할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좀 아이들이 자라고 조금 내 말을 잘 듣게 되고 되는 뭔가 그런 순간이 오게 되면은 그때 또 다정하게 얘기하면 되니까요. 너무 지금 어떤 이런 상황에 대해서 크게 신경을 쓰지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아마 다 비슷할 거거든요. 1983님께서 남편이 SNS에서 남편을 정말 사랑하는 아내의 10가지 특징이라는 게시물을 보내주면서 우리 마누라는 하나도 해당이 안 되네 라면서 딴지를 걸더라고요. 저도 보란 듯이 남자가 여자를 진짜 사랑할 때 보이는 행동을 보내줬는데요. 근데 보내고 나니 제가 봐도 남편은 4~5가지는 해당되더라고요. 제가 졌어요. 그래도 어쨌든 그런 남편을 두신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는 1983님한테는 긍정적인 신호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우, 근데 이거 남편분에게 보내고 봤더니 하나도 없는 것보다는 그래도 4~5개. 나는 비록 하나도 없지만 그래도 나의 배우자에게 남자가 여자를 진짜 사랑할 때 보이는 행동에 4~5개가 있더라면 그건 좋은 거 아닐까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3211님께서 봉디는 김밥 좋아하시나요? 아침밥으로 햄말이를 하려고 하는데 햄이 다 찢어져서 김밥으로 급 변경했습니다. 김 위에 슬라이스 햄 깔고 그 위에 스크램블 에그에 비빔밥 올리고 묵은지 씻어서 올리고 돌돌 말기. 후다닥 말아서 먹었는데 맛있네요. 여기 제가 좋아하는 노래 이석훈의 사랑이란 건 듣고 싶어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저 김밥 좋아합니다. 네, 지금 말씀해주신 이 레시피대로 만들어도 맛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신청곡 이석훈 사랑이란 건 듣고 올게요.

0: 컬투쇼 20살 축하해.
1: 여러분과 함께하는 컬투쇼.
2: 시간이 흘러도 변치 않는 작품 같은 집. CL스톤을 선택한 당신의 안목이 확신이 되는 순간.
3: 내 아이 그리고 그 다음 세대까지 함께 누리고 싶은 삶의 공간.
2: 흔들림 없는 프리미엄 주거의 새로운 기준.
3: CL스톤 우암건설이 함께합니다.
4: 한강도 보이고 서울도 가까운 신사옥 어디 없을까?
5: 정답은 덕은 DMC IS 비즈타워.
4: 서울과 맞닿은 덕은 지구에 단지 앞 한강. 착한 분양가까지 바로 입주도 가능하니까.
5: 신사옥 마련은 덕은 DMC IS 비즈타워.
4: 02-2677-2677 IS 동서.
6: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7: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FM이 9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안녕하세요. 가수 김혜연입니다. 요즘 음악 활동은 물론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운동을 하면 체력적으로도 여유가 생기고 마음도 넉넉해지고 뭐든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도 생기더라고요. 덕분에 무대에서도 활기찬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요즘 많이 노력하고 있는데요. 그 에너지를 받고 밝게 웃으시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더 행복해져서 운동을 더 열심히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건강 꼭 잘 챙기시면서 행복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더 늦기 전에 올 여름부터 자 도전 시작해 보시면 어떨까요? 지금까지 김혜연이었습니다.
1: 사랑으로 하나 되는 세상은 SBS와 함께합니다.

0: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1: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아침봉 일요일 2부 시작됐습니다. 사연과 신청곡 마구마구 보내주세요.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77, 긴 문자는 100원,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계속해서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 이어드릴게요. 2718님께서 어제 저녁에 친구한테 갑자기 오늘 네 동생 만났다라는 연락이 왔어요. 그러면서 너랑은 엄청 다르더라 하는데 혹시 동생이 실수한 건 없는지 엄청 긴장됐네요. 동생이 제발 안에서만 새는 바가지였으면 좋겠는 누나입니다. 네, 이거는 누나의 입장과 그 동생의 입장이 다를 것 같기는 해요. 네, 누나의 입장에서 보면은 분명히 아, 저 바가지는 밖에서도 살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겠지만 동생 입장에서는 너나 잘해라. 동생 입장에서는 너도 밖에서 새지 않느냐 라고 생각할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아마 대부분 걱정하는 것보다는 동생분들이 밖에서 잘합니다. 이거는 제가 누군가의 동생이라서 하는 얘기는 아니고요. 대부분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아요. 오히려 이거는 장담하는데요. 동생분은 지금 2718님의 걱정을 더 많이 하고 계실 거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네요. 4233님께서 제가 프리랜서거든요. 출근길에는 늘 봉디와 함께 하는데 출근 안 하는 날에는 봉디가 무슨 썰렁한 농담을 했을지 너무 궁금하고 그 웃음소리가 귀에서 맴돕니다. 마력에 빠진 것 같아요. 저희 딸이 추천해준 플레이리스트 신청합니다. 올리비아틴의 So Easy 들려주세요라고 보내주셨어요. 저희가 다시 듣기가 돼요. 네, 근데 4233님 뭐 다시 듣기까지는 좀 귀찮으신가요? 그러면 뭐 그렇다면 어쩔 수 없이 뭐 출근길에 함께 해주시고요. 네, 신청곡 올리비아틴의 So Easy 이어서요. 에이미 와인하우스, 밸러리. 두 곡이어서 듣고 올게요.

노래 듣고 왔고요. 아름다운 아침 봉태규입니다. 아침봉 우리 봉그레들의 사연 만나볼까요? 김은주님께서 저는 원래 엄청 낯을 많이 가리는 성격인데요. 올해부터는 많이 나가고 사람들도 많이 만나고 싶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오면 나 말 실수한 거 없나 하고 소심해져요. 봉디는 처음 보는 사람 만났을 때 어떻게 하나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저도 뭐 생각보다 막 그렇게 낯이 두꺼운 스타일은 아니어서요. 대부분 이제 처음 보는 사람 만나면은 좀 그 상대방의 얘기를 많이 들으려고 노력을 하긴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얘기를 듣다 보면은 그 처음 만나는 사람의 관심사가 이렇게 엿보이거든요. 그러면은 만약에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조금 얘기할 것들이 있다, 알고 있는 것들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면은 그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유도를 하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상대방이 조금 더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좀 열어두는 것 같아요. 근데 역시 제일 좋은 거는 낯을 많이 가리는 분들이 했을 때 제일 좋은 건 아무래도 들어주는 거겠죠. 네, 들어주는 것만큼 대화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없는 것 같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너무 노력 안 하셔도 돼요. 네, 뭐 낯을 많이 가리면 가리는 대로 그렇게 살아도 삶을 길게 놓고 봤을 때 그렇게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노래 두 곡 들을게요. 리쌍, 나란 놈은 답은 너다. 유나 먹구름 듣고 올게요.

0: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 차가. 시원한 잠, 누잠.
1: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2: 아나운서 김재원입니다. 76년의 세월 아직 주인을 찾지 못한 무공훈장이 있습니다. 6.25 전쟁에 참전한 가족이 있다면 1661-7625로 전화주세요. 우리 가족이 그 주인일 수 있습니다. 1661-7625. 국민 여러분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3: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실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533-1566
4: 세라하임. 안녕하세요, 악뮤 이찬혁입니다. 유난해 그 말 전 참 좋더라고요. 적당히 해선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으니까요. 생명을 구하는 일엔 더 유난해야 하지 않을까요? 세상에 유난하다. 유엔 난민기구. 지금 유엔 난민기구를 검색하세요.
5: 전세 보증금 지키는 법. 저 최수빈이 알려드릴게요. 수도권 7억 원, 지방은 5억 원 이하의 전세라면 안심하세요. HF 보증으로 전세 대출 받고 전세 지킴 보증을 신청하면 되니까요. 소중한 전세 보증금을 지키는 HF 전세 지킴 보증. 이야, 좋다. 한국주택금융공사.
6: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편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 렌터카 마이카.
7: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8: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9: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10: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Walk it, walk it. 언제
11: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안전화.
12: 단백질 맛집 셀렉스에서 새로운 프로틴이 나왔대.
13: 단백질에 혈당 밸런스까지 챙긴 셀렉스 프로틴?
12: 그래, 아침 공복을 깨는 단백질 셀렉스 프로틴 지금 검색해봐.
13: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
14: 화사도 찾는 유산균은 CJ 바이오컴. 유산균이 장 끝까지 화사하게 증식하니까 장 건강, 피부 건강, 다이어트까지. 이제 원하는 기능성 유산균을 선택해 바이오. CJ 바이오코어. 건강기능식품 적절한 운동, 식이조절과 함께 섭취하세요.
15: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택입니다. 아침 봉 2부 끝고

0: 인쇄 가능한
1: 서머네드피아.
0: 온라인 주문 간편한
1: 서머네드피아.
0: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1: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네드피아.
2: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서머네드피아.
0: 국민 인쇄
1: 서머네드피아.
3: 하이 올리디아. 자연스러움을 바라는 당신을 위해 코 입술 주름 개선을 위한 PLLA 성분 필러 올리디아. 지극히 나답게, 지극히 자연스럽게, 나답게 자연스럽게 올리디아.
4: 의료기기 광고 심의 필.
5: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닥터피아 닥터피아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아 닥터피아.
1: 세상에서 가장 평범한 남자가 딸을 찾기 위해
2: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남자가 되는
3: 아빠 유니버스 액션 드라마
1: SBS 금토 드라마 김부장은 매주 금토 밤 9시 50분 SBS에서 만나요.
4: 중역실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533-1566 세라하임.
5: 니 12시에 말해. 점심 때리고 잠 솔솔 와. 그땐 12시엔 주현영 들러야 돼.

0: 지금 당장 창문 대신 귀때기어라.
1: 행복한 오후의 시작 12시엔 주현용입니다.
2: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3: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2: 유미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3: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원 소득공제, 연복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2: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3: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2: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4: 봄나마에 가면 5가지 육수, 30가지 소스, 90가지 재료에 봄을 담았다. 샤브샤브의 봄이 왔어요.
5: 샤브샤브 봄담아, 샤브샤브 봄담아,
4: 보글보글 샤브샤브의 봄을 담다. 봄담아, 건강한 한 끼 샤브샤브 봄담아에서 정식을 알려드립니다.

0: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1: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지금 일요일 3부 시작했고요. 잠시 후에는 여러분의 플레이리스트를 공유하는 시간 1인용 플레이리스트가 이어집니다. 광고 먼저 듣고 올게요.
2: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깨끗.

0: 닥터피엘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엘 닥터피엘.
1: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2: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1: 문서재 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2: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1: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2: 제조원 현대.

0: 비타민이야?
1: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2: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3: 케어 원해요?
4: 케어원 헤어.
3: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4: 케어원 헤어.
3: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4: 케어원 헤어.
3: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5: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6: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5: 비다샵!
6: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5: 비다이렉트샵!
6: 믿을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5: SK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샵!

0: 타우런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1: 파크로쉬 서울원 라이파크 현대산업개발.
2: 혼밥, 혼영, 혼술에 혼자 음악 듣는 혼음이 대세. 비밀스러운 나만의 플레이리스트를 공유해 주세요. 야, 너도 DJ 될 수 있어. 1인용 플레이리스트.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아침봉 일요일 코너는요, 1인용 플레이리스트입니다. 말 그대로 여러분이 혼자 듣는 상황별, 기분별, 시대별, 날씨별 등등 다양한 별별 플리를 보내주세요. 평소에 즐겨 듣고 좋아하는 플리를 보내주셔도 됩니다. 아침봉 홈페이지 일요일 게시판 열려있고요.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77, 긴 문자는 100원,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사연 소개된 모든 분께 화장품 세트를 보내드릴게요. 첫 번째 플레이리스트는 윤정희님이 보내주신 1인용 플레이리스트입니다. 올 여름은 정말 말이 안 나올 정도로 무덥네요. 집에서 에어컨 틀어놓고 겨울 노래 들으면서 책 읽는 게 최고로 좋아요. 봉디도 무더위를 날려버리기 위해 시원한 노래 들으면서 힐링하는 거 어때요? 진우의 엉뚱한 상상, 핑클의 화이트, 그리고 미스터2의 하얀 겨울 듣고 싶습니다. 근데 지금 선곡해 주신 이 노래들을 들으면은 약간 체온이 떨어지는 것보다는 기분적으로 더위가 조금은 날아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것 같기는 해요. 윤정희님의 더위 타파 플리 들어볼게요.

진우의 엉뚱한 상상, 핑클의 화이트, 그리고 미스터 투의 하얀 겨울까지 듣고 왔습니다. 계속해서 최인재님이 보내주신 1인용 플레이리스트 사연도 만나볼게요. 제가 좋아하는 추억의 팝송 중에서는 노래 가사가 한국말처럼 들리는 곡들이 몇 곡 있어요. 듣는 사람마다 조금씩 다른 의미로 들린다고 하네요. 아마 봉디도 저처럼 많이 듣고 따라 불렀던 노래들일 거예요. 브리트니 스피어스의 럭키. 오랜만에 집에서 바나나나 먹었어. 약간 이런 건가요? 네. 크리스티나 아길레라, 릴 킴, 마야, 핑크의 레이디 머멀레이드. 김치 김치 야야 짜다. 김치 김치 야야 짜다. 뭐 약간 잔소리하는 노래로 유명하죠. 올리비아 뉴튼 존의 피지컬. 저 어릴 적에 웬일인지 파리도 웬일이니 파리똥 하면서 따라 부르던 노래입니다. 근데 제 친구들은 냄비 위에 파리똥, 나 내리게 빨리 타 등등 다 약간씩 다르게 듣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저는 뭐 많이 안 따라 불렀어요. 약간 이런 거를. 최인재님의 한국어처럼 들리는 추억의 팝송 플레이 듣고요. 4부에 계속해서 1인용 플레이리스트 이어가 볼게요.

0: 두피부터 복부까지 스트레스 리셋.
1: 자비니 스파, 국민 스파 자비니, 모두의 스파. 두피 탈모 복부 관리 자비니 스파, 부담 없는 헤드 스파.
0: 싹 관리했더니 혈색이 싹 도네.
1: 스파 자비니 스파.
2: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3: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2: 디자인도 예쁜데?
3: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4: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0: 전국의 사장님들을 위한 세 글자 스피드 퀴즈. 1위 라디오 채널은
1: SBS.
0: 1등 인터넷 라디오는
1: 고릴라.
0: 부담없는 비용으로 고릴라에 광고하면 무허가 쑥
1: 매출.
0: 광고기 가성비 갑.
2: 지금 바로 고릴라 광고를 검색해보세요.
3: 생활정보.
4: 제주도를 중심으로 폭염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시 서부와 동부, 북부 중산간 지역엔 폭염 경보가 발표됐는데요. 이렇게 더울 때 시원한 커피도 생각나시죠? 그런데 고속도로 휴게소에 들렸다가 가격에 깜짝 놀란 적 있으신가요? 현재 휴게소 아메리카노는 평균 4,800원, 돈가스는 11,000원 정도인데요. 이르면 올해 말부터 분위기가 달라질 거라고 합니다. 기존의 다단계 운영 방식이 바뀌기 때문인데요. 그동안은 운영업체 거쳐 입점했지만 앞으로는 공공관리회사가 입점 업체와 직접 계약하면서 임대료도 매출의 8에서 9%로 낮아질 거라고 해요. 그렇게 되면 저가 커피 브랜드와 지역 맛집이 더 들어설 수 있어 휴게소에서 쉬어가는 즐거움이 더 커지겠죠. 김시은입니다.
5: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0: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1: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지봉 일요일 4부 시작했습니다. 일요일 코너 1인용 플레이리스트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혼자 듣는 상황별, 기분별, 시대별, 날씨별 등등 다양한 별별 플리를 보내주세요. 평소에 즐겨 듣고 좋아하는 플리를 보내주셔도 됩니다. 아침봉 홈페이지 일요일 게시판 열려 있고요.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77, 긴 문자는 100원,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사연 소개된 모든 분께 화장품 세트를 보내드릴게요. 이번 1인용 플레이리스트는 서효정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아무런 계획이 없는 여행을 좋아해요. 누가 가장 기억에 남는 여행을 물어보면 처음으로 혼자 떠났던 경북 영주 여행을 떠올립니다. 영주 여행이 가장 기억에 남는 이유는 아무것도 안 했던 여행이었기 때문이에요. 어디서 뭘 하고 뭘 먹을지 미리부터 계획 짜는 거에 부담을 느꼈던 저에겐 여행은 설렘보다는 스트레스로 다가왔거든요. 보통 친구들 혹은 가족들과 떠날 땐 돈과 시간을 들여서 떠나는 거다 보니 유명한 명소를 가야 된다거나 맛집에서 밥을 먹어야 한다는 부담감이 있잖아요. 그러다가 우연히 영주에 있는 한옥 숙소를 보게 됐고 바로 예약을 했습니다. 그렇게 즉흥으로 간 여행은 참 좋더라고요. 이번에도 다가올 여름휴가에 경북 영양으로 여행을 떠나는데요. 아무런 계획이 없어요. 유명 명소 대신 그저 발길을 닿는 대로 걷고 숙소에서 밥 먹고 그러다가 카페가 있으면 거기서 멍 때릴 거예요. 거창하지 않아도 좋아요. 혼자 조용히 휴가를 즐기고 오려고요. 혼자 여행하며 듣고 싶은 플레이리스트를 만들어봤습니다. 황치열의 우리 여름, 박시환 나를 비춰줘, 그리고 멜로망스의 찬란한 하루입니다. 이 좋은 것 같은데요. 오히려 여행을 가서 더 피곤해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에너지를 써서. 근데 효정님이 말씀해 주신 이 여행, 아무것도 하지 않는 여행, 저는 좋은 것 같아요. 서효정님이 혼여행 감성 플리 들어볼게요.

황치열의 우리 여름, 박시원 나를 비춰줘, 그리고 멜로망스의 찬란한 하루까지 1인용 플레이리스트 듣고 왔습니다. 1218님께서 카페에서 주문을 하는데 따뜻한 걸로 드릴까요? 아니면 차가운 거요?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했는데요. 너무 피곤했는데 저도 모르게 차가운 뜨거운 걸로 주세요 라고 대답해버렸습니다. 순간 저도 점원분도 당황했어요. 시원한 아메리카노로 받았는데 제 마음은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민망했던 제 마음을 녹여줄 부드러운 노래 브라운 아이즈의 위드 커피 신청합니다. 차가운 뜨거운 거. 네. 많이 피곤하긴 하셨나 보네요. 네. 브라운 아이즈의 위드 커피 듣고 올게요.

0: 케어 원에어
1: 케어원 헤어
0: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1: 케어원 헤어
0: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1: 케어원 헤어.

0: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1: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시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2: 1533-1566 세라하임.
3: Oh my god, K-pop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4: 유동 골뱅이
3: 치맥의 유동 골뱅이 아주 좋아요.
1: 캡슐레이션 기술로 완성한 그레이논 효소.

0: 그레인온을 검색하세요. 일반 식품 광고.
1: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 차가. 시원한 잠 누잠.
2: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요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3: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4: 충청 캠퍼스와 고향 캠퍼스로 어디서나 가까운 중부대학교.
5: 캠퍼스가 두 개, 꿈도 두 배.
4: 모든 학생이 성장하고
5: 학생과 함께 성장하는
6: 중부대학교.
4: 중부대학교와 함께
5: 여러분의 꿈을 키우세요.
7: 화사도 찾는 유산균은 CJ 바이오코. 유산균이 장 끝까지 화사하게 증식하니까 장 건강, 피부 건강, 다이어트까지 이제 원하는 기능성 유산균을 선택해 바이오. CJ 바이오코어. 건강기능식품 적절한 운동 식이조절과 함께 섭취하세요.
8: 봉디야, 그래야 봉글에 규진이 왔다.
9: 쉿, 조용히 해. 지금 제일 중요한 시간이란 말이야.
8: 아니, 규진이보다 중요한 게 뭔데?
9: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교입니다에서 준비한 상품입니다. 아산 원예 농협에서 아산 맑은 배, 국가대표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기능성 베개,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매일 품질 검사 금성 ENC에서 블루웨일 에드블루, 자연주의 스킨케어 명가 자민경에서 달팽이 리프팅 화장품 세트.
8: 우와, 이거 다 받으면 완전 봉 잡는 거네. 뻥뻥뻥뻥이 왔어요.
9: 조용히 해. 이어서 소개할게요. 대전 선화동 매운 실비 김치에서 맛있게 매운 실비 김치, 쑥 인절미 명가 떡함지에서 명품 쑥 인절미 선물 세트, 급발진 잡는 지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탐나는 피부 고운 미래 화장품에서 마스크팩, 서울 우유에서 고품질 저지 원유로 만든 진한 풍미의 저지 밀크 푸딩.
8: 참여 안 하면 완전 손해다. 규진이 또 올게. 손해야.
9: 광고까지 이어듣고 왔습니다.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아침봉 벌써 끝인사 나눠야 할 시간이 됐고요. 오늘 끝곡으로는 제이슨 데룰로 원투원미 듣고요. 저는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괜찮은 하루가 될 겁니다.

0: SBS 우리말 지킴이.
1: 시답잖은 일로 화내지 마. 시덥잖은 일로 화내지 마. 둘 중에 바른 표현은 시답잖은입니다. 하는 말이나 행동이 만족스럽지 못하고 보잘것 없을 때 자주 쓰는 표현인데요. 이 단어의 본래 뿌리는 속이 알차고 마음에 차다라는 뜻의 실답다에서 왔습니다. 이후 시간이 흐르면서 시답다로 변했고 부정의 의미인 지 아니하다가 줄어들어 붙으면서 지금의 시답잖다가 완성됐습니다. 최종적으로 실하지 못해 마음에 차지 않는다라는 뜻을 갖게 된 건데요. 실답다라는 뿌리에서 시작됐다는 점을 기억하면 앞으로 헷갈릴 일이 없겠죠? 지금까지 아나운서 이현경이었습니다.
0: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2: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억함?
3: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2: 이응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3: 그럼 몽젤 바디 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탄력수 71.5% 감소에 두피 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다.
2: 헐, 몽젤 바디 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4: 잘 만들었다, 몽젤.
5: 요즘 인쇄 어디 와우 프레스 스티커 전단지 명함 다 있어.
6: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 프레스가 정답.
5: 요즘 닥치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7: 인쇄는 와우 프레스.
8: 뉴바옴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7: 뉴바옴,
8: 운동할 때도
7: 뉴바옴,
8: 장 건강에도
7: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0: 안내하고 35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1: 안녕하세요, 개그맨 김원효입니다. 수산물 구매할 때 원산지 확인 안 한다고요? 안 돼! 판매자는 정확하게 표시하고 소비자는 꼼꼼하게 확인하고 알고 고르면 더 믿을 수 있는 수산물. 수산물 원산지 표시 제로, 걱정 제로! 이 캠페인은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과 함께합니다.
2: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3: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차가 시원한 잠, 누잠.
4: 어제는 비가 오더니 오늘은 찜통이네. 이럴 때일수록 안전수칙이 중요한데.
5: 폭염 때 꼭 지켜야 할 5대 기본수칙은 1. 시원한 물 섭

0: 속수무책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는 영화 음악의 발견으로 꾸며요. 영화와 음악을 사랑하는 여러분이 직접 골라주신 영화 음악들, 여러분이 발견한 그 빛나는 곡들을 퍼레이드로 만나볼게요. 앞서 얘기한 사랑, 뭔가 이렇게 사랑은 개들도 아는 것 같아요. 자기 사랑하는 거는 개들도 알아. 자기 싫어하는 것도 알고. 그때 하물며 아이는 더 느꼈겠지. 뭐 그런 생각이 드네요. 하고 싶은 이야기, 듣고 싶은 노래가 있다. 그럼 무료인 고릴라나 샵 1077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유료 문자로 보내주세요. 그럼 광고 듣고 다시 만나요.
1: 클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클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3: 최유라의 메디솔라 시대. 여러분, 오늘도 건강한 식사 하셨나요? 나를 위한 한 끼 챙기기 정말 어려우시죠? 전문가들이 만든 영양 밸런스 식단 메디솔라와 함께해보세요. 저 최유라도 케어받는 똑똑한 맞춤 영양식단은

0: 장판 킬바사 언제 어디서나 종국 델리미트.
1: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존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2: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3: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4: 케어. 원해요?
5: 케어원 헤어.
4: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5: 케어원 헤어.
4: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5: 케어원 헤어.
4: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6: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깨끗.

0: 여러분은 지금 배우 정호연이 사랑하는 박하선의 시네타운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오전 11시엔 무조건 시네타운, 그냥 라디오 딱 켜서 시네타운 들어요.

일요일을 영화음악으로 물들이는 영화음악의 발견, 우리 테리오스트리 직접 꾸미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보면 아 맞아 이 노래 정말 좋았지 하고 잊었던 명곡을 다시 만나기도 하고, 야 처음 듣는데 왜 이렇게 좋아 이러면서 숨은 보석 같은 곡을 발견하기도 하죠. 이렇게 영화음악을 사랑하는 여러분의 취향이 모여 모여 모여서 완성이 되는 시간이니까요. 함께 듣고 싶은 영화음악 샵1077,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유료 문자 혹은 무료인 고릴라로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주말을 빛낼 좋은 영화음악들 만나보겠어요. 1217님이 영화 그린북에서 그리스 바워스의 해피톡, 4648님은 지금 하우스의 화분에 나무를 심고 있는 중이래요. 그늘 막 쳐놔도

36도라고. 와, 밖에 나무가 흔들릴 정도로 바람이 불긴 하는데 제 쪽으로는 안 와서 땀이 엄청나지만 하사님 목소리와 노래를 버티고 있어요. 그래서 아유 더워라. 기분이 좋아지는 곡 영화 러브스토리에서 겨울 영화 좋아요. 스노우 플로릭 들려주세요 하셔서 이렇게 시원하게 두 곡 들려드리고 다시 만나요.

영화 그린북에서 해피토크 그리고 러브스토리에서 스노우플로릭 듣고 왔습니다. 민호님이 캔디 밭에서 사과 열매 속기 하는데 더워도 너무 덥다고. 아, 오늘 더운 분들 많네요. 애니메이션 겨울왕국에서 겨울 영화 많이 찾아주시네요. 이디나 멘젤의 내리고 들려주세요 하셔서 들려드려야겠습니다. 저희도 좋네요.

0: way.
1: "영화 음악의 발견" 여러분이 발견한 영화 음악으로 꾸밉니다. 함께 듣고 싶은 영화 음악 샵 1077,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유료 문자와 아니면 무료인 고릴라로 보내주세요. 그럼 다음으로 발견해 주신 영화 음악 만나보겠어요. 7993님은 얼마 전 인생 첫 뮤지컬로 빌리 엘리어트 봤습니다. 아, 요거 평이 진짜 계속 쏟아지더라고요. 공연이 시작되자마자 푹 빠져서 정말 감동적인 시간을 보냈대요. 특히 뮤지컬 넘버 중 일렉트리시티를 들을 때는 빌리가 춤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는 모습이 공연을 보고 나서도 계속 생각이 날 만큼 여운이 남았다고. 캔디도 혹시 보신 적 있냐고. 저도 옛날에 동생이랑 같이 본 적이 있는데 동생도 되게 좋아했던 기억이 나요.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이나 넘버가 있는지 궁금하다. 그냥 맞아요. 저도 그 빌리 엘리어트가 막 마지막인가? 막 혼자 춤출 때? 그거 되게 기억에 남더라고요. 그리고 신기했어요. 저 어린 친구가 와 어떻게 이런 걸 이렇게 하나 그런 생각했던 것 같아요. 뮤지컬 빌리 엘리어트에서 일렉트리시티 같이 들어요 하셔서 네 그럼 요 곡 듣고 2부에서 영화 음악의 발견 계속해서 이어나가 볼게요.
2: Can I just ask you, Billy?

0: K-워터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하는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화력이나 원자력 발전소에서 전기를 만들 때 뜨거워진 설비를 식히기 위해선 많은 양의 물이 냉각수로 쓰이는데요. 에어컨 가동이 많은 여름엔 전기를 아끼는 것이 곧 물을 아끼는 것과 같습니다. 이를 위해 실내는 적정 온도인 26에서 28도를 유지해 주시고요. 암막 커튼이나 블라인드로 직사광선을 차단해도 좋겠죠. 또 선풍기, 서큘레이터를 함께 활용해서 찬 공기를 순환시키는 것도 전력 소모를 줄이는 건강한 습관입니다.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하는 글로벌 물기업 K-워터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합니다.
1: SBS ANT에서 신입사원을 공개 채용합니다. 모집 부분은 방송 조명, 영상 기자, 방송 엔지니어입니다. 지원서 접수는 7월 19일 일요일 오후 6시까지며 자세한 사항은 SBS ANT 채용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력 있는 인재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2: 시간이 흘러도 변치 않는 작품 같은 집. 시엘스톤을 선택한 당신의 안목이 확신이 되는 순간.
3: 내 아이, 그리고 그 다음 세대까지 함께 누리고 싶은 삶의 공간.
2: 흔들림 없는 프리미엄 주거의 새로운 기준.
3: 시엘스톤, 우암건설이 함께합니다.
4: 가구 사려면 어디? 당연히 남양주 마석 가구단지죠. 왜? 맘에 쏙 드는 가구를 언제나 저렴하게 살 수 있으니까요. 와우! 남양주 마석 가구단지 당장 가야겠어요. 가구의 모든 것 남양주 마석 가구단지.
5: 한강도 보이고 서울도 가까운 신사옥 어디 없을까?
6: 정답은 덕은 TMC IS 비즈타워.
5: 서울과 맞닿은 덕은 지구의 단지 앞 한강. 착한 분양가까지 바로 입주도 가능하니까.
6: 신사옥 마련은 덕은 TMC IS 비즈타워.
5: 02-2677-2677 IS 동서.
0: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7: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11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8: 생활정보.
9: 연휴 마지막 날인 오늘은 낮 동안 비가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이 많겠습니다. 지금은 강원과 남부 일부 지역에서만 약하게 내리고 있는데요. 오후부터는 다시 비구름대가 강화됩니다. 경기 동부와 강원, 충남권 남동부와 충북, 남부지방 제주도엔 곳에 따라 비가 내리겠고요. 특히 경북권을 중심으로는 시간당 30에서 50mm의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이때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하는 곳도 있겠는데요. 오늘 영남지방의 최대 80mm, 강원과 충청, 호남에도 많게는 60mm의 많은 비가 오겠고요. 경기 동부엔 최대 10mm 예상됩니다. 오늘도 무더위는 이어집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 27.6도로 한낮엔 대전과 함께 30도, 대구 32도 예상됩니다. 김시은입니다.
0: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임정님이요. 캔디 007 스카이폴에서 아델의 스카이폴 부탁해요 하셨어요. 다니엘 크레이그의 우수에 찬 눈빛, 스코틀랜드의 황량한 자연 풍경이 인상적인 영화였어요. 그래도 단연 최고는 주제곡이었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아델의 스카이폴 다 같이 듣고 왔어요. 영화

음악의 발견, 여러분이 발견한 영화음악으로 꾸며봅니다. 함께 듣고 싶은 영화음악, 샵1077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유료 문자와 무료인 고릴라로 보내주세요. 스카이폴, 저는 이거 들으면 그 왜 열차 신이 계속 생각이 나던데 다들 그러나요? 자, 영화음악의 발견 속 그럼 깜짝 코너 한번 이어가 볼게요. 캔디의 플레이리스트, 캔디의 발견. 제가 좋아하는 작품의 음악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의 캔디의 발견은 2003년에 방영한 신민아, 주진모, 소희연 그리고 성시경 씨가 출연했던 연기를 하셨어요. 여기서 드라마 때려에서 KCM의 알아요. 권투 선수였던 오빠가 시합 중 사고로 세상을 떠난 뒤 오빠의 꿈을 이어 복싱계에 뛰어든 유빈의 이야기를 그린 작품, 스브스 드라마였죠. 당시 신인 가수 KCM이 부른 알아요는 2003년 통화 연결음 차트 1위를 기록하며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저도 했던 것 같아요, 컬러링. 그냥 이 음악 들으면 뭔가 이렇게 힘이 난다고 해야 될까? 그 드라마도 그냥 재밌었어요. 되게 그냥 힘나는 그런 드라마였어서. 생각이 나서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뭐 저처럼 이게 아주 대박은 안 났지만 그래도 꽤 적당히 뭐 잘 됐던 드라마라 저처럼 이런 추억 있는 분들과 공유하고 싶었어요. SBS 드라마니까. 그럼 함께 들여볼까요? 아, 근데 지금 KCM님을 얼마 전에 그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만났는데 진짜 이렇게 되게 이렇게 풍채가 커지셨더라고요. 되게 지금 약간 파이터처럼. 근데 이때만 해도 진짜 뭔가 이렇게 여리하고 그러셨는데 되게 또 새롭더라고요. 너무 반가웠어요. 너무 좋아했거든요. 노래 너무 잘하시잖아요. 아무튼 드라마 때려에서 KCM의 알아요.

드라마 때려에서 KCM의 알아요 들었습니다. 약간 이게 브라운 아이드 소울 오풍에 요런 때 요런 음악들 참 뭐 태희님 요럴 때 아 생각나죠? 이 감성 이어서 추억의 드라마 음악 좀 더 달려보도록 해요. 두 편 모두 송혜교 배우님이 또 출연한 작품인데요. 드라마 프라우스에서 별의 I think I 그리고 드라마 그들의 사는 세상에서 에즈원의 랄랄라 러브송.

0: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1: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0: 비다샵!
1: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0: 비다이렉트샵!
1: 믿을 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0: SK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샵!
2: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실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533-1566
3: 세라하임.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 차가. 시원한 잠 누잠.
4: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5: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4: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Walk it, walk it.
6: 언제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성훈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7: 안전화. 화사도 찾는 유산균은 CJ 바이오컴. 유산균이 장 끝까지 화사하게 증식하니까 장 건강, 피부 건강, 다이어트까지. 이제 원하는 기능성 유산균을 선택해 바이오. CJ 바이오코어. 건강기능식품 적절한 운동, 식이조절과 함께 섭취하세요.
8: 대한민국이 가장 좋아하는 1등 라디오 SBS 파워 FM. 잠시 후 12시부터 즐거운 오후의 시작, 12시엔 주현영이 방송됩니다.
9: 오늘은 여러분이 발견해주신 그 음악, 영화, 음악의 발견으로 함께했습니다. 이 군님이요. 전 영화음악하면 국화꽃향기 희재가 제일 먼저 떠올라요. 성시경님의 목소리도 좋고 아가도 때려해서 또 연기도 하셨잖아요. 그러면 마무리를 요 곡으로 해야겠네. 몇십 년을 들어도 안 찔리네요 하셨어요. 운이님, 또 0922님도 신청해주셔서 그럼 요 곡 들려드리면서 마무리할게요. 오늘도 영화처럼.

0: 모든 인쇄 가능한
1: 성원 에드피아.
0: 온라인 주문 간편한
1: 성원 에드피아.
0: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1: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2: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0: 국민 인쇄
1: 성원 에드피아.
3: 하이 올리디아. 자연스러움을 바라는 당신을 위해 코 입술 주름 개선을 위한 PLLA 성분 필러 올리디아. 지극히 나답게, 지극히 자연스럽게, 나답게, 자연스럽게 올리디아. 의료기기 광고 심의 필.
4: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닥터피아 닥터피아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아 닥터피아.
1: 세상에서 가장 평범한 남자가 딸을 찾기 위해
2: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남자가 되는
3: 아빠 유니버스 액션 드라마
1: SBS 금토 드라마 김부장은 매주 금토 밤 9시 50분 SBS에서 만나요.
4: 중역실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533-1566 세라하임.
5: 니 12시에 말해. 점심 때리고 잠 솔솔 와. 그땐 12시엔 주현영 들러야 돼. 지금 당장 창문 대신 귀때기 열어.
6: 행복한 오후의 시작 12시엔 주현영입니다.
7: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8: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7: 유미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8: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원 소득공제, 연봉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7: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8: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
7: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9: 봄나마에 가면 5가지 육수, 30가지 소스, 90가지 재료에 봄을 담았다. 샤브샤브의 봄이 왔어요.
10: 샤브샤브 봄담아, 샤브샤브 봄담아,
9: 보글보글 샤브샤브의 봄을 담다. 봄담아 건강한 한 끼 샤브샤브 봄담아에서 정식을 알려드립니다.

집을 떠나 해외로 또 국내 어딘가로 여행 가는 분들도 많지만요. 갈수록 어디로 멀리 떠나지 않고 집이나 가까운 곳에서 휴가를 보내는 스테이케이션이 유행이래요. 내가 가장 편한 곳에서 아무 걱정 없이 푹 쉬는 게 포인트라는데 주주님들 혹시 지금 이 순간도 저와 함께 스테이케이션 중이신가요? 매일매일 떠나는 한낮의 바캉스 12시엔 주현영입니다.

12시엔 주현영 시작했습니다. 저는 DJ 주현영이고요. 첫 곡으로 인디고의 여름아 부탁해 듣고 왔습니다. 요즘 떠오르는 이 휴가 트렌드가 스테이와 베이케이션의 합성어죠. 스테이케이션인데요. 집이나 근처 가까운 곳에서 휴가를 보내면 여행 비용도 아끼고 교통 정체도 피할 수 있대요. 그럼 꼭 휴가철이 아니더라도 집에서 푹 쉬는 날마다 아우 나 오늘 스테이케이션 중 이렇게 생각하면 더 멋진 휴일이 되지 않을까요? 저도 사실은 좀 바쁜 게 좀 끝나면 휴가를 가고 싶기는 한데 솔직히 말해서 저도 스테이케이션이 좀 꿀리기는 하는 게 왜냐? 저는 집에 또 사랑스러운 제가 또 제 마음으로 낳은 자식들이 있잖아요. 고양이들이 있다 보니까 멀리 여행을 가면은 사실 뭐 친언니나 아니면은 다른 뭐 친한 친구한테 이제 부탁을 할 수는 있긴 한데 문제는 해외로 여행을 가면 너무 보고 싶어서 그 약간 여행에 제가 집중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자꾸 홈캠 틀어놓고 자꾸 보고 자꾸 불러보고 걔네는 정작 저 없이도 너무 행복하게 편안하게 잘 지내고 있는데 아 그래 걱정이 돼가지고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그냥

저희 이제 고양이들이랑 집에서 푹 쉬면서 그동안 못 봤던 뭐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거쭉 정주행하고 극장 가서도 막 영화 쭉 보고 그렇게 할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또 그렇게 보내기는 또 아깝고 그래서 고민 중이에요. 아직.

0: 라고 했는데 아내가 화장실 청소할 때 편하다며 일회용 수세미를 쥐어주네요. 이거 안 하면 큰일 나는 거죠? 이럴 때가 아닙니다. 도영님 지금 당장 일어나셔서 얼른 화장실 청소 끝내세요. 그것도 깨끗하게 또 끝내놔야지 또 칭찬 받고 또 맛있는 거 먹고 쉬고 하죠. 자, 우리 주주님들의 사연과 또 듣고 싶은 신청곡은 문자번호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 그리고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오늘 1부는 주피티 주크박스, 주주박스, 노래가 필요한 주주님들을 위해서 주피티가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AI가 골라줄 정도로 좋은 노래들과 그 위에 얹어지는 저의 성대모사까지 기대해 주시고요. 그리고 2, 3부는 알고리즘 뮤직. 이번 주 추천곡은 얼마 전 주터뷰에 찾아왔던 레몬같이 상큼한 걸그룹 하츠투하츠의 주은 스텔라씨가 골라주셨는데요. 바로 브루노마스의 Just the way you are 입니다. 이 노래에 이어지는 주주님들의 재밌는 에피소드와 명곡들 하나하나씩 소개해 드릴게요. 그럼 저희는 광고 먼저 듣고 올게요.
1: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마트 팡팡 킬바사. 언제 어디서나 종쿡 델리미트.
1: 머리가 좀 비어 보이네.
2: 아, 탈모인가?
1: 에이 설마.
3: 할 때가 캐라시딜 할 때. 남자도
2: 여자도
3: 캐라시딜 캡슐. 설마 할 땐 캐라시딜로 오늘부터 지키세요.
2: 탈모 보조 치료제
3: 캐라시딜.
4: 엄마 손은 약손, 나도 쓰제야.
2: 약국에서 만나요.
5: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6: 얼음 정수기 더 M. 세 가지 얼음 사이즈를 쾌속 재빙으로 시원시원하게. 얼음 정수기 부피 기준 국내 최소 사이즈로 공간도 시원시원하게. 많이 쓰는 기능도 한눈에 시원시원하게. 더 M. 얼음 정수기의 시작과 끝. 청혼 아이스.
7: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8: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9: 글레오?
10: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9: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10: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9: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0: 통증을 넘어 일상 회복까지 메이드 인 케이보린 개보린정 삼진제야.
1: 사연을 입력하면 12시엔 주현영의 프리미엄 하이테크놀로지 최첨단 초과몰입 AI 주PT가 혼신의 알고리즘을 갈아넣어 선곡해드립니다. 주PT 축구박스 쭈쭈

12시엔 주현영의 최첨단 AI GPT가 우리 주주님들의 사연에 아주 찰떡인 노래를 선곡해드리는 시간. GPT 주주박스 주주박스. 주주박스에 노래 의뢰하고 싶은 분들은 지금 바로 사연 보내주시고요. 문자번호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 그리고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사연 소개되신 모든 분들께 진짜 닭가슴살로 만들면 JCDM에서 꽃다면 세트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주주박스 앞으로 도착한 첫 번째 사연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우리 안소정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주피티, 나 이제 곧 여름휴가 떠나는데 휴양지에서 비키니를 입기로 했어. 그래서 요즘 독하게 운동도 하고 식단 조절도 하는 중이야. 방금 점심도 샐러드 먹었는데 이따 저녁도 또 풀떼기야. 혹시 듣기만 해도 샐러드가 맛있게 느껴질 정도로 기분 좋아지는 노래 추천해줄 수 있을까? 와우, 안소정님. 비키니를 위해 샐러드 식단까지 또 운동까지 병행하시니까 정말 대단하다. 눈앞에 초록색 샐러드가 휴양지 5성급 호텔의 그 고급 브런치처럼 맛있게 느껴지도록 또 마법을 부려줄 노래 두 곡 추천해 드릴게요. 먼저 카라의 허니. 달콤하고 상큼한 멜로디를 듣고 있으면 밍밍했던 샐러드가 세상에서 가장 달콤한 디저트처럼 느껴지는 마법이 펼쳐질 거예요. 다음은 오마이걸의 돌핀. 톡톡 터지는 청량한 비트가 식감을 자극해 줄 텐데요. 채소를 또 아삭하게 씹을 때마다 이 시원하고 신기로운 즙이 터지는 듯한 즐거움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이 두 곡 들으시면서 식단도 끝까지 성공하시고 또 이번 여름 휴가에서 누구보다 핫하고 자신 있게 즐기고 오시길 바랄게요.

0: 보라를 일으켜.
1: 네, 우리 주은 언니 주피티께서 추천해주신 카라의 허니 그리고 오마이걸의 돌핀 듣고 왔습니다. 자, 주주박스에 도착한 두 번째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우리 8738님께서 보내주셨어요. 나는 뷔페에서 설거지 담당 알바하는데 지금 휴대용 라디오 켜놓고 일하는 중이야. 주방 이모님들이 볼륨 좀 크게 틀어놓으라고 해서 다 같이 듣고 있어. 젊은 사람도 중년 이모님들도 다 같이 신나게 들을 수 있는 노래 추천해줘. 8738님, 뷔페 주방에서 휴대용 라디오를 틀어놓고 다 같이 일하고 계시는군요. 주방 이모님들부터 젊은 알바생까지 모두 신나게 들을 수 있는 노래 추천해 드릴게요. 먼저 노라조의 슈퍼맨, 힘이 필요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대표 응원송이죠. 설거지 산도 할 수 있다는 마음으로 거뜬히 해낼 수 있을 거예요. 다음은 추가 피처링한 한혜와 문세윤의 비행기. 거북이의 명곡을 경쾌하게 리메이크한 곡이라 세대 불문 모두가 함께 즐기기 좋습니다. 흥얼거리다 보면 바쁜 주방도 잠시 여름휴가를 떠난 것처럼 기분이 한결 가벼워질 거예요. 이 노래 들으시면서

0: 두피부터 복부까지 스트레스 리셋. 자디니 스파, 국민 스파 자디니, 모두의 스파. 두피 탈모 복부 관리 자디니 스파, 부담 없는 헤드 스파. 싹 관리했더니 혈색이 싹 도네. 스파 자디니
1: 스파.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2: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1: 디자인도 예쁜데?
2: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3: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2: 필립스 멀티탭.

0: 농산물 자조금 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1: 친환경 농산물.
2: 전국 사장님들의 축제 현장. 속담 이어 말하기 오답이 속출하는데요. 가재는
3: 고릴라 편이다.
2: 고삐 풀린
3: 고릴라.
2: 왜 다 고릴라죠?
3: 1등 인터넷 라디오니까.
2: 적은 비용으로 광고 효과는 크니까.
3: 광고기 가성비 갑.
2: 지금 바로 고릴라 광고를 검색해보세요.
4: 고릴라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하나 되는 세상.
5: 우리 친구의 더위를 날려주는 추천 음식이 뭐예요?
6: 저는 팥빙수 좋아해요. 팥빙수를 큰 컵에 담아서 주시는데요. 들고 다니면서 먹기 좋아서 학교 끝나고 나서는 학원 갈 때 너무 더우면 하나씩 사서 먹거든요. 그럼 이거 싫을 정도로 너무 시원하고 맛있어요.
7: 저는 수박화채요. 엄마가 더운 날은 집에서 화채를 만들어 주시는데요. 수박을 파서 그릇을 만들고 파는 수박이랑 다른 과일을 조금 더 넣어서 시원한 사이다를 부어서 먹으면 진짜 달고 시원해요.
5: 덥다고 축 처져있기보다는 이렇게 더위를 날려주는 음식들을 먹으면서 시원하고 즐겁게 여름을 보내는 것도 좋겠죠. 사랑으로 하나 되는 세상은 SBS와 함께합니다. 리포터 이재은이었습니다.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2: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1: 문서 세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2: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1: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2: 제조원 현대.

0: 케어 원해요?
1: 케어원 헤어
0: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1: 케어원 헤어
0: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1: 케어원 헤어
0: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2: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3: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2: 비다샵
3: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2: 비다이렉트샵
3: 믿을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2: SK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샵.
4: 안녕하세요, 악뮤 이찬혁입니다. 유난해 그 말 전 참 좋더라고요. 적당히 해선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으니까요. 생명을 구하는 일엔 더 유난해야 하지 않을까요? 세상에 유난하다. 유엔 난민기구. 지금 유엔 난민기구를 검색하세요.
5: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 차가. 시원한 잠 누잠.
6: 전세 보증금 지키는 법. 저 최수빈이 알려드릴게요. 수도권 7억 원, 지방은 5억 원 이하의 전세라면 안심하세요. HF 보증으로 전세 대출 받고 전세 지킴 보증을 신청하면 되니까요. 소중한 전세 보증금을 지키는 HF 전세 지킴 보증. 이야, 좋다. 한국주택금융공사.
7: 단백질 맛집 셀렉스에서 새로운 프로틴이 나왔대.
8: 단백질의 혈당 밸런스까지 챙긴 셀렉스 프로틴?
7: 그래, 아침 공복을 깨는 단백질 셀렉스 프로틴 지금 검색해봐.

0: 좋은 노래 들으면서 힐링 주말 보내세요. 같은 노래 다른 선곡 알고리즘 뮤직. 우리만의 알고리즘으로 플레이리스트를 만들어보는 시간이죠. 알고리즘 뮤직 시작했습니다. 인별그램에 12시엔 주현영 검색하시면 저희 공식 계정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알고리즘 뮤직 참여도 하실 수 있으니까 팔로우도 해주시고 사연도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코너에 사연 소개되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푸짐한 선물도 보내드립니다. 자, 이번 주 알고리즘 뮤직 추천곡은요. 지난 6월 주터비에 찾아와서 상큼한 에너지 뿜뿜 하고 간 걸그룹이죠. 하츠투하츠의 스텔라 주은 씨가 직접 선곡을 해주셨다고 하는데요. 어떤 노래를 추천해 주셨을지 함께 들어볼까요?
1: 하츠투하츠의 주은 스텔라입니다. 저희가 추천드릴 곡은 Just the Way You Are입니다.
2: 여름에 어울리는 시원한 곡이에요. 저희 하츠투하츠 레몬탱도 많이 사랑해요.

네, 하츠타츠가 직접 선곡한 오늘의 추천곡 브루노 마스의 Just the way you are 듣고 왔습니다. 그럼 우리 주주님들은 이 노래를 듣고 어떤 사연과 노래를 보내주셨을지 하나씩 만나보겠습니다. 아, 다이하드님께서 보내주셨어요. 브루노 마스 하니까 할리우드 배우 브루스 윌리스가 떠오르네요. 특히 그의 대표작 다이하드, 그야말로 할리우드 최고의 액션 영화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골라본 제 알고리즘 노래는 바로 보이 넥스트 도어의 할리우드 액션, 꼭 틀어주세요. 아, 꼭 들려주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야, 이 다이아드 정말 저 어렸을 때 많이 봤어요. 그냥 아빠 때문에. 아빠가 맨날 그 영화 채널에서 이 다이아드만 하면은 빠져서 보셔가지고 굉장히 저에게도 익숙한 영화입니다. 또 헬로 마스님께서도 보내주셨어요. 브루노 마스 하니까 태양계 행성 중에서 마스 화성이 생각나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행성 중에서 비너스 금성을 가장 좋아해요. 특히 새벽에 뜨는 금성을 샛별이라고 하는데 이름도 너무 예쁘지 않나요? 헬로 비너스의 비너스 신청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 저는 근데 사실 금성이 비너스라고 생각을 못했었거든요. 지금 알게 됐어요. 제가 아는 비너스 사실 어떤 그 우리 여신 있잖아요. 그런 느낌의 비너스만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또 그 금성도 되는구나. 자, 그러면 또 우리 별빛이 흐르는 님께서 또 사연 보내주셨는데 브루노 마스랑 블랙핑크 로제가 부른 아파트 생각나요? 사실 저는 그 전까지는 아파트 하면 윤수일의 아파트가 가장 먼저 생각났어요. 근데 울 중학생 딸은 아파트 하면 바로 아파트 아파트 하면서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브루노 마스 로제 아파트 신청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원빈 하면 우리는 아저씨 원빈을 생각하고 요즘 친구 들을 라이즈의 원빈 씨를 생각나듯 아파트도 우리 주주님들은 아마도 이 로제 씨가 같이 부른 아파트보다는 윤수일 씨의 아파트가 조금 더 익숙하시긴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신청해 주신 노래 이어서 듣고 오겠습니다. 보이 넥스트 도어의 할리우드 액션, 헬로 비너스의 비너스, 그리고 브루노 마스랑 블랙핑크 로제가 부른 아파트 듣고 오실게요. Yeah.

보이 넥스트 도어의 할리우드 액션, 헬로 비너스의 비너스, 그리고 로즈와 브루노마스의 아파트 듣고 오셨습니다. 자, 오늘의 추천곡은 브루노마스의 Just the Way You Are인데요. 계속해서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큐피트님께서 보내주셨어요. Just the Way You Are 들으면 친구의 결혼식 날이 생각납니다. 이 노래와 함께 울려 퍼졌던 팡파레도 기억에 남고요. 그래서 제 알고리즘 곡은 다비치의 팡파레인데요. 사실은 그 친구가 제 첫사랑과 결혼을 해서 그날 축하는 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조금 울었답니다. 다비치의 팡파레 신청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더 좋은 인연을 만나시기를 응원합니다. 또 우리 꿈꾸자님께서도 보내주셨는데요. 브루노마스란 이름만 듣고 크리스마스에 태어났어? 라고 물어보시던 우리 엄마가 생각나네요. 그때 저도 궁금해서 생일 찾아봤는데 생각보다 어리시더라고요. 또 놀랍게도 조카랑 생일이 같아서 더 기억에 남았습니다. 이승환의 크리스마스에는 신청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브루노마스는 사실 85년생이시고요. 그 10월 8호에 10월 8일생이시라고 하네요. 자, 그러면 저희는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우리 큐피트님이 신청해주신 다비치의 팡파레, 이승환의 크리스마스에는 듣고 오실게요.

0: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억함?
1: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아?
0: 이응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1: 그럼 몽잘 바디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0: 감소에 두피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다.
1: 헐, 몽잘 바리스칼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2: 잘 만들었다, 몽잘.
3: 요즘 인쇄 어디 와우 플러스 와우 스티커 선반지 명함 다 있어
4: yeah.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 프레스가 정답
3: 요즘 닥치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5: 인쇄는 와우 프레스
6: 뉴바오미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5: 뉴바옴
6: 운동할 때도
5: 뉴바옴
6: 장 건강에도
5: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0: 안내하고 35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1199자 필리폼.
1: 안녕하세요, 개그맨 김원효입니다. 수산물 구매할 때 원산지 확인 안 한다고요? 안 돼! 판매자는 정확하게 표시하고 소비자는 꼼꼼하게 확인하고 알고 고르면 더 믿을 수 있는 수산물. 수산물 원산지 표시 제로, 걱정 제로! 이 캠페인은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과 함께합니다.
2: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3: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 차가. 시원한 잠, 누잠.
4: 어제는 비가 오더니 오늘은 찜통이네. 이럴 때일수록 안전수칙이 중요한데.
5: 폭염 때 꼭 지켜야 할 5대 기본 수칙은 1. 시원한 물 섭취. 2. 냉방장치 가동. 3.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4. 보냉장구 착용. 5. 온열질환자 발생 시 119 신고. 호우와 태풍 전에는 배수구, 시설물, 기계장비 결속 상태 등 안전점검 실시. 침수 붕괴 위험 시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
4: 여름철 재해 예방 수칙으로 건강과 안전도 지킬 수 있습니다. 산재 위험 상황은 안전일터 신고센터로 신고해 주세요.
5: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0: 12시 주현영.
1: 12시엔 주현영 일요일 3부 시작했습니다. 우리만의 알고리즘으로 플레이리스트를 짜보는 시간 알고리즘 뮤직 함께하고 있고요. 오늘의 추천곡은 브루노 마스의 Just the way you are입니다. 계속해서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멜로디 브릿지 님께서 보내주셨는데 Just the way you are 노래를 들으면 자동으로 마룬5의 슈가 노래가 떠올라요. 밝고 달콤한 분위기에 사랑을 노래하는 감성까지 닮아서 두 곡을 이어 들으면 마치 한 세트처럼 잘 어울리더라고요. 마룬5의 슈가 신청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뭔가 두 노래 다 달콤하고 뭔가 밝은 그런 느낌이 드는 게 확실히 또 한 세트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네요. 오늘 저도 집에 가는 길에 Just the way you와 딱 이어서 슈가까지 한번 또 들어봐야겠어요. 또 러러렁님께서도 보내주셨는데 브루노 마스 노래를 들으면 대학 시절 동아리방에서 친구들이랑 기타 치며 따라 부르던 추억이 떠올라요. 팝송 발음도 잘 모르면서 가사를 적어가며 열심히 불렀던 기억이 나네요. 이 노래 다음에 이어 들으면 딱 좋은 제이슨 무라즈의 I'm Yours 신청합니다. 들을 때마다 마음이 몽글몽글해지는 마법 같은 곡이에요. 어쩜 이렇게 우리 주주님들은 이 비슷한 분위기의 곡들을 이렇게 잘 가져오셨죠? 슈가도 그렇고 I'm Yours도 그렇고 그쵸. 그리고 다 세 곡 다 우리나라 대한 뭐 저희 우리나라 분 말이 안 나. 우리 한국 사람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그런 곡이기도 하고 그쵸. 자 그러면 신청해 주신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마룬5의 슈가 그리고 제이슨 무라즈의 I'm Yours 듣고 오실게요.

네, 마룬5의 슈가 그리고 제이슨 브라즈의 I'm Yours 듣고 오셨습니다. 알고리즘 뮤직 함께하고 있고요. 오늘 추천곡은 브루노 마스의 Just the way you are입니다. 사연 계속 만나보겠습니다. 나는 유부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주디 그거 아세요? 끼쟁이 브루노 마스가 하와이 출신이래요. 저는 하와이 얘기만 나오면 신혼여행으로 다녀왔던 행복한 추억이 떠오릅니다. 남편이랑 저는 아직도 하와이를 제 2의 고향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때 풋풋한 기분을 다시 느끼고 싶어서 B1A4의 그대와 함께 신청합니다. 근데 주디는 신혼여행이요? 신혼여행? 어디로 가고 싶으세요? 라고. 글쎄요. 신혼여행 한 번은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어디로 가... 아! 아니다. 생각해 본 적 있다. 옛날에 한번 꿈꿔본 적은 있어요. 약간 저는 막 갈라파고스 이런 데 가고 싶어요. 막 갈라파고스 제도 뭔가 좀 그 좀 흔치 않은 그런 동물들을 볼 수 있는 곳이라든지 저 평생 잊을 수 없는 그런 추억이나 어떤 풍경을 볼 수 있는 그런 곳에 한번 가서 조금 그런 어떤 근데 그런 곳들은 어차피 좀 여행하기 쉽지 않을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쉽지 않은 순간들을 같이 뭔가 미래의 어떤 나의 반려자와 함께 뭐 공유해 보고 싶다 그런 생각은 한번 또 해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하와이 출신이신 건 몰랐어요. 네. 또 우리 여름 이야기님께서도 보내주셨는데 브루노하니까 예전에 방송에 나왔던 브루노와 보챙이 생각나네요. 이탈리아에서 온 브루노와 중국에서 온 보챙이 둘이서 한국을 여행하던 그 케미가 참 재밌었는데 거의 1세대 외국인 콤비라고 할 수 있겠어요. 두 분 잘 지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악묘의 외국인의 고백 신청해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저는 잘 몰랐지만 이 보챙과 브루노 1990년대 말에서 2000년대 초에 엄청난 인기를 끌었던 원조 외국인 방송인이고 또 1999년 K방송사 한국이 보인다라는 프로그램에서 대한민국 전국팔도 무전 배낭여행을 하면서 큰 인기를 모았다고 합니다. 약간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 같은 어떤 그런 프로그램 같은 느낌이네요. 원조. 자, 그러면 또 신청해주신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B1A4의 그대와 함께 그리고 악동뮤지션의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존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2: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3: 아나운서 김재원입니다. 76년의 세월 아직 주인을 찾지 못한 무공훈장이 있습니다. 6.25 전쟁에 참전한 가족이 있다면 1661-7625로 전화주세요. 우리 가족이 그 주인일 수 있습니다. 1661-7625. 국민 여러분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4: 하이퍼스. 중역시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533-1566
5: 세라하임.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깨끗.

0: 맛있는 가마치
1: 맛있는 치킨은 마치마치 가마치 가마치 통다 복날에도 가마치 통다
2: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3: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2: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4: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5: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6: Walk it,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7: 안녕하세요 Walk it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Walk it 안전화
6: Walk it, walk it 안전화
8: 저 23년생 아이언익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9: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10: 272개 항목 점검과 신차와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1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

0: 너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3: May I help you?
0: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네, 광고까지 듣고 왔습니다. 우리 송혜교님께서 보내주셨어요. 우리 송혜교 선배님도 주주라니. 주디, 저는 의식의 흐름대로 노래 신청합니다. Just the way you are. 제목이 You are로 끝나잖아요. 그래서 저는 You are my everything. 거미의 You are my everything 듣고 싶어요. 라고 오랜만에 진짜 의식의 흐름대로 또 노래를 또 추천해 주셨네요. 자, 알고리즘 뮤직 여기까지 사연 만나봤고요. 다음 주 추천곡도 인별그램에 올려둘 테니까 사연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그럼 저희는 송혜교님께서 신청해 주신 노래 거미의 You are my everything 듣고 저는 4부로 돌아오겠습니다.

0: 안녕하세요. 춘천특집 노래자랑에서 양문형 냉장고를 탄 서유림입니다. 어머니표 고춧가루를 중고마켓으로 판매했었는데요. 한동안 거래를 하러 나가면 컬투쇼에서 춤춘 분 아니세요? 라면서 알아보셔서 아주 난감했지만 좋은 추억이 생겼습니다. 내 안의 끼와 흥을 깨워주는 컬투쇼, 앞으로 20년만 더 함께해주세요. 컬투쇼 20살 축하해.
1: 여러분과 함께하는 컬투쇼.
2: 한강도 보이고 서울도 가까운 신사옥, 어디 없을까?
3: 정답은 덕은 TMC IS 비즈타워.
2: 서울과 맞닿은 덕은 지구에 단지 앞 한강, 착한 분양가까지 바로 입주도 가능하니까.
3: 신사옥 마련은 덕은 TMC IS 비즈타워
2: 02-2677-2677 IS 동서.
4: 수입차 브레이크 패드 걱정되시죠? 수입차 브레이크 이젠 하겐.
5: 벤츠, 폭스바겐, 포드, 랜드로버.
4: Don't worry, be 하겐.
5: BMW, 아우디, 토요타, 볼보도.
4: Don't worry, be 하겐. 대한민국 1등 브레이크, 수입차 전용 상신 브레이크 하겐. Don't worry, be 하겐.
2: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1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6: 생활정보.
7: 최근 폴란드 일부 원유 유통 과정에서 품질 관리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죠. 이를 계기로 식품의 생산, 검사, 유통 과정에 대한 관리의 중요성이 다시금 주목받고 있습니다. 우유를 고를 때도 단순히 가격만 볼 것이 아니라 어디서 생산됐는지 또 어떤 기준으로 관리되고 유통되는지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우리나라의 경우 국산 우유는 착유 3일 이내 냉장 유통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체세포 수 20만 개 미만, 세균수 3만 개 미만의 엄격한 1등급 원유 품질 기준을 통해 더욱 신선하게 관리되고 있는데요. 믿을 수 있는 관리 체계가 담긴 우리 국산 우유, 우리 가족을 위한 건강한 선택지입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 28.7도입니다. 김시은입니다.
8: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0: 12시엔 주현영.
1: 12시엔 주현영 일요일 4부 시작했습니다. 저에게 하고 싶은 말, 듣고 싶은 노래가 있다면 편하게 사연 보내주시고요. 문자번호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 그리고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우리 석세리님께서 보내주셨어요. 오늘 저녁에 집으로 손님들을 초대했어요. 그래서 오전부터 열심히 요리하고 있습니다. 김치 등갈비에 숙성 연어회, 바삭한 감자전까지 준비 중입니다. 메뉴 라인업 어때요? 맛있을 것 같죠?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라인업이 폭식하기 딱이에요. 폭식하고 제대로 즐기고 우리 세리님 집에 그 소화제도 잘 구비해 두셔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소화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 속출할 것 같습니다. 네. 또 우리 0655님은요. 쭈디 일요일도 열일 중인 공방 사장입니다. 우리 쌤은 열일 중인데 저는 방전돼서 바닥에 널브러져 있네요. 아 쉬고 싶어요. 그래도 일이 없는 것보단 바쁜 게 훨씬 감사한 일요일입니다. 라고 사진까지 보내주셨고요. 들어 누운 사진을 보내주셨어요. 아 지금 이 들어 누운 어떤 자세에서만 봐도 느껴져요.

지금 나는 아무것도 하고 싶지가 않다라는 그런 바이브가 느껴지는데, 그런 와중에도 참 뭔가 책임감 있는 분이라고 느껴지시는 게, 그래도 일이 없는 것보다 바쁘게 훨씬 감사한 일요일이다, 일요일이라고 이렇게 또 긍정적으로 파이팅 해주시고 계셔가지고, 주디도 그 응원, 보태드리겠습니다. 파이팅입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노래 듣고 올 건데요. 부석순의 파이팅 해야지! 그리고 나인뮤지스의 돌스 듣고 오실게요.

네, 부석순의 파이팅 해야지 그리고 나인뮤지스의 돌스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또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우리 1741님은요. 주디, 5월부터 건설 관련 자격증 시험 공부를 시작했어요. 제 나이 51살. 남편이 더 늦기 전에 도전해보라고 해서 용기 냈습니다. 2년 안에 합격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는데 저 잘할 수 있을까요? 노트 필기하는데 손가락도 아프고 오래 앉아있으니 허리도 쓰시네요. 그래도 끝까지 해야겠죠? 주디가 힘 좀 팍팍 주세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이 뭐든지 쉽게 쉽게만 잘 되면은 재미없잖아요. 그쵸? 이런 거를 다 극복해서 우리 주주님이 결국에는 해내실 겁니다. 파이팅이에요. 또 우리 진선미님께서도 보내주셨는데 저녁에 시원하게 묵밥 해 먹으려고 오전부터 도토리묵 썼어요. 육수는 냉면 육수로 시원하게 준비 완료. 밖에서 일하고 들어올 남편이 정말 좋아하겠죠?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너무너무너무 시원하고 그냥 오늘 하루에 그 피곤하고 막 노곤했던 것들이 싹 이렇게 씻겨 내려갈 것 같아요. 또 우리 8259님은 어젯밤에 잠을 설쳤더니 아침부터 계속 피로가 느껴지네요. 겨울잠 자는 동물들처럼 사람도 선택적으로 여름잠을 잘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평소에 물을 안 마시는데 물을 계속 찾게 되네요. 블랙핑크의 고 신청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잠도 사실 너무 적게 자도 설쳐도 피곤하고 많이 자도 피곤하고 참 우리가 적당히 그리고 적당한 시간에 잠을 이렇게 잘 자는 게 중요한 것 같은데 또 우리 라디오 들으시는 우리 모든 주주님들이 다 평소에 잠도 잘 주무셨으면 좋겠고요. 늘 컨디션도 짱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블랙핑크의 고 듣고요. 광고까지 듣고 올게요.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케어 원해요?
2: 케어원 헤어
1: 해충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케어를 원한다면
2: 케어원 헤어
1: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2: 케어원 헤어
1: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3: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일메디 코일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4: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5: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4: 비다샵
5: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4: 비다이렉트샵
5: 믿을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4: SK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샵
6: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에드피아
7: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에드피아
6: 국민 인쇄 성원에드피아
8: Oh my god, K-pop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6: 유동골뱅이
8: 치맥에 유동골뱅이 아주 좋아요.
9: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 차가 시원한 잠 누잠.
10: Walk it,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11: 안녕하세요, walk it.

0: 안전한 무대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안전화.
1: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표공자입니다. 확실히 여행은 사람하고 만나는 시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손님들이 그냥 숙소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성북동 가게들을 천천히 여행하고 동네 분들도 만나고 하면서 손님들도 회복되고 우리 이웃들도 같이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2: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성북동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3: 화사도 찾는 유산균은? CJ 바이오컴. 유산균이 장 끝까지 화사하게 증식하니까 장 건강, 피부 건강, 다이어트까지 이제 원하는 기능성 유산균을 선택해 바이오 CJ 바이오코어. 건강기능식품 적절한 운동, 식이조절과 함께 섭취하세요.
4: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5: 매일 듣고 싶은 라디오 12시에 조현영에서 준비한 푸짐한 7월 선물.
6: 매일이 시트콤 매콤의 사랑스러운 안방요정 저 박소영,
7: 매콤 스페셜 게스트로 대활약 중인 더블S홍일의 영원한 중심 저 김규정이 소개해드립니다. 락딱 그대여.
6: 아늑한 호텔 침구 아늑 앳홈에서 고이고이 호텔 베개,
8: 자연주의 스킨케어 명가 자민경에서 달팽이 리프팅 화장품 세트,
9: 서울 우유에서 고품질 저지 원유로 만든 진한 풍미의 저지 밀크 푸딩,
6: 자문 맛집 하이픈에서 남녀 공용 반팔 잠옷 세트,
8: 명품 덴탈 케어 프레민트에서 프리미엄 치약 칫솔 세트,
9: 디퓨저는 나미유에서 아로마 퍼퓸 디퓨저 세트,
6: 국가대표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기능성 베개,
8: 쑥 인절미 명가 떡함지에서 명품 쑥 인절미 선물 세트,
9: 스타일 리더들의 패션 슈유즈 텐디에서 구두 교환권,
6: 한방 비건 AWE에서 5초석잠 주름 개선 선물 세트,
8: 차류 전문 기업 꽃샘 식품에서 맛있는 전통 차례 드립니다.
9: 선물 받으실 분들께는 02-2113-5099 번호로 문자 발송되니까요.
6: 문자 받으시면 기프트몰에 개인정보 입력해주시면 되겠으니
10: 다락딱 그대여.
11: 대한민국이 가장 좋아하는 1등 라디오 SBS 파워 FM. 잠시 후 2시부터는 2시 탈출 컬트쇼가 시작됩니다.
8: 네, 광고까지 듣고 왔습니다. 우리 2783님께서도 보내주셨는데 오늘은 조금 다른 하루를 보내고 싶어서 무선 이어폰 없이 버스를 탔어요. 근데 버스에서 라디오가 흘러나오네요. 덕분에 오랜만에 창밖도 바라보고 잠시 여유를 느끼고 있습니다. 라디오 듣고 계신 분들도 남은 하루 작은 여유 하나쯤은 꼭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디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우리 2783님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입니다. 자, 그럼 저는 끝곡으로 소코도모와 자이언티 원슈타인이 부른 회전목마 들려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내일도 12시엔 주현영 안녕.

0: NH농협생명과 함께하는 SBS 건강 캠페인. 갈증이 날 때 음료부터 찾는 분들 많으시죠? 최근 5년간 음료 섭취량이 약 20% 이상 증가했다고 합니다. 무가당 커피, 저당 음료를 찾는 사람이 늘었지만 여전히 단맛이 강한 가당 음료를 많이 마신다고 하는데요. 성장기 아동과 청소년의 경우 단 음료를 자주 마시면 비만 등 만성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죠. 우리 몸이 원하는 수분을 채울 가장 확실한 방법. 음료 대신 물을 마셔보시는 건 어떨까요? SBS 건강 캠페인. 평생을 든든하게, 일상을 건강하게는 사랑받는 평생보험 NH농협생명과 함께합니다.
1: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머네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네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네드피아.
2: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서머네드피아.
1: 국민 인쇄 서머네드피아.
3: 하이 올리디아. 자연스러움을 바라는 당신을 위해 코 입술 주름 개선을 위한 PLLA 성분 필러 올리디아. 지극히 나답게, 지극히 자연스럽게, 나답게, 자연스럽게 올리디아. 의료기기 광고 심의 필.
4: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닥터피아 닥터피아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아 닥터피아.
1: 세상에서 가장 평범한 남자가 딸을 찾기 위해
2: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남자가 되는
3: 아빠 유니버스 액션 드라마
1: SBS 금토 드라마 김 부장은 매주 금토 밤 9시 50분 SBS에서 만나요.
4: 중역시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533-1566 세라하임.
5: 니 12시에 말해. 점심 때리고 잠 솔솔 와. 그땐 12시엔 주현영 들러야 돼. 지금 당장 창문 대신 귀때기 열어.
6: 행복한 오후의 시작 12시엔 주현용입니다.
7: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8: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7: 유미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8: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원 소득공제, 연봉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7: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8: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7: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9: 봄나마에 가면 5가지 육수, 30가지 소스, 90가지 재료에 봄을 담았다. 샤브샤브의 봄이 왔어요.
10: 샤브샤브 봄담아, 샤브샤브 봄담아,
9: 보글보글 샤브샤브의 봄을 담다. 봄담아 건강한 한 끼 샤브샤브 봄담아에서 정식을 알려드립니다.

0: Get sprung.
1: 두시 탈출 카운트 쇼 쇼 쇼 쇼쇼쇼쇼쇼쇼 세상에 이딴 쇼는 없다. 이렇게 2시간 동안 매일매일 20년 넘게 여러분 텐션을 높여드리는 이딴 쇼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딴 DJ도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고마워하셔야 되고 안 들으면 후회입니다. 안 들으면 당신들만 손해예요. 듣고 계신 분들 복 받으세요. 자, 2시 탈출 컬트쇼 오프닝 화려한 오프닝 멘트였습니다. 예, 자 정민유성은 균대와 함께 오늘 일요일 방송은 뒷북 문자로 문을 엽니다. 지난주 방송을 들으시면서 그 주 한 주를 돌아본 뒷북 문자 8370님께서 오늘의 오프닝 문자면 오프닝 문자입니다.
2: 남편은 화를 못 내는 성격이거든요. 친구한테 돈을 빌려줬는데도 안 갖고 잠수를 탔을 때도
1: 아 화나네. 이런 거 안 갖고 잠수 탄 것들.
2: 사춘기 아들이 학교에서 사고를 쳐도 화를 단 한 번도 내지 않았어요. 그런데 며칠 전에 대폭발을 냈습니다. 제가 몰래 쌍수를 내버렸거든요. 자신의 허락도 없이 몸에 칼을 댄 게 너무 서운하다네요. 그 정도 일인가요? 그렇게 그 정도 일인가요?
1: 그래도 부부끼리는 그 상의를 했었어야죠. 얘기도 안 하고 막 해버리면 어떡해. 왜냐하면 그만큼 아내를 사랑하니까 그런 거지. 만약에 무쌍을 좋아하는 걸 수도 있었잖아요. 남편이. 저도 제 아내의 무쌍을 좋아하거든요. 만약에 얘기 안 하고 난 쌍수했으면 나도 화날 것 같아. 나도 화를 잘 내지는 않지만. 그거는 이제 이거 상의를 했었어야 돼. 그렇게 화를 낼 일이에요. 8370님. 그러니까 미안하다고 얘기하세요. 그럼 원래 무던한 사람이래잖아. 근데 그거에 대한 어떤 이렇게 딱 긁혔다면 진짜 아내를 사랑하는 거고 아내의 무쌍을 사랑하는 거지. 충분히 화낼 만합니다. 자 남편에 맛있는 거 해주세요. 자 첫 곡 나갑니다. 위켄드하고 주말하고 아리아나 그란데 접속사 가수가 같이 부릅니다. 자 세이브 유어 티어즈.

자, 위켄드 아리아나 그란데 둘이 같이 불러서 친한가 봐요. Save Your Tears. 자, 오늘 뒷봉자 소개되신 분께는 눈 건강 기능 식품을 드려버릴게요. 자, 6185님 엄마 모시고 치과에 갔다가 부드러운 닭죽으로 점심을 먹고 닭죽 맛있지. 차도 한잔하고 즐겁게 데이트를 했거든요. 그리고는 용돈도 드리고 엄마 좋았겠다. 집에 왔는데 드렸던 용돈이 제 가방에 있더라고. 이거 뭐야? 엄마가 돈 많이 썼다면서 저 몰래 가방에 넣으셨대요. 아이고 어머니. 아유 어머니는 참 정말 자식 생각을 이렇게 한다. 모처럼 드린 건데 엄마 또 데이트해요 하셨네. 아이고 약간 뭉클하다. 이게 두 분 또 이렇게 자주 어머님 모시고 다니세요 진짜로. 할 수 있을 때 해야 돼. 조금 약간 귀찮다는 생각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안 해본 거를 하다 보면 그럴 수 있는데 자주 하다 보면 그게 뭔가 모르게 뭉클하고 기다려지게 되고 그래요. 한성민 씨. 한 가지 음식에 꽂히면 그것만 먹을 때가 있거든요. 맞아 나도 그래. 나도 막 꽂히면 맛있으면 막 그것만 먹어요. 요새는 김치찜에 꽂혀갖고 들기름만 넣은 김치찜부터 꽁치 김치찌개 두부 돼지고기 햄 안에 들어가는 것만 막 바꿔서 일주일 내내 김치찜만 먹었어요. 누구랑 같이 먹는 혼자 먹나? 같이 먹는 사람이 야 또 먹냐 이거? 뭐 이럴 텐데. 야 여름엔 입맛이 없다는데 저는 밥을 두 그릇씩 때립니다. 아이고야 한성민 씨. 살집이 좀 있을 것 같은 느낌이죠? 아, 5681님 사춘기 딸이 다이어트 한다고 엄청 좋아하는 치킨을 멀리하고 고구마를 구워 먹고 있는데요. 고구마를 구워 먹는 게 제일 당이 높아요. 고구마는 생으로 먹는 게 제일 괜찮고 그걸 또 우유랑 먹고 김치랑 먹고 먹는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제 눈에는 점점 더 통통해지는 것 같은데요. 딸아 그냥 치킨을 먹는 게 낫지 않겠니 하셨네요. 그러니까 아이고 참 귀엽다. 근데 다이어트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한 것 자체가 사춘기 딸이라는데 달달한 게 땡기는 모양이구나.

자, 뒷부분 문자는 계속됩니다. 지난 한 주 여러분들이 어떻게 지내셨는지, 오늘 지금 일요일 방송 듣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번 주 한 주 어떤 일 있었어요? 재밌는 일 있었어요? 그런 일 있었어? 고민 있어요? 그런 것도 보내고. 이번 주 있었던 일들 보내주세요. 뒷부분 문자로. 자, 여기다 보내세요. 샤베고.

0: Oh, here we go.
1: 글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우스 커넥트와 6분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3: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에 필수품.

0: 하면 하하임.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1: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2: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1: 비다샵!
2: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1: 비다이렉트샵!
2: 믿을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1: SK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샵.
3: 안녕하세요. 악뮤 이찬혁입니다. 유난해. 그 말 전 참 좋더라고요. 적당히 해선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으니까요. 생명을 구하는 일엔 더 유난해야 하지 않을까요? 세상에 유난하다. 유엔 난민기구. 지금 유엔 난민기구를 검색하세요.
4: 오 마이 갓, K-POP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5: 유동 골뱅이,
4: 치맥의 유동 골뱅이 아주 좋아요.
6: 숙면 연구 35년, 흑표의 기술은 한판의 기술. 구들장과 황토판에 한약재까지 한판으로 착! 흑침대에 흑표가 붙으면 잠의 기술이 달라집니다.
7: 이러니 잠이 안 올 수 있나.
8: 언제 어디서나
9: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한.

0: 본격 사는 역주행 프로젝트 이란 캐시판을 털어라 그냥 확 진짜 캐털 예. 컬투쇼의 수많은 게시판과 문자와 또 사연들이 쏟아지지만 감히 생방 중에는 소개할 수 없는 처참하고 그지 같고 읽기 낀 어정뛴 사연들을 버리기 아깝고 예, 정성껏 보냈지만 그래도 이걸 어떻게 하나 싶어갖고 이거를 어떻게든 읽어드리려고 만들어진 코너 벌써 6년차에 흘러갑니다. 자, 이 자리를 잘 지키고 있는 사연 짬타이거 배우 박명원 동생 진저는 개피 곽큘레이터 잠자리 광모 곽걸음 천재지변 정한유 조기에 빠진 남자 조바람 스케줄에 빠진 남자 스파람 곽보
1: 예. 네 저예요.
0: 네 스케줄 때문에 스케줄에 빠진 남자에서 스케줄 때문에 빠질 남자로 가야겠어 이제.
2: 아, 스파람 섭섭하다 진짜.
1: 아 서운해.
2: 진짜 서운해요.
1: 서운해요. 선미 씨, 진짜 서운해요.
2: 아 왜 제 소개도 안 했는데 제 이름 부르세요.
0: 스파질람 이렇게 네. 되겠다. 스파질람. 자, 지난주에 금유환향을 해서 예, 많은 분들이 게시판에 난리가 났습니다. 이선미 씨가 고정으로 앉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2주째 너무 반갑겠다.

0: 그래서 예. 오늘 너무 기다리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지난주에 생긴 여러 가지 그 미사어구 소개 어구가 있어요.
1: 네.
0: 예. 종횡무진 구미화장. 구미화장 불필이 협회장 지인.
1: 예. 아. 반갑습니다. 먹보에겔 이사민입니다.
2: 한 주만에 이렇게 별명이 많이 생기네요.
1: 별명을 이렇게 많이 지어주는 프로가 또 있을까요?
0: 네. 어디서 딴 데 소개할 때 그렇게 좀 하세요. 저 네. 불필이협회 회장 지인입니다. 아,
1: 불필이협회 회장 지인.
2: 보쌈노바.
1: 구미화장.
2: 구미화장.
1: 보쌈노바.
2: 너무 많아요. 한 주만에.
1: 너무 고맙습니다. 네. 네. 별명이 늘어난 것 같아요.
0: 아니 한 주는 또 어떻게 지내셨어요?
1: 아 정말 종횡무진 지냈고 구미화장하면서 네. 지냈었습니다.
2: 네.
1: 야. 날이 너무 많이 더워졌어요.
0: 오. 아니 저 SBS 공채 출신인가요?
1: SBS 막내입니다. 아. 영원한 막내.
0: 더 이상 공채를 이제 마지막 뽑은 기수.
1: 2016년도에 16기 기수로 들어왔습니다. 17기는 없어요.
2: 16기.
1: 16기.
0: 아, 네. 마지막 기수구나.
1: 예. 네.
0: 아, 우리 그 걸출쇼 패밀리 중에 이재율도 KBS 막내 기수 아니에요?
2: 막내였다가 이제 34기까지 또 뽑았죠. 개콘 다시 하면서.
0: 하면서 뽑았어.
2: 네, 33기, 34기를 뽑았고 이제 또 뭐 뽑는다는 얘기가 있으니까 재율이는 막내가 아닌데 얘가 약간 피터팬 증후군 같은 게 좀 있어가지고 계속 귀여움 받으려고 하는 이게 얘도 이제
1: 맞아요.
2: 나이가 서른이 넘었는데도
1: 맞아요.
2: 자꾸 인기끼기 인기끼기 이런 걸 계속 해요.
0: 귀여워 근데.
1: 네. 아,
0: 귀여워. 네. 귀여운데 어떻게.
2: 그러니까 현실을 좀 받아들여야 되는데 아무래도 피터팬 증후군 같아요.
1: 근데 저는 영원한 막내 가지고 이제 마을을 앞두고 있는데도 아직 막내 마인드로 살고 있습니다.
0: 우리 이선민 씨가 우차사 무대에 쓴 적 있나요?
2: 없었죠?
1: 아니요. 우차사에서도 종횡무진 활약했습니다.
2: 너무 빨리 종횡무진 하다 보니까 네. 안 보였던 거죠.
1: 그때 아니죠. 1년 1개월 정도 방송하던 활발히 했었고 저 동기가 13명이거든요.
0: 어, 아 누구야? 누가 있어요?
1: 어, 지금 뭐 피식대학 친구들도 있고
2: 아~ 조훈 씨.
1: 홍 박사님을 아세요? 뭐 좋은 씨도 있고
0: 아 그 SBS 기수야 막 예. 막내 기수야 그 친구가
1: 예. 그리고 뭐 이래저래 지금 유튜브 활동 활발하게 하고 있는
0: 유튜브 활동을
1: 하고 있는데 지금 뭐 제가 그 13명 중에서 가장 방송을 활발히 했었어요.
0: 와
2: 예. 아, 지금도 쌀 때도
0: 지금도 13명 중에 제일 잘 나가잖아요.
1: 아
2: 그건 맞지.
1: 일 개수로 따지면 그런 것 같은데
2: 아니 그건 맞아요.
0: 아 그러면 이제 객관적으로 볼 때 곽범 씨를 볼 때 그렇다는 거 아닙니까?
2: 어 제가 객관적으로 볼 때 뭐 피식대학 친구들도 있고
1: 네네.
2: 뭐 많이 있잖아요. 네. 여자 동기들도 많이.
1: 네네.
2: 근데 제일 바쁘고 제일 돈 많이 버는 거 맞아요.
1: 돈은 많이 당신 내 구좌를 어떻게 알아?
2: 아니 제가 알아요.
0: 어 그런 네. 그런 상황
2: 같은 회사고 저는 그 회사 내 그 아티스트들이 번 금액을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1: 아, 권한이 그쪽에 가 있었어요?
2: 예예.
0: 어,
2: 예. 저는 저는 권한이
0: 약간 어 같은 소속사인데 소속돼 있는 개그맨인데 재무관리를 같이
1: 재무관리를 왜 내 통장 들여다보는
2: 근데 그
1: 거예요?
2: 권한이 어떻게 열면 되냐면 회사를 새벽 3시에 몰래 들어가서 3층 컴퓨터를 몰래 키면 돼요.
1: 아 침범을 한 뒤
0: 어, 그 정확한 액수를 알겠네요. 그죠?
2: 정확히 알죠.
1: 절대 모르고요.
2: 네네.
1: 이것만 얘기 드리겠습니다. 곽범 씨가 지금 저의 두세 배 정도 될 겁니다.
0: 어? 두세 배면
1: 네.
0: 오, 그래도 너의 반 정도를 번다는 얘기네요.
2: 그러면 어마어마한 금액이에요.
1: 아이고 크게 잡았나 내가.
0: 예, 예. 그 마지막 키스에서 제일 지금 현재는 잘 나가고 있고.
1: 현재는 그래도 일은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0: 저도 제 M본부 공채 키스 제 동기 중에 제일 잘 나가는 게 저만 활동하고 있어요.
2: 그러니까 이런 게 있는 거야. 이게 지금 활동하는 사람들이 다 그래요. 저도 제 KBS 동기들 중에
1: 네.
2: 제가 제일 잘 나가고 싶어서 아무리 아둥바둥해도 네. 이길 수 없는
0: 누가 있어?
2: 일황이 있어요.
1: 일황.
2: 이수지가 있어요.
0: 아 이수지.
2: 아무리
1: 야, 아무리
0: 이수지.
2: 날개를 피고
0: 이수지. 아니야.
2: 하늘을 날아도
0: 이렇게 해서 너의 편이 돼서 아니야 너도 비슷해하라고 하고 싶지만 이수지는 안.
2: 그게 안 돼.
1: 진짜
2: 아무리 하늘을 날아도
1: 좀 세긴 하네요.
2: 아무리 하늘을 막 날아도
0: 예, 예, 예.
2: 저 위에서 이렇게 멀리서 저렇게 지켜보고 있어요. 열심히 하네.
0: 더 해라.
1: 열심히 하네.
0: 더 올라와야 된다.
2: 열심히 하네.
1: 근데 그래서 더 든든한 거 있지 않아요? 동기인데.
2: 아니요. 한 번은 찍어 누를 거예요.
1: 한 번 정도는.
2: 네.
0: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수지 씨도 꽤 여기서 고정을 오래 했었다.
1: 오.
2: 성공 가도의 길이에요.
0: 오래 했었다.
1: 와. 저 그래서 좀 감개미랑 한
0: 감개미량이요?
2: 감개미량이요?
1: 제가
2: 구미
1: 미량 감귤을 좋아해가지고
0: 예, 미량으로 또 가시는 거예요?
1: 예, 미량으로
2: 감개미량
1: 감개미량인데
0: 예.
1: 제가 그

0: 그 황치열 선배도 여기서 고정으로 오래 했지 않습니까?
1: 지금 하고 있고 네. 거의 10년 가까이 했죠.
0: 근데 어떻게 한 번 마주칠 기회가 없었어요.
1: 아, 같이 구미 사람이잖아.
0: 같은 구미 선배고 같은 고등학교 선배.
1: 아, 진짜.
0: 그래서 조만간에 만날 일이 있을 것 같아서 이게 컬투쇼라는 약간 공통점이 좀 작용했지 않나.
1: 있죠, 있죠. 우리 네. 황치열 씨도 그 같은 구미 사람에 대해서 다 알고 있더라고. 그래서 우리 이선민 씨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있을 거예요, 분명히.
2: 네. 왜 그러냐면 지금 네. 그 구미 4대 천왕인가요?
0: 5대 천왕.
2: 아니 원래는 4대 천왕인데 구미 4대 천왕을 이라고
1: 5대가 바뀌었어.
2: 아니 5대로. 구미 사람들은 4대 천왕이라 그래요.
1: 근데 장우혁.
2: 장우혁, 황치열, 김태우, 권정열까지 원래 4대 천왕인데 보통 4대 천왕에 한 명이 나오고 4대 천왕 자리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네. 힘드니까 5대 천왕이라고 만들었어요.
0: 네. 5대 천왕으로 자리 하나 실적 내밀어가지고 이선민이까지.
1: 아, 영광이네요. 구미 5대 천왕.
0: 구미 5대 천왕은 제가 퍼뜨리고 있습니다. 예. 구미 5대 천왕이라고.
1: 아, 그렇게 하고 다녀야 돼. 컬투쇼에서도 예. 공식적으로 인정하죠. 구미 5대 천왕 이선민 씨.
0: 야, 감사합니다. 네.
1: 다른 분들은 다 가수인데.
0: 그러네요.
1: 아, 먹보의 길이 있잖아요.
0: 먹보로 태어나서.
1: 발음 잘해야 돼요. 목포로 태어난 것처럼 들려요.
2: 왜 이렇게 지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0: 아, 미량.
2: 감개미량.
0: 감개미량. 목포의 길.
2: 근데 확실히 진짜 잘 돼서 정치인 하고 싶다 그랬어요. 어? 선민아.
0: 아, 진짜 어디서부터 거짓말을 시작하는지 한번 드러나 보겠습니다.
2: 끝났어요.
0: 큰일 났는데요. 정치인 생각은 저한테 없고요. 네. 그 어디서 나온 얘기예요? 네. 그냥 저 놀리는 게 재밌는 거죠.
1: 아니 저는 예. 그 우리 이선민 씨의 그 연기하는 톤이 있잖아요. 네. 가끔 이렇게 코믹 연기도 하고 진지한 연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네네. 그래서 보면은 연기자로서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제대로 이제 연기자로서.
0: 제가 그런 말을 굉장히 많이 좀 듣긴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1: 이게 톤도 좋고 이게 딕션도 좋고
2: 눈빛이 좋잖아요.
1: 일단. 네, 일단은.
0: 근데 네. 제가 그 영화 현장 가가지고 쫑파티 때나 이럴 때 회식하다가 감독님들이 항상 말씀하세요. 연기 왜 안 하시냐. 연기를 또 괜찮고 너무 좋은데 대성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저는 그런 걸 느꼈어요. 그 필드에서 축구 필드에서 저는 풋살 선수인 느낌. 뭔가 그 제한이 되는 느낌이 있어서 아직은 좀 내공이 많이 부족하다는 걸 느껴서.
1: 그러니까 하다 보면 이제 늘게 되죠.
0: 예. 네. 근데 네. 저는 코미디가 더 좋습니다.
2: 아, 뭐 그렇게 선택할 수 있는 위치세요 지금?
0: 그래서 제가
1: 드라마 쪽에서나 영화 쪽에서 섭외 오면 할 거 아니에요?
0: 한 번도 깐 적이 없습니다.
2: 다. 영화라는 단어에 미쳐서. 독립 영화도 무조건 섭외하면 다 하고 있고.
0: 저는 뭐 그런 거 뭐 어떤 금액적인 조율이나 이런 거 없이 그냥 연기 제안이 들어오면 무조건 하고 독립 영화도 한 6편 7편 찍었고 그리고 얼마 전에 뭐 상업 영화도 개봉했었고 미장센 영화제도 진출했었고 최근에 또 이게 되게 큰 OTT에서 하나가 역할이 들어왔는데 스케줄 때문에 제가 못하고
1: 어머머머
2: 드라마
0: 아 영화가 또 하나 들어왔어요.
2: 영화. 야 근데 이게 참 아쉬워요. 어쩔 수 선택의 기로가 있어.
0: 너무 죄송스럽고 민망하고.
1: 네. OTT 어디 거야? 넷플 디즈
0: 넷플.
1: 넷플 OTT 오리지널 영화. 영화인데. 우와. 네,
0: 거기 이제 정말 좀 큰 꼭지로 하나 딱 들어가는데.
2: 그러니까 아깝다. 저도 들었어? 말씀 못 드렸는데 이 되게 큰 드라마에. 주인공과 계속 겹치는 중요 역할인데
1: 스케줄
2: 제가
1: 때문에.
2: 뭐라고
1: 스케줄 때문에
2: 시간을 나한테 맞춰달라
1: 어머머머
2: 근데 주연들
0: 맞아요.
2: 제가 맞춰야 되는데
1: 그렇지.
2: 여기 맞출 수가 없는 못한다
1: 아 그럼 안 된다 네.
0: 그래서 정말 뭐. 정말 죄송스럽고 민망하게 네.
2: 근데 이게 진짜. 예능을 하고 이렇게 말하는 코미디 예능하는 사람들은 드라마를 솔직히 중요 역으로 들어가기 쉽지 않아요
0: 맞아요 네.
2: 반년 길게는 8개월을
1: 그래.
2: 내려놔야 되는 상황인데
1: 그렇지.
2: 누가 내려놓겠냐고
0: 맞아요 맞아요
1: 그냥 연기자의 꿈이 있지 않는 이상은 예능을 포기하기 쉽지 않잖아요 네.
2: 근데 그걸 과감하게 내려놓고 떠나신 주변에 한 명 있잖아요
0: 제 원래 자리에 앉아 계셨던 배우 이철우 씨입니다
2: 대단하신 분이야 그분은 예.
0: 과감하시네요 진짜
2: 정말 과감한 예. 거야 이거 나는 내 머리로는 계산이 안 나와
1: 아니, 그분은 예전부터 걸출한 예능과 예. 어떤 작품이 들어왔을 때 무조건 작품을 선택하시는
2: 무조건 분은. 작품을 보시는 분이라 그러니까 성향이 아예 달라요
0: 진짜 보고 싶어요 이제는 이 자리에서
1: 그러니까, 아니, 저는 예전에 저도 뮤지컬을 두 작품을 했거든요 예. 큰 역할이었고 두 작품 하나는 주연이었고 하나는 이제 뭐 미녀는 괴로워 성형외과 의사 역할이었어요 근데 그거를

0: 라디오를 이렇게
1: 하면서 하겠다
0: 하면서 했어요. 우차싸도 하고 공연도 하고 네. 그래도 괜찮겠냐. 어. 그래서 아 그렇게도 열정적으로 연습만 해주시면 괜찮습니다. 그래서 할 거 다 하면서 아주 공연도 잘했거든요. 네. 그래서 갑자기 게시판을 털어라 2주에 한 번 하는 코너인데 네. 그분이 그분 이거를 몇 개월 동안 저는 못할 것 같다고 얘기하는 게 이야
1: 그분이 작품 속으로 들어가는데 걸린 시간이 조금 길어요.
2: 완전히 빠져야 되니까.
0: 그게 사람 역할이 아니어서 그런가 보다. 네. 눈사람 역할이어서.
1: 그래서 요즘도 잠을 냉동고에서 잔다는 얘기도 있어요.
0: 진짜 기대됩니다. 네. 저는 이미 진짜. 표를 구하고 있어요.
1: 저는 아직도 초대권을 물어보는데 아직도 안 나왔대요.
2: 네. 그 되게 인기가 많은 작품 말입니까?
1: 이미 지금 기대작이죠.
0: 초연이죠. 초연이
1: 네. 올해 기대작이에요. 올해 뮤지컬 기대작.
0: 그 오리지널 팀들이 와서 디지땡에서 와갖고 네. 직접 이렇게 다 같이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1: 제가 가끔 만나가지고 네. 그 비화를 좀 듣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미국에서 네. 본사 사람들이 와서 지금 연습을 같이 하는데
0: 그런데
1: 근데 이제 노래를 연습을 하고 하면은 그 이창호 씨가 하면 그 총 연출 네. 미국 분께서 Oh my God 창호
0: 좋아하는 거야?
1: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너무 재밌어 한대. 너무 재밌어 한대. 그 포인트가 비웃음인지 웃음인지를 아직도 파악이 안 됐다.
0: 외국인이다 보니까 그게 파악이 안 되는구나.
1: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창호!
0: 창호!
2: 기대된다.
0: 예, 창호! 아우, 진짜 보고 싶네. 아. 자, 노래 하나 듣고 오겠습니다. 앞에 충분히 떠든 것 같습니다. 네. 이선민이 정말 사랑하는 그룹.
2: 네.
0: 어디죠?
2: 리센의 데자뷰 듣고 오겠습니다.
1: 데자뷰요?
2: 데자뷰 듣고 오겠습니다.

0: 싹 관리했더니 혈색이 싹 도네.
1: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2: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1: 디자인도 예쁜데?
2: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3: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2: 필립스 멀티탭.

0: 친환경 농산물 자조금 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친환경
1: 농산물. 전국의 사장님들을 위한 세 글자 스피드 퀴즈. 1위 라디오 채널은
2: SBS.
1: 1등 인터넷 라디오는
2: 고릴라.
1: 부담없는 비용으로 고릴라에 광고하면 무허가 쑥
2: 매출.
1: 광고기 가성비 갑.
0: 지금 바로 고릴라 광고를 검색해보세요.
3: 안녕하세요, 배우 김남입니다. 올여름 시원하게 보내시라고 스릴러 작품으로 여러분과 만나고 있는데요. 이번 작품에선 평소 해보지 않았던 새로운 캐릭터 연기에 도전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역할을 풀어내는 게 생각보다 어려워 중간에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들었습니다. 감독님과 동료분들이 애써준 덕분에 새로운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었고 저의 다른 매력을 많은 분들이 좋게 봐주셔서 그게 참 기분이 좋았습니다. 쉽지 않은 도전이었지만 해내고 나니 뿌듯함은 배가 되더라고요. 여러분도 늘 하던 것 말고 가끔은 새로운 도전을 해보세요. 그리고 저처럼 그 뿌듯함을 꼭 한번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작품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남이었습니다.
0: 사랑으로 하나 되는 세상은 SBS와 함께합니다.

0: 쇼.
1: 저 개파 아 개파
2: 개파
3: 개파리죠 지금. 예.
1: 야 게시판인데 씨가 빠졌네요. 예.
3: 예. 그리고 분위기도 개판이기도
1: 예.
3: 하고요.
1: 개판이긴 하죠. 예. 예. 뭐 문자도 예. 함께 안 읽고 그냥 예. 떠들다가 예. 입으로 넘어왔으니 아. 예 게시판을 털어라. 예. 개털인데 그걸 개판이라 그랬네요. 자 2부의 문을 엽니다. 자 문자가 많이 와 있는데 이거 예
3: 하나만 읽어주시죠.
2: 네 강대열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1: 이, 앞 위에 있는 건 왜 안 해? 아,
3: 건너뛰기는
2: 아, 하나만 해달라 그랬어요.
3: 아니, 본인 인기 싶은 거 있는 거예요?
1: 아니 자, 이분도 기다리고 예. 있을 텐데
2: 아, 예, 예.
3: 집에서 지금 일도 못 나오고 아, 문자 이렇게나 안 이렇게나
2: 예, 예. 조경민님께서 손은 아랫니만 있는 거 아세요?
1: 어 이렇게 문자가 왔어요.
2: 약간 그 꺼덕대는 것 같은데.
1: 예.
3: 지식 공유죠 같이.
2: 지식 공유.
1: 아, 소가 윗니가 없어?
3: 어? 혀, 그래서 혀로 이렇게 그 아랫니랑
2: 해가지고. 윗니만 있는 거 아니야?
1: 아랫니만 있대잖아 이 사람이.
2: 뭐 이렇게 잡지식 같은 거 알고 있어요? 뭐 알고 있는 거 있어요?
3: 에? 뭐라고요?
1: 갑자기 왜 그런 질문을 던지는 거야?
2: 그냥 뭐 이게 이런 것들.
1: 질문을 아, 본인이 조금... 뭘 알고 있어서 지금 그런 것 같잖아요. 그럼 뭐 네가 하나 얘기해 보세요.
2: 일단은 뭐 서울 공공자전거 따릉이에 환승 시간 알고 계세요?
3: 어? 아 이런 거 궁금하다.
2: 환승 시간.
1: 환승 시간 네. 있어요?
2: 그러니까 대여 시스템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혹시?
1: 대여 시스템 한 시간에 1,000원 아니에요?
2: 한 시간에 1,000원인데

0: 1시간 이내에만 반납을 하면은 24시간 동안 쓸 수 있어요.
1: 어? 어? 뭔 소리야?
2: 되지?
0: 그러니까 59분 안에만 반납을 하면
3: 반납을 해.
0: 반납하고 또 대여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게 하루 동안 유지가 된다는 거죠.
3: 아, 계속? 그럼 천원 갖고 계속 탈 수가 있다는 거야?
0: 네, 1회가 아닙니다. 24시간 이내에는
3: 1시간이 넘어가면 네. 안 돼. 돈을 내야 또 돈을 내야 되는
0: 그렇죠.
3: 건데.
0: 그렇죠. 최대 꽉꽉 채워서 타면은 23번까지 탈 수 있겠죠.
1: 아, 그렇죠.
0: 네. 뭐 이거 모르시는 분들은 있을 텐데.
3: 야, 너무 피곤할 것 같은데. 23시간을 제대로 타면.
0: 뭐 아까우신 분들은 그렇게도 이용하시는데 잠을 줄이셔야 되겠죠.
1: 귀신이 들린 사람인가요, 그 사람은?
0: 자전거 귀신들.
1: 아니 혹시 뭐 철인 3종을 준비하시는 분인지.
0: 어쨌든 뭐 이게 약간 뭐 잡지식 하나 알려드렸습니다.
3: 예, 아, 네. 너무 좋은 소식이네요. 구미도 이런 그 공공 자전거가 있나요?
0: 아,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 예. 구미는 없는 걸로.
0: 구미는 없는 걸로. 혹시 네. 전주에는 있나요?
1: 전주에는 준비가 돼 있는 걸로.
0: 추측인 거죠?
1: 전주가 전국에서 거의 가장 최초로 자전거길 연결을 끝낸 데가 전주였습니다.
0: 아, 4대강길 네. 그 길 말씀하시는
1: 아, 그런 거 말고 도시 안에 자전거길을 완전히 다 연결을 해놔서 돌아다닐 수 있게
3: 자전거만 타고도
1: 네.
3: 쫙 이렇게
1: 그게 한참 전에 이미 했고 그 뒤로 이제
0: 아, 그래요?
1: 그런 지역들 받아들였고
3: 구미도 뭐 자랑 하나 했어요.
0: 아, 근데 구미도 세계 최초로 황치열길이 생긴 도시입니다.
3: 와, 이러면... 치열숲, 치열숲.
0: 아, 치열숲.
1: 예. 그래, 이 정도라면 저는 드릴 말씀이 없어요.
0: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모교를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꺼드럽게 좀 되고 왔어요. 아니요, 선생님. 아, 저도 황치열 선배님처럼 뭐 흉상이나 이런 거 한번.
3: 흉상?
1: 흉상이 있어? 황치열 흉상
0: 흉상은 아니고요. 그 약간
3: 팬들이 만들어놨어 그 앞에.
0: 팬분들이 잔디에 어떤 뭐 약간 흉상은 아니고 약간
3: 그 동상 같은 느낌으로 만들어놓고 만든 게 있어요. 열이숲이라고 그래갖고 그 숲이 있어 이렇게
1: 진짜?
3: 그 앞에 네. 동 예, 상이 있어. 제가 가봤거든요.
1: 와 대박이다.
3: 이렇게 팬들이 그렇게 만들어놓은 거야.
1: 야 저는 같은 중학교에 데프콘 형이 저 중학교 선배예요. 그래서 이제 데프콘 형이랑 17반 돈을 좀 모아가지고 저희도 흉상을 하나 놔야겠네요.
0: 스스로.
1: 네.
3: 와, 근데 네. 저 선민이 흉상 멋있겠어요.
0: 뭔가
3: 약간
0: 좀...
3: 그 덩치가 위 상체가 크고
1: 흉통이 크니까
3: 고릴라 같잖아요. 고릴라 네, 약간, 느낌이.
0: 약간 그 토르소처럼 해가지고 좀 해놓고 싶은데 아직은 좀 영향력이 부족한 것 같더라고요.
3: 본인 사비로 한다 그러면 학교에서 안 해줄까?
1: 안 해줄 것 같아요. 아직은.
0: 내가 몰래 하는 거 어떻게 생각해?
3: 몰래
0: 해놓고 도망가는 거.
1: 제가 회사 몰래 들어가서 선민 씨 얼마 벌었는지 본 것처럼요.
3: 자 문자 더 읽겠습니다.
1: 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강대열 씨가 여자친구가 방귀를 많이 껴요.
3: 아, 여기다 읽었네요, 강대열 씨가.
1: 네. 근데 이 정도 보낼 정도면은 되게 진짜, 많이 낀 거 같아요.
3: 진짜 많이 끼는 거 같아요.
0: 진짜 많이 끼는 거
3: 많이 끼고 어때요? 냄새도 나는 거.
1: 여자친구가 이제 많이 낀다라고 생각하면 받아줄 수 있을 것 같아요.
0: 저는 같이 코러스를 넣어줄 것 같은데요.
1: 방귀에다가
0: 붕 하면 삥, 붕빵, 삥빵, 붕빵, 빠라빵, 삥빵 이렇게.
3: 야, 그게 조절이 돼요?
0: 저는 좀 방귀를 많이 끼는 스타일이라서
3: 예.
0: 제가 그 전에 만났던 여자친구도 뭔가 방귀를 한 번씩 낄 때가 있었어요.
3: 여자친구가?
0: 예, 저는 그렇게 귀여울 수가 없었어요.
3: 아, 방귀를
1: 끼는데 빡 이렇게 껴도
0: 약간 연발 스타일이었어요. 버르르르르.
3: 아, 야, 그건 액체 방귀인데. 그 약간 액방이에요.
1: 버르르르르. 버르르르르. 끝에 맺힌 게 있을 거예요.
0: 버르르르르.
3: 그게 너무 귀여워.
0: 귀여웠어요 저는.
3: 와.
0: 너무 그 의외성이 있잖아요.
3: 우리도 보통 이제 자기 남자친구한테 안 보여주려고 잘 되게 조심하는데.
1: 그래서 귀여워하니까
0: 들키고 나서
3: 귀여워하니까
0: 리액션도 너무 귀여운 거예요.
3: 와, 그러니까
1: 엄마 이렇게
0: 미안해 너 모른 척해줘 이런 게 너무 귀여웠던 기억이 있어요.
3: 근데 네 리액션이 좋으니까 그 뒤에도 계속 하던가요?
0: 계속 가끔씩 의도적으로 좀 내뿜을 때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냥 나올 때가 냄새까지 같이 나와서 문제였죠 뭐.
3: 우리 재우 씨는 아직
1: 안 낍니다.
3: 그래 안 텄죠? 네,
0: 진짜요?
1: 절대.
0: 아직까지요?
1: 예. 네. 그럼 한 번 뭐 이렇게 실수로 하면은 놀래 하는.
3: 그러니까 저도 아직 보거나 들어본 적이 없어요.
1: 어?
3: 근데 맡아본 적은 있어요.
1: 그 어떻게 된 거지? 그게?
3: 아니 나갔다가 나 갔다 올게 하고 나갔다가.
1: 예.
3: 네. 근데 아 뭐 놓고 하고 탁 들어왔는데. 냄새가 나는 거죠.
0: 아.
3: 그래서 갑자기 화를 내는 거예요. 왜 들었어? 이렇게 된 거죠.
1: 아.
3: 그러니까 이제 소리나 그런 거 못 들은 거 냄새를 맡은 적은 있었다.
1: 와.
3: 지금까지 21년. 연애 때까지 하면 25년 동안 방귀를 끼거나 하는 것을 보거나 냄새를 맡은 적은 아니, 냄새 맡은 딱 한 번 있었다.
1: 와, 근데 이 정도로 길어지면 그걸 어느 순간 깨는 것도 이상한 거야.
3: 그래.
1: 어느 순간 갑자기 한 15년 됐다고.
3: 아 지금 저 우리 녹음 현장에 우리 아들이 와 있거든요.
1: 그래.
3: 그러니까

0: 아들은 어떻게 됐죠? 아들은 엄마가 방귀 낀 걸 들은 적 있나요?
1: 저는 뭐
2: 많이?
0: 많이?
1: 많이.
0: 야, 그냥 네 앞에서 빵 끼어 그냥?
3: 우와. 와, 이게 와, 아직 부부금 실력 되게 좋다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0: 와, 내 앞에서 조심을 하는 거겠죠. 근데 그, 나, 내가 나가고 나면 아따 나갔다 하면서 이제 바로
1: 아니, 근데 아빠랑 같이 거실에 있다가 내 방에 와서 뛰고
0: 야, 씨. 이게 야, 가는 길에 화장실 있는데 거기서 끼고 들어가지. 왜 굳이 네 방에 가서 밥
2: 급한 거지. 아.
1: 네. 빼고. 어.
2: 아니, 화장실까지는 못 갈.
0: 아니, 가는 바로 앞에 얘 방 앞에 화장실인데. 물로 아. 들어갔어야지. 이거는 그냥 그 너한테 껴 주는 거네, 그냥.
2: 재미삼아, 재미삼아.
0: 아들아, 빵! 이렇게 하는 거구나. 아. 야, 야, 뭘 몰랐던 사실을 또 알게 됐네요, 오늘. 예, 아들한테 방구를 먹이고 가는 엄마.
2: 아, 이거 몰랐네요. 가족의 어떤 그 숨은 비화를.
0: 그러니까 네. 이것도 자제분들한테 물어보면 엄마는 자제분들 앞에서
2: 다를 수 있죠. 어. 네. 저희 그 와이프를 그래 몇 번 봤잖아요.
3: 아, 방구 끼실 분이 아닙니다. 네. 외모가 약간 요정스러우셔서 어. 아, 끼는 게 상상이 안 가요. 굉장히 그 아름다우세요.
0: 자, 노래 하나 듣고 오겠습니다. 구미 선배님의 노래. 야, 직접 소개해 주시죠, 우리. 얼마 전에 나온 노래입니다, 이거.
3: 네, 우리 선배님이죠. 황철 씨의 우리 여름 듣고 오시겠습니다. 아.

0: 김미 선배, 우리 황치열의 우리 여름 듣고 왔습니다.
1: 우리 네. 여름.
0: 자, 이번 주가 사실은 두 번째 시간이죠. 네. 예, 금이 환영하신 지.
1: 네.
0: 예, 우리 이선미 씨가.
1: 예.
0: 예, 사실 그래서 이번 주까지 하게 되면 다음에 또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1: 네네.
0: 예, 충분히 이선미 씨한테 사연 읽을 기회를 많이 드리려고.
2: 맞아, 맞아. 예, 예. 쭉 읽어보세요.
1: 예. 예. 감사합니다. 예. 네. 제목이 굉장히 간단하죠. 밥입니다.
0: 밥.
1: 김이슬님께서 보내주셨고요. 퇴근하는데 너무 힘들어서.
0: 지난주에 톤 조절에 실패를 하셨으니까 맞아요. 이번 잘 보시고.
1: 알겠습니다.
0: 예, 예. 예.
1: 퇴근하는데 너무 힘들어서 버스 안이 제발 조용해서 한숨 자면 좋겠다 싶었는데요. 오늘은 늦게 나와서 그런지 사람이 많이 없더라고요. 근데 다음 정거장에서 아주머니 두 분이 탔어요. 제 바로 앞에 앉으셨는데 말이 진짜 많으셨어요. 할 얘기가 어찌나 많으신지 아 시끄럽다 싶던 찰나에 그 아주머니들의 대화 주제가 밥으로 넘어온 거예요. 한 아주머니가 우리는 이천 쌀만 먹다가 딸이 희끼 쌀 사줘서 먹는데 너무 맛있고 찰지다.
0: 이톤, 그 아줌마는 계속 그 톤으로 가야 됩니다.
1: 예? 그러니까 다른 아주머니께서 물으셨죠.
2: 사고 사고 이 정도면 사고.
1: 희끼살 어디서 들어본 거는 같은데 몸에 좋대.
0: 이제 아줌마들이 담배를 많이 피는 모양이에요.
1: 이름이 정확히 뭐야? 희끼살 네. 희끼살 아 희끼코모리 아닌가? 아 알 것 같은데.
0: 아 누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1: 하면서 막 두 분이서 웃으면서 이야기하시다가 마지막엔 히사시부리 쌀 아니야 이러셨어요. 들었을 땐 웃겼는데 글로 쓰니까 재미없네.

0: 무쌀 이름이 정확히 뭐죠?
1: 고시이카리.
0: 어, 고시이카리. 네. 아, 고시이카리예요. 네.
1: 고시이카리. 일본에서 넘어온 품종이죠.
2: 히사시부리 쌀.
0: 예, 히사시부리는 오랜만이야 이런 뜻이고. 히키꼬모리는 은둔형
1: 외톨이.
0: 외톨이를 얘기하는 거죠. 외톨이.
2: 네. 근데 이게 저번 주에는 제가 남성분 세 분에서 나와서 당황했고 지금 사연이 여성분 세 분에서 나오니까 더 당황스러웠습니다.
1: 그러면 섞인 사연 한번 해볼래요? 그럼 좀 자신 있겠죠.
2: 바로 갑니까?
1: 네. 네. 남녀가 섞인 사연. 제가 그러면 네. 제가 그래도 또 6년을 또 해오지 않았습니까? 네. 보고 이거는 좀 보고 좀 재밌게 짧은, 살릴 수 있는 네. 걸로
2: 좀 짧고 굵은
1: 걸로. 아 이거 있는 것 같아요. 네. 이거 괜찮을 것 같아 보니까.
0: 대화체가 좀 많이 나와요?
1: 이거는 어렵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등장인물이 딱 깔끔하게 떨어져요.
2: 좋습니다. 네.
1: 딱 세 분 나오는데
0: 아 좋다.
1: 세 분이 깔끔하게
0: 됐어.
1: 떨어집니다.
0: 이제 된 거야.
2: 됐습니다. 자. 가시죠. 콜라깡이라는 주제입니다. 글 쓰니 김세정님이고요. 30대 여성입니다. 미혼이고요. 며칠 전 마트에 갔습니다. 구매 물품을 들고 셀프 계산대에서 계산하려는데 한 노부부가 콜라 하나를 들고 저를 쳐다보는 겁니다. 어르신들이 나이가 많아서 셀프 계산대 결제하는 방법을 잘 모르시니까 제가 어떻게 하는지 보시는 건가 싶어서 천천히 셀프 계산을 하고 있는데 할아버지께서 대뜸 이러시는 겁니다.
3: 아줌마! 이 콜라 같이 결제해주면 현금으로 줄게!
2: 뭐? 아줌마? 아줌마? 아줌마라고 부르는 것도 기분 나빴지만 괜히 카드깡을 하는 기분도 들고 찝찝해서 어르신 그건 좀 확실한 거절의 의사를 밝히고 제가 구매할 물품을 결제했습니다. 근데 할아버지가
3: 거! 아줌마가 서로 도우면서 살아야지! 원 참
2: 전 기분이 언짢아서 단호하게 말했어요. 저 아줌마 아니에요! 그랬더니 또 할아버지가
3: 허! 아줌마 뻔뻔하게! 아줌마가 싫으면 세상이 늦게 나오지! 뭐가 급해서 빨리 나와서 아줌마가 됐어! 에!
0: 왜 옆정을 내는 거야?
2: 할아버지 말도 황당한데 옆에 계시던 할머니가 한술 더 뜨시렸더라고요.
0: 어, 할머니 나온다. 할머니. 뭐. 확실한 게 이제 차이가 있어야 돼. 할머니니까.
2: 영감. 아, 나.
0: 아, 좀 톤이 높아야지 할머니니까.
2: 영감. 나도요. 저 아줌마가 급해서 빨리 나왔겠어? 저 아줌마 부모가 급해서 빨리 나왔겠지.

0: 아, 미치고 팔짝 뛰었어요. 엄마 아빠 결혼 못한 노안이라 죄송합니다.
1: 죄송합니다만 마지막 그 처음 시작할 때 여자분 톤이랑 마지막 톤이 많이 달랐네요. 네.
2: 지금 30대 아. 여자분이라고 얘기했는데
0: 아, 아. 마지막 아, 미치고 팔짝 뛰겠어요 이걸요.
1: 예. 그걸 이선민 씨가 얘기했잖아요 방금. 30대 사연자 톤을 잃어버리고
0: 아 미치고 팔짝 뛰겠어요. 엄마 아빠 결혼 못한 노안이라 죄송합니다. 예. 아, 이렇게. 와 근데 쉽지 않네요 이게.
2: 이 할아버지하고 할머니 톤이 약간 구분이 안 돼요.
3: 어, 아줌마 뻔뻔하게 나왔으면 이게 좀 낫나요?
1: 그거는 지금 정치인 중에 한 분 성대모사를 하시는 거예요?
0: 어떤 분이었죠?
4: 예, 영감 나도요. 톤을 좀 연구를 해서 오겠습니다.
1: 뭐 하라 그러면 이거라니까.
0: 아 근데 이거만큼 웃긴 게 없어 전.
2: 그게
0: 아,
2: 뭐예요?
4: 아, 안녕하세요. 30대 여성입니다.
1: 뭐야? 본인만 뭐, 고쳐 있는 거예요.
0: 그냥
1: 지금.
0: 아 그냥 고쳐 있는 거야. 있는.
2: 아 톤이야.
0: 이 톤으로 제가 캐릭터를 여덟 개를 했었어요. 에이.
1: 그러니까 우기는 거예요. 캐릭터가 정확히 아닌데 그냥 이름만 바꿔가면서 활동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기꾼인 거죠.
0: 열 개 하기 전에 성공하겠다는데 아직 성공을 못했습니다. 여덟 개째. 와.
2: 그리고 한 장짜리 있으면 그 톤으로 한번 읽어보라 그랬어요.
1: 한 장짜리 있죠 또.
0: 한 장짜리를.
1: 한 장짜리를 짧은 걸. 요 정도는 될까요? 영감 원투가 있거든요.
2: 어, 영감 원투. 그게 그 사연을 화자의 톤을 그걸로 가져가고 네. 할아버지는 이렇게 하는
0: 알겠습니다. 네. 화자의 톤은 이걸로 가겠습니다.
4: 자. 제목 오일장. 최경란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오일장이 갔을 때였어. 출수는 돼 보이는 영감님 두 분이 시장이 떠나가라 큰 소리를 싸우고 계셨어요. 저는 늦게 도착해서 싸우게 된 연인은 몰랐는데 영감님들은 어? 곽 쳐불라! 곽 쳐불라! 곽!
1: 야야야 뭐하냐 지금.
0: 이게 왜 변주가 안 되죠 저는? 성대가
1: 아니 야 이거
0: 자 한번 해보세요. 보여주세요.
5: 꽉 쳐불라 쳐봐라 쳐봐 이걸 황마 하나 진짜로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 게 어?
0: 같은 사람 아니에요?
1: 정확히 다른 사람이었잖아. 어,
0: 방금 한 명이서
2: 줘봐 줘봐 아 줘봐
0: 아 좀 배웁시다 우리도.
2: 예예예 예, 예. 오일장 다시 한번 해볼게요. 네. 최경란 씨
6: 오일장에 갔을 때였어요. 와 칠수는 돼 보이는 영감님 두 분이 시장이 떠나가라 큰 소리를 싸우고 계셨죠. 저는 늦게 도착해서 싸우게 된 연유는 몰랐는데 영감님들은
5: 아이 저 광기 쳐보라 그냥 쳐봐라 쳐봐 이거 그냥 나 황마 그냥 하나 그 진짜로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 게 그냥
6: 그렇게 끝없이 똑같은 말만 하면서 주먹은 상대 누나 근처까지 까지만 잽잽잽 금방이라도 한 대 칠 것 같긴 한데 말로만 계속
5: 친다 쳐! 에? 친다 쳐! 쳐! 쳐! 쳐! 어?
6: 라고 하셔서 구경꾼들만 애타게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뻥튀기 아저씨 기계가 뻥! 하고 터지는 바람에 깜짝 놀란 한 영감님이 주먹이 순식간에 나가버린 거예요.
1: 어이구
0: 뭐라
6: 본인이 때리고 놀라셨는지 1초 만에
5: 아이고 아이고 어쩌노 이거 아이고 내가 치려고 친 게 아니라 아이고 어쩌노 어쩌노
6: 하면서 경찰에 고소하지 말아달라 애원을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그 영경님이 이번에는 뻥튀기 아저씨랑 싸우기 시작하더라고요.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저는 결국 그 자리를 벗어났어요. 저는 오일장에 자주 갑니다.
1: 와 이게 다르다.
0: 예. 확실히 네. 어.
2: 이렇게 달라. 했어요. 네.
0: 선배님의 그 옥기 성대모사 같은 느낌의 목소리가 네. 정말 전 치트킨 것 같아요.
2: 오키 성대모사는 뭐 제가 한 지가 꽤 오래됐기 때문에 예. 예, 각종 여자 목소리
0: 각종 여자 목소리가
2: 각종 여자 연령대별 성격별 또 남자도 연령대별
1: 거기에 이제 사투리 섞기 들어가고
0: 사투리 너무 섞고. 좀 예. 따라가기는 너 저는 몇십 년 걸릴 것 같습니다.
1: 예. 왜 따라가
2: 그러면 몇 살이죠? 몇십 년 걸리면?
0: 왜 몇 살쯤 따라갈까요? 70 때는 따라잡을까요?
1: 142세 봅니다.
2: 어, 그때는 할아버지 목소리 잘 나오겠네요.
0: 그때는 자연스럽게
1: 142
0: 자연스럽게 제 톤으로 하면 할아버지 톤이니까요.
2: 아, 자 2주간 우리 이선민 시장 일단 함께했습니다. 즐거웠어요. 자 일단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네. Here we go.
7: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깨끗.

0: 닥터피에
1: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0: 닥터피에 닥터피에
2: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3: 케어 원해요?
4: 케어 원해요
3: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4: 케어 원해요
3: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4: 케어 원해요
3: 1577-1199 검색창에 케어 원
5: 모든 인쇄 가능한
6: 성원 에드피아
5: 온라인 주문 간편한
6: 성원 에드피아
5: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7: 세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5: 국민 인쇄
6: 성원 에드피아
8: 어 김현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9: 든든한 내일로요.
8: 네?
9: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 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8: 제대로 가시네요.
9: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8: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0: 통증을 넘어 일상 회복까지 메이드 인 케이보린 개보린정 삼진제약.
1: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 차가. 시원한 잠, 누잠.
2: 화사도 찾는 유산균은? CJ 유산균이 장 끝까지 화사하게 증식하니까 장 건강, 피부 건강, 다이어트까지 이제 원하는 기능성 유산균을 선택해 바이오. CJ 바이오코어. 건강기능식품 적절한 운동, 식이조절과 함께 섭취하세요.
3: 자, 게시판을 털어라 개털에 또 이선민 씨를 언제 또 모시게 될지, 스페셜 DJ로는 언제 또 한번 생방송으로 만나게 될지, 그리고 풀피리협 회장님과 먹보의 길을 라이브로 한번 연주해 줄 수 있는 그날을 제가 손꼽아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4: 너무 감사합니다. 그때까지 예. 제가 내공을 차곡차곡 쌓아서 예. 실수 없이 마무리하게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3: 자,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4: 네, 여러분 오랜만에 뵈서 너무 즐거웠고요. 다음에 또 한 걸음에 달려와서 웃음을 드리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뚱쿵이들 고생하셨고요. 저는 33으로 넘어갑니다.
5: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역함?
6: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5: 이응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6: 그럼 몽잘 바디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다.
5: 헐, 몽잘 바디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7: 잘 만들었다, 몽잘.
8: 요즘 인쇄 어디 와우 프레스 와우. 스티커 선단지 명함 다 있어
9: yeah.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프레스가 정답.
8: 요즘 닥칠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10: 인쇄는 와우프레스.
11: 뉴바옴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10: 뉴바옴.
11: 운동할 때도
10: 뉴바옴.
11: 장 건강에도
10: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

0: 안녕하세요, 개그맨 김원효입니다. 수산물 구매할 때 원산지 확인 안 한다고요? 안 돼! 판매자는 정확하게 표시하고 소비자는 꼼꼼하게 확인하고 알고 고르면 더 믿을 수 있는 수산물. 수산물 원산지 표시 제로, 걱정 제로! 이 캠페인은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과 함께합니다.
1: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2: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 차가 시원한 잠, 누잠.
3: 어제는 비가 오더니 오늘은 찜통이네. 이럴 때일수록 안전수칙이 중요한데.
4: 폭염 때 꼭 지켜야 할 5대 기본수칙은 1. 시원한 물 섭취. 2. 냉방장치 가동. 3.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4. 보냉장구 착용. 5. 온열질환자 발생 시 119 신고. 호우와 태풍 전에는 배수구, 시설물, 기계 장비 결속 상태 등 안전점검 실시. 침수 붕괴 위험 시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
3: 여름철 재해 예방 수칙으로 건강과 안전도 지킬 수 있습니다. 산재 위험 상황은 안전일터 신고센터로 신고해 주세요.
4: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0: 저 23년생 아이언익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1: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2: 272개 항목 점검과 신차와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3: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없이 월 3만원대에 베스트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4: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 차가 시원한 잠 누잠.
5: 전세 보증금 지키는 법. 저 최수빈이 알려드릴게요. 수도권 7억 원, 지방은 5억 원 이하의 전세라면 안심하세요. HF 보증으로 전세 대출 받고 전세 지킴 보증을 신청하면 되니까요. 소중한 전세 보증금을 지키는 HF 전세 지킴 보증. 이야 좋다. 한국 주택금융공사. 스톱!

0: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1: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2: 충청 캠퍼스와 고향 캠퍼스로 어디서나 가까운 중부대학교.
3: 캠퍼스가 두 개, 꿈도 두 배.
2: 모든 학생이 성장하고
3: 학생과 함께 성장하는
4: 중부대학교.
2: 중부대학교와 함께
3: 여러분의 꿈을 키우세요.
5: 디지털 체크아웃쇼 상품 안내입니다. 자동주문 태성자동문에서 백화점 상품권, 국가대표 매트리스 베스트슬립에서 기능성 베개, 남이섬에서 스카이라인 집 와이어 이용권,

에몬스에서 리클라이너 소파, 자연 치아를 지키는 닥터 미니쉬에서 프리미엄 구강용품 세트, 베베스완에서 허리 펴는 조끼 아기띠, 발효의 대가 딱 좋아 청인에서 청인 아로니아 발효진액, 옷이 원하는 세탁 월드 클리닝에서 백화점 상품권, 눈 건조 눈 건강엔 에즈유에서 아이리프 눈 건강 기능식품, 디자인을 담은 바람 1레드에서 프리미엄 저소음 선풍기, 건강케어 파트너 케어원에서 백화점 상품권, 한국 블루베리 의무자조금에서 프리미엄 블루베리 생과, 치과의사가 만든 구강탄탄에서 미백 전동 칫솔, 40년 전통의 맛 진포랑에서 포천 이동갈비 세트와, 기분 좋은 배부름 배꼽 한상에서 공주 알밤 양념육 밀키트, 편안한 휴식 휴슬 침대에서 쿨 냉감 매트리스, 꽃배달점으로 채 콜투 꽃배달에서 꽃바구니를 드립니다.

0: 아들을 태어라 이름하여 아타이. 방청객이 환호와 우리 박수 소리가 들리죠. 네. 3, 4부에는 같이 녹음을 합니다. 네. 오늘 3, 4부는 이분과 함께합니다. 반만 스페셜 DJ.
1: 그렇습니다. 반만해요.
0: 반수디. 반수디. 반수디. 반수디. 반. 문세윤.
1: 반갑습니다. 이야 날씨가 아무리 후덥지근해봐라 내 식욕이 떨어지나. 개그맨 문세윤입니다. 반갑습니다.
0: 갑자기 식욕 얘기를
1: 싸워보려고 그냥. 야 한번 싸워보려고요 날씨랑 한번.
0: 예. 식욕이 떨어진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까?
1: 아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0: 이야 대박입니다.
1: 아, 어떻게 식욕이 떨어질 수가 있죠?
0: 그래요.
1: 예.
0: 약간 밥맛이 없어요.
1: 예를 들어서
0: 몸이
1: 뭐,
0: 아프거나.
1: 아 이런 건 좀 이해가 안 돼요.
0: 몸이 아프거나.
1: 예를 들어 아우 방금 일어나서 입맛이 없다.
0: 어 그럴 수 있죠.
1: 왜요?
0: 아침 일어나자마자.
1: 왜요? 아니 진짜로 아니 근데 방금 일어나서 입맛이 없다.
0: 아니 그럼 이제 몸살 감기 막 이런 거 걸렸을 때.
1: 아그 아픈 거는 좀 빼야지.
0: 아픈 거 빼야 돼?
1: 아픈 거 빼야지.
0: 아 난 아파도 죽이 안 떨어진 줄 알았지.
1: 아플 때는 죽이 맛있잖아요. 그 대신.
0: 아 죽이.
1: 예 죽이 맛있죠.
0: 죽이 맛네 아주.
1: 예예 예, 예. 예. 아무튼 뭐 찾아보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0: 예 걸투쇼에 예. 20년이 넘어가는 방대한 양의 하드 속에서 여러분들을 웃고 아 떠들게 만들어주는 즐거운 레전드 사연들이 상당히 많죠.
1: 많죠.
0: 그래서 그 중에 하나. 아니요. 몇 개를 역 굴비 역듯이 역하고 여러분들 아주 빵빵 터지게 만들어줄 그런 코너입니다.
1: 그렇습니다.
0: 자 어떤 것들인지 준비했나요?
1: 좋습니다. 익명으로 군고구마 할아버지.
0: 또 익명을 제 아들 잘생겼어요.
1: 이정섭 씨가 어느 슬픈 가족사.
0: 또 익명의 유전자의 배신. 이거 분명히 재밌다. 유전자의 배신.
1: 좋습니다.
0: 제목만 들어갖고 원천 완전 재밌을 것 같아요.
1: 이 내 작품 말고도 준비 중인 재밌는 사연들이 또 많으니까요. 시원하게 한번 웃어 제껴 보겠습니다. 하하 털리.
2: 익명을 역시 요구하셨어요.
0: 익명.
2: 대학교 2학년 때 한 친구의 군대 송별회가 열렸습니다. 1차 호프집, 2차 호프집, 3차 노래방, 4차로 포장마차를 갔는데요. 포장마차에서 한 놈이 화장실 간 다음에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근데 30분이 넘도록 돌아오질 않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친구가 찾으러 간 다음에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 친구도 한참을 돌아올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시비라도 붙은 게 아닐까 하고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친구를 찾았습니다. 그러다 골목 구석에서 두 명의 친구를 찾았습니다. 한 명은 앉아서 먹은 것을 확인하고 있었고 다른 한 명은 등을 두들겨 주고 있었어요.
0: 사이좋네요. 등끼리.
2: 우리는 안도하며 아이 걱정했잖아 얼른 하고 와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토하던 녀석이 상욕을 하며 등을 두드리고 있는 녀석을 데리고 가라는 거였어요. 야 얘 왜 이러냐 진짜. 야 얘 좀 데려오고 가 빨리. 아 이 자식 진짜 왜 이래 진짜. 아 왜 그러는데. 아 이 자식이 자꾸 똥 싸는데 등을 두들기잖아.
1: 야 그게 아니야. 야 가자.
2: 아 이 자식아 똥 싸는데 자꾸 등을 두들기고 그래.
1: 아빠.
0: 아유 잘 나오겠네요.
3: 익명을 요구한 사람입니다. 몇 년 전 겨울 집에 가는 길에 한 할아버지께서 군고구마를 팔고 계셨어요. 아 추운데 고생하시는구나 하나 팔아드리자 생각을 했죠. 할아버지 군고구마 한 봉지만 주세요. 할아버지는 기운이 다 빠진 말투로
4: 예? 아 예
3: 하시더군요. 약간 귀찮아하시는데 할아버지께서는 드럼통에서 군고구마를 빼시는데

외마디 비명과 함께 손을 감싸놓고 죽으려 앉으시는 거예요. 군것말을 빼시다가 손을 대신 것 같았어요.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괜찮으세요 할아버지? 죽으려 할아버지는

0: 눈물을 흘리며 아이씨 장사하기 싫어 씨. 왜 다 먹어 씨. 아 나 군고구마 진짜 싫어 씨.
1: 하시면서 중얼 대면서 서비스로 하나를 더 넣어주셨어요. 할아버지 죄송하지만 감사했어요.
2: 김정빈씨 조회수 21건 추천수 빵빠라빵빵빵빵빵. 저희 동네에 욕쟁이 할머니가 하는 고기 아 욕쟁이 할머니 오랜만이다 오랜만이다 욕쟁이 할머니 너무 좋아. 욕쟁이 할머니 나왔던 얘기는 전부 재밌었거든요.
3: 재밌었죠.
2: 오늘 그 기록을 계속 이어갈지. 저희 동네에 욕쟁이 할머니가 하는 고깃집이 새로 생겼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주말에 가족 모두가 모여서 외식을 하러 가족이 갔어요. 욕쟁이 할머니.
1: 가족이 욕 먹겠네요.
2: 네. 저녁 시간이라 사람이 또 바글바글하더군요. 욕쟁이 할머니 잘하시는 분 제대로 욕하시는 분들은 바글바글하죠. 다행히 자리가 있어서 기다리지 않고 앉을 수가 있었습니다. 곧이어 욕쟁이 할머니는 할머니로 느껴지는 분이 다가오시더니 거침없이 욕설을 내뱉으셨어요.
4: 썩을 것 듯이 바쁠 때 와가지고 식탁 두 개나 차지하고 차 앉아있구만.
2: 실제로 손님에게 막말하는 모습이 정말 신기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다른 가족들은 모두 원래 그렇다는 걸 알고 있었고 할머니와 나이 차이도 많아서 아무렇지 않았는데 저희 할아버지가 문제였어요.
0: 뭐야 이 할망구야. 할머니야.
2: 할아버지가 버럭 소리 지자 욕쟁이 할머니가 당황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냥 겉으로 보기에도 저희 할아버지가 연세가 훨씬 많아 보였거든요. 잠시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막말 배틀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다 몇 번을 반복해서 할아버지께서 너 몇 살이야? 너 몇 살이냐고? 소리치던 저희 할아버지가 이기셨습니다. 그때부터 욕쟁이 할머니는 다른 테이블에 가서는
4: 저것들이 뭔 구경났다고 쳐다보고 있는 거야? 어? 그냥 쳐먹어!
2: 막말을 하시다가도 저희 테이블만 오면 완전 표준어로
4: 고기 왔습니다. 된장국은 조금 있다가 가져다 드릴게요. 불판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여기 사이다 있습니다. 네네. 뭘 쳐다봐야 되시더라.
2: 하시는데 정말 웃겼습니다.
1: 초사는 당연한 거죠. 바로 제가 아이 말씀.
2: 어르신인데.
3: 아 너무 웃기다.
1: 네. 욕쟁이 할머니도 자기면 나이 많은 사람한테 원래 안 해야 좀 사는. 지금 그렇죠. 잘못 보셨겠죠.
2: 어 박수까지 보내주신 거죠.
5: 남자분의 사연입니다. 익명이고요. 제 아들 잘 생겼어요.
6: 어 축하드립니다. 예.
5: 제 아들 잘 생겼어요. 제가 아는 잘생긴 형님의 사연입니다. 이 형님이 얼굴도 작고 눈썹도 진하고 입술도 도톰하고 항상 웃는 상의 호남형 외모입니다. 그 형님의 어머님께서는 충남 계룡시 아파트에 사셨는데 그 아파트에는 텃밭이 있었대요. 잘생긴 형님은 평소에 어머니의 밭일을 도와드리러 자주 내려가곤 했는데 항상 아들이 오는 걸 기다리던 어머니가 다급하게 전화하셔서는 이러셨대요. 너 오늘 온댔지? 오지마! 절대 오지마! 절대 안 돼 알았어 오지마 안 돼 어? 절대 오지 말라고 오면 큰일 난다고 하시더랍니다. 나중에 그 이유를 알게 됐는데 형님의 어머니가 아파트 텃밭에서 다른 이웃분과 친해지셨고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시다가 집안 얘기 자녀 얘기도 나누셨대요. 형님 어머니께서는 자랑을 좀 하고 싶으셨답니다. 아우 사실요 아우 우리 아들이 잘생겼어요. 아우 눈, 코, 입 빠지는 데가 없어요. 저를 닮아서 그런가? 그러자 이웃분도 대답을 하셨죠. 어머, 그러세요? 아우 제 아들도 좀 잘생겼어요. 이따가 온다고 그랬는데. 잠시 후 이웃분의 아들이 나타났고 어머, 아우 제 아들이에요. 그런데 어머나, 어머나! 아들이 배우 고수씨더래요.
6: 우와!
5: 우와! 우와! 어이, 고수씨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고수 씨랑 인사를 나눈 형님의 어머니께서는
6: 오지마.
5: 너 오늘 온댔지?
6: 오지마.
5: 오지마. 절대 오지마. 절대 오지마. 알았어. 절대 오지마.
6: 와 대박. 아유 이제는 어머니 집에를 못 가는 아들이 생겼네. 슬픈 사연이네요. 야.
3: 어느 슬픈 가족사. 이게 제목입니다.
1: 아 웃긴 사연 하는 건데.
3: 슬픈 가족사. 이정섭 씨가
1: 페이소스가 담겨 있는 이야기겠죠.
3: 이분의 이야기는 아닌가 보네요.
2: 아, 그래요.
3: 제 친구

0: 의 집안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시작을 하셨어요. 지금으로부터 16년 전 이야기네요. 제 친구의 아버님의 사업이 부도가 나시고 아버님은 어머님과 친구를 데리고 고향으로 내려가셨답니다. 고향으로 내려가신 후 큰아들인 제 친구와 10살 차이가 나는 늦둥이 딸을 낳으셨대요. 고향으로 내려간 후 얻은 딸이라고 이름을 귀향이라고 지으셨다고. 친구와 넘 뒤늦게 터지는 분이 계세요. 네,
1: 뒤늦게. 오늘 집에 가서 문고리 열다가 웃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2: 그럼요.
0: 화장실에서
2: 용변을 보고 물 내리면서.
0: 변기 물 내리면서.
2: 네. 많죠, 그런 분들.
0: 친구 하나 없는 시골에서 아버님은 너무도 외로우셨는지 시골 다방의 여자와 친하게 지내셨고.
1: 친구 없어 시골 다방 여자랑 친한 거예요?
0: 네. 그렇게 돼 있네요. 네. 결국엔 둘이 도망을 가버리셨다고.
1: 친구랑 너무 친하게 지셨구나. 너무 친해졌다.
2: 드디어 페이소스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1: 슬픈 가족사가 나오고 있군요.
0: 되게 슬픈 얘기네요. 네. 네. 10년을 친구 어머님께서는 고생고생하시며 남매를 잘 키우셨죠. 그러던 어느 날 아버님은 암 말기 판정을 받으시고는 돌아오셨고
1: 아이고.
0: 결국 1년여 만에 돌아가셨답니다.
1: 좀 슬픈 이야기네요.
0: 그리고 작년 어머님께서는 가족회의를 열고 중대 발표를 하셨대요. 이제 나도 살 날이 얼마 안 남은 것 같구나. 너희들 다 알다시피 엄마는 일가 친척 하나 없는 고아다 보니 또 네 아빠가 살아생전 얼마나 엄마를 고생시켰니.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진정한 내 후손을 남기고 싶구나. 어머님 소원이 나오고 있어요.
1: 아, 예, 어머니 소원.
0: 네. 요즘 TV를 보니 엄마 성을 따르는 자식들도 있다던데 너희들도 엄마를 따라 성을 바꾸는 게 어떻겠니? 효자였던 제 친구는 당연히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했답니다. 그런데 아버지라면 치를 떨던 친구의 여동생은 곰곰이 생각에 잠겨 아무 말도 하지 않더래요. 친구는 넌 당연히 그렇게 하겠다고 먼저 말할 줄 알았는데 왜 그러냐? 이렇게 얘기를 하자 한참을 곰곰이 생각에 잠겨있던 친구 여동생이 갑자기 울먹이며 방을 뛰쳐나가더랍니다. 궁금한데 뒷장?
2: 성이 궁금하네요.
1: 네.
0: 그러니까 딸은 아빠를 그렇게 싫어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 성을 안 버리려고 하는 거죠. 네, 지금?
1: 어머니 성이 궁금합니다.
2: 네. 나 봤어 밑에.
0: 갑작스런 행동에 멍해있던 제 친구와 친구와 친구의 와이프 그리고 어머니께서는 방문 너머에서 들려오는 친구의 동생 귀향이의 절규를 들었습니다. 엄마는 방귀잖아.
1: 방귀향. 방귀 냄새야. 이름이 그러면 방귀향이 되는 거야.
2: 엄마의 성실 따라라.
3: 내 이름은 방귀향이 되는데.
4: 자, 유전자의 배신이라는 제목이에요. 익명이네요. 저희 집에는 엄청난 유전자를 갖고 태어난 생명체 하나가 살고 있습니다. 바로 20대인 제 딸내미죠. 이것저것 따질 것 없이 그냥 한마디로 그냥 못생겼습니다.
1: 저희 딸, 자기 딸 못생겼다고 보낸 아빠야.
4: 그냥 이것저것 따질 것 없이 그냥 한마디로 못생겼어요. 보통 금쪽 같은 내 새끼라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 딸내미는 금쪽은 당연히 아니고 아무리 좋게 봐줘도 구리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심상치가 않았어요. 어디서 한 대 맞고 나왔는지 뭉툭한 주먹코를 달고 나왔더라고요. 근데 주먹코보다 더 악권인 건 바로 미간이었어요. 눈과 눈 사이 머리가 거리가 그냥 굉장히 멀어요. 아주 멀어요.
1: 아빠 맞아요?
4: 미친 것 같아 이 사람.
1: 맞아요?
4: 근데 또 웃긴 건 딸의 마음이 지 미간만큼만 넓었어도 성인군자 소리를 듣고 살았을 텐데 애석하게도 마음은 밴댕이 소갈딱지고 미간만 태평양이에요. 사건은 엊그제 일어났습니다. 딸내미가 온다 간다 말 한마디 없이 증발했다가 3일 만에 거짓골을 하고 들어오더니 저를 보자마자 인상을 박수면서 아이씨 나 아빠 싫어. 아니 느닷없이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너무 어이가 없어서 제가 물었죠. 야, 너 나랑 나랑 3일 만에 얼굴 보는데 보자마자 한다는 소리가 아빠 싫어. 아빠 왜? 도대체 아빠 왜 싫은데?
3: 그랬더니

0: 그랬더니 들고 있던 배낭을 거실바닥에 냅다 집어던지면서 아 몰라! 그냥 아빠 닮아서 싫다고! 아니 이게 무슨 개풀 뜯어먹는 소리입니까? 저희 딸내미는 저를 1도 안 닮았거든요? 억울해서 피가 거꾸로 솟구치는 걸 꾹꾹 눌러 참으면서 얘기했어요. 야 도대체 네 얼굴 어디가 나를 닮았다는 건데 내가 너처럼 눈 사이 거리가 뭐냐 너같이 어디서 한 대 맞은 것처럼 코가 뭉툭하냐 어디가 닮았어 내가 어디가 어? 저의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반박에 딸내미는 조금 당황하더니
1: 얼굴이 남상이잖아 남상 남상이니까 아빠를 닮은 거지 아 몰라 비켜
0: 저를 냅다 밀치더니 자기 방으로 솔랑 들어가 버렸어요. 아니 조물주는 형평성에 맞게 우리 딸내미처럼 생긴 게 좀 그러면 성격이라도 좀 다듬어서 내려보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기가 키울 거 아니라고 대충 만들어서 막 내려보내면 이거 어쩌자는 겁니까? 20여 년 전 어느 기분 좋았던 날 술 먹고 들어가서 곤히 자고 있던 와이프를 괜히 건드린 죄가 이렇게 평생의 업보가 되어 평생의 업보가 되어 돌아올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넌 나랑 하나도 안 닮았어 임마. 야, 어따 얘기할 데가 없어. 컨츄의 사연을 보냈다. 네. 아, 진짜 억울한가 보다.
2: 제목은 사랑 그놈이라는 마비킴의 노래를 제목으로 합니다. 작년 겨울에 군대를 전역하고 처음으로 소개팅을 했습니다. 소개팅 영화 처음으로 바닷가로 당일치기 데이트 약속을 했어요. 야, 뭐 소개팅 하자마자 바닷가를. 날씨도 춥고 첫 데이트라 할아버지 차를 빌렸습니다. 왠지 차가 늙었을 것 같은 느낌.
3: 할아버지 차.
4: 데이트인데. 네.
3: 할아버지 차는 어떤 차일까요?
2: 그 차는 98년형 코랑란 그거 있잖아요. 예, 네, 코랑 그거. 뭐?
4: 코뿔소 그림인데 네,
2: 그렇죠.
3: 아, 네.
2: 할아버지는 차를 빌려주면서 98년형이면 지금 야 12년 되는 거네요. 할아버지는 차를 빌려주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랬지?
5: 절대로 새 차를 하지 마. 절대로 절대 물에 담으면 안 된다. 절대로 물에 담으면 안 돼. 세차면 안 돼.
2: 저는 할아버지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데이트한다는 들뜬 마음에 차를 빌렸습니다. 드디어 그녀와의 데이트. 바닷가를 드라이브하고 저녁 때 집을 가기 위해서 고속도로를 탔는데 겨울비가 주르륵 주르륵 내리기 시작했어요. 분위기에 맞춰 차인 바비킴의 사랑 그럼이란 노래를 듣고 어머 이건 내가 되게 좋아하는 노래인데 사랑이란 놈 그놈 앞에서 그녀는 너무나 좋아했어요. 그런데 한참을 달리던 중 하루 종일 내숭을 떨던 소개팅 여가 아까 먹은 회가 이상한 것 같다며 바람 좀 쐬도 되냐고 물었고 저는 친절히 창문을 내려줬어요. 잠시 후 창문을 올리려고 하는데 작동이 되질 않았어요. 버튼을 계속 눌렀지만 내려가기만 하고 올라가지 않았어요. 그때 불현듯 떠오르는 할아버지 말씀 절대로 절대로 물에 담으면 안 돼 세차면 안 돼 절대로 절대로 빗줄기는 더욱 거세지고 기운은 떨어지고 빗줄기는 진눈깨비라면에 소개팅녀를 눈사람으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집까지는 약 50km가 이상 남은 상태였고
4: 50km
2: 고속도로 한복판이라 마땅히 세울 데도 없었습니다. 소개팅녀는 개떨듯 떨며 급한 대로 신문지로 창문을 막았지만 거칠게 불어드는 바람을 동반한 진눈깨비를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휴게소가 보이길래 차를 세우려고 했더니 소개팅녀가
1: 바이보 그냥 가라고 그냥 가
2: 소개팅녀가 악을 써댔어요. 그렇게 쉬지 않고 달려서 서울까지 20km쯤 남았을 때 운전하는 저의 손도 마비가 오고 있었습니다. 무심코 소개팅녀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녀는 부들부들 떨면서 쌍꺼풀을 흘리고 있었어요.
1: 피나요 피나요.
2: 그래서 놀라가지고 휴게소에 차를 세웠는데 그녀는 콧물이라며
1: 그냥 가 콧물 콧물
2: 자기 옷에 묻은 코피를 보고는 그제서야 화장실로 막 뛰어들어갔어요. 10분이 지나고 20분이 지나고 30분이 지나도 그녀는 나오지 않았어요.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았어요. 한 시간 뒤 그녀에게 문자가 왔습니다.
4: 친구가 데려오기로 했으니까 꺼져. 야, 친구가 데려오기로 했으니까 꺼져버려.
2: 그 후로 저는 우연히 코만도 차를 보게 되면 그 차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뒤에다가 욕을 합니다.
0: 아니 왜 분수에 계속 안 뒤로 가면 되잖아 뒤로.
2: 네? 뒤로 가도 날려 들어오죠.
0: 그래도 이제
4: 뒤가 더 심하죠. 앞창문 열렸으면 뒷자리 되게 심해요.

0: 웃기지?
1: 아유.
0: 아, 너무 웃겨. 이 유전자가 어떻게 배신을 하냐.
1: 아, 넘어간다, 넘어가.
0: DNA가 그렇게 배신을 때리나 그래?
1: 네, 나 깜짝 놀랐습니다. 야, 제목이 이런 반전이 또.
0: 방청객들이 아주 잘 이루어지는구만.
1: 진짜, 아유, 한번 쓰러지신 걸 제가 세워드렸어요, 다시. 예. 예.
0: 아유, 저기 또 심폐소생술하고 있네.
1: 그러니까요. 아, 깨워야 돼요. 예. 예.
0: 자, 그럼 저, 다음 주에도 컬처하드를 잘 뒤적여갖고 우리 예. 방송놈들이 아주 재미난 것들 엮어갖고 또 이렇게 잘 편집해서 갖고 올 거니까 그냥 듣기만 하시면 됩니다.
1: 그렇습니다.
0: 자, 4부로 넘어갈까요?
1: 네, 4부는 말이죠.
0: 고막을 털어라.
1: 고털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고털의 주인공, 연기 잘해, 예능 잘해, 이번에는 또 뮤지컬 그날들의 도전한 분이죠. 다재다능한 배우 윤시윤 씨와 함께합니다. 자,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0: 아, 윤시윤 씨. 그 모범 택시 전에 아. 시리즈 전에 잠깐 우리 코트지에 다녀가셨었는데
1: 예.
0: 야, 정말 잘하시는 분이에요.
1: 네, 그리고 또 1박 2일 선배님이시고 하니까
0: 아 그러네요.
1: 나도 잘 모셔보겠습니다.
0: 좋습니다. 자. 노래 하나 듣고 오죠. 시원한 노래 하나 듣고 갈까요?
1: 예, 컴백을 벌써부터 기다리는 분들이 많아요.
0: 그래요?
1: 예, 뭐야? 기대가 많은 가수입니다.
0: 누가 기다려? 몇 명 기다려?
1: 예, 한 4명 정도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해 문세윤 추 한문추가 부릅니다. 비행기.

0: DJ도 노래하고
1: 여기 모여라
0: 청취자도 노래하고 DJ도 웃고 청취자도 웃고 이것이 진짜 라디오다. 본격 오감만족 라디오 쇼 오후 4시 황제 파워.
2: 전 세계가 극찬한 전설의 무대, 수천 번의 기립박수, 그 감동의 기록, 뮤지컬 빌리 엘리어트. 2026년 반드시 경험해야 할 단 하나의 무대. 블루스퀘어 우리은행홀 지금 공연 중.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소리 질러!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2: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3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3: 생활정보.
4: 매년 7월 핀란드에서 볼 수 있는 특이한 대회가 있습니다. 바로 아내 업고 달리기 대회인데요. 남편이 아내를 업은 상태로 250m가량을 달리며 깊은 물 웅덩이와 허드를 넘는 기상천외한 경기입니다. 꼭 부부가 아니어도 연인이나 친구끼리 출전해 남다른 호흡을 과시할 수 있는데요. 동성 커플도 출전은 가능하지만 업히는 사람의 몸무게는 최소 49kg 이상이어야 합니다. 보조 장비는 사용할 수 없고 정해진 자세가 없기 때문에 참가자들이 어떤 자세로 아내를 업는지 또한 관람객들의 주목 포인트가 됩니다. 가장 빨리 결승선을 통과한 최종 우승자는 파트너의 몸무게만큼 맥주를 상으로 받는데요. 사랑의 무게를 유쾌하게 극복한 정겨운 축제 현장입니다.
2: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Hey, DJ. 그 음악을 DJ 들어줘요 DJ.
5: Into the disco scene. 자, 음악을 털어라. Let's go time. 자, 말 그대로 쇼더런들의 고막을 털어버리는 네. 시간입니다. 바로 이분의 근황과 또 이분의 여러 가지 토크, 재밌는 얘기를 통해서 여러분들 30분 동안 아주 네.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6: 그렇습니다. 자, 오늘 고막을 털어라. 오늘의 주인공, 2009년 지붕 뚫고 하이킥의 준혁 학생으로 화려하게 데뷔 후 이후에 제빵왕 김탁구로 최고 시청률 50.8% 기록하면서 믿고 보는 배우로 등극. 이번에는 뮤지컬 그날들로 새로운 도전에 나섰습니다. 배우 윤시윤 씨입니다.
7: 네, 안녕하세요. 아, 또 이번에 새로운 도전을 시작한 배우 윤시윤입니다. 반갑습니다.
5: 와. 작년 여름에 컬투쇼를 스페셜 DJ로 다녀가셨어요.
7: 예.
5: 1년 딱 지났네요.
7: 아, 그때 정말 너무너무 힘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5: 왜요? 왜요?
7: 아니, 저는 그 사연 제가 읽었잖아요. 연습하고 하는 건 줄 알았어요.
5: 아니요, 바로 읽는 거예요, 저희는.
7: 정말 바로 읽는데 어쩜 이렇게 잘하시는지 싶어가지고.
5: 아, 20년 했잖아요. 예.
6: 그때 제가 명품에 나오셨고, 월요일에 나오셨고,
7: 명품에 나왔어요.
6: 예.
7: 아, 너무 어렵더라고요.
6: 맞아, 미리 보고 있으면 못 보게 합니다.
7: 그러니까요.
5: 예. 재미가 없으니까. 예. 읽었던 거 또 읽으면 첫 번째 읽을 때랑 느낌 좀 다르거든요.
7: 왜냐면 이제 배우들은 연습을 엄청 많이 하고 하잖아요. 와,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그게.
6: 족대본도 아닌데 보질 않아요. 예, 미리 주는데도 안 보고 합니다.
7: 그러게요. 볼 법도 한데 안 보시죠.
5: 네, 안 봐요.
6: 거기서 저 재미가 나오니까 안 보더라고요.
5: 예. 그리고 1년이 지나는 동안 SBS에서 아주 큰 활약을 하셨어요. 먼저 배우 윤시윤이 SBS 연기 대상에서 신스틸러상을 수상하셨습니다.
7: 아유. 부끄럽습니다.
5: 근데 그때 이제 작년 컬투쇼에 나오셔갖고 은시윤 씨께서 SBS 드라마 모범택시3에 출연을 한다. 그동안 보지 못했던 배우 윤시윤 씨 모습을 보게 될 거다라고 이제 본인 스스로 얘기를 하고 하셨는데 진짜 신스틸러더라고 보니까.
7: 그때 좀 체중을 많이
5: 진짜 많이 빼셨었어요.
7: 예. 정확하게는 체중을 감량한 게 아니라 체지방을 좀 많이 뺐었어요.
5: 운동도 열심히 하고 막.
6: 그게 예. 진짜 더 힘든 거잖아.
7: 예, 지방을 예.
5: 와, 날카롭다.
7: 저 때 한 체지방이 한 3-4% 정도까지 내려봤어요. 몸에 한 2kg, 3kg 정도만 지방이 있던 상태였어요.
5: 지금 몇 kg가 지방이죠?
6: 몰라 몰라. 난 그런 거 모르고 살아요.
8: 뚱뚱해.
6: 삼촌이 좀 뚱뚱하지?

0: 예? 아유, 애가 솔직하네. 아, 근데 이제 대단한 건데 체지방만 싹 뺀다는 게 진짜.
1: 야, 그러면 배고프지 않아요?
2: 너
1: 어, 이 이런 질문 안 받아보시죠.
2: 얘 너무 당황스러운데요. 아. 체지방... 아, 근데 예, 예. 거의 뭐 물배를 채우다시피 했고요. 너무 굶으니까 와. 이제는 배가 안 고프더라고요. 그리고 특히 이런 여름에 촬영을 하다 보니까 입맛도 없어가지고.
0: 아, 이해 안 되는 발언 또 나왔죠.
1: 입맛이 없다는 말.
0: 제가 걱정하는 게 이런 발언이에요.
1: 식욕이 떨어진단 말을 이해를 못해요.
0: 더워서 입맛이 왜 떨어집니까? 냉면 같은 거 먹으면 되잖아요.
2: 아, 그렇죠.
0: 끌어올려 보자고요. 같이 네. 한번. 예, 그러면 네, 날씨에 지면 안 돼요.
1: 어...
0: 자, 이번에 이제 연기 대상을 찍고 아, 또 연예 대상으로 갑니다. 배우 야. 윤시윤 SBS 연예 대상에서 리얼리티 부문 우수상을 수상.
1: 야!
2: 정말 작년에 정말 SBS에 절이라도 하고 싶었어요.
1: 그러네. 아이고 너무 감사하죠. 예. SBS가
2: 호주소까지 아주
0: 예. 예. 미우새에서
1: 미우새에서 예. 일상을 예. 공개했는데 네네. 사람들이 많이 놀랐답니다. 완벽한 계획형 인간.
0: 아 그렇구나.
1: 야.
2: 아니 그때 처음에 제작진이 처음으로 이제 시청자분들한테 인사를 드리는 거니까 멤버가 돼서 그냥 일상의 모습을 집에 있는 모습을 한번 좀 관찰 카메라로 찍어보겠다. 네. 제가 되게 정색을 했었어요. 너무 재미가 없다. 너무 평범하고 정말 지루하게 집에 있을 텐데 그건 방송 분량도 안 나온다. 저도 놀랬어요.
1: 왜요?
2: 제가 집에서 그러고 있는다라는 거.
0: 아, 어, 진짜?
1: 모르지. 웬만하면 예. 자기를 찍어볼 일이 없으니까.
2: 예.
0: 아니 그게 그 분단으로 알람을 맞춰놓고 이제 활동을 하고 이런 게.
1: 그렇더라니까.
0: 이게 진짜 그 정도로 계획형이에요?
2: 아니 근데 이제 오해를 하시는 예, 예. 게 아침에 좀 그렇게 하는 편이에요.
0: 아, 아침에.
2: 특히나 이제 저희는 프리랜서다 보니까 아침에 그렇게 분 단위로 혹은 아주 정확하게 계획을 하지 않으면 아침이 너무 빠르게 지나가 버리고 의미 없게 시간이 지나다 금방 점심 되고 저녁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침은 좀 그렇게 아주 깐깐하게 좀 이렇게 짜는 편이에요.
1: 근데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좀 살짝만 이렇게 그때 그 루틴을 좀 얘기해 주시면 어때요? 아침 딱 일어나서
0: 일어났다 알람을 좀 맞추고 일단.
2: 그러니까 보통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목 네. 같은 것도 풀고요.
1: 목을 풀.
2: 목을 먼저 풀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약 먹는 거.
1: 약 먹는 거 챙겨 먹고 비타민 챙겨 먹고
2: 먹는 거 그다음에 운동 가기 전에 어쨌든 간 미리 그래도 한 30분에서 1시간 전에는 좀 미리. 먹어야 되기 때문에 예. 일단 프로틴 같은 거
1: 프로틴 먹고
2: 그다음에 이제 스트레칭 하고 1시간 뒤에 뭐 이제 러닝 가고
1: 러닝 1시간 하고
2: 예. 그리고 이제 러닝 갔다 와서 바로 밥을 먹어야 되니까 러닝 가기 전에는 먹을 거 꺼내놓고.
0: 뭘 꺼내놨어? 뭘 꺼내놨을까?
2: 뭐 예를 들어 이제 소고기 같은 거면 좀 이렇게
1: 녹여놔야
2: 돼. 이제 그런 거죠.
1: 소고기 다 단백질이에요.
0: 운동 소고기만?
1: 소고기만 먹는 거예요?
0: 탄수화물 안 먹고?
2: 그렇죠. 아무래도 예. 아침에는 이제 오트밀 같은 거 많이 먹죠.
0: 아 그래요? 근데 만약에 좀 뚱뚱해지는 역할이 좀 들어오면. 좀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2: 진짜 저 정말 먹는 거 좋아합니다. 그래서 정말 살찔 자신 있어요.
0: 아 진짜 살을 잘 찌는데.
2: 예 예.
0: 아 그럴까 봐 이제 관리를 하는구나 이렇게 계속 찔까 봐. 예. 그렇구나.
1: 살찔 자신 있잖아요.
0: 당연하지. 말해 뭐해. 너는 뭐 1등이야 1등. 저는 뭐 교관 역할도 할 수 있어. 누군 붙여주면 뭐 제가 한 10kg 찍은 일단. 네, 일단 우리 와이프부터 제가 찍어놨기 때문에 100%입니다.
1: 예, 자 고막을 털어라 이제 윤시윤 씨 고막을 제대로 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1: 아 우리 털어볼 소식은 배우 윤시윤 씨의 뮤지컬 첫 도전작 고 김광석 가수 김광석의 30주기를 맞아 예. 새롭게 돌아온 주크박스 뮤지컬 그날들이 성황리에 개막을 했다고 하는군요. 예. 이미 문세현 씨는 다녀오셨다면서요?
0: 아, 저 지난주에 한번 가서 보고 왔는데 그때는 안타깝게도 윤시윤 배우님이 하는 공연이 아니어서 보고 왔는데 대작이에요.
2: 네, 저희가 꽤 큰 무대에서
0: 네네.
2: 아크로바틱도 엄청 화려하고
0: 예를 들어 약간 그 숨을 편하게 쉬질 못하게
1: 네.
0: 뭐 계속 나와.
1: 아.
0: 그리고 음악이 또 워낙 좋지 않습니까?
2: 예,
0: 음악은 또 예.
2: 저희가 이제 그 고 김광석님의 노래로만 이루어진 뮤지컬이고요. 청와대 경호원 이야기들입니다.
1: 그러니까
2: 예.
1: 또 의상도 멋있잖아. 딱 쇼트발 딱.
2: 네. 네. 그래서 저희가 막 아크로바틱으로 뭐 그냥 공중 제비도 하고요.
0: 우와 난리나요. 그 몸들이 네. 뭐 배우분들이
2: 너무 멋진 배우들이 많이
0: 난리납니다. 아니 13년에 초연을 했어요.
2: 네, 그때 초연을 했던 당시에 뮤지컬 대상도 받았던 작품이기도 하고요. 상당히 역사가 있는
1: 뮤지컬 처음 도전이신가요?
2: 저는 처음입니다.
0: 아, 첫 도전.
1: 예. 남다르시겠다 느낌이.
2: 너무 뭐 하루하루가 좀 긴장되고 사실 미션을 수행하는 그런 느낌이라서.
0: 네. 아니 어떻게 합류하게 됐어요? 계기가 어떻게 야 이거 해야겠다. 아니 뭐
1: 섭외가 왔어요?
0: 네.
2: 너무 감사하게도 이제 기회가 주어져서 뭐 그냥 낼름 그냥 하겠다고 했죠. 고민도 없이.
1: 와.
0: 야, 근데 사연 씨, 시윤 씨랑 저희가 또 이제 친하게 지내는 유선호 동생 1박 2일 함께 있었던
2: 네.
0: 유선호 동생이 또 무역 역으로 같이.
2: 맞습니다. 네. 저랑 같이 무역이라는
1: 같은 역할.
0: 같은 역할이고. 아니 촬영 중에서도 이거 연습할 때도 굉장히 블록.

0: 거든요. 선호가 그래서 뭐 이등병 편지 뭐 서른쯤에 먼지가 되고 명곡들이 워낙 많으니까 저절로 같이 따라 부르다 보니까 이제 그걸 연습할 때더라고. 어. 그래서 이제 예, 이게 뭐 그래서 좀 꼭 가보고 싶었고
1: 노래를 워낙에 좀 하셨나요? 요즘
2: 아닙니다, 네. 아닙니다. 그냥 진짜 노래 그냥 좋아해서 왜 지인들이랑 노래방 가서 부르는 수준이죠. 뭐. 근데 노래를 전문적으로 배워서 무대에서 한다라는 건 차원이 다른 부분이더라고요. 아 뮤지컬 배우들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0: 네. 네. 아 이거 잘한다고 막 다 그러던 선우가 뭐 시훈이 형 어마어마하고 막 그런다고 막 얘기하던데.
2: 제가 지금 단돌이를 많이 해놔서.
0: 네. 어 그랬군요.
1: 그래서 특별 이벤트로 오늘 방청객들 몇 분을 뽑아서 뮤지컬 그날들의 초대를 한다고 합니다.
2: 네. 예. 네. 귀한 야. 시간 내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0: 야, 초대권 1인 2매 씨.
1: 1인 2매.
0: 새상에게 드리는 거죠. 네. 자, 보고 싶으면 시윤 씨 얘기할 때 박수 많이 쳐주시면 돼요. 쭉쭉쭉. 네.
1: 뮤지컬 그날들은 컬투쇼에도 다른 배우들이 홍보하러 좀 몇 번 나왔었던 기억입니다만은 그래도 처음 들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어떤 뮤지컬이고 무용, 무용은 어떤 역할인지.
0: 네.
2: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청와대 경호원 이야기입니다. 친구 두 명의 이야기고요. 엘리트입니다. 1등과 2등으로 청와대에 들어간 아주 엘리트 요원인데 어느 날 무영이라는 제가 맡은 역할인데 그녀와 함께 실종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왜 실종이 됐을까?
1: 무영이
0: 실종이구나.
2: 그녀와 함께 그날에 그날에 과연 무슨 일이 있었기 때문에 실종이 됐는지 30년 후에 밝혀지는 그런 내용입니다.
0: 아 그렇습니다.
1: 밝혀지는구나.
0: 생각하느라고 뮤지컬 그냥 눈도 안 감고 봤어요. 너 왜 실종됐지? 계속.
1: 중간에 뮤지컬 가면 좀 자잖아요. 너.
0: 제가요? 안 자는데요. 제가 어떻게 자면? 저는 코골라서 못 자요.
1: 아 그때는 감상을 한 거였구나. 눈 감고.
0: 아, 너무 깜짝 놀랐고. 예.
1: 눈을 감고 있더라고. 내가 같이 봤더니 이렇게.
0: 눈이 작은 걸 이렇게 놀리시면 어떡해. 자, 노래 한 곡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1: 그렇습니다.
0: 할 얘기가 더 많아질 것 같아요.
1: 예.
0: 김광석의 노래 사랑했지만 듣고 오겠습니다.
1: 아, 예. 요 노래도 나오죠?
2: 예.
0: 아, 무영이 부릅니다.
1: 아,
0: 너 너무 궁금하다.
1: 무영의 넘버.
0: 예.
1: 방청객들을 위해서 살짝 옆에서 엎어서 불러주십시오.
2: 예. 아, 예.
1: 방송에는 안 나가는 걸로.
2: 예.
0: 자, 노래 들어보죠.

0: 자, 김광성의 사랑했지만을 들었습니다.
1: 네.
0: 이게 곡 중에 어떤 시점에 이 넘버가 나옵니까?
2: 저게 포인트이기도 한데요. 왜 무영이가 사라졌을지에 대한 이제 실마리가 후반에 나올 때 이 노래와 함께 모든 것들이 해결이 됩니다.
0: 이 노래와 함께.
1: 아, 입이 근질근질하네.
0: 예. 아, 넌 봤으니까.
1: 아, 이틀밖에 안 돼가지고 보고 온 지가. 아직 남아 많이
0: 생생하죠,
1: 남아.
0: 생생하죠.
1: 생생합니다.
0: 예.
1: 윤신 씨가 어떻게 부를지, 어디 공간에서 부를지도 보이니까 아, 굉장히 보고 싶네 또.
2: 아니 근데 아까 이 음악 나오면서 봤던 평을 말씀하시면서 키스신 얘기만 계속.
0: 제일 인상적이었던
2: 아니 좋아하는 동생 그 공연 가서 왜 키스신만 기억이
1: 원래 남자들은 그걸 좀 놀리잖아요. 무대에서 이렇게 키스신이 있으면 근데 얘기를 안 하고 갔는데 보다 갑자기
0: 키스
1: 뭐 있더라고. 또 이 그 이놈 이놈 이래서 뮤지컬 했구만 했다가 또 뭐 있고 예, 그것도 포인트. 그거 말해도 되나 봐요 이렇게. 워낙 또
0: 키스신이야 있을 수 있죠.
2: 그 그러니까 지금 형님께서는 키스신이 두 번 나오는 거에 대해서 대단히 지금 불만이 많으시더라고요.
1: 아니 놀랬어요.
2: 아 그래요.
1: 놀랬어요.
0: 인상적이었던 걸 얘기해달라니까 이 키스신과 극장이 너무 시원했다.
1: 극장이 제가 갔던 극장 중에 가장 쾌적하고 시원했습니다. 배우들은 추울지 몰라도 관객들은 너무나 쾌적하게.
2: 여러분 더우시죠? 시원합니다.
1: 저희. 무조건 가야 돼요. 그날들 가야 됩니다.
2: 문세윤이 인정한 극장. 시원합니다.
1: 와 시원해요. 공구이로님께서 그날들 소개만 들어도 너무 재미있을 것 같아요. 국방부에서 일하는 신랑과 같이 보러 가면 더 뜻깊게 될 것 같아요. 하십니다.
2: 아까 많은 분들이 그러더라고. 이게 뮤지컬 좀 입문작으로서도 좋다.
0: 일단 다 아는 노래들이니까.
2: 예. 그리고 내용 자체가 아무래도 전문 뮤지컬 배우들도 있지만은 저희 이번에는 좀 드라마를 많이 하셨던 배우분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최진혁 씨도 있고,
0: 네. 최진혁 씨,
2: 류수영 씨, 김정현 씨, 뭐 엄기준
1: 씨,
0: 엄기준 씨.
2: 있기 때문에 아마
1: 아 고창석 씨도 같이 하잖아요.
2: 아 그럼요.
0: 아 고창석 씨는 뮤지컬 많이 하셨어요. 워낙에
1: 같이 한다고요.
0: 예예.
1: 예. 예 알겠습니다.
0: 거기는 이정열 배우도 나오죠.
2: 네.
1: 아 이정열 씨. 아.
0: 정열 형은 워낙 이제 가수 출신인데
2: 예.
0: 뮤지컬로 지금 너무 유명해지죠.
2: 맞아요.
1: 그 고창석 씨가 그 나오는 부분에서 사람들이 좀 많이 울죠.
2: 100%입니다.
1: 그...
2: 서른 즈음에를 이렇게 부르죠.
0: 고창석 씨가 서른이 아닐 텐데요.
2: 아 그렇죠. 뭐 그래 보이죠.
0: 예.
2: 극장, 거기서 대극장에서 봐도 그래 보이더라고요.
1: 거기서 더 울컥하나 보다. 아유, 그런 게 아닌데. 그래서 예, 아 고창석 씨 버전 듣고 싶네요.
0: 예, 코너 속의 코너
1: 네.
0: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연기 노래 미모 강한 생활력 뭐 하나 빠지는 게 없는 우리 윤시윤 배우를 만들어준 지금의 윤시윤을 만들어준 순간들을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윤시윤의 그날들.
1: 아 윤시윤의 그날들. 아 제목 좋다.
0: 첫 번째 윤시윤 씨의 그날들. 네. 음악 방송에 출연했던 윤시윤의 2017년의 그날들.
1: 어?

0: 이게 뭔가요? 아하. 음악 활동을 하신 적이 있었던 분.
1: 우와.
0: 어, 이거 뭐야? 어머, 어머, 어머.
1: 우와.
0: 홍경민이다.
1: 야, 경민이 형.
0: 아니 이런 립싱크라고.
1: 아, 예, 저희가
0: 저 때는 막 립싱크 돌아간다고 저기. 이렇게 결성이 된 적이 있었어요?
1: 아. 오, 감독님의 압박에 의해서.
0: 무슨 감독님이요?
1: 차태현 감독님이라고.
0: 태현이가 또 이 짓을 했구나.
1: 네.
0: 아, 근데 잘한다.
2: 어, 진짜네. 아, 진짜. 오, 완벽하게. 나는 좀 웃기려고 한 줄 알았는데.
1: 이게.
2: 예.
1: 최고의 한방이라는 드라마였고요.
2: 아, 예, 예.
1: 태연이 형이랑 요진
3: 맞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1: 우리 감독님이 이제 이 감독을 공동 연출을 했는데
2: 네.
1: 93년도의 아이돌 역할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회식을 하면서 야, 그럼 우리 그냥 이거 진짜 컨셉으로 해 가지고 우리 음악 방송에 한번 그냥
3: 해보자.
1: 93년 옷을 입고 한번 나가면 웃기겠다. 그래서 아, 재밌겠는데요 했는데 그걸 그대로 바로 다음 날 제작진한테 얘기해가지고
2: 아,
1: 스케줄을 잡고 머리도 저렇게 만들었고.
3: 그래 그래 그런 거 같아. 네.
1: 그때 그래서 이제 왜 음악 방송 앞에 막 팬분들이 이렇게 아이돌 분들 기다리잖아요.
2: 네.
1: 그래서 딱 저희가 이제
2: 팬분들도 오시고.
1: 아니요, 이제 그 다른 팬들 이제 그 아이돌들 기다리고 딱 기다리고 있는데 문이 열리면서 저희가 나오니까 정말 조용하면서 도대체 저 사람들은 누군가.
2: 어, 놀랬지. 무슨 조합이지 이게?
1: 놀랬죠. 그래서 대기실에서 이렇게 앉아서 너무 뻘쭘하게 앉아 있는데 그때부터 그 아이돌 분들이 다 줄을 서가지고 경민 형님이 이제 대선배잖아요. 한 명씩 인사를 하기 시작.
3: 어, 부담스러워.
1: 아, 너무 부담스러웠던 기억이.
2: 같이 네. 옆에서 다 인사 받으시고.
1: 인사 받고요.
3: 자, 윤시윤의 네. 그날들, 다음으로 만나볼 그날들은 본격 배우로 데뷔한 윤시윤의 2009년의 그날들. 자, 윤시윤 씨 데뷔작이 지붕 뚫고 하이킥.
2: 네.
3: 준혁 학생. 굉장한 인기를 끌었던
2: 그렇죠.
3: 그때. 와, 학교에서는 주먹장이고 집에서는 가정부 누나 신세경 씨를 짝사랑하는 역할.
1: 아, 그렇죠.
2: 와, 대박이 났죠. 대박이 났어요. 예. 아니, 기억에 남는 일이 많을 것 같아요. 첫 연기 도전이었으니까 좀 상상했던 것 같아. 가장 달랐던 게 있다면 좀 뭐가 있을까요? 촬영하다가.
1: 아니요, 근데 네. 기억을 못할 정도로 뭐 정신이 없었기 때문에요.
2: 네네. 그때는
1: 뭐 대본도 볼 줄 모르고 네. 그때 당시에는 이제 콘티 대본이라 그래서
2: 네.
1: 카메라가 동시에 세 대가 이렇게 찍어요. 이때 이 대사 할 때는 1번 카메라가 찍고 이 대사 할 때는 뭐 바스트 샷을 찍고 네. 이런 걸 전혀 볼 줄 모르는데. 그 아무한테도 물어보지도 못하고
2: 그냥 투입 감으로 그냥
1: 이제 서신의 진지 양한테 어. 가서 이제 알려달라 그래갖고 걔네가 이렇게 알려주고
2: 오히려 신하 씨 먼저 또 하고 있었으니까 다 선배니까
1: 예, 예.
3: 선배니까
1: 또 위에는 또 너무 어려운 거예요. 예, 세경 씨나
3: 애들 찾아갔구나.
1: 예, 다니엘 씨나 이렇게 다 어려우니까 또 자존심도 조금 있고 그러니까 이제 애들한테 가가지고 이렇게 물어봐서
3: 빵꾸 떴고 애들한테
1: 예
2: 아니 그래서 이제 최근에 한 예능 나와서 그래서 이런 말씀하셨나? 아, 이때 내 절친은 빵꾸 똥꾸들 신혜랑 해리였다 이렇게 말한 게 화제가 됐어요.
1: 절친이자 스승이자 유일한 동아줄이었죠.
2: 그래? 전혀 그렇게 생각 안 했는데.
1: 쉴 때는 네. 친구가 걔네밖에 없으니까 데리고 나가서
3: 네. 맛있는 거 사주고
1: 항상 팥빙수 먹으러 가고
2: 진짜?
1: 오는 길에 머리빈 사주고 막 이랬다.
3: 그 스승들 스승의 날 때마다 연락을 드립니다.
1: 아, 그렇죠.
2: 찾아가고 하나요? 이렇게 좀
1: 죄송합니다. 네. 예, 스승님들.
2: 네. 아니 두 배우에게 필통도 선물해 주셨다고요? 촬영할 때?
1: 예, 뭐 그렇게 선물도 해 주고.
2: 학생들이니까.
1: 예.
3: 그 이후에 본 적 있어요?
1: 아니 그러니까 제가 시사회 같은 거 했을 때 어느 날 아가씨들이 이렇게 와 가지고 인사를
2: 해요. 아유, 신기해. 묘해.
1: 누구 이렇게 다른 지인인가 보다 했더니 애들이더라고요.
3: 우와. 이제 컸으니까 이제 이렇게.
1: 완전히 어엿한 성인이 돼서 이제는.
2: 맞아, 너무 많이 흘렀어.
3: 그래서 선생님도 오셨으니까 이렇게.
1: 아 근데 진짜 황송하더라고요.
2: 놀랍게도 일단 광고 듣겠습니다.
3: 놀라운데.
2: 와우. 소리 질러!

0: 땐 뭐 먹지? 배고플 땐 열정 국밥!
1: 열정 국밥!
2: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시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3: 1533-1566 세라하임
4: 케어 원해요?
5: 케어 원해요.
4: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5: 케어 원해요.
4: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5: 케어 원해요.
4: 1577-1199 검색창에 케어 원.
6: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프리셋 업!
1: 잠시 후 4시부터 황지성의 황제 파워가 진행됩니다. 바빠? 안 바쁘면 황제 파워로 진행시켜!
2: 자, 작년 8월에 오시고 거의 1년 만에 다시 찾아오신 뮤지컬 그날들의 무역 역할 윤시윤 씨가 함께 하셨습니다. 그럼 뭐 마지막 홍보 말씀 더 해주시고 저희 이제 인사하고 보내드려야 될 시간입니다.
3: 항상 배우로서 새로운 도전을 할 때 이렇게 초대해 주시고 인사할 수 있게 이렇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또 멋진 무대에서 또 이렇게 모습 보여드릴 테니까요. 잘 마무리하고 또 초대해 주시면 그때는 잘 마무리했다라고 인사하러 다시 오겠습니다.
4: 와,
3: 너무 즐겁고 감사했습니다.
4: 네,
3: 그날도 보내세요.
2: 8월 23일까지.
4: 네, 디큐브 링크 아트센터.
2: 예,
3: 시원합니다.
2: 이제 예, 시원하답니다.
4: 굿.
2: 자, 남은 하루 최선을 다해서 충분히 행복하세요. 땡큐.

0: 모든 인쇄 가능한
1: 성원 에드피아.
0: 온라인 주문 간편한
1: 성원 에드피아.
0: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1: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2: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0: 국민 인쇄
1: 성원 에드피아.
3: 하이 올리디아. 자연스러움을 바라는 당신을 위해 코 입술 주름 개선을 위한 PLLA 성분 필러 올리디아. 지극히 나답게, 지극히 자연스럽게, 나답게, 자연스럽게 올리디아. 의료기기 광고 심의 필.
4: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닥터피아 닥터피아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아 닥터피아.
1: 세상에서 가장 평범한 남자가 딸을 찾기 위해
2: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남자가 되는
3: 아빠 유니버스 액션 드라마
1: SBS 금토 드라마 김부장은 매주 금토 밤 9시 50분 SBS에서 만나요.
4: 중역시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533-1566 세라하임.
5: 니 12시에 말해. 점심 때리고 잠 솔솔 와. 그땐 12시엔 주현영 들러야 돼. 지금 당장 창문 대신 귀때기 열어.
6: 행복한 오후의 시작 12시엔 주현영입니다.

0: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1: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0: 유미 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1: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 원 소득공제, 연봉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0: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1: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0: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2: 봄나마에 가면 5가지 육수, 30가지 소스, 90가지 재료에 봄을 담았다. 샤브샤브의 봄이 왔어요.
3: 샤브샤브 봄담아, 샤브샤브 봄담아,
2: 보글보글 샤브샤브의 봄을 담다. 봄담아
4: 건강한 한 끼, 샤브샤브 봄담아에서 정식을 알려드립니다.

0: Present! Halt!
1: 황재성의 황제!

일요일마다 무슨 초능력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무슨 능력이냐? 시간을 빨리 가게 하는 능력이죠. 야, 일요일은요 무슨 눈만 뜨면 벌써 점심때, 뭐 그리고 씻고 좀 먹으면 벌써 오후에요. 벌써 황제 파워 할 시간. 아니 도대체 일요일 오후는 누가 훔쳐가는 걸까요? 이렇게 시간이 후딱 가는 능력은 이 평일에 생기면 좋을 텐데 왜 이 능력은 일요일에만 나타나는 건지 아쉽습니다.

0: 그래도 후딱 지나가는 일요일 오후가 좋은 건 황제파워가 오후 4시에 시작이 되기 때문이지. 신나는 음악, 유쾌한 이야기 모두 여기 있습니다.
1: 자, 오늘도 4시는 황제파워 맙시다.

0: 2026년 7월 19일 일요일 황제파워의 황제성 인사드립니다. 헬로! 자, 오늘 첫 곡은 선미 24시간이 모자라 듣고 오셨습니다. 참 일요일 시간이 사실 빠르게 지나가죠. 여러분들한테 저는 애써 모른 척하기는 했지만 신경 쓰지 마시라고. 입으로는 그렇게 참 말씀을 드리지만 저조차도 일요일이 참 이 시간이 분배가 묘하게 어려워요. 이거 어떻게 하면 알차게 쓸 수 있을까? 마냥 쉬자니 시간이 아깝고 이 두 가지의 중간 합일점을 어떻게 찾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진짜 말 그대로 뭐만 하면은 시간이 그냥 오후 3시, 4시 돼버리니까 지난번에 낮잠 한 번 잤다고 그냥 날 어두컴컴해져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뭐 하기 애매한 시간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점심을 이제 맛있게 먹고 지금 너무 뜨거우니까 해가 좀 선선해질 때 나가서 놀자 해가지고 한 3시 요 정도 요 정도까지 싹 자면 하루 벌써 다 간 느낌이죠. 일요일은 진짜 시간이 왠지 모르겠는데 마음가짐 때문에 그런가 뭔가 분배가 굉장히 어렵고 약간 체감상 14시간 정도만 있는 것 같아요. 원래 하루가 24시간인데 일요일만 한 14시간 정도인 것 같은 느낌?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밤 되면은 유난히 잠이 안 오고 그것은 다음 날이 월요일이기 때문이죠. 네, 사실 여러분들은 시간 좀 알차게 쓰시라고 일요일 날 어차피 월요일 오니까 즐겁게 보내시라고 말은 이렇게 했지만 혼자서 끙끙 앓으면서 어떻게 하면 일요일에 시간이 안 갈까 저도 똑같은 고민을 했었답니다. 이 아무것도 안 해도 시간 빨리 가는 날이 일요일이고 그리고 토요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뭘 바리바리 많이 해서 시간이 많이 가는 날이죠. 빨리 가는 날이죠. 뭐 이것저것 그냥 일정 일요일 날 쉬니까 토요일 날 다 해야지 하고 다 때려 넣어가지고 거기 하루 안에 소화하려고 하니까는 그게 그렇게 시간이 또 빨리 가고 근데 역으로 이제 우리가 또 찾아볼 수도 있잖아요. 빨리 가는 시간 여러분들이 재밌고 즐겁고 좋은 사람과 함께 있을 때 시간 빨리 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은 재밌고 좋고 맛있는 거 먹을 때 시간 빨리 가면 어떤 사람 맛있는 거 좋아하는 거고 이런 식으로 좋아하는 거를 좀 찾아내서 기억하고 있다가 일요일 날 그것만 그냥 하나라도 야물딱지게 한번 해내보는 시간을 갖자고요. 아하, 그리고 그거 하실 때 황제파워와 꼭 함께하는 거 네, 함께하는 거 잊지 마시고 4시에 황제 파워를 들으면 요것도 이제 시간 알차게 보내는 방법 중에 하나다. 늘 황제 파워 챙겨다니시기를. 알았쥬? 자, 그럼 광고 듣고 와서 이 귀한 시간 일요일날 누가 우리 황제 파워를 방문하셨는지 출석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이츠 가공.
1: 클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클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0: 완벽한 킬바사 언제 어디서나 종쿡 델리미트.
1: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

0: 비타민율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1: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2: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님.

0: 다우닝.
1: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일메디. 코일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2: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3: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2: 비다샵
3: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2: 비다이렉트샵
3: 믿을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2: SK 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샵.
4: 얼음 정수기 더 M. 세 가지 얼음 사이즈를 쾌속 재빙으로 시원시원하게. 얼음 정수기 부피 기준 국내 최소 사이즈로 공간도 시원시원하게. 많이 쓰는 기능도 한눈에 시원시원하게. 더 M 얼음 정수기의 시작과 끝. 청혼아이스.
5: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6: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5: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7: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8: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영양사 등 전문가 상담을 섭취하여야 합니다.
9: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표공자입니다. 확실히 여행은 사람하고 만나는 시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손님들이 그냥 숙소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성북동 가게들을 천천히 여행하고 동네 분들도 만나고 하면서 손님들도 회복되고 우리 이웃들도 같이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10: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성북동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속이 입장하고 계신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들 한분한분 이름 불러드립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이름 불리시는 분께는 주말에 맛있는 거 드시라고 치킨 상품권을 선물로 드리고요. 오늘 출석 체크 쿨

엄마 모시고 신혼집 가는 길에 듣고 있어요. 하하하. 아유, 또 우리 어머니 또 아이고 이쁘게도 잘 꾸며놨다 이것들 하면서 그냥 흐뭇해하실 표정이 벌써 눈에 그려집니다. 잘 모시고 다녀오세요.

선생님 반갑습니다. 정수자님 어서 오십시오. 이상필님께서 상필이 신나서 어깨 들썩이며 입장합니다 해주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이상필

0: 사오님
1: 48세 생일입니다. 남의 편은 그냥 지 볼일 보러 나가네요. 넌 앞으로 국물도 없다.
0: 선물 사러 가신 거 아닐까요? 급하게.

꼬셔서 외출하기가 쉽지 않네요. 우째해야 할까요? 이것은 바야흐로 낚시와 같습니다. 미끼를 낚싯바늘에 잘 껴서 던져야죠. 남편이 입질을 할 만한 그 좋아하는 음식 있잖아요. 그걸로 꼬시십시오. 저는 뭐 돈가스면은 무조건 덥석 물거든요. 쉬고 싶은데 돈가스 먹으러 가자, 잔치국수에 하면 바로 나갑니다. 이런 거 미끼에 잘 끼워가지고 남편 낚으셔요. 김영자님, 서미라님, 김호정님, 공용배님 반갑습니다. 허,

님께서 빵디 형님 어제 목에 기름칠 좀 하셨나요? 목소리가 순수하니 부드럽네요 해주셨네요. 맞습니다. 어제 목에 기름칠을 잔뜩 했어요. 컵라면 2개, 참치캔 2개를 기름까지 싹 까넣어가지고 비벼서 맛있게 먹었습니다. 아 몰랐는데 컵라면이랑 그 안에 참치캔 한 캔 때려 넣어가지고 먹으니까 야 이거 국물 고소해버리고 너무 맛있지 않니? 얼굴이 부었다는 게 함정.

오늘 출제 끝곡 휘성 사랑은 맛있다. 세상에 맛있는 게 너무 많네요. 사랑도 맛있고 이거 대체 맛없는 건 뭐야?

7451님 반지를 잃어버렸어요. 남편이 사준 거라 남편한테는 비밀로 할 거예요. 이거 빨리 말하는 게 좋습니다. 최대한 빨리 말하면 남편분이 하나 더 사줄 수도 있어요. 진짜로. 이거 나중에 막 안 차고 다니고 빙빙 돌리고 막 남편 서운해하고 마상 있고 그러면은 안 사줍니다. 여보 진짜 미안해 하면서 당신이 사준 소중한 반지를 잃어버려서 빨리 얘기하시면 알잖아요. 이거 남자들 단순해가지고 바로 사줘버린다니까니.

빵디는 얼굴이 살 찌는 대로 빠지는 대로 정직하게 보여서 참 좋은 것 같아요. 칭찬님. 덕분님도 이 문자 보낼 때 아시죠? 이 칭찬님을 적어야지 이게 칭찬인 걸 알 정도로 문자가 인치 찝찝하다. 근데 저도 참 그게 문제입니다. 살이 오르면 얼굴부터 올라버리니까 이거 뭐 어두육미도 아니고 이게 대체 뭐람? 김유선님, 천용원님, 변재원님 어서 오십시오. 김태용님 반갑습니다. 우성민님도 와주셨고요. 정다면님 오늘도 찾아주셨습니다.

추기훈님, 빵디는 아내한테 숨기는 비밀이 있어요 없어요? 귓속말로 좀 알려줘요. 뭐 만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제가 비밀로 한 게 한 가지 있는데 여기서 최초로 공개합니다. 저는 아내한테 지금 제가 잘생긴 걸 비밀로 하고 있어요. 아마 알게 되면 깜짝 놀랄 겁니다. 지금 여기서 얘기해야겠다.

0: 너라도 나를 사랑해야지. 아잉! 철수님, 박경환님 어서 오십시오. 최성근님 어서 오시고요. 서경수님도 반갑습니다. 어서 와요. 자, 이형노님도 와주셨네요. 네, 이충기님도 반갑습니다. 박주영님까지 입장.
1: This song goes out to all my people who I love. I love you. 192 from me to you.
0: 누구세요?
1: That's right.
0: See you again. 자, 이렇게 박주영님께서 마지막으로 이름이 불리셨기 때문에 박주영님께는 치킨 상품권을 선물로 드립니다. For you. 맛있게 드세요. 7720님, 간만에 아들 방 뒤집어 엎고 청소했습니다. 제발 빨래 좀 내놔주면 안 될까? 아들아, 거미가 돌아다닌다. 진짜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예전에 저희 집에 그 아주 발길이 진짜 안 가는 공간 한 켠씩 다들 있지 않습니까, 집에? 거기 가보면은 처음에 괜찮은 줄 알았어요. 신경을 안 쓰고 이렇게 계속 생활하다 가보니까 거미줄이 쳐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와, 그럼 식겁해버리죠, 여러분. 아유, 우리 아드님이 그냥 보니까는 뱀처럼 허물을 벗고 침대에 그냥 덜렁 누워버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참 가까운 거리인데 빨래 하나 내놓기가 왜 그렇게 힘든지. 학창시절에는 참 그렇더라고요. 우리 7720님. 네, 아드님과 원만한 합의 보시기를. 여기까지. 1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1부 끝곡은 리센 러브어택 준비가 돼 있고요. 듣고 2부로 넘어갑니다. 이요.

0: K-워터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하는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7월의 바다는 여름을 닮아서 뜨거운 생명력으로 가득합니다. 이번 달엔 바다의 상징적인 존재들인 세계 상어 인식 증진의 날과 세계 범고래의 날이 있는데요. 물환경의 균형을 지켜주는 소중한 생명들을 기억하는 날이죠. 그런데 만약 해양 오염으로 이들의 서식지가 줄어들면 바다 생태계 전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일상 속 작은 실천으로 오염을 줄이고 바다 생물들이 마음껏 숨쉬는 맑고 푸른 바다를 함께 지켜주세요.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하는 글로벌 물기업 K-워터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합니다.
1: 두피부터 복부까지 스트레스 리셋.
2: 자디니 스타, 국민 스타 자디니, 모두의 스타. 두피 탈모 복부 관리 자디니 스타, 부담 없는 헤드 스파.
1: 싹 관리했더니 혈색이 싹 도네.
2: 스파 자디니 스파.
3: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4: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3: 디자인도 예쁜데?
4: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5: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4: 필립스 멀티탭.

0: 전국 사장님들의 축제 현장 속담 이어 말하기 오답이 속출하는데요. 가재는
1: 고릴라 편이다.
0: 고삐 풀린
1: 고릴라.
0: 왜 다 고릴라죠?
1: 1등 인터넷 라디오니까.
0: 적은 비용으로 광고 효과는 크니까.
1: 광고기 가성비 갑.
0: 지금 바로 고릴라 광고를 검색해보세요.

0: 꼭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1: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0: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2: 안녕하세요, 악뮤 이찬혁입니다. 유난해 그 말 전 참 좋더라고요. 적당히 해선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으니까요. 생명을 구하는 일엔 더 유난해야 하지 않을까요? 세상에 유난하다. 유엔 난민기구. 지금 유엔 난민기구를 검색하세요.

0: 신선하고 맛있는 가마치
1: 맛있는 치킨은 마치마치 가마치 가마치 통닭 복날에도 가마치 통닭
2: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피지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디스카
3: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4: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5: 파크로쉬 서울원 라이파크 현대산업개발. Walk it, walk it. 언제
6: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안전화.
7: 단백질 맛집 셀렉스에서 새로운 프로틴이 나왔대.
8: 단백질에 혈당 밸런스까지 챙긴 셀렉스 프로틴?
7: 그래. 아침 공복을 깨는 단백질 셀렉스 프로틴 지금 검색해봐.

황제 파워 2부가 시작됐습니다. 자, 2부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의 문자 몇 개만 만나볼게요. 박은희님, 장 보러 가려다가 배고프면 과소비 안 돼서 밥 먹으면서 듣고 있어요. 배부르게 가서 필요한 것만 사오려고요. 처음 봤습니다. 이런 사람 처음 봤어. 이걸 우리 모두가 알고 있지만, 그렇죠, 이게 명언에 나오는 거죠. 배고플 때 장 보지 마라, 다리 아플 때 의자 사지 마라. 이게 아주 명언이죠. 합리적 소비의 명언. 이걸 실천하는 분이 있다니. 야, 은희님 이치 대단스.

야, 마트 갈 때는 사실 좀 배가 고픈 상태에서 항상 가거든요. 가가지고 그냥 한 보따리 사오는 것이 또 우리는 또 배가 찢어지게 불러야지만 아, 얻다 배부르다 이런 소리가 나오니까 아 맞습니다. 은희님 이거 배부른 상태로 가면 어떻게 되는지 후기도 좀 알려주십시오. 궁금하네요. 한 번도 저는 배부를 때 가본 적이 없어가지고. 자 7162님 빵디 저 평소에 잘 어울릴 것 같다고 생각하는 회사 동료랑 제 친구랑 소개팅 시켜주기로 했어요. 킥킥킥 내가 다 떨려. 빵디도 이렇게 아는 사람끼리 이어준 적 있나요? 있죠. 저는 근데 이제 남녀를 이어준 게 아니라 남남을 이어준 적이 있습니다. 어? 얘랑 진짜 아, 친구 먹으면은 너무 재밌을 것 같은데? 강아지 재밌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같은 모임에 끌어들인 적이 있죠. 아 진짜 잘 지냅니다. 잘 지내는데 이제 횟수가 잦진 않으니까 막 이제 서로 존댓말 쓰고 그러다가 지들끼리 이제 말 놓고 막 이런 건 많이 보이긴 하죠. 제 친구들도 다 그런 애들밖에 없어가지고 그냥 무슨 행사 같은 걸 하면은 그 자리에 막 불러서 같이 이렇게 친구들끼리 이렇게 어 얘는 누구고 누구야 막 이렇게 소개시켜주면서 제 인생에서 정말 상상도 할 수 없었는데 그런 모임에 나간다는 거는 극 아이인 저로서는 아주 상상도 할 수 없었고 하지만 많이 바뀌었습니다. 요즘 친구들 만나서 수다 떠는 재미로 아주 그냥 인생이 그냥 촉촉하니 그런 시간에 아주 행복하니 네 그런 시간에 아주 재미가 들리고 맛이 들려가지고 아 꽤 근데 적중률은 거의 100%인 것 같아요. 만나면은 그냥 서로 관심사나 이런 게 비슷하니까 7162님 아 네 이제 저 이 사랑에 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해준다는 거는 네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영역인데 이 둘 어떻게 됐는지 박은희님과 함께 전에 문자 보내주신 박은희님과 함께 후기 부탁스 자 여기까지 문자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2부 북한산과 목동을 사랑하는 고독한 연주가 캐니팡의 연주 들어보는 코너 캐니팡 해보도록 할게요.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바로 출발합니다. 이문세 알 수 없는 인생

0: 컨템포러리 크로스오버 제주선율의 달을 탐가보고 싶다. 리코더 위에서 춤추는 대손가락들, 그대는 아는 그 영롱한 선율을.
1: 고품격 음악 전문 프로그램 황교파와 자랑하는 연주 코너, 리코더 전문 연주가 케니 팡씨 들어오고 계십니다. 흐물탱 흐물탱 거리며 들어오고 계시네요. 박수! 진짜 안 어울리게 이 손거울을 보면서 들어오시네. 아니 뭐 케니 팡 외모 체크하는 거예요?
0: 그렇습니다. 제가 파티에 입장을 하다가 파티에 입국컷을 당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매일매일 제 외모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1: 아니 무슨 파티를 갔길래?
0: 황지파우 4주년 파티였습니다. 제가 들어가려고 하자 입장이 어렵다면서 가득해서 저를 막아 세우셨습니다. 알고 보니 황지파우에는 잘생기거나 예쁘면 입장이 어렵다는 소문이더라고요.
1: 아니 우리 4주년 공개 방송 말하시는 거예요? 야 이거 뭔가 착오가 있었나 본데. 아니 이게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지만 황제파워에는 다른 사람에게 위화감을 줄 만큼 예쁘고 잘생기면 출입 금지라고 했는데 캐니팡은 완전 자유이용권인데 왜?
0: 아닙니다. 세성씨를 보면 저는 아무래도 평생 입장하기는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1: 큰일 났네, 큰일 났어. 어? 이 단단히 착각에 빠졌네.
0: 결국 먼 발치에서 황제파 파티를 지켜보며 축하리 호들를 불렀습니다. 힐릴리 해월개월 힐릴릴리 대학우라 그만 잘생겨져라.
1: 나가세요. 나가세요. 캐니팡. 아 잔뜩 맞다. 연주하고 나가세요. 캐니팡이 지금부터 여러분 연주를 할 겁니다. 요즘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외모에 부쩍 자신감이 붙은 캐니팡. 과연 지금부터 캐니팡의 연주를 들으시고 무슨 곡을 이 친구가 연주하는지 맞춰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답 아시는 분들은 샵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나 고릴라 게시판으로 노래 제목 보내주시고요. 자 오늘 아주 쉽습니다. 갑니다. 캐니팡 준비하시고요. 시작.

지금 황제 파워 4년 통틀어서 오늘 가장 완벽한 연주였다고 감히 단언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담백했고 킥이죠. 약간 음이탈로 여러분은 들릴 수 있겠지만 이 파열음이 굉장한 킥입니다. 리코더로만 낼 수 있는 아주 매력적인 그 파열음. 자, 그리고 박자도 딱 적당하게 어린이집 친구 마냥 정박으로 그냥 리코더로 그냥 직발로 연주를 했던, 아 오늘 멋졌어요. 자, 캐니팡의 연주 다들 들으셨죠? 두 번 들을 필요 아주 없다. 아, 우리 또 이제 제작진은 너무 잘해서 좀 실망스럽다고. 아, 캐니팡에 전달해달랍니다. 아, 어쩌라고 그럼 라고 바로 사족보행으로 의자에 앉았네요. 자, 아, 일단 오늘은 두 번 연주 안 해드립니다. 너무 완벽했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은 캐니팡이 제가 다 목이 메이네요. 이런 날이 많이 없으니까. 캐니팡이 과연 어떤 노래를 연주했는지 노래 제목을 적어서 샵1077 담은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나 고릴라 게시판으로 노래 제목 보내주십시오. 자, 10분 후에 정답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참 진짜 저도 이 힌트병이 또 도졌어요 여러분. 여기까지. 자,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트러블메이커의 트러블메이커 여기까지.

자, 노래 듣고 오셨습니다. 캐니팡의 오늘도 꾸역꾸역 연주를 마쳤고요. 자, 오늘의 정답 캐니팡의 연주와 함께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정답은 바로 10minute이었습니다.

한 거를. 아니 K-팡이 이번에 연주하면서 골반까지 같이 이렇게 하면서 혹시 호흡을 조절을 하더라고요. 대단했습니다. 캐니팡과 이효리의 콜라보 연주였고요. 2003년 대한민국을 들썩이게 만든 바로 그 노래. 파격적인 노래 가사와 센세이션한 스타일링으로 이효리 씨를 그 시절 아이콘으로 우뚝 서게 만들어준 거. 당시 뭐 구리빛 피부에 갈색 머리카락을 휘날리는 이효리 씨가 무대에서 아주 치명적인 매력을 선보이며 모두의 마음을 뺏어버렸죠. Just One Ten Minute. 네, 이건 마성의 곡이죠. 올타임 레전드 이효리 씨의 대표곡 Ten Minute이었습니다. 3711님 Just One Ten Minute. Just One Minute. 캐니팡 연주 듣고 내가 화딱지 나는 시간은 Just One Minute. 아, 이 리코더를 아름답게 연주하기란 사실 쉬운 장르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캐니팡이 아주 어려운 악기를 고르지 않았을까. 어떻게 보면 이게 인류에 대한 도전이죠. 6010님 여긴 부산인데요. 저번 주에 다리 밑에 리코더 소리 들리던데 캐니팡은 아니겠죠? 설마 부산까지 출장 연주도 오시나요? 아, 정확한 건 안 갑니다. 차비가 없어가지고 못 가요. 돈이 없습니다. 자, 캐니팡 씨는 연주 끝나자마자 리듬을 타면서 북한산으로 가셨고요. 오늘 정답 태민이 맞춰주신 분 중에 추첨했습니다. 당첨자는 황제파워 홈페이지 황제의 전당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부 아주 만족스러웠다 라는 평가 내리면서 2부 끝곡은 양성봉님의 신청곡 UP 뿌요뿌요 준비했습니다. 듣고 3부로 넘어갑니다.

0: NH농협생명과 함께하는 SBS 건강 캠페인. 산책 즐기는 분들이 많은 요즘, 가벼운 걷기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우리나라 성인 4명 중 1명만 숨차고 땀이 나는 중강도 이상의 신체 활동을 할 정도로 국내 신체 활동 부족률은 전 세계 대비 2배 가까이 높다고 합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일상의 작은 움직임뿐 아니라 중강도 이상 신체 활동을 정기적으로 하는 게 중요하다니까요. 숨찰 정도의 움직임. 건강을 위해 오늘부터 실천해봐도 좋겠죠? SBS 건강 캠페인. 평생을 든든하게 일상을 건강하게는 사랑받는 평생보험 NH농협생명과 함께합니다.
1: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억함?
2: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1: 이응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2: 그럼 몽잘 바리스칼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 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대.
1: 헐, 몽잘 바리스칼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3: 잘 만들었다, 몽잘.
4: 요즘 인쇄 어디 와우 플러스 와우 스티커 전단지 명함 다 있어.
5: Yeah.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 프레스가 정답.
4: 요즘 닥치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6: 인쇄는 와우 프레스.
7: 뉴바옴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6: 뉴바옴,
7: 운동할 때도
6: 뉴바옴,
7: 장 건강에도
6: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0: 5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1: 안녕하세요, 개그맨 김원효입니다. 수산물 구매할 때 원산지 확인 안 한다고요? 안 돼! 판매자는 정확하게 표시하고 소비자는 꼼꼼하게 확인하고 알고 고르면 더 믿을 수 있는 수산물, 수산물 원산지 표시 제로, 걱정 제로. 이 캠페인은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과 함께합니다.
2: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3: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 차가 시원한 잠, 누잠.
4: 어제는 비가 오더니 오늘은 찜통이네. 이럴 때일수록 안전수칙이 중요한데.
5: 폭염 때 꼭 지켜야 할 5대 기본수칙은 1. 시원한 물 섭취.

0: 2. 냉방장치 가동. 3.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4. 보냉장구 착용. 5. 온열질환자 발생 시 119 신고. 호우와 태풍 전에는 배수구, 시설물, 기계장비 결속 상태 등 안전점검 실시. 침수 붕괴 위험 시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
1: 여름철 재해 예방 수칙으로 건강과 안전도 지킬 수 있습니다. 산재 위험 상황은 안전일터 신고센터로 신고해 주세요.
0: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0: 무치면 파워FM 황제 파워.
1: 오늘 꼭 필요한 선곡 전화로 주문 주시면 저희가 쏴드립니다. 드디어 신청곡 받습니다.

0: 여보세요.
1: 안녕하세요, 광디. 서울 강동구에서 초이 딸아이를 키우고 있는 박선미라고 합니다. 이번에 저희 딸아이가 세계아동미술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았어요. 저희 딸은 올해 2월부터 미술학원을 다니게 되었는데요. 안 가겠다던 아이를 설득해서 한 달만 다녀보자 했었거든요. 그런데 몇 번 다녀오더니 눈을 반짝이며 그림 그리는 게 재밌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딸아이가 대회에 나가보고 싶다고 했을 때 아무런 기대 없이 좋은 경험하고 오자는 마음이었는데 덜컥 최우수상을 받아왔지 뭐예요. 놀라우면서 정말 기쁩니다. 게다가 저희 딸 그림을 7월 말에 전시까지 한다고 하니 기쁨이 두 배입니다. 우리 딸 아린이 멋지다. 황기도 우리 딸 최아린에게 잘했다고 축하와 격려의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신청곡은 아린이가 좋아하는 이무진의 신호등 부탁합니다.

0: 자, 오늘은 박서민님의 신청곡 이무진 신호등 듣고 오셨습니다. 야, 우리 아린이 친구가 지금 초등학교 2학년인데 학원비 이러면 이제 학원비 안 아깝죠. 야, 그냥 대회도 아니고 슬로건이 세계 아동 미술 대회에서 그냥 우수상도 아니고 최우수상을 우리 아린이가 받았다. 이건 정말 이런 게 여러분 재능 아닐까요? 재능. 아마 이제 선미님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남편분의 어떤 DNA에 각인이 되어 있는 이 미술 유전자가 우리 아린이에게 발현이 된 것이 아닌가. 아린이가 또 대충 슥슥 그렸겠습니까? 얼마나 열심히 꼼꼼하게 신이 나가지고 그렸겠습니까? 야, 이런 거 볼 때마다 아, 이런 게 재능이구나. 아, 뭐 그냥 예전 과거에 나 이거 잘해라고 얘기했던 저의 이런 겉멋, 잘못된 발언들. 아, 이건 재능이 아니었다. 그냥 어디 그냥 끄적끄적하고 스케치하고. 아, 우리 아린이 진짜 너 아린이 친구 너무 대단하고 우리 다른 어린이 빵댕이들이 듣고 있으면 아린아 축하해 마음속으로 한 번씩 이렇게 외쳐줘요. 아린이 너무 고생했고 너무 잘했어요. 이래서 그 부모님들이 좀 여유가 되면 아이들을 학원을 이곳저곳 보내보는 게 아, 혹시 우리 아이가 어느 쪽에 재능이 있을까? 요거를 이제 찾아보시는 작업들이시잖아요. 많은 학원을 또 시간과 금전과 이런 것 때문에 보내기가 힘들기는 하지만 아, 그래도 우리 선미님께서는 아린이한테 아주 딱 맞는 미술학원을 이렇게 보내셨네요. 아유, 아무튼 많이 축하합니다. 아, 우리 아린이 친구 진짜 삼촌이 많이 축하해요. 엄마한테 맛있는 걸 사달라고 해. 돈가스. 아니다. 여자아이들은 돈가스를 그렇게 안 좋아하겠죠? 돈가스 좋아하나? 난 근데 말만 나오면 돈가스지. 크림파스타 이런 거 좋아하겠죠? 아니에요? 돈가스 애들도 좋아합니까? 여자애들도? 우리 아린이 친구 엄마랑 저기 손잡고 왕돈가스 먹어. 그냥 돈가스 말고 최우수상이니까 왕돈가스 먹어버려. 알았지? 삼촌이 응원하고 나중에 저기 엄마 핸드폰 잠깐만 줘봐요 해가지고 사진 찍어가지고 황제 파워에도 보내줘. 알았지? 그리고 초성미술학원 때 꼭 한번 참여해가지고 그림도 좀 그려주고. 알겠지? 안녕. 자, 여기까지 신발타 사연과 신청곡 만나보겠습니다. 아, 근데 아린이가 빵디 삼촌 얼굴 그려줬으면 좋겠다. 아이들은 정확히 팩트체크를 하면서 그리니까 어떻게 나올지 궁금합니다. 자, 3부 컴백 가수를 환영해보는 코너가 있죠. 그 가수가 돌아왔다 준비가 돼 있고요. 광고 듣고 와서 바로 출발합니다. 광고 까꿍.
1: 저 23년생 아이언익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2: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3: 272개 항목 점검과 신차와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0: 반진의 수영장까지
1: 마침내 비교할 수 없는 캐슬을 만나다.
0: 노라이벌 랜드마크
1: 상동역 롯데캐슬 7월 오픈 예정. 1551 3555 롯데건설.
2: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시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533-1566
3: 세라하임. 캡슐레이션 기술로 완성한 그레이논 효소.

0: 신선하고 맛있는 가마치.
1: 맛있는 치킨은 마치마치 가마치. 가마치 통닭. 복날에도 가마치 통닭.
2: 숙면 연구 35년. 흑표의 기술은 한판의 기술. 구들장과 황토판에 한약재까지 한판으로 착. 흑침대에 흑표가 붙으면 잠의 기술이 달라집니다.
3: 이러니 잠이 안 올 수 있나.
4: 황재성의 황제파워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충남 아산시에서 밥맛부터 다른 아산 맑은 쌀 10kg. 서울우유에서 고품질 저지 원유로 만든 진한 풍미의 저지 밀크 푸딩. 진짜 치맥 전문점 전설의 치킨에서 치킨 교환권. 급발진 잡는 진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국가대표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기능성 베개.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주식회사 상과 드레에서 한줌견과 선물 세트. 각질의 고수 한방 아라한 수에서 묵은 각질 벗기는 필링 젤 세트를 드립니다.
5: 언제 변합시오. Let's go! 오후 4시 파워FM 107.7MHz 황재성의 황제파워. 널 좋아해!

그가 돌아왔다. 그녀가 돌아왔다. 그들이 돌아왔다. 오랫동안 기다려온 그 가수의 컴백. 이제 황제파워가 버선발로 나가서 반응한다. 그 가수가 돌아왔다. 신곡을 내고 우리 곁에 돌아온 가수들을 만나보는 코너 그 가수가 돌아왔다 그가 돌 일요일 3부 코너로 함께합니다. 퀴즈도 있으니까 정답 맞추고 선물 가져가시고요. 그 가수가 돌아왔다 오늘 황제파워의 컴백을 보고하러 온 가수 바로 이분입니다. 솔로예요. 첫 번째 힌트는 컴백에 맞춰 올라온 기사 제목으로 드릴게요. 기사 제목 힌트 컴온. 뮤직비디오 사흘 만에 천만 뷰 돌파. 컴백 전날 릴리스 파티 온라인 라이브에 280만 명 시청자 모여. 280만 명이야. 자, 마지막 기사 제목입니다. 한여름 시원하게 녹이는 노래 안무도 직접 창작. 와, 이거 솔로인데 이 정도면은 보통이 아닌데. 와, 슈퍼스타인데요. 일단 사흘 만에 천만 뷰. 라이브 온라인 라이브에 280만 명. 가끔 제가 이제 제 노트북 채널에 라이브 방송을 한 주 이제 PD 좀 쉬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직접 라이브도 좀 하면서 시장 의견도 듣고 싶고. 이게 280명 오거든요. 그래서 280만 명이. 네. 그리고 안무를 직접 창작한다는 것 자체가 이게 여러분 회사를 거쳐서 분명히 안무가 통과가 될 텐데 이 안무 짜는 능력도 굉장히 탁월한 친구 아니겠습니까? 누굴까요 과연? 자, 일단 여름 컨셉의 노래를 이분이 들고 나온 것도 알 수 있고요. 두 번째 힌트를 또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힌트, 이 가수의 이전 히트곡을 3배속으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3배속 힌트 주세요.

네, 알겠죠? 자, 방금 들으신 곡. 이분이 소속된 그룹의 히트곡입니다. 제목부터가 너무 갱렬해서 지금도 특이한 제목으로 많이 언급되는 사실 그런 곡이에요. 아, 이거 어렵죠. 처음에 이거 어려웠어요. 9화 4분의 3 승강장에서 너를 기다려. 이게 이제 제목입니다. 이게 원래는 해리포터에 나오는 약간 맞죠? 거기도 9화 4분의 3 승강장 아닙니까? 그 벽으로 돌진하면은 호그와트로 가게 되는 9화 4분의 3 승강장에서 너를 기다려. 가장 이제 강력한 힌트가 아닐까 싶네요. 자, 정답 아시는 분들은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나 고릴라 게시판으로 정답 보내주시고요. 자, 이분의 그 그룹 있죠? 이분이 소속된 그룹의 노래를 또 들어봐야겠죠. 힌트를 막 퍼드립니다. 자, 이분이 소속된 그룹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 투바투 노래 한 곡 듣도록 하겠습니다. 슈가러쉬 라이드.

노래 듣고 오셨습니다. 그 가수가 돌아왔다. 줄여서 그 가돌 진행하고 있고요. 오늘 정답 공개합니다.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의 연준입니다. 투바투의 연준 씨가 자신의 두 번째 미니 앨범 노 라벨스 파트 2를 발표했습니다. 타이틀곡은 아이스크림인데요. 이게 펑크록 장르라고 하네요. 다음 달 6일에는 미국 뉴욕 허드슨 야드에서 열리는 야외 콘서트 G100 Z100 G100 서머베시에서 한국 가수 최초로 출연을 한다고 합니다. 팀으로 활동을 하다가 이렇게 이제 솔로로 활동하는 기간이 또 생기면은 이게 혼자 담대하게 가가지고 또 공연을 해야 되잖아요. 네, 연준 씨.

0: 씨 힘내시기를. 7890님 연준 라이브도 좋지만 일단 얼굴이 너무 일을 잘해요. 미모가 다 했다. 네. 이런 삶은 어떤 삶일까요? 얼굴이 일 열심히 하는 느낌? 4008님 금발 염색 연준 보면서 디카프리오 전성기 때 같다고 느낀 건 저뿐인가요? 빵디는 입금 전 디카프리오, 연준은 입금 후, 아니 전성기 시절.
1: 아 진짜 살 빼고 싶다.
0: 아, 긁었는데 꽝이면 어떡해 그럼. 여러분 긁었는데 꽝이면 네, 깊게 파지 않겠습니다. 자, 연준 씨의 컴백을 축하하면서 이번 앨범 타이틀곡 아이스크림 그리고 투바투의 또 다른 노래죠. 제로 바이 원 러브송까지 두 곡 듣고 올게요.

0: 여러분 왔어요. 퇴근 시간이 왔어요. 얼른 얼른 짐 싸고 집에 갈 준비하세요.
1: 남은 일은 내일 하면 돼요.
0: 퇴근길에 그냥 가면 안 돼요. 매일 저녁 6시 박소연의 러브게임 꼭 들어야 돼요.
2: 박소현의 러브게임. 잠깐만요.
1: 나도 못 살래요.
3: 심장을 멈추고 선택한 운명적인 사랑. 뮤지컬 드라큘라. 올여름 그 거부할 수 없는 매혹의 대서사시가 시작된다. 신성로, 김준수, 전동석, 고은성 출연. 지금 공연 중. LG아트센터 서울, LG 시그니처홀. 14세 이상 관람가.
4: 소리 질러!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지금까지 반도체 클러스터는 예고편에 불과했다. 마침내 세계가 주목하는 SK하이닉스가 온다. 반도체 메가시티의 일렬에 산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동일 하이빌 파크밸리. 8월 오픈 예정. 1533-0589 주식회사 동일토건.
2: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5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3: 생활정보

0: 부드러운 게살국, 누구나 한 번쯤 들어본 속담이죠. 그런데 왜 하필 게살국일까요? 살구는 달고 맛있는 과일이죠. 그런데 살구를 닮았지만 시고 떨버서 먹기 힘든 열매를 게살구라고 부른다고 해요. 여기서 게는 강아지가 아니라 가짜라는 뜻인 거죠. 겉보기엔 탐스럽고 먹음직스럽지만 막상 먹어보면 기대와는 다른 열매니까요. 빛 좋은 게살구는 겉은 그럴듯해 보여도 실속 없는 것을 두고 비유하는 말입니다. 결국 사람도 일도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된다는 옛사람들의 지혜가 담겨있네요. 지금까지 아나운서 유혜영이었습니다.
1: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2: 바빠? 너네 잘하고 싶은 라디오 있으면 얼마든지 응, 괜찮아. 왜냐면 나는 황재성의 황제파워가 있어서 한 게 부럽지가 않아. 파워 FM 오후 4시 할 거야. 황재성의 황제파워. 너네 잘하고 싶은 거 있으면 얼마든지 난 괜찮아. 황재성의 황제파워가 있어서 전혀 부럽지가 않아. 난 6시에 갈 때 진행시켜.

0: 아니야?
1: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0: 든든한 내일로요.
1: 네?
0: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0: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2: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3: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4: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5: Walk it,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6: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5: 워킷 워킷 안전화.
7: 화사도 찾는 유산균은 CJ 바이오컴. 유산균이 장 끝까지 화사하게 증식하니까 장 건강, 피부 건강, 다이어트까지. 이제 원하는 기능성 유산균을 선택해 바이오. CJ 바이오코어. 건강기능식품 적절한 운동 식이조절과 함께 섭취하세요.
8: 황재성의 황제파워. 일주일치 이 코너 노래를 다 미리 선곡해놨어요. 노래를 사연에 갖다 붙일 거예요. 2026년 7월 19일 주간 황재성

0: 오늘도 사연 주신 분이 입장하고 계십니다. 인터넷 쇼핑몰 장바구니에 한 가득 담아두시고 이걸 흐뭇하게 보고 계시네요. 결제를 안 하시고 대리만족만 하는 무소유의 삶, 리스펙입니다. 네, 사연 받았습니다. 이정옥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쌍디, 남자친구의 친한 친구가 무려 8년이나 만난 여자친구와 최근에 헤어졌대요. 듣자마자
1: 헐, 왜? 왜 헤어진 거래?
0: 궁금해서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남자친구가 하는 말, 아, 몰라. 아니, 친한 친구의 오랜 연애가 끝났는데 이유를 모른다고요? 저였으면 친구 붙잡고 밥 먹이고 술 먹이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었을 것 같은데. 아니 황디, 도대체 남자들끼리는 만나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진짜
1: 궁금해서 그래요.
0: 자, 오늘은 다른 남자, 다른 친구가 왜 헤어졌는지 궁금해 죽을 것 같은 이정옥님의 사연 소개해드렸습니다. 아, 이 사연을 듣자마자 너무 재밌었습니다. 너무 공감되고.

남자들끼리 이제 친한 친구가 여자친구가 뭐 8년을 사귀건 10년을 사귀건 헤어지면 무슨 말 하냐면요, 술이나 먹어, 술이나 먹어밖에 안 합니다. 그래서 계속 술만 퍼먹다가 오바이트하고 집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유를 잘 모르는 겁니다. 남자들이 하, 헤어졌다, 야 어떡하냐, 야 한잔해 일단. 아, 왜 그런 거래. 아, 말하기 좀 그래. 됐고 일단 술이나 한잔 먹어. 또 그렇게 술을 먹고 고주망태가 돼가지고 진짜 이유는 듣지 못하고 친구 기분 풀어준답시고 이 집 안주가 어쩌니 저쩌니 베이컨 방울토마토 마리가 참 맛있니 많이 다 먹었으니까 전골 가야 되지 않냐 이 얘기하다가 결국 헤어진 이유를 못 듣고 마지막 결론은 뭐다? 야 기분 풀어, 세상에 여자는 많아. 그러면서 그 얘기한 친구도 자기도 여자친구 없어요. 둘이서 그냥 전봇대에 또 비둘기 밥 주고 그러고 집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는 겁니다. 사실 유쾌한 사연이 아닙니다. 굉장히 슬픈 일이고 8년 동안 또 사랑을 했는데 헤어지신 거 심심찮게 위로의 말씀드리면서 오늘 선곡이 아주 딱이에요. 뮤지에 장마가 선곡되어 있습니다. 누군지 모르겠지만 남자친구 친구분, 네, 마음속으로 펑펑 우시라고 들려드릴게요. 뮤지 장마.

오늘까지 연휴로 활활 불태우셨습니까? 자, 이상하게 놀 때는 지치지도 않고 피곤하지도 않는데 출근만 생각하면 갑자기 피곤이 속대처럼 몰려오는 우리들, 월급해서 일단 오늘만 생각해요! 자, 이 음악으로 여러분들 도시를

하나 들고 나왔습니다. 요거 맞추고 선물 가져가세요. 다음 주 황제파워 선물이 아닌 것은 1번 김치전, 2번 언양식 불고기, 3번 자연산 독도새우. 정답은 몇 번일까? 아, 하고 싶다. 정답은 몇 번일까요?

알차게 보내는 방법 중 하나는 아무리 시간이 빨리 가도 그 아쉬움을 우리 달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은 저녁을 맛있게 먹는 겁니다. 점에 추가합니다. 조금만 기다리세요.

하나의 축. 오늘 시간을 허비하셨다면 저녁 메뉴라도 알차게 보냅시다. 떠먹고 던져먹고 볶아먹을 수도 있는 곱창 전골로 실행시켜.

0: 0313님, 우리 집 강아지랑 놀러 나갑니다. 너무 좋아요. 여기는 분당입니다. 분당은 동네가 참 귀여워요. 바람이 분당, 레멘트, 시멘트 여기까지. 다음 곡으로 바로 넘어갑니다. 박미경 2부의 경고. 이거 뭐 연달아서 강원래 씨가 쉴 틈이 없네요. 자, 미경 누님, 이번에도 신나게 출발합시다. 부탁해요. 6875님,
1: 대구에 사는 초등학교 4학년인데 공부하면서 라디오 듣고 있어요.
0: 감성이 아주 대단하구나. 조카야, 반가워.

이게 뭐죠? 이게 뭡니까? 김현종님. 생라면 버너에 구워서 먹었어요. 오랜만에 먹으니까 맛있네요. 이게 뭡니까? 생라면을 버너에 구워서 먹어요? 이게 뭐람? 검색해봐야지.

친구와 동해바다를 눈에도 안고 휴게소 들려서 입장합니다. 이야, 사 하나 상무님. 지금 황제파와 월드페드리면서 동해바다에서 운전해버리면은 요거 갬성 두 배로 폭발해버리지. 친구랑 우정 포에버. 신영준이 황제파워 들으며 푹 쉬는 게 바로 주말의 맛 아닙니까? 느낌 아니까 킥킥킥. 아, 주말의 맛 바로 이 맛 아닙니까? 이거 허경환 씨 소환. 소환해서 이거 빨리 녹음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자 부수요, 이자 부수요랑 저기 뭐야, 바로 이 맛 아닙니까? 경환 씨 나오면 무조건 효과음 따놓을게요.

주인님이 빵디 창남겨싸러 오이로 가는 중이에요. 흰 쌀밥에 올려 먹으면 얼마나 맛있게요. 주인님 최소 입맛이 지방 입맛. 야 이거 젓갈 뭐 밥도둑 두 그릇 세 그릇 이치 뚝딱이죠.

저희가 시력이 안 좋아서 알아보질 못한다 뭐 그런 뜻이었습니다. 아 참 그 사람 빡빡하네 진짜 임팔라. 폭력 아니냐고 여러분. 이래서 이렇게 이래서 사람이 적당히 배워야 돼. 너무 많이 배웠어. 아이. 김현안 김현한님 그동안 교육받느라 못 듣다가 너무 오랜만에 들으니까 궁디기가 신나 신나. 아.

바로 이 노래 가사에 나옵니다. 결혼할 사람 얼마나 즐거운지 몰라요. 그녀가 옆에 있으면, 네, 옆에 있을 때 그냥 이유 없이 즐겁거나 행복한 사람이 있으면 그냥 반입니다. 잡으셔요. 알죠? 전라도에서 운명의 여인을 만났을 때 남자들이 하는 말, 너요, 어, 너요, 여기까지. 아, 너요 했는데 뭐 돼야 하면 계속 해야 돼. 너랑 게 그게 뭐 돼? 뭐 돼? 그럼 이제 방송에 담을 수 없는 욕의 전쟁이 시작되는 거죠. 말을 한 번에 못 알아듣네. 갈비뼈를 빼서 피아노를.

여기 까지. 자, 월미팩 끝. 퀴즈 정답도 발표해드리겠습니다. 황제팡어의 선물이 아닌 것은 1번 김치전, 2번 언양식 불고기, 3번 자연산 독도새우. 정답은 3번 자연산 독도새우. 마리당 이게 얼마죠? 2만원인가요? 네,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네, 3번 맞춰주신 분들 정답 황제파워 홈페이지 황제의 전당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맛있는 녀석들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자연산 독도새우 요거를 약 한 10마리가량을 한 손에 쥐고 한 입만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자비로, 내 사비로 절대 할 수 없는 짓거리고요. 가가지고 여러분 한 마리씩 나오는 거를 10개를 누가 먹었다고 생각해 보시죠. 한 마리 마리당 얼마인데. 아, 제 인생에 잊혀지지 않는 한 입이었습니다. 너무나 맛있는 것. 세상에서 제일 비싼 한 입이었다는 것. 네, 그냥 자랑 한번 해봤습니다. 자, 내일은 월요일입니다. 보라 생방으로 여러분들 찾아오겠고요. 우리 내일 꼭 만나자고요. 남은 하루 신나게 맛있게 행복하게 신맛탕! 오늘 끝곡 정인의 사랑은 준비했습니다. 요거 들으면서 주말 마무리 잘하시고 우리 내일 보자고요. 여기까지 끝!

0: 인쇄 가능한
1: 서원 에드피아.
0: 온라인 주문 간편한
1: 서원 에드피아.
0: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1: 인쇄의 유토피아 서원 에드피아.
2: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서원 에드피아.
0: 국민 인쇄
1: 서원 에드피아.
3: 하이 올리디아. 자연스러움을 바라는 당신을 위해 코 입술 주름 개선을 위한 PLLA 성분 필러 올리디아. 지극히 나답게, 지극히 자연스럽게, 나답게 자연스럽게 올리디아.
4: 의료기기 광고 심의 필.
5: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닥터피아 닥터피아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아 닥터피아.
1: 세상에서 가장 평범한 남자가 딸을 찾기 위해
2: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남자가 되는
3: 아빠 유니버스 액션 드라마
1: SBS 금토 드라마 김부장은 매주 금토 밤 9시 50분 SBS에서 만나요.
4: 중역실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533-1566 세라하임.
5: 니 12시에 말해. 점심 때리고 잠 솔솔 와. 그땐 12시엔 주현영 들러야 돼. 지금 당장 창문 대신 귀때기 열어.
6: 행복한 오후의 시작 12시엔 주현용입니다.
7: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8: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7: 유미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8: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원 소득공제, 연복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7: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8: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7: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9: 봄나마에 가면 5가지 육수, 30가지 소스, 90가지 재료에 봄을 담았다. 샤브샤브의 봄이 왔어요.
10: 샤브샤브 봄담아, 샤브샤브 봄담아,
9: 보글보글 샤브샤브의 봄을 담다. 봄담아 건강한 한 끼 샤브샤브 봄담아에서 정식을 알려드립니다.

월요일이 두려운 반면 월요일만 기다리는 분도 있죠. 특히 아이 있는 집. 주말 내내, 이번 주는 연휴 내내 아이들한테 치여서 힘들었는데 드디어 학교 가잖아요. 문제는 이 기쁨도 잠시 안녕이라는 거죠. 곧 방학이니까요. 월요일이 와도 애들이 안 나가니까요. 어쩌면 마지막 기회, 누구보다 반갑고 귀하게 내일을 맞이합시다.

0: 터치 러브 윤미래 박소현의 러브게임 일요일 첫 곡이었습니다. 저는 라디오계의 소나몰라송 DJ 박소현입니다. 아직 방학 시작도 안 했는데 개학은 언제 하나 생각하는 나 나만 그래 0089님 너무 귀여운 문자네요. 0656님 언니 연휴라 어린이집 유치원 다 쉬는데 저는 일하고 집에 와서는 아가들이랑 놀아주고 드디어 내일이면 어린이집 유치원 가겠죠? 어릴 땐 방학이 좋았지만 맞벌이 어른은 힘드네요. 맞아요. 이제 어렸을 때는 참 방학 기다리고 했는데 예, 이제 어른이 되니까 또 방학이 너무 막막하다는 문자. 0656님 선물 갑니다. 그래도 아직 방학 시작하려면 한 일주일 정도는 남아있으니까요. 미리 걱정하지 마시고 일주일간의 또 지금의 평화를 누려보세요. 일요일 잠시 후에는 1+1 노래배송 서비스 함께합니다. 신청곡 한 곡 보내주시면 노래도 1+1 선물도 1+1으로 나갑니다. 3, 4부에는 아이돌과 함께하는 아이돌 팬미팅 오늘은요. 온앤오프의 효진 와이엇 두 분과 함께할 거예요. 많이 많이 기대해 주세요. 잠깐만요.
1: 클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뉴 그랜저.

0: 땐 뭐 먹지? 배고플 땐 열정 국밥!
1: 열정 국밥!
2: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시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3: 1533-1566 세라하임
4: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닥터피에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에 닥터피에.
1: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일메디. 코일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2: 얼음 정수기 더 M. 세 가지 얼음 사이즈를 쾌속 재빙으로 시원시원하게. 얼음 정수기 부피 기준 국내 최소 사이즈로 공간도 시원시원하게. 많이 쓰는 기능도 한눈에 시원시원하게. 더 M. 얼음 정수기의 시작과 끝. 청혼 아이스.
3: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4: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5: Walk it!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6: 안녕하세요, Walk it 안전한 모델 주성훈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Walk it 안전한.

두 개 여러 곡 고민할 필요 없고요. 거창한 사연 없어도 됩니다. 그냥 지금 이 순간, 이 상황, 이 감정에 꽂히는 노래 하나만 신청해 주세요. 샵 1077 50원 유료 문자 100원의 긴 문자 고릴라로 참여할 수 있고요. 사연 읽어드린 모든 분께는 아이스 커피 1 플러스 1으로 두 잔씩 갑니다. 첫 번째 사연은 4946님인데요. 아들이랑 집에서 하루 종일 뒹굴었네요. 둘 다 집돌이거든요. 간만에 일요일답게 놀고 먹고 자면서 쉬었네요. 이제 일어나서 또

적재 별 보러 가자. 한 곡 더 덤으로 이어드렸습니다. 원 플러스 원 노래 배송 서비스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연은 0274님인데요. 충남에 사는 직장맘입니다. 주말에는 응급콜 많이 받는데 오늘 두 번째 불려나가는 중입니다. 이번 콜이 마지막이길. 집에서 엄마 기다리고 있을 아이들이 생각나네요. 브로콜리 너마저 앵콜 요청 금지 신청합니다. 무슨 일을 하는지 뭐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일터에서도 가정에서도 나를 찾는 사람이 많다는 건 그만큼 역할이 크다는 거죠. 중요한 의미의 사람이란 생각이 듭니다. 0274님 아이스커피 1플러스1으로 가고요. 브로콜리 너마저 앵콜 요청 금지 이어집니다.

0: K-워터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하는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여름철에는 얼음이 가득 든 시원한 음료가 자주 생각납니다. 하지만 얼음이 녹아서 물이 되면 음료의 맛이 밍밍해지죠. 이런 이유로 남은 음료들은 싱크대나 길가에 쉽게 버려지게 되는데요. 음료엔 당분이나 색소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대로 흘려보내게 되면 물 환경을 오염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따라서 음료는 먹을 만큼만 따라서 먹고 되도록 남기지 않고 끝까지 마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하는 글로벌 물기업 K-워터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합니다.
1: 두피부터 복부까지 스트레스 리셋.
2: 자비니 스파, 국민 스파 자비니, 모두의 스파. 두피 탈모 복부 관리 자비니 스파, 부담 없는 헤드 스파.
1: 싹 관리했더니 자비니. 혈색이 싹 도네.
2: 스파 자비니 스파.
3: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4: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3: 디자인도 예쁜데?
4: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5: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4: 필립스 멀티탭.

0: 농산물 자조금 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1: 친환경 농산물.
2: 전국의 사장님들을 위한 세 글자 스피드 퀴즈. 1위 라디오 채널은
3: SBS.
2: 1등 인터넷 라디오는
3: 고릴라.
2: 부담없는 비용으로 고릴라에 광고하면 무허가 쑥
3: 매출.
2: 광고기 가성비 갑.
0: 지금 바로 고릴라 광고를 검색해보세요.
4: 고릴라
5: SBS
6: 생활정보.
7: 우리 몸을 튼튼하게 움직여주는 중요한 엔진 중 하나가 바로 심장과 혈관이죠. 건강을 위해선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특히 쌀은 심혈관 건강에 도움을 주는데요. 쌀눈과 쌀겨에 포함된 항산화 성분은 동맥경화를 막아주고 쌀 속의 양질의 단백질은 콜레스테롤 농도를 낮추는 데 효과적입니다. 또 쌀에 함유되어 있는 천연화합물 페룰산의 경우 심장마비와 협심증의 원인이 되는 동맥경련을 예방해준다고 하죠.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서양식보다 한식을 섭취했을 때 콜레스테롤 수치가 줄어들어 심혈관 질환 개선에 도움을 주었다고 하니까요.

0: 있는데요. 쌀 중심의 한식으로 심혈관 건강까지 챙겨보는 것도 좋겠죠. 이 캠페인은 농업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1: 노래를 신청하면 한 곡 더 덤으로 얹어서 들려드립니다. 원 플러스 원 노래 배송 서비스 담담담담담담 노래 한 곡만 신청해 주시면 노래도 원 플러스 원 선물도 원 플러스 원 나갑니다. 샵 1077 50원 유료 문자 100원의 기문자 고릴라로 한 곡만 신청곡 넣어주세요. 사연 읽어드린 모든 분께는 아이스커피 원 플러스 원으로 두 잔씩 갑니다. 이번에는 9513님의 신청곡 사연인데요. 좋은 사람들 만나고 집 돌아가는 길에 언니의 라디오를 듣네요. 마음이 편해지는 중입니다. 이무진 쉼표 신청합니다. 좋은 사람들 만나고 예 마음이 평화로운 가운데 또 제 목소리를 들으니까 예 제 목소리가 천사의 목소리 같이 들린다는 거죠. 예 그런 의미로 받아드리겠습니다. 그래도 하루의 마무리를 저와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도 마음이 따뜻해지는 중입니다. 이무진 쉼표 듣고요. 아이스커피 원 플러스 원으로 선물 갑니다.

잊어 걱정 말아요 그대 덤으로 한 곡 더 이어드렸습니다. 원 플러스 원 노래 배송 서비스 함께하고 있습니다. 샵 1077 50원 유료 문자 100원의 긴 문자 고릴라로 신청곡과 사연 보내주세요. 마지막 사연인데요. 7030님입니다. 강동구 사는 5살 성아린 어린이 엄마입니다. 오늘 차를 타면서 라디오에 대해서 알려주니까 좋은 노래 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메시지를 꼭 보내달라고 하네요. K-POP 데몬헌터스 OST 골든도 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살인데 너무 귀여운 솔방울인데 좋은 노래 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메시지 잘 받았어요. 성아린 어린이 감사합니다. 신청해주신 K-POP 데몬헌터스 OST 헌트릭스의 골든 이어드려요.

0: Wait, hold up, stop.
1: 에스파 레모네이드 덤으로 한 곡 더 이어드렸습니다. 예, 이 곡은 여러분 아시죠? 내 인생에 누가 레몬, 예, 약간 쓰디쓴 너무 신 이런 시련을 누가 주더라도 예, 상관하지 말고 레몬에이드로 만들어버려라. 예, 레모네이드 달콤하고 예, 시원하고 맛있잖아요. 예, 그래서 인생에 시련이 와도 달콤함으로 만들 수 있어 라는 가사입니다. 레모네이드 에스파였고요. 이분께 아이스커피 1 플러스 1으로 선물 갈 거예요. 박수현의 러브게임 함께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2: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 차가 시원한 잠 누잠.
3: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존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4: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5: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6: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5: 비다샵!
6: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5: 비다이렉트샵!
6: 믿을 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5: SK 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샵!

0: 치킨.
1: 상동역 초역세권 선호학군의 중심 49층 1859세대에 단지 내 수영장까지
2: 마침내 비교할 수 없는 캐슬을 만나다.
1: 노라이벌 랜드마크
2: 상동역 롯데캐슬 7월 오픈 예정 1551-3555 롯데건설.
3: 어? 김현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4: 든든한 내일로요.
3: 네?
4: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3: 제대로 가시네요.
4: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5: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6: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저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7: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명령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8: 단백질 맛집 셀렉스에서 새로운 프로틴이 나왔대.
9: 단백질의 혈당 밸런스까지 챙긴 셀렉스 프로틴?
8: 그래, 아침 공복을 깨는 단백질 셀렉스 프로틴 지금 검색해봐.
10: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
11: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신윤수입니다. 저는 제 가게가 잘 되는 것보다 우리 동네 고성이 같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 동네가 잠깐 반짝이다 사라지지 않고 오래오래 남아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려면 누구 하나 잘 돼서 되는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동네 문화가 계속 남아있을 수 있도록 사장님들도 저도 서로 돕고 의지하면서 고성을 지켜가고 싶습니다.

0: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고성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1: 오태오 기억 속의 멜로디 듣고요. 잠시 후 3, 4부에는 아이돌 팬미팅 함께합니다. 온앤오프의 효진, 와이엇 두 분과 함께 할 테니까 많이 많이 기대해 주세요.

요즘 산업현장 화재 사고 소식이 종종 들려오는데요. 안타까운 일 중 하나는 이전에도 화재 경보가 오작동한 경험 때문에 진짜 경보가 울렸을 때 신속하게 대피하는 대신 또 오작동일 거라고 의심한 작업자들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산업 현장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폭발 등 대형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데요. 때문에 어느 정도 불이 번진 후에 연기나 열을 감지해

0: 정보를 울리는 화재 감지기보다 화재의 시작을 감지하고 화재 신호와 비화재 신호까지 구분하는 불꽃 감지기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잘못된 경보 없이 빠르게 작동할 때 진짜 안전이 보장되는 거니까요. SBS 가스 안전 캠페인은 안전을 완전하게 만드는 사람들. 가스 감지기 제조기업 가스트론과 함께합니다.
1: 장애인을 위한 AI 훈련으로 새로운 가능성에 도전해보세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여러분을 위한 맞춤형 AI 훈련을 실시합니다. 기초체험부터 취업을 위한 전문과정까지 단계별로 체계적인 AI 훈련을 제공합니다. 공단 훈련센터는 물론 집에서 가까운 전문교육기관에서도 편하게 배우실 수 있습니다. AI 시대, 여러분을 위한 새로운 기회. 지금 한국장애인고용공단 AI 훈련에 참여해보세요. 자세한 문의는 1588-1519.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함께합니다.
2: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억함?
3: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2: 이응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3: 그럼 몽젤 바디 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 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다.
2: 헐, 몽젤 바디 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4: 잘 만들었다, 몽젤.
5: 요즘 인쇄 어디 와우 프레스 스티커 전단지 명함 다 있어 yeah.
6: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 프레스가 정답
5: 요즘 닥치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7: 인쇄는 와우 프레스
8: 뉴바오미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7: 뉴바옴
8: 운동할 때도
7: 뉴바옴
8: 당 건강에도
7: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

0: 다섯 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1: 안녕하세요, 개그맨 김원효입니다. 수산물 구매할 때 원산지 확인 안 한다고요? 안 돼! 판매자는 정확하게 표시하고 소비자는 꼼꼼하게 확인하고 알고 고르면 더 믿을 수 있는 수산물, 수산물 원산지 표시 제로, 걱정 제로! 이 캠페인은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과 함께합니다.
2: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3: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차가 시원한 잠, 누잠.
4: 어제는 비가 오더니 오늘은 찜통이네. 이럴 때일수록 안전수칙이 중요한데.
5: 폭염 때 꼭 지켜야 할 5대 기본수칙은 1. 시원한 물 섭취. 2. 냉방장치 가동. 3.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4. 보냉장구 착용. 5. 온열 질환자 발생 시 119 신고. 호우와 태풍 전에는 배수구, 시설물, 기계장비 결속 상태 등 안전점검 실시. 침수 붕괴 위험 시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
4: 여름철 재해 예방 수칙으로 건강과 안전도 지킬 수 있습니다. 산재 위험 상황은 안전일터 신고센터로 신고해 주세요.
5: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0: 이 아이 홀로 박서현의 랍게임 3부 시작됐고요. 잠시 후에는 온앤오프의 효진 와이어 두 분과 아이돌 팬미팅 진행합니다. 방송이 끝난 직후에 SBS 라디오 에라오 너튜브 계정을 통해서 영상을 보실 수 있는데요. 너튜브 검색창에 온앤오프 러브게임 혹은 온앤오프 박소현 검색하시면 영상 보실 수 있으니까 많이 많이 봐주세요. 잠깐만요.
1: 저 23년생 아이언익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2: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3: 272개 항목 점검과 신차와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0: 탄탄 킬바사 언제 어디서나 종쿡 델리미트
1: 케어 원해요?
2: 케어 원해요.
1: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2: 케어 원해요.
1: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2: 케어 원해요.
1: 1577-1199 검색창에 케어 원.
3: 최유라의 메디솔라 시대. 여러분, 오늘도 건강한 식사 하셨나요? 나를 위한 한 끼 챙기기 정말 어려우시죠? 전문가들이 만든 영양 밸런스 식단 메디솔라와 함께 해보세요. 저 최유라도 케어받는 똑똑한 맞춤 영양 식단은
2: 메디솔라.
4: 지긋지긋 무조맨
5: 티어실 원스야.
4: 딱 한 번만
5: 티어실 원스야.
4: 싹 한 번에
5: 티어실 원스야.

0: 신선하고 맛있는 가마치.
1: 맛있는 치킨은 마치마치 가마치. 가마치 통닭. 복날에도 가마치 통닭.
2: 도시 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3: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2: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4: 서울에서 왔습니다.
5: 경남서 왔어요.
4: 아따 반갑소이. 전라도에서 왔어라. 타 지역에서 대구 모빌리티 기업에 취업한 청년은 최대 1,200만원 지원.
6: 취업하고 지원받고 성장하고 오오.
7: 대구 잡고 쓰리고.
4: 대구 잡고 쓰리고. 9월 30일 마감.
8: Who's calling it? Who's calling it? Who's calling it? Who's calling it? Who's calling it? Who's calling it?
9: 아이돌의 숨겨진 매력을 아찔하게 탐구해보는 시간. 박소현의 아이돌 팬미팅. 누구든지 일렬해서 편하게 듣고 볼 수 있는 아이돌 팬미팅. 저는 MC를 맡은 박소현이고요. 오늘의 주인공을 소개합니다.

0: 잘하는 그룹은 많습니다. 근데요, 목소리 하나로 드라마를 만드는 그룹은 흔하지가 않습니다. 무대에 오를 때마다 명장면을 찍어내는, 이번에는 오픈 더 도어로 예 무대를 찍고 나온 효진 와이엇과 함께합니다. 온앤오프라는 명작 지금 시작할게요. 어서오세요. 전체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둘, 셋.
2: 레이션 안녕하세요, 온앤오프입니다.
0: 오랜만입니다.
3: 와, 오랜만입니다.
0: 진짜 예, 더 잘생긴 멤버부터 개인 인사 부탁드립니다.
4: 준비하고
3: 아니야?
4: 준비하고
3: 아니야.
4: 소리 들려.
3: 기다리고 있었어.
0: 준비했어요.
4: 그렇죠. 바로 준비가 돼 있어요. 아는구나.
3: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온앤오프의 온팀 리더 효진입니다. 안녕하세요.
5: 네, 안녕하세요. 와이엇입니다.
0: 정말 목소리 너무 그리웠습니다. 이야, 정말 너무 멋지게 컴백을 해가지고 예, 컴백 축하드립니다.
3: 감사합니다.
0: 야, 진짜 오픈 더 도어라는 제목을 딱 봤을 때 네. 이제 음악 안 들었어도 네. 왜 오픈 더 도어인지, 왜냐면 다 이제 새로운 회사로 옮기고 나서 처음 컴백이기 때문에
5: 네, 맞습니다.
0: 오픈 더 도어가 이 새로운 약간의 그 출발 뭐 이런 걸 담은 걸 거라는 직감이 왔어요. 네, 처음에 오픈 더 도어, 왜냐면 새롭게 이제 새로운 회사에서 시작하는 거니까.
3: 그쵸.
0: 그래서 노래를 열어서 들어봤는데 네. 그때는 이제 그 뒤에 감춰진 그 막 불안감이라든지 막 네. 이런 갈등 뭐 이런 것들도 이제 같이 또 느껴지더라고요. 노래. 근데 노래가 너무 좋아가지고 오픈 더 도어.
4: 너무 감사합니다.
3: 예,
0: 진짜 이거 문 열고 나가기 전까지는 모르잖아요.
3: 그쵸,
0: 이게
3: 그쵸.
0: 다음 네네. 세상 더 좋은 세상일지 아니면 진짜 더 깊은 심연일지
4: 네.
0: 나락일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가사에 그런 것들을 딱 보니까 네. 너무 이 곡이 온앤오프의 서사를 담아서 네. 너무 의미 있는 곡이더라고요.
4: 맞아요. 이게 또 오픈 더 도어가 사실 이제 그 찰나의 그 순간을 좀 담은 거긴 해요.
0: 네네네.
4: 사실 문 열기 그 직전에 네. 그 찰나가 사실 사람들에게 딱 와닿는 네. 그 느낌이잖아요.
0: 맞아요.
4: 이 곡이 어떻게 보면 또 문을 열고 난 후보다는
0: 네.
4: 그 찰나의 마음을 담고 있는
0: 그쵸.
4: 지금 이직을 또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네. 정말 추천하는 곡이긴 합니다.
0: 맞아요. 그 온앤오프가 팀워크가 좋은 건 제가 뭐 예전부터 알고 있지만은 이때는 하고 싶은 것도 개인적으로 많은 나이라서
3: 네.
0: 이게
3: 맞아요.
0: 모두가 다 한 마음으로 전체가 다 회사 계약하기는 어렵거든요. 근데
3: 그쵸.
0: 정말 축하드리겠습니다.
4: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0: 그러니까 개인의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양보하면서 사실 팀워크로 맞춘 거잖아요.
3: 네.
0: 그러니까 이제 그쵸. 다 팀이 그대로 다 옮긴 건데
4: 네네.
0: 여기에 가장 좀 리더가 되어서 끌어준 분이 누군 것 같아요? YC

0: 효진 씨.
1: 제가 할까요? 네. 네. 어, 일단 승준이가 예. 먼저 조금 이렇게 같이 하자. 네네. 멤버들한테 네. 이렇게 한번 해보자. 이런 식으로 네. 좀 얘기를 해주고 네. 어떻게 보면 용기를 좀 줬던 멤버 같아요. 그래서 저도

0: 네.
1: 저도 승준이 형이 그렇게 해줬다고 생각을 해요. 네네네. 일단은 제가 쇼케이스 때도 얘기를 했지만 네. 그때도 저희가 뭔가 이런 고민한 시기가 있잖아요. 그 시기 때 딱 우리가 고생한 네. 만큼 조금만 더 고생하면 될 것 같은데 이 정도 견뎌왔으면
0: 그쵸.
1: 다음 거가 뭐가 어렵겠냐 맞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너무 맞는 말이기도 네. 하고 그리고 될 것 같은데
0: 네.
1: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0: 맞아요. 이제까지가 네. 힘들었지 이제는 온앤오프가 한 팀으로 해서 계속 자리를 잡아왔기 때문에 그쵸. 이제부터는 굴러가는 게 훨씬 쉽잖아요.
1: 그렇죠. 예. 맞습니다.
0: 이적하고 나니까 달라진 점 있어요? 예전과?
2: 네. 일단 저희 네. 온앤오프가 팀워크가 좀 좋다고 생각을 했는데 네. 더 약간 오. 더 무실 수 있고 돈독해진 것 같아가지고
0: 오, 예. 네. 다행이네요. 네.
2: 그게 좀 더 좋아진 것 같아요.
0: 네.
1: 그리고 또 이제 회사하고 예. 좀 더 소통을 더 많이 한다고 해야 되나?
0: 아~ 네.
1: 저희 아티스트로서가 아닌 이제 회사 네. 임원으로서 아~ 같이 함께 뭔가 이야기를 나누는 데 있어서 소통이 예. 엄청 많이 늘었어요.
0: 그렇네. 그럼 더 자주 보고 회의도 더 예, 빨리빨리 진행되고
1: 예,
0: 예 그렇죠.
1: 아무래도 힘들긴 하더라고요.
2: 이 커뮤니케이션이 진짜 중요하다고 느꼈어요.
1: 네,
0: 근데
1: 맞아요.
0: 이제 회의가 많이 진행되면 승준 씨는 괜찮겠지만 지치는 멤버들 있을 수 있거든요.
1: 선배님 잘하시네요.
0: 아, 너무 잘하죠.
1: 아, 너무 잘하시는데요.
0: 그러니까 좀 지칠 수 있어 멤버들이.
1: 맞아요.
0: 야, 누가 좀 지쳐서 좀 누구 좀 끌어줘야 됩니까?
2: 누가 있을까?
1: 내가 봤을 때. 이션.
0: 아 그래. 이션 씨 좀 끌어줘야 돼요.
1: 맞아요.
0: 왜냐면 또 이션 씨 다른 장점이 있지만 또 네. 지칠 때마다 이제 끌어줘야 됩니다.
1: 맞아요.
0: 그러면 회의할 때 제일 신나 있는 분은 그 승준 씨인가요?
2: 저도 사실 회의하는 거 되게 좋아하고
0: 예.
2: 그래서
0: 네.
2: 승준이랑 저랑 뭐 재영이도 그렇고
0: 네네.
2: 회의하는 거는 되게 그래도 잘 하는 것 같아요.
0: 네. 이번에 그래서 재영 씨 의견이 많이 좀 들어갔어요. 어때요?
1: 저는 듣는 입장이고 만약 낸다 하더라도 네. 그냥 약간의 조금 MSG 정도 딱딱 이거 되면
0: 네네.
1: 좋을 것 같은데요
0: 네.
1: 하면은 약간 그 정도고 약간 99%는 거의 승준이 형이
0: 그럼 예. 승준 씨가 또 예 그렇죠 예, 이사님 역할을 또
1: 맞습니다.
0: 해주고 계시네요
2: 우리 네. 속에 정말 좋은 아이디어들이 넘쳐납니다
0: 나중에 네. 그런 분은 사장님까지 한다고 나중에 대표님 된다고 이제
2: 멋있어요 진짜 진짜 리스펙합니다.
1: 상상하고 싶지 않은데.
0: 승준 씨 방송 보고 있죠? 예, 사랑해요, 사랑해요.
1: 사랑해요.
0: 네네네. 자 그리고 이제 음역대가 너무 너무 많이 올라가서 아니
2: 맞아요.
0: 도대체 이 음역대는 언제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진짜?
2: 진짜 저도 제가 꽤 높다 생각하거든요.
0: 꽤 높은 거 맞죠?
2: 네,
0: 네 효진 씨 보컬이.
1: 그렇죠.
2: 이게 점점 높아지니까 저도 이제는 많이 힘들어질 정도로.
0: 당연하죠, 당연하죠. 아니 근데 이거는 황버지의 아이디어인 거예요? 아니면 뭐 민균 씨 때문인 거예요? 왜 자꾸 높아지는 거예요?
2: 아무래도 가이드를 네. 이번에 또 민균이가 해가지고
0: 좀 높아진 게 있어요.
2: 민균이도 힘들어하더라고요. 근데
0: 아니
2: 그래서...
0: 그러니까 이걸 또 처음에 녹음할 때부터 좀 낮게 녹음을 해야지 왜 이렇게 자꾸.
1: 소신 발언을 하자면
0: 소신 발언 필요합니다.
1: 황버진님의
0: 그래 큰 그림이구나
1: 욕심이 그래. 이제 있지 않은가
0: 맞아 나도 네. 저도 그래서 그 생각을 했어요. 네. 황버진 곡이 너무 좋은데
1: 맞아요.
2: 근데 이게 또 안 되면은 안 시킬 텐데 되니까,
0: 되니까
2: 계속 높이시는 것 같아요.
1: 좀 실패도 해줘야 되는데 멤버들이 또 성공해 버리니까
0: 그러니까
1: 제 랩조차도 높아지는 게
2: 근데 오히려 이게 높다 보니까
0: 예, 예.
2: 노래를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0: 네.
2: 더 약간 감정이나
0: 좋아요.
2: 이런 것들이
0: 좋아요.
2: 느껴질 수 있어요.
0: 그렇죠.
2: 것 같아요.
0: 막 시원한데 근데 이제 부르는 사람 입장도 우리 또 생각을 하니까 그렇잖아요. 퓨즈 입장도 또 제가 생각을 하니까 얼마 전에 그 다비치 도 녹음할 때 보니까 뭐 C로 간에 뭐 한 키를 낮추네 갖고 그 연차에도
1: 네.
0: 못 한다 그러고 아 된다 그러고 막 계속 그런 갈등이 나오더라고요.
2: 맞아요. 저 그거 봤어요.
0: 그쵸 그거 봤죠.
2: 네. 그러니까 C키로 가냐
0: 마냥 한 뭐 라이브는 못 한다 막 이러고 안 된다 뭐 듣기는 C키가 좋다 막 야 아니 근데 이렇게 멜로디가 높아지면 네. 랩도 높아지잖아요.
1: 네 맞아요.
0: 사실 어때요? 우리 와이어 씨의 또 저음이 또 굉장히 특화돼 있는데 본인도 또 부담이 오나요?
1: 부담이 엄청 와요. 왜냐면 멜로디 이게 랩 메이킹을 하다 보면
0: 예.
1: 이제 가사만 쓰고 좀 이제 래핑으로 가면은
0: 네.
1: 사실 쉬워요.
0: 예.
1: 근데 대부분 다 저희 노래를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0: 예.
1: 저는 멜로디를 안는 적이 거의 없어요.
0: 맞아요.
1: 멜로디가 거의 다 들어가 있기
0: 네.
1: 때문에 그 멜로디에 맞게 랩을 쓰다 보니까 올라가요, 같이.
0: 그거 어렵네요.
1: 예. 반음씩 계속 올라가더라고요.
0: 예.
1: 그러다 보면 저도 사실 뭔가 쉬운 게 갑자기 어려워지는
0: 그쵸? 느낌.
1: 저는 더 멤버들이 올라갈 때마다 사실 네. 조금 원망스러워요.
0: 그래.
1: 좀 실패를 좀 해주면 좋겠는데.
0: 그래. 누구 하나 총대 메요.
1: 네, 총대 메고 좀 못하겠다라고.
0: 그래.
1: 좀
0: 효진 씨가 메야지. 민균 씨 못 메잖아. 효진 네. 씨가 메요.
2: 제가 한번 해볼까요?

0: 어, 다음번에 한번. 네. 예. 오, 그래서 또, 아니 도입부가 근데 너무 멋있어갖고 저 진짜 박수. 와이어 씨가 도입부 해가지고 저 그 생각했었어요. 우리 한버지는 왜 진작에 네. 이런 아이디어가 없었을까요? 미리 좀 했었어야 되는데 도입부.
1: 제가 봤을 때 제 입으로 감히 말하기는 좀.
0: 아니야,
1: 뭐
0: 우리끼리니까 감히 얘기해봐.
1: 아, 저희들끼리 있으니까.
0: 아, 그럼요. 아,
1: 그렇죠. 아무도 안 듣겠죠.
0: 어, 황보지 안 들을 거니까. 아, 예.
1: 이게 약간 느낌이 좀 아껴두신 것 같아요.
0: 아~
1: 그러니까 제 목소리가 네. 어쨌든 멤버들에 비해서 낮다 보니까 네. 특성이 있다 보니까 네. 이거를 좀 자주 보여주고 싶진 않으셨던
0: 아~
1: 것 같아요.
0: 그래서 이번에
1: 네. 뭔가 한번 오픈을 이제 낮은 목소리로 네.
2: 필살기로
1: 필살기로 네. 한번 해보자. 어. 왜냐하면 저희가 또 옮기기도 했고.
0: 네. 그래서 네. 이제까지 도입부도 물론 멋졌지만 네. 물론 멋졌어요. 근데 이번에 굉장히 새로웠고 너무 네. 멋있었고 아 보컬도 너무 많이 늘었다라는
2: 생각이 들어요. 네. 진짜 많이 늘었어요.
0: 그렇죠. 언제 느껴요? 녹음할 때 좀 알았어요? 아니면 라이브 할 때 음방할 때 알았어요?
2: 뭐 라이브는 워낙 잘하는데 네. 이게 저희들끼리 뭐 커버나 이런 거 네,
0: 할 때
2: 하거든요.
0: 네.
2: 그럴 때. 늘 잘해요 노래를 보면. 아 그래 재영이 노래 잘하는구나.
0: 어, 많이 늘었고 본인도 알죠 늘은 거.
1: 저는 사실 잘 몰라요.
0: 아 그래요?
1: 저는 잘 몰라요.
0: 아, 왜냐면 매일매일 연습해서
1: 매일 뭔가 연습을 하는 것도 하는 건데 네. 이제 부르다 보면 그 느낌이라는 게 달라졌다는 느낌이 들어야 되는데 네. 평소와 다르진 않거든요. 근데
0: 아~
1: 멤버들이 늘었다고 해주는데
0: 야, 본인은 모르는구나. 우리는 네. 그런 이제 가끔씩 들으니까 IM 이번에 막 커버하고 네. 한 거 이런 것도
1: 네.
0: 여러분 추천해드립니다. 그 영상 꼭 보시면 좋겠어요. 어? 그죠?
1: 많이 네. 봐주세요.
0: 많이 봐주세요. 아니 정말 또 남자 목소리로 그 노래를 들으니까 네. 너무 새롭고 좋더라고요.
1: 아, 그래요?
0: 네,
1: 아,
0: IM 여러분 영상 검색해 주시면 되고 커버도 해보고 싶다는 곡이 있었잖아요.
1: 아, 그 엔믹스님
0: 엔믹스의 맞아요.
1: 헤비 세레나데
0: 맞아. 헤비 세레나데 그거 왜 파트 안 만들어주고 왜 안 된다는 거예요.
1: 아, 아. 제가 정말 제가 차에서
0: 헤비 세레나데 해야지
1: 하고 싶다고 네. 제가 이제 조수석에 있고 네. 효진이 형은 제 뒷자리에
0: 그러니까.
1: 있었어요. 제가 노래를 틀면서 노래 너무 좋지 않냐.
0: 노래 좋아요.
1: 아, 노래 좋다고 하더라고요.
0: 네, 인정.
1: 그래서 이거 커버곡 하면 안 되겠냐. 네. 곰곰이 생각을 하더라고요. 이게 제일 요즘 말로 킹받았어요.
0: 아니 고민했는데 네. 그 뒷말이 더 킹받잖아. 네, 네 파트가 없다.
1: 뭐 부를 만한 파트가 없을 텐데 괜찮겠어?
0: 그래. 해명하세요.
2: 정확하게 네.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재영이가 네. 물어봤을 때 사실 저도 노래가 너무 좋아서 네. 하고 싶은 네. 생각이 들었지만
0: 네.
2: 이제 딱 노래를 들으면서 느낀 게 이거 커버하게 되면 재영이 파트가 없을 것 같은데 라는 아. 말을 제가 뱉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마 네 그렇게 느낀 것 같은데
0: 어느 파트 하고 싶어요?
1: 저요?
0: 네. 햄슬라나데
1: 아 저는 어느 파트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드네요.
0: 근데 노래가 좋아서
1: 노래가 너무 좋으니까 어. 멤버들이 저 이미지가 그려졌거든요.
0: 네,
1: 저는. 아, 이 후렴은 효진이 형이 부르면은 아 엄청 터질 거
0: 맞아요.
1: 민균이 넘어가면 와 이거는
0: 너무 좋죠.
1: 아 좋을 것 같은데라는 상상이 있었어요.
0: 네, 네.
1: 그래서 상상을 하고 있는데 바로 이제 한마디 다 깨져버렸어요.
0: 아, 그러니까 무너졌지만 네. 여러분 그래도 언젠가 할 수도 있어요.
1: 아, 그럼요,
0: 언젠가
1: 그럼요.
0: 할 수도 있으니까 우리 네. 많이 기대해 주시고 네. 노래 듣고 올게요. 바로 이 곡입니다. Open the door.

0: 오픈 더 도어 온앤오프입니다. 정말 높다 높아. 예. 노래방에서 이 노래 좀 잘 부를 수 있는 팁 좀 알려주세요. 연습하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1: 제가 느꼈을 때 오픈 더 도어를 잘 부를 수 있는 방법은 발성적으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목으로 노래방에서 부르다 보면은 아마 많이 목이 나갈 거예요.
0: 아 그렇구나.
1: 그래서 저는 사실 이거를 목 안 풀면 절대 못 부르는 곡이에요. 목을 충분히 풀고 불러야 부를 수 있는 곡이라서 노래방에 나왔을 때
0: 뒤쪽으로 그럼 배치를 해야 되겠네요. 네, 앞쪽에 좀 다른 곡들 부르고.
1: 네, 그죠, 그죠. 네. 그 너무 높다 싶으면 그냥 키를 낮추시는
0: 그래, 키를 낮춰. 아, 제일 좋은 방법을 네, 알려주셨네요.
2: 그렇죠.
0: 맞아요, 키를 맞아요. 낮춰라. 아니 여기는 제가 그 챌린지를 봤더니 뭐 인성 씨부터 해서 맞아요, 뭐 맞아요. 고영배 씨, 뭐 산들 성강 진짜 뭐 너무 좀 많은 친구들이 이걸 해줬더라고요.
1: 맞아요,
0: 보컬 맞아요. 챌린지를.
2: 맞아요.
0: 어떤 느낌 들었어요? 이렇게 그냥 쟁쟁한 보컬들이 다.
1: 일단 저희가 앨범을 내기 한 두 달 전부터 승준이가 먼저 이제 미리 해놔야 나중에 활동할 때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풀었을 때 괜찮을 거다 해서 그때부터 준비를 했거든요.
0: 아 미리부터.
1: 네,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라 선배님들의 그 챌린지를 늘 해왔기 때문에
0: 맞아요. 고영배 씨랑 네.
1: 그래서 이제 흔쾌히 또 해주셔가지고
0: 네네. 네.
1: 네, 이렇게 했고 그다음에 그 인성이 형 SF의 인성이 형 같은 경우도 형이 처음에 솔로 앨범이 나왔을 때 저한테 연락이 왔었어요.
0: 아, 네네.
1: 그래서 저도 이제 챌린지를 한번 해줘서
0: 네.
1: 아 그럼 우리 노래도 한번 맡기면 좋겠다 네. 해가지고 또 흔쾌히 또 예. 해줬고
0: 거기도 뭐 고음에 특화된 보컬이라서 네, 맞아요. 인성 씨도
1: 또 은강 선배님도 그때 저희 뭐 스케줄 때였나?
0: 맞아요.
2: 아, 우리 뭐 같이 작헌을 같이 찍으셨어요.
0: 맞아요. 맞아요. 그거 봤어요. 이지깍까 이런 거 몰라가지고 그런 거 좀 알아야지. 이지깍까 모르면 어떡해요.
2: 이지깍까?
0: 아,
1: 그때도 이제 부탁을 드렸는데 이미승준이가 얘기를 했더라고요.
0: 네네.
1: 그래서 또 그때도 해주시고
2: 완전 비즈니스맨이에요.
0: 아 진짜 승준 씨는 진짜 대표님이에요. 대표님.
1: 아, 대단한 것 같아요.
2: 내 대표는 안 됐으면 좋겠어. 사랑해요.
0: 사랑해요 승준 씨. 자 온앤오프의 실버라이닝이란 곡을 들을 텐데 이거 포인트만 좀 이걸 팬송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던데.
2: 네 맞아요. 실버 라이닝 가사가 일단 너무 아름다워요.
0: 네.
2: 그러니까 제 가사로 설명드리자면은 뭐였더라?
0: 귀를 막 화법이네. 찬양 화법이야.
2: 귀를 막아 믿을 건 너의 진심이 그 뿐이니까.
0: 네네네.
2: 그러니까 저 스스로의 뭔가 믿어지지 않는 모습이 있을 거고
0: 네.
2: 약간 불안한 요소들이 많을 건데
0: 네.
2: 아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너 스스로 믿어라.
0: 아.
2: 약간 팬들도 사실 이런 쓴 게
0: 네.
2: 어쨌든 현이 형이 썼긴 했지만
0: 예.
2: 이게 아마 팬들이 이제 기다린 시간들이 있었을 거잖아요. 저희가 재계약 기간이
0: 그렇지 불안했지
2: 하고.
0: 우리가
2: 네. 그 불안함을 좀 떨쳐내기 위한 만들게 된 곡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0: 네 곡 설명 예 만족스럽습니까?
2: 예.
0: 그럼 됐어요. 나가면 되는 거예요.
2: 기세잖아요.
0: 그럼 기세죠. 그럼 실버라이닝 온앤오프스럽 곡입니다.

0: 음악 코너인데 후토크만 한가득이잖아.
1: 웃다 보면 채워지는 전곡 차트.
0: 어머나 가수분들 미안해요. 노래는 짧게 들을게요.
1: 부자 슬기랑
0: 하이텐션 철업들랑
1: 토요일엔
0: 내 맘이야 넘버 7. 소리 질러!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시간이 흘러도 변치 않는 작품 같은 집. CL스톤을 선택한 당신의 안목이 확신이 되는 순간.
2: 내 아이 그리고 그 다음 세대까지 함께 누리고 싶은 삶의 공간.
1: 흔들림 없는 프리미엄 주거의 새로운 기준.
2: CL스톤 우암건설이 함께합니다.

0: 국내 최초 동물복지 닭고기 참프레.
1: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2: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7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모르는 사람에게 고마웠던 순간 있나요?
1: 저는 앞에 먼저 간 사람이 문을 잡고 기다려주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이지만 배려해서 문을 잡아주는 모습이 되게 보기 좋고 고마운 것 같아요.
2: 배가 너무 아파서 병원에 가려고 택시를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줄이 좀 길어서 힘들더라고요. 그때 제 앞에 계시던 분이 힘들어 보인다고 먼저 타시겠냐고 그러시는 거예요. 아, 너무 아파서 기다리기 힘들었는데 정말 감사했어요.
0: 나의 작은 행동이 누군가에겐 오래도록 고마운 순간으로 기억되기도 합니다. 더운 날씨에 쉽게 지치기 쉬운 요즘, 조금만 여유를 갖고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 나눠보면 어떨까요? 사랑으로 하나 되는 세상은 SBS와 함께합니다. 리포터 이지안이었습니다.

0: 오프 두 분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너튜브 검색창에 온 앤 오프 박소현 검색하시면 효진 와이엇의 영상을 만날 수 있습니다. 많이 많이 영상 봐주시고요. 앞서서 저희가 3부 끝곡으로 실버라이닝을 들었는데 네. 이 곡의 가이드를 우리 효진 씨가 처음에 이게 딱 가이드 할 때 느낌 어땠어요?
1: 처음에 영어 가사로 네. 이렇게 받았는데 그냥 한국 가사로 붙여서 노래를 했어야 됐어요.
0: 네, 네.
1: 그래서 그게 이제 좀 1차로 어려웠는데 네. 노래가 워낙 높다 보니까 이게 처음에 딱 가이드를 이제 하러 현이 형 작업실에 갔는데 네. 높아가지고 네. 목이 안 풀린 상태에서 이제 시작을 하니까
0: 그렇죠.
1: 자꾸 막 안 올라가고 네, 그런 거예요. 네. 근데 하다가 목을 제대로 안 풀고 하면 목이 뜨거든요.
0: 아,
1: 근데 네. 오히려 뜨니까 네. 음이 잘 올라갈 때가 있어요.
0: 네.
1: 그래서 그때 진짜 엄청 고생하다가 거의 뒤쪽에 좀 수월하게 이제 녹음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
0: 이런 비하인드 알고 있었어요? 가이드 녹음할 때 이런 일이 있었던
2: 이게 높았다고만 얘기를 들었는데 네. 전체 가이드를 저희가 이제 받았잖아요. 네. 받고 들었을 때는 전혀 이런 생각을 못했어요. 힘들어했구나라는 생각을 못한 게
0: 네.
2: 가이드가 음원 같았어요.
0: 너무 좋아서
2: 네, 네. 너무 완벽했고 저는 네. 개인적으로는 이 가이드 음원으로 냈어도
0: 오!
2: 네, 제가 봤을 때는 네, 좋은 것 같아요. 그렇다고 뭐 솔로로 이거 곡을 내지 말고
0: 아니 효진 씨 잠깐 1초 생각했는데 네. 나중에 솔로로 나중에 살짝 근데 안 돼요?
2: 안 돼요. 네, 너무 잘 될, 혼자 잘 될 수도 있어요.
1: 네. 아 근데 진짜 높아가지고 네. 좀 애를 많이 먹었어요.
0: 그래요. 아 그 이 곡들 황보지 곡들이 다 너무 좋은데 또 네. 노래가 어렵습니다. 그죠?
2: 맞아요.
0: 예, 춤추면서 하려면 더 어렵고
2: 맞아요.
0: 예, 근데 이번에 안무도 너무 멋있어서 아, 유토 씨가 또 안무 그죠?
2: 디렉도 하고
0: 아 정말
2: 네 맞아요. 이게 안무를 처음에 저희가 사실 뭐 안무가한테 좀 부탁을 드리고 네. 이제 받았고 네. 거기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수정을 했어요.
0: 네.
2: 근데 유토가 또 기특한 게 뭐냐면 수정을 하는데 이제 네. 파트 부분만 한 게 아니라 이제 댄서분들로 자기가 또 섭외를 해서 네. 다른 연실을 잡아가지고 네. 그걸 또 찍어줬어요. 아. 저희 모니터링을 하라고.
0: 네네.
2: 아, 이게 너무 기특하잖아요. 막내가.
0: 대단한 막내죠.
1: 네. 새벽에 잠도 못 자고.
2: 네, 잠도 못 자고.
0: 그리고 왜냐면 이 안무가 너무 이제 요즘엔 중요하기 때문에.
2: 맞죠.
0: 그렇게 또 뒤에서 신경 써준 우리 유튜브 막내가 있었습니다.
2: 아,
0: 아니면 채연 씨하고 그 네. 챌린지를 했는데
2: 네.
0: 맞아요. 정말 작두 탄 줄 알았어요.
2: 그렇죠.
0: 너무 잘해가지고
1: 너무 네,
0: 머리카락도 춤을 추고 있더라고. 두 사람 다.
2: 맞아요.
0: 두 분 다.
2: 또 채연이도 네. 전에 같이 함께 했었던 이제 가족이었잖아요.
0: 네,
2: 그러다
0: 맞아요.
2: 보니까 아, 둘은 진짜로 네. 춤을 아, 잘 추더라고요.
0: 그 둘이서 유닛 하는 건 어때요? 그건 됩니까? 이것도 안 되네.
2: 안 돼요. 저희 다 같이 일단은 조금 더 올라가고 네,
0: 그러니까 그때 막내하고 채연 유닛도 안 돼.
2: 아, 안 돼요.
0: 안 돼, 안 돼. 네. 여러분 이건 안 됩니다. 대표님한테 가기도 전에 YNC 선에서 안 되는 건 안 네. 되는 거야.
2: 아, 그럼요.
0: 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1: 유토는 저희 거예요.
2: 네, 맞습니다.
0: 그러니까 이제 몇 년 또 아니 효진 씨는 본인 거 솔로 할 때는 안 된다니까 서운해하더니 네. 또 유토 씨 안 된다니까 또 이렇게 좋아해.
1: 아니 그게 아니고 저도 일단 ONF가 제일 먼저죠.
0: 네. 그렇죠, 그렇죠.
2: 뭐,
0: 그렇기 때문에 이 팀이 다 동시에 팀으로 이적을 한 겁니다,
1: 맞습니다.
0: 여러분.
1: 아,
0: 그렇죠. 예. 아 정말 팀워크를 칭찬하고 싶고요. 서로 예전에는 네. 제가 팀워크가 좋은 이유가 뭐냐 그러면은 뭐 투닥투닥 뭐 그때그때 얘기하고 뭐 다투기도 하고 뭐 이런 거라고 얘기하더니
2: 네.
0: 이제 또 철 들었는지 서로에 대한 존중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셨더라고. 그래서 웃기죠. 예? 네. 이렇게 됐다는 게. 그래서 네. 서로 좀 이번에 고마웠던 점이나 아 나는 와이엇 이런 거 좀 존경한다. 이런 거 있으면 좀 서로 얘기해 줘요.
1: 저는 존경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0: 네네.
1: 일단 재영이 같은 경우에는
0: 네.
1: 뭔가를 해야 되겠다 싶으면은 네. 그걸 바로 해요.
0: 네.
1: 근데 저는 그게 뭐 그걸 못 하거든요.
0: 네.
1: 그런 부분이 네. 정말 너무 멋있고 좀 이제 본받아야겠다라고 생각이 네. 드는 부분인 것 같아요.
0: F죠.
2: 최근에 다시 MBTI를 했는데
0: T 나왔어요?
2: F는 맞아요.
0: F예요.
2: 근데 네. 원래 ENFP였는데
0: 네.
2: INFJ로 바뀌었어요.
1: 뭐야?
0: J가 됐어요.
2: 네.
1: 그래?
2: 아예 바뀌었어요.
0: 네. 만약 이런 분들이 조금 지금 효진 씨 얘기를 들어보면 그 J가 좀 나와줘야 되잖아요. 사실. 근데 바로바로 네. 바로 하는 게 큰 장점이라고 본인도 알고 있는 장점이었어요?
2: 저는 제 스스로는 장점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뭐냐면은
0: 네.
2: 이게 바로바로 해버리면 준비가 없이 시작을 하는
0: 예,
2: 거잖아요.
0: 예.
2: 그러면 실패가 많아요.
0: 그러니까 경솔할 수 있어. 그냥 네, 바로 하니까.
2: 네, 바로 하니까 좀 예. 실패적인 부분도 많고
0: 네, 네.
2: 저는 근데 이제 실패를 하고 조금 알아가고 싶은 이미지고
0: 예.
2: 근데 반대로 저는 이제 효진이 형한테 좀 존경하는 부분이
0: 여기 또 신중하죠. 예.
2: 신중하고 완벽주의자예요.
0: 예.
2: 완전히 완벽주의자인 게
0: 네.
2: 그러니까 뭘 하나 하더라도
0: 예.
2: 저는 사실 대본을 보면은 네. 뭐 아 이런 흐름이구나 하고 말아요.
0: 그렇죠. 예, 한 네. 80% 싹 보고.
2: 네. 네, 저는 애드립을 하는 걸 좋아하기
0: 그치,
2: 때문에.
0: 그렇지 맞아요. 네,
2: 반대로 네. 효진이 형은 네. 교과서예요. 어,
0: 싹 다 봐.
2: 네, 네. 싹 다 보고 노래도 마찬가지고 아, 춤도 마찬가지예요. 예. 네. 네. 저보다 오히려 랩을 시키면 아마 더 잘할 수도 있어요.
0: 아 그래 연습하면 더 잘할 수도 있어.
2: 안에서 박자도 너무 잘 타서.
0: 그러니까 안에서 그렇지.
2: 네, 예. 안에서 그렇지. 아, 진짜 잘해요.
0: 나중에 랩 한번 도전해봐요.
1: 랩할까요?
2: 나중에 아 그것까지 노리지 말자. 나 보컬 살아야 될 거 아니야.
0: 아 형 네. 보컬 하면 되죠.
1: 그, 제가요?
0: 다 잘하잖아 우리. 다 잘해, 다 잘해. 보컬 할 수 있어요. 예. 할 수 있어.
2: 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다.
0: 어 네. 나중에 또 기회가 옵니다. 예, 네. 앞으로 계속 같이 할 거니까. 아, 예. 그래서 서로 이게 좀 존중하는 좀 면을 들어봤고 이제 네. 항상 여름에 보통 이제 컴백을 해가지고 여름을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온앤 네. 오프 하면 그렇죠. 네. 여름 네. 음악을 네.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고.
2: 맞죠.
0: 이 여름에 이번에 또 다 컴백 해보니까 어땠어요? 네. 이번 여름은 2026년의 여름.
1: 올해 왜 이렇게 덥죠?
0: 아 그래 최고 덥죠.
1: 네 진짜 덥고
2: 좀 물속에 있는 것 같아요.
0: 그렇죠. 너무 더워서 습하고. 네. 네.
1: 사실 좀 도전해 보고 싶은 게 있는데. 네. 저는 이제 저희 노래 중에 모스코 모스코라는 네. 노래 정말 좋아하거든요.
0: 네, 어, 저도 좋아요. 네,
1: 그래서
0: 네.
1: 이제 가을이랑 굉장히 잘 어울리는 노래잖아요. 예. 그래서 가을에 약간 그런 무드의 곡으로 네. 좀 활동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0: 어, 와, 이거는 어떻게 좀 이루어질 것 같아요?
2: 어, 처음 듣는 얘기라서 일단 상의하고.
1: 네. 네, 저도, 네. 저도 제가 지금까지 네. 이제 어, 생각해둔 거를 그냥 그치, 한번 얘기해봤는데
0: 네. 네, 그냥 한 거예요 본인도. 네. 예, 본인도.
2: 어, 저 처음 들어가지고 예. 좋다.
0: 예. 어 근데 이게 되면 너무 좋겠다. 이번 네. 왜냐면 이게 여름이 계속 좀 길어질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2: 아, 그렇죠.
0: 이제 가을이 좀 반가울 텐데 그때 해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1: 네.
0: 예. 어, 명곡이 뭐 너무 많아가지고 예. 여름 휴가를 만약에 받을 수 있다면 와이어 씨 어디 가고 싶어요?
2: 저는 어디를 가고 싶지를 않아요.
0: 그럼 그냥 집에서 혹은 녹음실에서?
2: 아, 이 날씨에는 네. 저는 그냥 집에만 만약 휴가라고 하면은 아. 제가 운동도 가고 아. 작업실도 가고 에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하는 일이 많다 보니까
0: 그렇죠.
2: 그냥 핸드폰도 꺼놓고 네. 그냥 편안하게 아. 에어컨 들고 네.
0: 쉬고
2: 그냥 소파에서 누워가지고 TV 보면서
0: 진정한 네. 휴가다 진짜 어디 안 가도
2: 네 그쵸 네.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0: 요즘에도 운동 계속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어요.
2: 아, 예. 아. 이게 제 직업이 되어버렸어요.
0: 아니 고등학교 학교에 갔었잖아요.
2: 네,
0: 그, 아, 예, 그렇죠. 네. 재능기부.
2: 네, 맞아요.
0: 근데 그때 막 배를 보여주신 분이 그 와이어 씨가 맞아요?
1: 아마 그럴 거예요. 저희 아, 중에 배를 보여주시는 사람이.
2: 그러니까 많은 분들께서 오해를 하시는데.
0: 어, 오해래요. 오해야. 들어봅시다.
2: 예, 배를 제가 막 이렇게 예. 까고 보여준 건 아니고요.
0: 아, 네네네.
2: 이게 사실 옷이 많이 헐렁했어요. 그러니까 예. 고정이 안 돼 있고
0: 그쵸,
2: 하니까.
0: 예.
2: 그리고 이게 옆에 엄청 파여 있었던 거예요. 위쪽으로.
0: 아, 아.
2: 그럼 옷이 막 헐렁여서.
0: 그렇죠. 펄럭펄럭.
2: 네, 펄럭펄럭. 그러니까 1%의 노림수는 있었는데
0: 네네.
2: 어쨌든 그게 막 엄청 노리고 한 건 아니었어요.
0: 아 그래요? 네. 그런 의상을 왜 자꾸 와이어 씨한테 주나요?
1: 사실 이게 제가 생각했을 때 이게 가능하니까
0: 어 가능하니까 네. 할 수 있으니까
1: 네.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네. 저도 봤는데 영상을 봤는데 그 팔을 들 때마다 이게 어, 옷이 그쵸? 올라가더라고요.
0: 맞아요. 그래서 본인이 또 이렇게 공개를 하면서 춤을 추는 거랑은 다른 느낌인
1: 맞아요.
0: 거예요.
1: 맞아요. 자연스럽게
2: 어, 막 다른 SNS에서는 네. 제가 이제 행사를 가가지고
0: 그쵸.
2: 휴지 있는 걸 몰랐어요. 네. 근데 옷으로 눈을 닦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배가 다 보이잖아요.
0: 그렇죠, 그렇죠. 예.
2: 팬들이 물어보더라고요. 아. 일부러 그런 거냐고.
0: 어, 그래 나도 궁금했어요.
2: 왜? 맞아요. 아.
1: 근데 그런 맞아요. 그럴 수 있는 게.
0: 아, 요 이게.
1: 저는 예. 땀을 닦으면은 보통 이렇게 닦거든요.
0: 어, 그렇지, 네. 그렇지. 근데 연기하는 사람들 다 이렇게 예. 연기하죠. 예.
1: 이렇게 닦는데.
0: 어, 보이죠. 재현합니다. 그렇지. 이걸로.
2: 저는 바로 이제 올려보겠습니다.
0: 예. 굉장히 예. 특별한 예 와이어 씨의 예. 어, 땀 닦기.
2: 땀 닦기.
1: 노렸다.
2: 예.
0: 어, 예, 여러분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온앤오프의 또 다른 곡 Once in a Red Moon을 들을 텐데요. 이 곡 설명도 짧게 좀 부탁드립니다. 항상 와이어 씨는 곡 설명하면 나를 안 보고 항상 효진 씨를 봐. 이제까지 나랑 눈 마주치고 얘기하다가
1: Once in a Red Moon은 네. 사실 어, 좀 공연할 때
0: 아, 예.
1: 이제 같이 좀 즐길 수 있는 어, 곡 네네. 그로 이제 만들어진 예. 곡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사실 좀 아껴두고 있어요. 나중에 어, 콘서트에서 퓨즈들이 네. 함께 이 곡으로 좋아. 함께 즐기고 싶어가지고
0: 이게 레드문이라는 게 너무 좋아요. 그냥 하나만 탁 띄워도 인상적일 것 같아요. 콘서트에서
2: 감동이죠.
0: 어, 레드문 네. 이 표현 자체가 인상적입니다.
2: 맞아요.
0: 예, 바로 이어드릴게요. Once in a Red Moon.

0: 원스인 어 레드문 온앤오프입니다. 예, 효진 와이어 두 분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우리 와이어 씨가 저 너튜브 지금 콘텐츠 네. 그 설명 좀 해주세요. 저 처음 듣는 분들도 계시니까 어떤 콘텐츠인지 앞으로 또 어떤 거 하고 싶은지.
1: 아 원래는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액티비티 한 거를 좀 체험을 하고 예. 또 도전적으로 가려다가 네네. 아 근데 이게 사실 스케줄상 또 어려운 부분이 있고 해서 제가 다시 새롭게 예. 좀 콘텐츠를 원래 잘하는 걸 네. 이제 운동
0: 그래.
1: 그리고 이제 게임하면서 예. 이제 좀 게스트를 출연을 시켜서 네. 뭔가 같이 놀 수 있는 네. 편안한 방송이 되게끔 오, 좋다, 하려고 좋다.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0: 이건 누구 컨펌이 필요한가요? 이건 그냥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1: 이거는 순수히 제 네. 사비로 하고 있는 거라서 네, 그래가지고 회사에서도 사실 제가 이거에 대해서는 터치 안 해주셨으면 네. 합니다 하니까 너무 흔쾌히 너 거야 알아서 해 라고 하시더라고요.
0: 다른 사람들은 다 온앤오프 활동 왜 못하게 하면서 자기는 또 그렇게 너튜브 아주 그냥
1: 삶은 이기적이게 살아야 됩니다.
2: 이게 또 재영이 와이엇 같은 경우에는 네. 이게 두 개 멀티가 되니까 또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0: 그렇죠. 맞아요. 그게 그리고 또 실패하더라도 무조건 한번 해보잖아.
1: 그죠, 네, 맞아요.
0: 아님 또 다시 또 배워서 또 하고 그런 성격이 그러니까.
1: 맞아요.
0: 예, 잘 될 것 같아요.
1: 실패를 하더라도.
0: 예, 지금 처음부터 운동하는 거 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지금 살짝 좀.
1: 운동을 했는데 예. 사실 반응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서 가지고.
0: 아니 또 다른 방향으로 하면 되죠.
1: 맞아요. 예. 그래서 게스트 출연으로 지금 제 지인을 통해서 하고 있어서 맞아요. 효진이 형도 아마 곧 나올 수도 있어요.
2: 그래?
0: 다 처음 듣는 얘기예요?
2: 네. 근데 한번 나갔거든요.
0: 예.
2: 그때 제가 예. 제발 헬스만 안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헬스장으로 네. 끌고
0: 글쎄 말이야. 그렇죠.
1: 진짜로 네. 운동을 안 시켜봤어요. 제가
0: 그래갖고 또 다시 한번 또 출연해 달라는 건 오늘 처음 듣는 얘기예요.
2: 그렇죠.
0: 네. 그리고 오늘 그냥 본인들 원하는 걸 다 이렇게 던졌으니까.
1: 그렇죠.
0: 예, 퓨즈들 기다리고 있으면 됩니다.
1: 예.
0: 짐종국 이후에 또 이제 그런 채널 좀 필요하거든요. 그럼요. 혹시 운동 지금 요즘 여름이라 하는 분도 많은데 네. 이게 식단도 중요하잖아요. 네, 추천하고 네. 싶은 식단이 있어요. 예, 이런 거 좀 피하고 이런 걸 좀 먹어라.
1: 사실 이제 여름 되면은 네. 식단이 제일 피해야 될 게 당이에요.
0: 네.
1: 막 아이스크림, 초콜릿,
0: 팥빙수, 이제,
1: 네, 팥빙수 당이 들어간 음식들을 최대한 네. 피하시면은 네. 살은 금방 빼실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0: 근데 이제 떡을 그렇게 많이 먹어도
1: 네.
0: 뭐 운동하고 이렇게 몸도 만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1: 맞아요. 네. 이게 막 떡 같은 경우에는 네. 예를 들어서 가래떡 같은 경우는 네. 애초에 이제 탄수로 네. 많이 이미 있기 때문에 네네. 오히려 도움이 되고 반대로 꿀떡 같은 경우에는
0: 네. 안 돼요?
1: 안 돼요.
2: 당이 들어가 있어요.
1: 당이 들어가
0: 그래,
1: 있어서.
0: 그렇구나. 그러니까 절편이나 네. 뭐 요 정도까진 괜찮아요.
1: 네. 저당 꿀이면 살 상관없는데 그 네. 들어가 있는 꿀들이 아마 엄청 그 좀 당이 좀 높은 음식인 네. 걸로 저도 알고 있어요.
0: 알겠습니다. 여러분 하여튼 뭐 가끔씩 또 떡도 먹으면서 운동해야지 너무 그냥 단백질로만 막 먹고 할 수가 없으니까
1: 네.
0: 예 그래서 좀
1: 단백질만 또 드시면 안 돼요.
0: 네, 네
1: 같이 안 좋아요.
0: 탄수화물도 네. 같이 병행해서 여러분
1: 그쵸.
0: 이런 팁을 좀 드렸습니다. 앞에 보시면 우리 퓨즈들이 네. 질문을 많이 올려주셨는데 그 중에서 공통된 질문들만 저희가 좀 모아서 붙여놨어요.
2: 네네
0: 한 개 한 개 가장 마음에 와닿는 질문을 읽어주세요.
1: 오
2: 만약에 네. 두 사람이 몸이 바뀐다면 뭘 해보고 싶어요?
0: 이야 몸이 바꾼다면 효진 씨만 복근 공개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2: 저는 진짜 저도 네. 복근 공개하겠습니다.
0: 그럼 크롭 한번 입어야지.
2: 복근 공개하고 네. 콘서트 하면은 네. 저도 우통 벗고
0: 상의 탈의 상탈?
2: 네 상탈하고 안무하겠습니다.
0: 이야 진짜 그 새로운 또 삶이네요. 그죠?
2: 무슨 느낌인지 궁금해요.
0: 어떨까? 네. 네.
1: 저는 효진이 형 되면요.
0: 네.
1: 샤우팅이라는 걸 해보고 싶어요.
0: 샤우팅.
1: 그 저는 음을 완벽하게 맞추지 못해요. 효진이 형처럼 그게 맞고 틀린지를 한번 판단이 스스로 돼봤으면 좋겠어요.
0: 이렇게 좀 완벽주의자처럼 살고 싶다. 완벽한 네. 보컬이 되고 싶다.
1: 네 맞아요.
0: 네.
1: 너무 잘 부르잖아요.
0: 그렇죠. 그리고 네, 굉장히 안정적이죠.
1: 안정적이고 막 감동이 있고 그냥 네. 그냥 좀 그래요 저는.
0: 그래 맞아. 네. 네. 그래.
1: 네, 아실 거예요.
0: 다 사람들. 이해했어. 네. 다 이해했어요. 그쵸. 효진 씨만 모르고 우리 다 알아들었어요.
1: 네,
0: 그럼요. 네. 와이어 씨 질문 갑니다.
1: 저는 네. 오픈 더 도어가 새 출발이나 도전을 앞두고 있을 때 들으면 좋을 노래라고 했잖아요.
0: 맞아요.
1: 효진 와이어도 뭔가 도전해야 할 일이 있을까요? 아니면 이전과는 다르게 도전해보고 싶은 일은요? 그런데 저는 사실 효진 형한테 궁금하긴 했어요.
2: 저 있습니다.
0: 네.
2: 사실 네. 정말 제가 시작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
0: 네.
2: 저도 운동을 좀 제대로 해서
0: 도전.
2: 네. 네. 근데 사실 해도 아마 네. 재영이 와이어처럼 이렇게는 되진 못하겠지만 좀 예쁘게 예. 저도 이제 좀 멋있게 만들어 보고
0: 추구미가 있어요.
2: 죽음이 누구?
0: 예, 뭐 예를 들면 몬스타엑스의 션우 씨도 있지만 형원 씨도 있잖아요.
1: 아, 맞아요.
0: 약간
1: 맞아요.
0: 형원 씨 같은 스타일이라던가 네, 좀 다르잖아요. 네, 똑같이 맞아요. 운동해도.
2: 저는 이제 잔근육.
0: 아, 잔근육으로.
2: 체지방을 쫙 빼고.
0: 아, 네. 이거 가능하죠. 근데 이거 만들 수 있죠.
1: 아, 이 형이 네. 맛있는 걸 안 먹으면 돼요. 너무 많이 먹어서.
0: 아, 진짜 옛날에 먹방하고 막 그랬었잖아요.
2: 그쵸.
0: 어, 나 근데 너무 궁금해. 요즘에 맛있는 거 하나 추천해주고 가요. 전 제가 소식자인데 네. 맛있는 게 없어. 하나 추천해주고 가요.
2: 아, 근데 제가 요즘에 맛있는 좀 거. 맛있는 걸 많이 안 먹고 네. 오히려 그 최근에 찾았어요. 그 음료 중에 네. 매땡 커피가 있어요.
0: 매땡 커피.
2: 아, 예. 거기에 이제 예. 귤톡톡 아. 스무디라는 게 있는데.
0: 아, 귤톡톡 스무디.
2: 네, 이거는 뭐 진짜요? 이제 아. 요리나 이런 건 아니지만 음료지만 네. 네. 그래도 최근 먹었던 것 중에 좀 손에 꼽는.
1: 이게 왜 그러냐면 네. 저희가 행사를 하고 네. 오는데 커피 그러니까 막 그 카페로 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2: 너무 더워가지고.
1: 너무 더우니까 네. 그래서. 제가 고민을 했거든요. 스무디를 먹고 싶은데 딸기 스무디류를 먹을까.
0: 그게 너무 흔해.
1: 네. 근데 또 이제 막 너무 신 거는 못 먹잖아요. 네. 귤이 갑자기 꽂힌 거예요. 네. 그렇죠? 귤 스무디를 네. 이제 사겠다고 하고 네. 형도 원래 고민하다가 나도 그럼 똑같은 걸 할래 네. 했는데 서로 선택이 잘 맞았던 거죠.
0: 근데 먹어보고 추천할 만해요?
1: 아, 제가 여러분들 살찔 거면 먹고 만약에 관리를 하실 거면
0: 먹지 말란 얘기잖아.
1: 한 입만 드세요.
0: 한 입만 먹어요.
1: 네, 친구한테 사달라 그러고.
0: 아, 네, 조금만 먹어. 조금만 네. 먹으면 괜찮아요. 네. 톡톡 스무디. 네. 좋은 추천 감사드립니다.
2: 네, 저 너무 자주 먹어요.
1: 선배님도 엄청 좋아하실 것 같아요.
0: 저 그런 거 좋아해요. 전 좀 이렇게 반짝하는 거 좋아해요.
1: 반짝하고 귀엽고 그리고 그렇게 달지도 않아요. 진짜
2: 달던데?
0: 아, 이게 사람마다 또 다르니까 이게 또 맛이. 근데 저는 꼭 먹어보고 싶어요. 네. 감사드립니다. 우리 원래 무슨 얘기 하고 있었죠?
1: 아, 맞다.
0: 귤 스무디 전에
1: 도전해야 할.
0: 도전. 운동 얘기해줬고 우리 와이어 씨 하나 얘기해줘요. 도전. 어떤 거 하고 싶어요?
1: 오랜만에 돌아온 만큼 네. 그리고 또 이제 저희가 이적하고 난 후에 저희 스토리가 네. 좀 발전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긴 해요. 뭔가 더 큰 무대, 네, 네. 뭔가 더 큰 콘서트장에서 네. 네. 진짜. 정말 저희가 하고 싶은 게 정말 큰
0: 콘서트
1: 무대에서 뭔가 날아다니고 싶긴 네, 하거든요.
2: 네. 리프트 타고?
1: 네, 리프트
2: 그거 네. 아니야?
1: 리프트도 타기도 예, 하고
0: 무대를
1: 좀
0: 이쪽 끝에서 저쪽 끝으로 막 예. 날아다니고 싶은
1: 막 가운데에서도 해보고 예. 싶고 여러 가지 그런 좀 생각을 했을 네. 때 그런 도전을 좀 해보고 싶긴 해요.
0: 아니 갑자기 생각났는데 자체 음반 콘텐츠 이번에 처음으로 개척을 하셨잖아요.
1: 아,
0: 그게 정말 온앤오프의 최고의 도전이었던 것 같아가지고 자체 음반 만들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박수현 여러분께 함께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 차가. 시원한 잠, 누잠.
2: 어, 김현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3: 든든한 네일로요.
2: 네?
3: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2: 제대로 가시네요.
3: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숙면연구 35년. 흑표의 기술은 한판의 기술. 구들장과 방터판에 한약재까지. 한판으로 착. 흑침대에 흑표가 붙으면 잠의 기술이 달라집니다.
5: 이러니 잠이 안 올 수 있나.
6: 화사도 찾는 유산균은 CJ 유산균이 장 끝까지 화사하게 증식하니까 장 건강, 피부 건강, 다이어트까지. 이제 원하는 기능성 유산균을 선택해 바이오. CJ 바이오코어. 건강기능식품 적절한 운동, 식이조절과 함께 섭취하세요.
7: 박서현의 러브게임에서 드리는 상품입니다. 국가대표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기능성 베개, 대전 선화동 매운 실비김치에서 맛있게 매운 실비김치, 맛과 건강을 한 번에 식사 후 한 병 혈당차 히핏, 한방비건 AWE에서 5초속잠 주름개선 선물세트, 미국 프리미엄 레스토닉 침대에서 아르망디 매트리스, 진짜 치맥 전문점 전설의 치킨에서 치킨 교환권, 주방 안심솔루션 자연그램에서 과일채소 세정제, 유럽산 명품 템포티슈에서 한 칸만 딱 5겹 롤 휴지, 똑똑한 제로웰 에어닥터에서 세균 잡는 공기청정기, 발냄새의 근본 토키퍼에서 구리이온 향균 패드, 데일리 웰리스 루틴 홀베리에서 유기농 레몬즙 세트, 한국 블루베리 의무자 조금에서 프리미엄 블루베리 생과, 서울우유에서 고품격 저지 원유로 만든 진한 풍미의 저지 밀크 푸딩, 나를 위한 웰리스 카키자에서 로즈원이 리추얼 세트, 해남군 직영 쇼핑몰 해남미소에서 땅끝 햇살 수쌀, 글로벌 뷰티 브랜드 실크에서 고주파 홈 디바이스, 에몬스에서 리클라이너 소파를 드립니다. 박서현의 러브게임 함께하고 있습니다. 온앤오프의 효진 와이어 두 분과 함께했는데 마무리할 시간이에요. 오늘 멋있어. 어떠셨어요?
8: 너무 행복했고 저희 한 명 한 명을 항상 기억해 주시고 저희 정보를 아시는 분은 선배님만큼 계시진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7: 이 말을 하는데 왜 이렇게 절어요? 이제까지 말 잘하다가 래퍼가 왜 자꾸 저는 거야? 누가 시킨 것처럼 진짜
8: 부끄럽잖아요.
7: 아유 뭐가 부끄러워요.
8: 네, 그래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7: 저는 너무 감사합니다. 애정이 많은 거 알고 계시잖아요. 사실 제가 그렇죠. 오늘 방송 아마 엉망으로 했어도 저에 대한 애정을 다 알고 계시니까. 예. 아, 효진 씨 오늘 대본도 딱 보고 왔는데 제가 대본대로 다 못해줘서 미안.
9: 아니, 저는 근데 네. 정말 괜찮습니다. 그리고 항상 제가 이제 선배님이 러브 게임 올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선배님과 이렇게 얘기하고 나면은 너무 금방 끝나기도 하고 시간이 정말 어떻게 흐르는지 모르겠고 항상 너무 즐겁고 웃다 가는 것 같아요.
7: 아, 맞아요. 너무 다행이에요. 제가 그런 힘을 드릴 수 있어서.
9: 예. 감사합니다. 진짜.
7: 앞으로도 챌린지 많이 올려주시고.
8: 아, 그럼요, 그럼요.
7: 예. 앞으로 좋은 음악 더 많이 만들어주셔서 네. 올해 안에 볼 수 있으면 또 좋겠지만 더 좋은 앨범으로 예, 조만간 또 만나길 가을에 또 활동 계속 해주시길 네.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예, 오늘 너무 즐거웠고 행복했고요. 네. 카메라 보시고 끝인사예요. 퓨즈 따릉해요. 여기 와이어 씨 귀엽게 부탁드려요. 퓨즈. 네.
8: 하니까요.
7: 네, 둘, 셋.
9: 퓨즈 따랑해요.
7: 귀엽게. 안녕.
9: 안녕.
7: 끝곡으로는 온앤오프 오픈 더 월 한 번 더 들으면서 마무리할게요.

0: 인쇄 가능한
1: 서원 에드피아.
0: 온라인 주문 간편한
1: 서원 에드피아.
0: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1: 인쇄의 유토피아 서원 에드피아.
2: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서원 에드피아.
0: 국민 인쇄
1: 서원 에드피아.
3: 하이 올리디아. 자연스러움을 바라는 당신을 위해 코 입술 주름 개선을 위한 PLLA 성분 필러 올리디아. 지극히 나답게, 지극히 자연스럽게, 나답게, 자연스럽게 올리디아. 의료기기 광고 심의 필.
4: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깨끗.

0: 닥터피아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아 닥터피아.
1: 세상에서 가장 평범한 남자가 딸을 찾기 위해
2: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남자가 되는
3: 아빠 유니버스 액션 드라마
1: SBS 금토 드라마 김부장은 매주 금토 밤 9시 50분 SBS에서 만나요.
4: 중역실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533-1566 세라하임.
5: 니 12시에 말해. 점심 때리고 잠 솔솔 와. 그땐 12시엔 주현영 들러야 돼. 지금 당장 창문 대신 귀때기 열어.
6: 행복한 오후의 시작 12시엔 주현용입니다.
7: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8: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7: 유미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8: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원 소득공제, 연봉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7: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8: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7: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9: 봄나마에 가면 5가지 육수, 30가지 소스, 90가지 재료에 봄을 담았다. 샤브샤브의 봄이 왔어요.
10: 샤브샤브 봄담아, 샤브샤브 봄담아,
9: 보글보글 샤브샤브의 봄을 담다. 봄담아 건강한 한 끼 샤브샤브 봄담아에서 정식을 알려드립니다.

우리가 스스로에게 하는 말 중에는 질문도 많은데요. 안타깝게도 부정적인 것들이 대부분이죠. 아까 왜 그랬지? 난 왜 이것밖에 못할까? 뭐가 부족한 걸까? 등등.

그런데 이런 질문을 던질수록 뇌에도 피로가 쌓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은 긍정적이고 사소한 질문들, 예를 들어 내가 5분 동안 행복하려면 무엇을 하는 게 좋을까? 나를 기분 좋게 해주는 건 뭐지? 라고 묻는 게 도움이 된다고 해요. 영스 가족들은 이번 주 자신에게 어떤 질문을 던지셨나요?

2026년 7월 19일 일요일 웬디의 영스트리트 첫 곡은 아이즈원의 기분 좋은 안녕이었습니다. 나 자신에게 하는 말 중에 부정적인 것도 많죠. 저도 만일 저에게 기분 좋은 질문을 던져본다면 기분 좋은 질문 내가 오늘 저희 라디오 영스가 8시부터 딱 10시 하루의 마무리를 조금 지을 때 하는 분들이 또 많이 계시죠.

0: 잖아요. 그래서 내가 오늘 하루의 마무리를 행복하게 하려면 뭐가 있지? 난 오늘 뭐 때문에 행복했을까? 나는 완소분들께 행복한 존재. 갑자기 긍정적인 거에서 벗어나는 질문인 것 같긴 한데 완소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존재하는 거고 영스가 존재하는 거라서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완소분들께 좋은 에너지를 더 드릴 수 있을까? 약간 이건 기분 좋은 질문이라기보다는 궁금증인 것 같긴 한데 점점 이 질문에서 벗어나는 말이 나오는 것 같아서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의 역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3, 4부에서는 추억의 음악과 여러분의 사연이 함께하는 차트에서 꺼내들어요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2012년 7월로 떠날 예정입니다. 그 시절 추억들 꺼낼 준비해 주시고요. 1, 2부에서는 완소들의 미래에 긍정적 기운을 넣어드리는 시간, 차트 자리 운세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응원이 필요한 일이나 계획을 남겨주세요.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그럼 저희는 광고 듣고 올게요.
1: 글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0: 간판 킬바사 언제 어디서나 종쿡 델리미트.
1: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2: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3: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2: 비다샵!
3: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2: 비다이렉트샵!
3: 믿을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2: SK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샵.
4: 소시지 베이커리 5달 탱글탱글 소시지 오팜. 우리 가족 밥도둑은 오팜. 탄력적인 맛과 향 오팜. 캠핑에도
5: 든든하게
4: 집에서도
6: 간편하게
4: 소시지 베이커리 5달.
6: 감탄사를 부르는 스테디셀러 햄 오팜. 오늘 5달
4: 5달.
7: 얼음 정수기 더 M. 세 가지 얼음 사이즈를 계속 재빙으로 시원시원하게. 얼음 정수기 부피 기준 국내 최소 사이즈로 공간도 시원시원하게. 많이 쓰는 기능도 한눈에 시원시원하게. 더 M 얼음 정수기의 시작과 끝. 청혼 아이스.
8: 화사도 찾는 유산균은 CJ 유산균이 장 끝까지 화사하게 증식하니까 장 건강, 피부 건강, 다이어트까지. 이제 원하는 기능성 유산균을 선택해 바이오. CJ 바이오코어. 건강기능식품 적절한 운동 식이조절과 함께 섭취하세요.

행운이 필요한가요? 응원이 필요하신가요? 그럼 완디가 만들어 드릴게요. 행운만 존재하는 차트 자리 운세. 웬디의 영스트리트 1부 시작했습니다. 1, 2부는 차트 자리 운세로 함께 할게요.

지금부터 응원이 필요한 분들, 다가올 목표나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궁금한 분들은 사연 남겨주시면 됩니다. 제가 차트에서 노래를 골라서 긍정과 행운의 기운을 잔뜩 불어넣어 드릴게요. 사연은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노을에 떠나간다 듣고 왔습니다. 이제 남겨주신 사연 만나볼게요. 정훈님, 대학교를 휴학해서 쉬고 있는데 얼마 전에 여행을 다녀오니까 이제 뭘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쉬는 시간이 많아지니 오히려 불안한 느낌? 새로운 도전을 해봐야 할까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원래 되게 바쁘게 살다가 뭔가 긴 쉬는 시간이 주어지면 초반에는 되게 좋거든요. 와, 나 이제 좀 쉴 수 있다 라는 마음에 좋지만 이게 시간이 지나고 나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좀 불안합니다. 나 언제 다시 좀 공부를 하거나 일을 하지? 네. 근데 이거를 오히려 좋게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여행을 이제 다녀오셨으니까 뭔가 일을 하라는 것보다는 새로운 도전, 예를 들면은 내가 이제까지 배우고 싶었던 뭐 언어를 새로 배운다던가

내가 나중에 미래에 어떠한 일을 하고 싶었는데 그 일에 도움이 될 만한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아니면 자격증 요새 되게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몇 개월 동안 좀 해서 딸 수 있는 그런 자격증 수업을 받는다던가 그런 거라면 나중에 내가 일을 할 때도 이력서 같은 걸 낼 때도 거기에 조금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니까 그 시간이 아깝지 않은 헛되지 않은 시간들을 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불안하다고 느끼지 말고 그 시간을 오히려 나한테 투자하는 시간으로 좀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정훈님에게 좋은 기운을 가져다 줄 노래를 찾아보겠습니다. 2012년 7월 셋째 주 차트에서 눈에 띄는 곡은요. 이게 좋겠네요. 바로 38위를 차지한 소녀시대 테티서의 트윙클. 정훈님, 지금은 뭘 해도 반짝반짝 빛날 시기거든요.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하고 싶은 건 다 해보세요. 어떤 도전이든 저도 응원 보내드리겠습니다. 화이팅! 그럼 저희는 이 노래 듣고 올게요. 소녀시대 테티서의 트윙클.

소녀시대 테티서의 트윙클 듣고 왔습니다. 이번에 변화를 앞둔 분들의 사연 만나볼게요. 신정민님, 이번에 남동생이 서울로 취업하면서 제가 혼자 살던 집에 들어오게 됐어요. 전에도 가끔 서울 올라오면 지내다 가서 동생 방이 있긴 한데 이제 같이 살아야 한다고 하니까 조금 걱정은 되네요. 안 싸웠으면

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가족들이랑 안 다투면 좋겠죠. 근데 사랑하니까 싸우게 되는 것 같아요. 예. 사랑하니까 관심을 가지게 되고 사랑하니까 잔소리를 하게 되고 부모님도 똑같잖아요. 예. 다 큰 저도 이제 33 다 큰 성인인데 아 너 이거 왜 이렇게 했어 이게 부모님의 잔소리 엄마 나도 이제 다 컸어 잔소리 좀 그만해 라고 얘기를 해도 이게 걱정이 되고 마음이 가고 사랑을 하니까 이렇게 잔소리가 가고 신경이 쓰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마다 조금 더 대화를 해보고 서로를 이해해보려고 노력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이고이사님 회사 생활을 정리하고 작은 꽃가게를 열기로 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꿈꿔온 일이라 걱정도 되고 기대도 되네요. 제 이름을 걸고 처음으로 하는 거니까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완디도 응원해주세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와 근데 어렸을 때부터 꿈꿔온 일을 이렇게 나중에 커서 이룰 수 있다는 거는 저는 꿈만 같을 것 같아요. 네, 이거를 실천을 하고 실행으로 옮길 수 있다는 거는 저는 너무 좋은 것 같고요. 심지어 또 우리 사연자님의 이름을 걸고 또 처음으로 도전을 하는 거라고 하니 더 뜻깊은 것 같고요. 오랫동안 꿈꿔온 일인 만큼 더더욱 잘 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럼 두 분을 위한 노래를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요. 느낌이 바로 왔습니다. 바로바로 2012년 7월 셋째 주 차트 39위 곡인 울랄라 세션의 아름다운 밤. 매일 밤이 아름답길 바라며 골라봤습니다. 하루의 마무리도 정말 중요하잖아요. 혹시라도 걱정과 고민이 생긴다면 이 노래를 들으면서 다 날려보내는 거예요. 그럼 저희는 두 분에게 응원을 보내드릴 노래 울랄라 세션의 아름다운 밤 듣고 올게요.

0: 여름철 필수기기 에어컨에 쓰이는 냉매가스는 위험도가 높은 편은 아니지만 누출된 양이 많을 경우 주변 산소 농도를 낮춰 질식 위험이 커집니다. 이는 산업 현장에서 더 중요하게 작용하는데요. 현장에서 쓰는 에어컨은 단순한 냉방기기가 아닌 작업 환경을 유지하는 공조설비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공조설비는 주로 기계실이나 냉동창고 등 밀폐되거나 환기가 제한된 공간에 두기 때문에 산소감지기도 함께 설치해야 하는데요. 이때 산소감지기는 단순히 감지만 하는 게 아닌 산소 농도가 낮아질 때 주변 설비를 자동으로 차단하는 기능까지 갖춰야 비로소 안전이 완전해지는 법입니다. SBS 가스안전 캠페인은 안전을 완전하게 만드는 사람들. 가스감지기 제조기업 가스트론과 함께합니다. 두피부터 복부까지 스트레스 리셋! 자비니 스타, 국민 스타 자비니 모두의 스타 두피 탈모 복부 관리 자비니 스타, 부담 없는 헤드 스타 싹 관리했더니 자비니. 혈색이 싹 도네 스타, 자비니
1: 스타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2: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1: 디자인도 예쁜데?
2: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3: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2: 필립스 멀티탭

0: 농산물 자조금 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1: 친환경 농산물.
2: 전국 사장님들의 축제 현장. 속담 이어 말하기 오답이 속출하는데요. 가재는
3: 고릴라 편이다.
2: 고삐 풀린
3: 고릴라.
2: 왜 다 고릴라죠?
3: 1등 인터넷 라디오니까.
2: 적은 비용으로 광고 효과는 크니까.
3: 광고기 가성비 갑.
2: 지금 바로 고릴라 광고를 검색해보세요.
4: 고릴라 SBS 생활정보.
5: 베이컨과 달걀 프라이, 소시지가 가득 담긴 잉글리시 브렉퍼스트. 영국을 대표하는 아침 식사죠. 여러 음식이 한 접시를 꽉 채운다고 해서 풀 잉글리시 브렉퍼스트라고도 부른다는데요. 언제부터 먹기 시작했을까요? 잉글리시 브렉퍼스트는 19세기 빅토리아 시대 생활에 여유가 생긴 중산층과 상류층이 아침을 푸짐하게 즐기면서 시작됐고요. 제1차 세계대전 이후 대중화돼 1950년대엔 영국 가정의 절반이 이 아침으로 하루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지금도 평일엔 간단하게, 주말엔 잉글리시 브렉퍼스트를 차려 여유로운 아침을 즐긴다니까요. 150년 넘게 이어져온 영국의 아침 풍경인 셈이죠. 현재 서울의 기온 25.8도입니다.
6: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0: 웬디의 영 스트리트.
1: 웬디의 영 스트리트 2부 시작했습니다. 계속해서 차트 자리 운세로 함께하는데요. 행운과 응원을 받고 싶은 완소들은 지금 바로 사연 보내주시면 됩니다.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골레 게시판은 무료고요. 영스 홈페이지 차트 자리 운세 게시판도 열려 있습니다. 조현진님, 취미 부자인 엄마가 올해부터 뜻깨질을 배우셨는데요. 선생님도 인정해 주실 정도로 실력이 좋고 얼마 전엔 강아지 옷까지 만들어주셨어요.

이번엔 제 옷을 만들어주겠다고 하시는데 응원이 필요하다고 하셔서 대신 사연 남깁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우와, 저는 뜨개질을 예전에 그냥 혼자서 했을 때 너튜브 보고 막 그 초록창 블로그에 뜬 것들 보면서 막 따라 했었을 때 목도리까지 해봤습니다. 목도리만 해봤어요. 다른 거 도전을 해보지도 못했어요. 막 장갑, 모자도 해보고 싶었었는데 어렵더라고요. 예, 이게 바꾸는 게 패턴이. 근데 이 뜨개질에 실력이 좋으신 분들은 진짜 본인이 입고 싶은 그런 스웨터도 브랜드랑 비슷하게 또 색깔 비슷하게 해가지고서 또 떠서 막 입기도 하고 너무 대단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선생님도 인정해 주실 정도로 실력이 좋고 얼마 전에 강아지 옷까지 만들어 주셨다고 하는 거 보니 충분히 가족분들의 옷까지 시간이 걸리고 또 손이 아파서 문제인 거지 충분히 또 예쁘게 만드실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이번에도 제가 집중해서 노래를 골라보도록 할게요. 2012년 7월 셋째 주 차트에서 어떤 곡이 좋을까요? 이 곡이 좋겠네요. 바로 11위를 차지한 산체스 피처링 버벌진트의 충분히 예뻐. 현진님의 어머님이 만드는 옷을 보자마자 너무 예쁘다라는 말이 저절로 나올 것 같아서 이 노래로 골라봤습니다. 선생님도 인정한 실력인데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저도 응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쁘게 완성하시길 바랄게요. 화이팅! 그럼 저희는 산체스 피처링 버벌진트의 충분히 예뻐 듣고 올게요.

Come to me. Come to me. 산체스 피처링 버벌진트의 충분히 예뻐 듣고 왔습니다. 다음 사연 만나볼게요. 김서윤님. 제가 오래 일하다가 건강 문제로 잠시 쉬고 있는데 와중에 이사도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에요. 얼마 전에 남편이랑 지인 아기 돌잔치에 다녀왔는데 저희에게도 예쁜 아기가 찾아와주면 좋겠네요. 모든 상황이 잘 흘러가길 응원해주세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바쁘네요. 네, 이사도 준비해야 하고. 네, 근데 아기는 저도 이제 결혼도 안 해봤고 이런 상황을 한 번도 경험을 해봤던 적은 없지만 일단 부모님의 이 정서적인 것도 그렇고 건강하셔야지 좋은 아이가 또 찾아와 주는 것 같아요. 선물처럼. 네. 그래서 지금 또 건강 문제로 잠시 쉬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 쉬는 동안 건강 회복도 잘 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이 와중에 그 이사도 준비를 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뭐 포장 이사를 좀 부르셔서 좀 그나마 쉽게 한다던가. 그리고 요새는 이게 돈이 조금 들긴 하지만 정리 업체를 부르는 것도 있어요. 너무 체력이 안 되신다면 그런 것도 방법 중에 하나고, 좋은 생각, 좋은 거, 예쁜 거 많이 보고 듣고 건강을 챙기신다면 이번 연도 안에 또 좋은 선물, 좋은 아이가 또 찾아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우리 김서윤님을 위한 노래 골라보겠습니다. 2012년 7월 셋째 주 차트에서 눈에 들어온 곡은요, 이 노래로 하겠습니다. 바로 85위 곡인 에일리의 Heaven. 노래 제목부터 좋은 기운이 가득하지 않나요? 새로 이사간 곳도 서윤님에겐 천국같이 좋은 곳이고 두 분에게 예쁜 아기 천사도 찾아오길 바라는 마음에서 골라봤습니다. 행운의 기운 가득 보내드릴게요. 그럼 저희는 이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에일리의 Heaven.

이야기 해븐 듣고 왔습니다. 이번엔 중요한 일정을 앞둔 완소들의 사연이어서 만나볼게요. 3256님 예고 다니는 학생입니다. 정기연주회가 다가와서 이제 연습에만 집중하고 있어요. 심지어 오케스트라 앞자리라 틀리면 바로 관객석에서 보여서 엄청 열심히 연습하고 있어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와, 네. 근데 피나는 노력을 하시는 만큼 저는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틀리지 않고 정말 멋지게 또 연주를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6741님 다음 주에 과학 발명 대회를 나가요. 엄마랑 아빠도 응원 많이 해주시고 저도 나가서 꼭 상 타고 싶어요. 응원해주세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이 과학 발명 대회는 정말 상상력도 풍부해야 하고 아는 것도 많아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게 호기심도 많고 그런 걸 잘하니까 이런 대회를 나가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머니 아버님이 또 열심히 또 응원도 해주시고 저도 응원하고 있거든요.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럼 두 분을 위해 제가 응원하는 마음을 담아 노래를 골라보겠습니다. 이번에도 바로 느낌이 왔는데요. 2012년 7월 셋째 주 차트에서 눈에 띈 곡은요. 23위를 차지한 아이유의 하루 끝. 중요한 일정을 앞두고 긴장이 될 것 같은데 두 분이 연주회와 대회를 잘 마치고 완벽한 하루 끝을 맞이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골라봤습니다. 끝엔 결국 좋은 결과가 따라올 테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두 분 다 화이팅! 그럼 저희는 이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아이유의 하루 끝.

0: 안녕하세요. 악뮤 이찬혁입니다. 유난해 그 말 전 참 좋더라고요. 적당히 해선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으니까요. 생명을 구하는 일엔 더 유난해야 하지 않을까요? 세상에 유난하다. 유엔 난민기구. 지금 유엔 난민기구를 검색하세요.
1: 소시지 베이커리 오딸 탱글탱글 소시지 오팜 우리 가족 밥 도둑은 오팜 탄력적인 맛과 향 오팜 캠핑에도
2: 든든하게
1: 집에서도
3: 간편하게
1: 소시지 베이커리 오딸
3: 감탄사를 부르는 스테디셀러 햄 오팜 오늘 오딸
1: 오딸
4: 전세 보증금 지키는 법 저 최수빈이 알려드릴게요. 수도권 7억 원, 지방은 5억 원 이하의 전세라면 안심하세요. HF 보증으로 전세 대출 받고 전세 지킴 보증을 신청하면 되니까요. 소중한 전세 보증금을 지키는 HF 전세 지킴 보증. 이야, 좋다. 한국주택금융공사. Walk it, walk it. 언제
5: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안전화.
6: 단백질 맛집 셀렉스에서 새로운 프로틴이 나왔대.
7: 단백질의 혈당 밸런스까지 챙긴 셀렉스 프로틴?
6: 그래, 아침 공복을 깨는 단백질 셀렉스 프로틴 지금 검색해봐.
7: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
8: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신윤수입니다. 저는 제 가게가 잘 되는 것보다 우리 동네 고성이 같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 동네가 잠깐 반짝이다 사라지지 않고 오래오래 남아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려면 누구 하나 잘 돼서 되는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동네 문화가 계속 남아있을 수 있도록

0: 사장님들도 저도 서로 돕고 의지하면서 고성을 지켜가고 싶습니다.
1: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고성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2: 화사도 찾는 유산균은? CJ 유산균이 장 끝까지 화사하게 증식하니까 장 건강, 피부 건강, 다이어트까지 이제 원하는 기능성 유산균을 선택해 바이오 CJ 바이오코어 건강기능식품 적절한 운동 식이조절과 함께 섭취하세요.

웬디의 영스트리트 광고 듣고 왔습니다. 오늘도 사연 보내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리고요. 이루어졌으면 하는 계획이나 응원과 행운이 필요한 사연은 영스 홈페이지 차트 자리 운세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되고요. 3, 4분은 차트에서 꺼내들어요로 함께합니다. 차트 속 노래와 누구나 맞힐 수 있는 쉬운 퀴즈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완소들은 지금 뭘 하며 듣고 있는지도 편하게 남겨주세요. 그럼 저희는 2012년 7월 셋째 주 차트 49위 곡인 소야 피처링 마이티 마우스의 나쁜 놈 듣고 3부에서 만나요. 에이, 컴온!

NH농협생명과 함께하는 SBS 건강 캠페인. 무더운 여름철 꼭 확인해야 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폭염특보죠. 기상청은 체감 온도에 따라 폭염특보를 발령하는데요. 그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하루 최고 체감 온도가 33도와 35도를 넘는 날이 이틀 이상 이어질 것으로 보일 때 각각 폭염주의보와 폭염경보가 내려집니다. 특히 농업 현장은 무더위 영향을 많이 받죠. 폭염특보가 발령되면 한낮엔 작업을 멈추고 온열질환 위험이 큰 어르신들은 무리한 작업은 꼭 피하셔야 합니다. SBS 건강 캠페인, 평생을 든든하게 일상을 건강하게는 사랑받는 평생보험 NH농협생명과 함께합니다.

0: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억함?
1: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0: 이응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1: 그럼 몽젤 바디 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 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다.
0: 헐, 몽젤 바디 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2: 잘 만들었다 몽젤.
3: 요즘 인쇄 어디 와우 플러스 와우 스티커 선단지 명함 다 있어.
4: Yeah.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 프레스가 정답.
3: 요즘 닥칠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5: 인쇄는 와우 프레스.
6: 뉴바옴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5: 뉴바옴,
6: 운동할 때도
5: 뉴바옴,
6: 장 건강에도
5: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0: 안내하고 35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1199자 필리폼.
1: 안녕하세요, 개그맨 김원효입니다. 수산물 구매할 때 원산지 확인 안 한다고요? 안 돼! 판매자는 정확하게 표시하고 소비자는 꼼꼼하게 확인하고 알고 고르면 더 믿을 수 있는 수산물. 수산물 원산지 표시 제로, 걱정 제로! 이 캠페인은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과 함께합니다.
2: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3: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 차가 시원한 잠, 누잠.
4: 어제는 비가 오더니 오늘은 찜통이네. 이럴 때일수록 안전수칙이 중요한데.
5: 폭염 때 꼭 지켜야 할 5대 기본수칙은 1. 시원한 물 섭취. 2. 냉방장치 가동. 3.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4. 보냉장구 착용. 5. 온열질환자 발생 시 119 신고. 호우와 태풍 전에는 배수구, 시설물, 기계장비 결속 상태 등 안전점검 실시. 침수 붕괴 위험 시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
4: 여름철 재해 예방 수칙으로 건강과 안전도 지킬 수 있습니다. 산재 위험 상황은 안전일터 신고센터로 신고해 주세요.
5: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일요일 밤 미래에 대한 걱정 대신 함께 추억의 노래를 꺼내들으며 잠시 과거로 돌아가보는 시간, 차트에서 꺼내들어요입니다. 오늘 우리의 추억을 불러일으킬 차트는 바로 2012년 7월 셋째 주 차트인데요. 노래와 함께하는 간단한 퀴즈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퀴즈 정답자 중에서 추첨을 통해 선물도 보내드리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여러분의 사연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뭘 하며 영수와 함께하고 있는지 여러분의 일상을 남겨주세요. 보내주실 곳은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그럼 오늘의 차트송 노래들 만나보기 전에 여러분의 사연 먼저 만나볼게요. 9045님, 갑자기 정전이 돼서 기다리다 차로 피신을 왔는데 전기 다시 들어왔대요. 영스들의 운명인가 봐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갑자기 정전이 되는 때가 있죠. 뭐 자주 있는 건 아니고 이제 가끔 이런 일들이 있는데 오래되진 않습니다. 그만큼 전기가 우리한테

저한테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잠깐 시간이 있으면 지나면 바로 들어옵니다. 그래도 어떻게 영스랑 운명인 것 같네요. 영스를 또 이렇게 들을 운명인 것 같습니다. 또 이동욱님, 저는 주말에도 쉬지 못하고 출근을 했는데요. 아침에 출근하는데 6살 딸이 눈을 비비며 아빠 사랑해요 하며 인사를 해주는데 피곤함이 싹 가시더라고요. 아이들의 애교는 최고의 힘이 되는 것 같아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근데 저도 만약에 아기가 이렇게 와가지고 뭐 사랑해요 이렇게 하면은 피곤함이 다 날아갈 것 같아요. 너무 귀엽잖아요. 이 순수함에서 우러나오는 진짜 사랑해서 하는 말. 녹을 것 같습니다. 또 4599님, 마을버스 기사인데 막차라 웬디 라디오 들으면서 힐링하고 있습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와, 막차. 아, 기분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저희는 이제 막 3부를 시작했지만 막차가 언제까지 딱 이제 끝나실지는 모르겠지만 영스와 함께 또 마무리를 하면 또 너무 좋을 것 같네요.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차트의 노래를 만나볼 차례인데요. 그 전에 퀴즈 나갑니다. 참여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두 개 보기 중 다음에 이어질 순위의 노래는 뭔지 맞춰주시면 돼요. 첫 번째로 들을 노래는 2012년 7월 셋째 주 차트 5위 비스트의 민나잇이고요. 이 뒤에 이어질 곡은 2012년 7월 셋째 주 차트 6위의 노래인데요. 이 노래는 무엇일까요? 1번 버스커버스커의 정말로 사랑한다면, 2번 브라운 아이드 걸스의 한여름 밤의 꿈. 힌트를 좀 드리자면 지금 들을 노래 제목이 Midnight, 뜻이 뭐죠? 밤이죠, 밤. 여기까지입니다. 정답 아시겠는 분들은 문자 보내주세요.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골라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그럼 노래 듣고 올게요. 비스트의 Midnight.

이제 퀴즈 정답 발표하겠습니다. 비스트의 민나잇에 이어진 두 번째 노래는요, 지금 듣고 계시죠? 2012년 7월 셋째 주 차트 6위 2번 브라운 아이드 걸스의 한여름 밤의 꿈이었습니다. 그럼 이 노래 끝까지 듣고 올게요.

정답 보내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선물 보내드릴게요. 당첨자는 선거표 확인해 주시고요. 그럼 안서들의 사연 이어서 만나볼게요. 홍예진님, 저 오늘 웬디의 영스트리트 2일째 듣고 있어요. 너무 재밌어요. 차에서 우연히 들었는데 엄청 재밌더라고요.

2년 맞죠?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또 9784님, 우리 사연자님께서 이 문자를 보내주신다는 거는 사연자님도 영스를 자주 듣기 때문에 애청자라서 또 이렇게 보내주신 것 같은데 전 2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취향이 조금 잘 맞는다? 예, 저는 뭐 영화 취향이나 뭐 이런 것도 어느 정도는 잘 맞아야지만 좀 이 취미를 공유할 때도 되게 좋잖아요. 근데 일단 하나가 너무 기가 막히게 잘 맞아서 대화할 때도 좋지 않을까. 그리고 나중에 사연을 볼 때 서로에게 또 서프라이즈를 해줄 수도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잖아요. 네. 또 단세리님, 완디 저 친구 이사하는 거 도와주고 왔어요. 원룸이라 만만하게 봤는데 이삿짐이 꽤 많아서 허리가 너무 아팠어요. 그래도 친구가 너무 고마워해서 뿌듯했습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이사는 이게 원룸이 됐던 아니던 쉽지 않은 게 이사예요. 예, 이사는 짐 싸는 것도 힘들어, 짐 푸는 것도 힘들어. 친구가 정말 고마운 그 이상을 느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차트의 노래를 만나볼 차례인데요. 그 전에 퀴즈 나갑니다. 첫 번째로 들을 노래는 2012년 7월 셋째 주 차트 59위 에이핑크의 Hush인데요. 이 뒤에 이어질 2012년 7월 셋째 주 차트 60위의 노래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둘 중 어떤 곡일까요? 1번 프라이머리의 입장 정리, 2번 제이래빗이 피처링한 김진표의 아저씨. 힌트를 좀 드리자면 이번엔 아까랑 다른 번호가 나올 확률이 높겠죠? 여기까지입니다. 정답 아시겠는 분들은 문자 보내주세요.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그럼 노래 듣고 올게요. 에이핑크의 Hush.

0: 퀴즈 정답 발표할게요. 에이핑크의 Hush에 이어진 두 번째 노래는요, 지금 나오고 있죠? 2012년 7월 셋째 주 차트 60위 1번 프라이머리의 입장 정리였습니다. 그럼 이 노래 끝까지 듣고 올게요.
1: 오늘은 얘기해야 될 것 같아. 다시 정리할래 너와 나의 관계. Yeah. 여 들어봐.

0: 개상기업 고려기프트.
1: 머리가 좀 비어 보이네.
2: 아, 탈모인가?
1: 에이 설마.
3: 할때가 캐라시딜 할때. 남자도
2: 여자도
3: 캐라시딜 캡슐. 설마 할땐 캐라시딜로 오늘부터 지키세요.
2: 탈모 보조치료제
3: 캐라시딜. 엄마 손은 약손,
2: 나도 수제야. 약국에서 만나요.
4: 케어 원해요.
5: 케어원 헤어.
4: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5: 케어원 헤어.
4: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5: 케어원 헤어.
4: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6: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7: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6: 비다샵!
7: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6: 비다이렉트샵!
7: 믿을 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6: SK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샵.
8: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9: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영양사 등 전문가 상담을 섭취하여야 합니다.
10: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 없이 월 3만 원대의 베스트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슬립 렌탈 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0: 충청 캠퍼스와 고향 캠퍼스로 어디서나 가까운 중부대학교.
1: 캠퍼스가 두 개, 꿈도 두 배.
0: 모든 학생이 성장하고
1: 학생과 함께 성장하는
2: 중부대학교.
0: 중부대학교와 함께
1: 여러분의 꿈을 키우세요.

0: Young Street.
1: 웬일 영스트 광고 듣고 왔습니다. 4부에서도 계속해서 차트에서 꺼내들어요로 함께 할게요. 그럼 저희는 원더걸스의 Like This 듣고 올게요.

0: 그 사람은요 응원도 하고요 야야 그 사람은요 잘 웃고요 그 사람은요 바로 저예요 봉태규 매일 아침 9시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1: 수입차 브레이크 패드 걱정되시죠? 수입차 브레이크 이젠 하겐
2: 벤치 폭스바겐 포드 랜드로버
1: 돈 워리 비 하겐
2: BMW 아우디 토요타 볼보도
1: 돈 워리 비 하겐 대한민국 1등 브레이크 수입차 전용 상신 브레이크 하겐 돈 워리 비 하겐
3: 목동의 윤슬이 반짝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 호텔앤 리조트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 라이프 목동 윤슬자이 1833-6515 GS건설
4: 지금까지 반도체 클러스터는 예고편에 불과했다 마침내 세계가 주목하는 SK하이닉스가 온다 반도체 메가시티의 일렬에 산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동일 하이빌 파크밸리 8월 오픈 예정 1533-0589 주식회사 동일토건
5: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6: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9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7: SBS 생활정보
8: 달력을 보면 한 주의 첫 칸이 일요일로 시작되는 경우가 많죠. 그 유래에 대해선 몇 가지 설이 있습니다. 하나는 고대 바빌로니아에서 하늘에 보이는 7개의 천체를 기준으로 7일 주기를 만들었는데요. 그중 첫 번째 천체인 태양을 상징하는 일요일이 한 주의 시작이 되었던 겁니다. 다음은 기독교의 토요일은 한 주의 끝인 안식일이기 때문에 일요일이 새로운 창조와 시작의 날로 여겨지면서 한 주의 시작으로 자리 잡았다는 거죠. 현대 표준 규정으론 월요일을 한 주의 시작으로 보는데요. 달력 속 일요일은 여전히 첫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한 주의 시작이자 끝이기도 한 일요일이 더욱더 특별하게 느껴지네요. 현재 서울의 기온 25.4도입니다. 김시은입니다.
9: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웬일 영시티 4부 시작했습니다. 4부에서도 계속해서 추억의 노래를 꺼내들으며 잠시 과거로 돌아가보는 시간 차트에서 꺼내들어요로 함께할게요. 오늘은 2012년 7월 셋째 주 차트를 만나보고 있는데요. 노래와 함께 재미있는 퀴즈도 풀어볼 예정입니다. 퀴즈 정답자 중에서 추첨을 통해 선물도 보내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그럼 노래 듣기 전에 완소들이 남겨주신 사연 먼저 만나볼게요. 최경옥님, 완디 오늘 13살 아들에게 라면 끓이는 방법을 알려줬어요. 아직 서툴러서 걱정은 되지만 배우고 싶다고 해서 알려줬는데 벌써 이렇게 컸나 싶네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나중에 뭐 요리까지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네 라면은 이제 불조심만 이제 다 하면은 라면 끓일 때 불 같은 거 쓰기만 잘만 쓰면은 근데 요새

불도 가스레인지가 아닌 집들이 좀 많아가지고서 인덕션을 쓰는 집들이 좀 더 많잖아요. 저는 이제 가스레인지가 좀 더 잘 되는 편이라가지고 그걸 선호하지만 그런 것만 좀 조심한다면은 잘 할 것 같고 13살이면 6학년이잖아요. 잘 할 것 같습니다. 근데 부모님이 느끼기에는 언제 이렇게 커서 음식도 할 줄 알고 라면이지 음식이라 느끼는 거죠. 불 쓰는 거 자체를. 네, 이런 상황들이 앞으로 더 많아지실 거라 느낄 것 같은데. 네. 또 이재희님, 30개월 딸과 문화센터 다녀왔어요. 너무 뜨거운 날씨 안 나가고 싶지만 이미 신나 있는 딸을 설득할 자신이 없어서 땀 뻘뻘 흘리며 나갔다 왔는데 너무 덥네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아, 근데 날이 진짜 덥긴 진짜 덥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그런 아이템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뭐 쿨티슈부터 시작해서 미니 선풍기도 그렇고 뭐 그런 쿨 스프레이 뭐 이런 것들도 많이 나와가지고 이미 신나 있는 딸을 설득할 자신이 없어서 나간다고 하셨는데 그럴 때는 이런 아이템들 같은 거 장착을 하셔서 나가보면은 조금은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장은희님, 부모님 모시고 찜질방 갔다 왔는데 사람들이 어찌나 많은지 놀랐어요. 그래도 너무 좋아서 다음 주에도 찜질방 투어 가기로 했어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요새 핫한 것 같아요. 그냥 예, 그 찜질방, 사우나 이런 곳들이 핫해서 아예 계정들이 있더라고요. 예, 이런 것만 올려주는 계정들만 제가 지금 엄청 많이 보고 있습니다. 가고 싶어서. 근데 저만 가고 싶은 게 아닐 거예요. 그분들을 팔로우하고 있는 분들도 많고 뭐 댓글에 정보 남겨주시면 정보 보내드릴게요. 팔로우 해주시면 정보 보내드려요. 이런 것들 너무 많아서 저도 보내고 있거든요. 뭐 그런 거를. 그러니까 요새 사람들이 힐링하고 싶은 곳들을 좀 찾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사람들이 많이 갈 수밖에 없는 곳들인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차트 노래를 만나볼 차례인데요. 이번에도 퀴즈 나갑니다. 두 개 보기 중 다음에 이어질 순위의 노래는 뭔지 맞춰주시면 돼요. 그럼 문제 드릴게요. 첫 번째로 들을 노래는 2012년 7월 셋째 주 차트 43위 인피니트의 추격자. 이 뒤에 이어질 곡은 2012년 7월 셋째 주 차트 44위의 노래인데요. 이 노래는 무엇일까요? 1번 바비킴의 못됐다 사랑, 2번 게리가 피처링한 백지영의 목소리. 힌트를 좀 드리자면 인피니트 추격자 제목이 몇 글자죠? 세 글자죠? 여기까지입니다. 정답 아시겠나요? 바로 문자 보내주세요.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골라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그럼 노래 듣고 올게요. 인피니트의 추격자.

퀴즈 정답 발표하겠습니다. 인피니트의 추격자 이어진 두 번째 노래는요. 지금 듣고 계시죠? 2012년 7월 셋째 주 차트 44위 2번 게리가 피처링한 백지영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럼 이 노래 끝까지 듣고 올게요.

인피니트의 추격자에 이어 게리가 피처링한 백지영의 목소리까지 듣고 왔습니다. 정답 보내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선물 보내드릴게요. 당첨자는 선거표 확인해 주시고요. 그럼 완소들의 사연 이어서 만나볼게요. 조옥임님, 관악산 연주대 등산했어요. 새 메뉴 출시하는데 대박나게 기도하고 왔어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이 산들 중에 기운이 좋다. 예, 기도하고 오면은 좀 좋다라고 하는 산들이 좀 몇 군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줄 서서 사람들이 기도하려고 했던 곳들이 있죠. 이 관악산도 그 중에 하나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열심히 또 다녀오신 만큼 새 메뉴가 대박 날 거라고 믿습니다. 네. 또 예홍준님, 오랫동안 모아둔 돼지저금통을 뜯어서 아이스크림 왕창 사왔답니다. 저금통 뜯은 건 아쉽지만 냉동실이 아이스크림으로 가득 차서 행복해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저금통 뜯은 건 아쉽지만 아유, 그 맛있는 아이스크림 가득 찼는데 얼마나 행복할까요? 네, 맛있게, 네, 너무 많이는 아니고 한꺼번에 하루에 한 개씩 뭐 이렇게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2910님, 여름 되면 식욕이 사라진다고 하는데 왜 저는 반대일까요? 요즘 먹어도 먹어도 배가 고픈 게 진짜 큰일이에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날이 더워서 입맛이 없어지는 분들이 있고, 날이 더워서 지쳐서 힘내려고 그냥 더 입맛이 땡기시는 분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우리 2910님께서 날이 더우니까 이렇게 힘이 없지? 뭐라도 먹어야지 하면서 맛있는데? 힘이 없는데 이것도 먹어볼까 저것도 먹어볼까 이런 케이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진짜 큰일이에요로는 아니고 수분 보충을 조금 하시면서, 수분 보충이 1번입니다. 그리고 저 건강한 음식을 섞어서 드시는 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이제 차트의 노래를 만나볼 차례인데요. 그 전에 퀴즈 나갑니다. 첫 번째로 들을 노래는 2012년 7월 셋째 주 차트 52위 허각의 나를 사랑했던 사람아인데요. 이 뒤에 이어질 2012년 7월 셋째 주 차트 53위 노래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둘 중 어떤 곡일까요? 1번 제국의 아이들 후유증, 2번 소향의 I have nothing. 힌트를 좀 드리자면 영수를 들을 땐 너무 행복하고 좋은데 끝나면 이거에 시달리시는 분들 많죠. 저도 그렇습니다. 안 끝났으면 좋겠다. 그쵸? 여기까지입니다. 아시겠는 분들은 바로 보내주세요.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고요. 그럼 노래 듣고 올게요. 허각의 나를 사랑했던 사람아.

퀴즈 정답 발표할게요. 허각의 나를 사랑했던 사람아에 이어진 두 번째 노래는요, 지금 나오고 있죠. 2012년 7월 셋째 주 차트 53위 1번 제국의 아이들 후유증이었습니다. 그럼 이 노래 끝까지 듣고 올게요.

0: 서울에서 왔습니다.
1: 경남서 왔어요.
0: 아따 반갑소이. 전라도에서 왔어라. 타 지역에서 대구 모빌리티 기업에 취업한 청년은 최대 1200만 원 지원.
2: 취업하고 지원받고 성장하고 오오.
3: 대구 잡고 쓰리고.
4: 대구 잡고 쓰리고. 9월 30일 마감.
5: 완소들

지금부터 완소들을 위한 7월의 선물 소개해 드릴게요. 하루 10분 독서 습관 지학사에서 독서 평설 정기 구독권, 명품 덴탈 케어 프레민트에서 프리미엄 치약 칫솔 세트, 서울 우유에서 고품질 저지 원유로 만든 진한 풍미의 저지 밀크 푸딩, 의사가 만든 베개 시가드에서 3중 구조 베개, 청소 이사 전문 영국 크린에서 필터 샤워기를 드립니다. 선물 받으실 분들께는 02-2113-5099 번호로 문자 발송되니까 문자 받으시면 기프트 모레 개인정보 입력하시면 됩니다.

0: 대한민국이 가장 좋아하는 1등 라디오 SBS 파워 FM. 잠시 후 10시에는 배성재의 텐이 방송됩니다.
1: 웬디의 영스티트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추억의 노래도 꺼내듣고 퀴즈도 풀어보는 시간 차트에서 꺼내들어요로 함께했는데요. 퀴즈 정답 남겨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선물 보내드릴게요. 당첨자는 방송이 끝난 후 선고표 확인해 주시고요. 영스 언제든 편하게 여러분의 일상이나 저에게 하고 싶은 말 남겨주세요. 기다리고 있을게요. 오늘도 영스와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럼 저는 이만 인사드릴게요. 웬디 기분 좋은 밤 One night.

0: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1: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0: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2: 하이 올리디아. 자연스러움을 바라는 당신을 위해 코 입술 주름 개선을 위한 PLLA 성분 필러 올리디아. 지극히 나답게, 지극히 자연스럽게, 나답게 자연스럽게 올리디아. 의료기기 광고 심의 필요.

0: 닥터피에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에 닥터피에.
1: 세상에서 가장 평범한 남자가 딸을 찾기 위해
2: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남자가 되는
3: 아빠 유니버스 액션 드라마
1: SBS 금토 드라마 김부장은 매주 금토 밤 9시 50분 SBS에서 만나요.
4: 중역시의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533-1566
5: 세라하임. 니 12시에 말해. 점심 때리고 잠 솔솔 와. 그땐 12시엔 주현영 들러야 돼. 지금 당장 창문 대신 귀때기 열어.
6: 행복한 오후의 시작 12시엔 주현영입니다.
7: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8: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7: 유미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8: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원 소득공제, 연봉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7: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8: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7: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9: 봄다마에 가면 5가지 육수, 30가지 소스, 90가지 재료에 봄을 담았다. 샤브샤브의 봄이 왔어요.
10: 샤브샤브 봄담아, 샤브샤브 봄담아,
9: 보글보글 샤브샤브의 봄을 담다. 봄담아
11: 건강한 한 끼 샤브샤브 봄담아에서 정시를 알려드립니다.

0: 남심저격 리얼토크라디오 배성재 10. 밤 10시 오늘의 헤드라인으로 시작합니다. 사운드 오브 10. 9, 8, 7, 6, 5,
1: 4, 3, 2, 1. 속보. 마돈나, BTS의 저스틴 비버까지 가세. 월드컵 하프타임쇼. 단 11분간 펼쳐지는 초호화 퍼포먼스.

0: 안녕하세요. 2026년 7월 19일 일요일 배성재의 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저스틴 비버 피치스 드렸고요. 10시를 알리는 헤드라인 마돈나 BTS의 저스틴 비버까지 가세 월드컵 하프타임쇼 단 11분간 펼쳐지는 초호화 퍼포먼스였습니다. 이번 월드컵 결승전 때 하프타임쇼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라인업이 완성됐는데요. 마돈나, 샤키라, BTS, 콜드플레이, 저스틴 비버까지 합류했고요. 콜드플레이 크리스 마틴이 이 쇼의 총연출을 맡아서 11분간 초호화 퍼포먼스를 펼친다고 합니다. 하프타임쇼라는 건 원래 미국 프로풋볼, 그 NFL, 슈퍼볼에서만 봤던 공연인데 월드컵 결승 무대에 사상 처음으로 도입했다는 점에서 어떤 무대가 될지 궁금하고요. 이 초호화 라인업을 데리고 11분 안에 어떻게 합동 무대를 꾸밀지도 기대가 됩니다. 우리나라 축구팀이 좀 일찍 탈락을 해버렸지만 그래도 축구팀 대신에 BTS가 대한민국 대표로 월드컵 하프타임쇼 결승전 때 활약하는 모습 자랑스럽고요. 멋진 공연 보여주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판까지 마피아 날이고요. 명절을 맞아 큰 집에 놀러온 사촌동생들 같은 두 분이죠. 배텐 가족 반가운 얼굴 유지의 류수정 두 분과 함께하니까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배성재 텐은 녹음 시간 맞춰서 땡튜브 에라우 채널 초록창 치지지지직으로 들어오시면 녹음 전 과정이 생중계되니까 배텐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녹음 시간 미리 확인하세요. 광고 듣고 유희관 씨와 돌아오겠습니다.
1: 클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클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뉴 그랜저.

0: 간판 킬바사 언제 어디서나 종쿡 델리미트
1: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존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2: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3: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4: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5: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4: 비다샵!
5: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4: 비다이렉트샵!
5: 믿을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4: SK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샵.
6: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7: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6: 국민 인쇄.

0: 신선하고 맛있는 가마치
1: 맛있는 치킨은 마치마치 가마치 가마치 통닭 복날에도 가마치 통닭
2: 얼음 정수기 더 M 세 가지 얼음 사이즈를 쾌속 재빙으로 시원시원하게 얼음 정수기 부피 기준 국내 최소 사이즈로 공간도 시원시원하게 많이 쓰는 기능도 한눈에 시원시원하게 더 M 얼음 정수기의 시작과 끝

0: 모나이스.
1: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걸으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3: 선량한 시민과 얍삽한 마피아 사이에 벌어지는 치열한 눈치 싸움. 과연 누가 시민이고 누가 마피아일지 흥미진진한 심리전이 시작됩니다. 미스터리 라디오 추리 게임 판까지마 피아.
4: 꼼짝마.
5: 당신이 마피아지.
3: 판까지 마피아 함께할 뿐입니다. 제 17회 럭셔리 브랜드 모델 어워즈 2016에서 스포츠 공로 부문 스타상을 받은 주인공 유희관 어서 오세요.
6: 네, 접니다 바로. 예.
3: 수상 소감 부탁드립니다.
6: 아, 일단 배팅 덕분에 이런 큰 상을 받을 수 있었던 것 같고요.
3: 그렇죠.
6: 네, 앞으로 더 열심히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3: 아.
6: 이 영광을 배텐더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3: 아. 아, 예. 아, 거기 갔을 때도 이렇게 얘기했겠죠?
6: 아, 못했어요.
3: 왜?
6: 예?
4: 떨려서?
6: 생각 안 났어요.
3: 배텐 얘기를 안 했단 말이에요?
6: 예. 예. 다음에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3: 이거 왜 받은 거예요?
6: 아니, 뭐 주시니까 받았고.
3: 스포츠 공로 부문 스타상?
6: 네.
4: 기대했어요?
6: 어?
4: 기대했어요?
6: 아니, 아니. 그냥 내가 됐다고 해서 간 거야.
4: 아.
6: 거의 여러 명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이미 이제
3: 후보들은 누구였어요?
6: 그건 모르죠.
3: 없어요?
6: 이미 단독, 저 혼자 단독.
3: 단독이 후보.
6: 아, 후보가 있었는데 저를 뽑아서 주신 거겠죠.
3: 아, 시상식에서. 네. 네, 알겠습니다.
6: 예. 네.
3: 자, 무슨 공로가 있냐 저 형이라고 하시는 있고. 그러니까 공로라고 하니까 좀 이상하네. 자, 스페셜 게스트를 소개합니다. 데블리즈, 꼰지에, 임플란트돌, 제르신, 육강강 등 베텐에서 다양한 추억을 갖고 있는 진정한 베텐 패밀리 러블리즈의 팔남차 유지에, 특별한 날 언제든 달려와서 또 모어걸스를 외치는 반가운 얼굴, 노래도 잘하고 작사 작곡도 잘하고 똑부러지는 러블리즈 음색깡패 류수정 두 분 어서 오세요.
4: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러블리즈 지혜
7: 수상입니다.
3: 아, 이거 얼마만인가요 진짜.
4: 오랜만이다 진짜.
3: 예, 진짜 오랜만입니다. 지혜 씨는 7월 25일 작년에 더잡 퀴즈쇼 하고 거의 1년 만에
4: 진짜 딱 1년 만에 왔네요.
6: 딱 1년 만에.
4: 반갑습니다.
3: 수정 씨도 그때 7월 27일 판까지 마피아 지수 씨와 함께
4: 1년 만에.
3: 뭐 1년 만에. 예. 뭐 지혜 씨는 사실 고정이었기 때문에.
4: 네.
3: 그렇죠? 예. 얼마 만에 지금 와가지고 지금 소감이 어떠신지.
4: 저 오랜만에 왔는데 뭔가 와도 그냥 엊그제 온 것 같을 줄 알았는데 굉장히 떨리네요.
3: 떨린다고요? 갑자기 왜 떨려요?
4: 떨려요. 뭔가 카메라가 떨려요 지금.
3: 이 카메라가 떨린다고요?
4: 쳐다보지 마.
3: 5년을 했어요. 5년을. 네.
4: 보지 마.
3: 5년 동안 같이 했는데 낯가리지 마시고.
6: 5년 제일 오래 했잖아요. 네.
3: 그러니까. 네. 엄청 오래 했죠. 사실 아직 가족이죠.
4: 그죠, 그죠. 네.
3: 회식하면 꼭 아직? 와야 되고.
6: 회식 때 안 불렀다고 서운해했는데.
3: 어느 회식 때? 어느 회식 때
6: 그때
3: 불렀죠?
6: 저번에 회식 때.
4: 그러니까 저번 회식 안 불러서 서운했어요.
3: 무슨 회식이 있었죠? 나도 없었던 거 아니야? 유희관 씨가 따로 그 러블리즈 멤버들은 돌아가면서 만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6: 뭔 소리예요?
4: 아 진짜?
6: 저는 지혜랑 예인이밖에 모르는데.
3: 우리랑 공식 회식을 안 하고 따로 막 이렇게 밥을 먹고 술을 먹고 그런다고 들었는데.
6: 아, 뭐,
3: 맞습니까?
6: 제가 좋아하는 동생들이니까 맛있는 거 사달라고 하면 사줘요 저는.
4: 맞아요.
6: 네, 그래가지고
3: 맞아요.
6: 얼마 전에 횟집 가서 한번 먹었었어요.
4: 네, 비싼 거 사줬어요.
3: 아, 또 먹었어요?
6: 예인이랑 지혜랑 먹고.
4: 아 언제 또 먹었었어요? 또,
6: 아 그러니까 또 회를 사줬네.
4: 아 그러네.
6: 예인이 영국 보러 갔을 때.
4: 아 맞아요
3: 그래요?
4: 맞아요.
7: 나도 되게 좋아하는데.
3: 어허.
6: 제가 그렇게 애들, 아 사실 제가 애들한테 수정 씨 잘 지내니? 만나면 얘기하는데 한 번은 안 부르더라고요.
7: 어떻게 안 부를 수가 있어요?
6: 네. 네?
3: 불렀는데 안 갈고 올 수 있어요.
6: 아 그런 걸 수도 있겠구나.
3: 네, 불렀겠죠. 그 정도로 얘기했으면. 네. 자 지혜 씨는 배텐 하차한 다음에 모니터도 안 한다면서요. 베트는 쳐다도 안 보고.
4: 어떻게 알았어요?
3: 이쪽 방향은 아예 눕지도 않는다면서요.
4: 아니요. 가끔씩 그래도 그 짤이 너무 많이 뜨더라고요. 예인이 짤.
3: 예.
4: 그래서 예인이 건 가끔씩 봅니다.
3: 아 그렇군요.
4: 근데 원래도 그 마피아는 잘 보지는 않았었어요.
6: 이런
3: 얻어먹을 거면 얻어먹고.
4: 아,
3: 마피아는 사실 좀 보기가 빡세죠.
4: 아, 네. 아 맞아요. 네. 너무 길어가지고 또.
3: 그렇죠.
6: 다 똑같은 한 시간 아니에요?
3: 아예 마피아 길어요.
6: 아 길어요.
3: 네, 훨씬 길어요.
6: 네.
3: 그리고 유희관 씨가 러블리즈 콘서트 보고 원픽이 류수정 씨였습니다.
4: 맞아.
7: 맞아 근데 지금... 진짜 멤버들이 말해줬었어요. 그래서 제가 완전 감동받았던 기억이.
3: 어떻게 오늘
6: 제일 예쁘잖아요.
3: 질색을 하시는데 이 정도로 질색하기 쉽지 않아.
6: 나 지금 판단을 못하겠네.

0: 리즈 멤버들이 네. 오죽하면 뭐 아저씨들의 반응 많이 들었겠지만 이 정도로 질색하는 건 네. 이렇게 질색하기 쉽지 않은데 지금은 기습당했네요.
1: 아니, 기뻐서 했는데 왜 이렇게 질색한 거 같지나?
2: 마이크랑 멀어졌어요.
0: 도망치려고 그랬어요. 예.
1: 아니요.

0: 가을, 그러니까 이른 가을.
1: 가을.
2: 네. 얼마 안 남았네요.
0: 네.
2: 오, 한창 바쁘시겠네.
3: 노래가 엄청 좋대요.
2: 어? 들어봤어요 혹시?
1: 좋대요는 저는, 뭐 남 얘기하듯이 좋아요도 아니고 좋대요는 뭐야?
3: 저는 못 들어봤는데 예인이가 들어보고 저한테 말을 해줬었는데 노래 엄청
2: 좋대요. 예인 씨만 들으셨어요?
3: 예인이가 수정이랑 따로 만나서 듣고.
1: 아, 지혜한테 평가받을 정도는 아니다. 음악성이 지혜는 딸린다. 약간 저 언니가 뭐라 하겠냐.
2: 지혜는 나중에 발매될 때
0: 발매되고 들어.
3: 진짜 저 언니가 뭐라 하겠냐.
2: 아무튼 오늘은 그냥 사실 홍보거리가 있어서 오신 게 아니고 그냥 네. 그냥 놀러 왔는데 왜냐하면 이제 제가 월드컵에 가 있으니까 당연히 뭐 한 16강 정도 진출하면은 못 와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예인 씨가 진행하는 주간에 나오기로 한 건데 제가 한국의 광탈과 함께 빨리 돌아오는 바람에 제란빵 조합이 성사가 안 됐습니다.
0: 아~
2: 제 탓이 아니죠? 네. 제 탓이 아니죠.
1: 그럼 누구 탓인지 한 명 거론할 수 있어요?
2: 한 명을 거론하라고요? 여러 명을 거론해야 되기 때문에.
1: 아, 그래? 한 여러 명, 뭐 세 명 말씀하시는 거예요?
2: 뭐 세 명은 아니죠.
1: 아, 더 있어요? 아, 알겠습니다. 네.
2: 제 잘못이라고, 남아공 때문이라고 하겠습니다.
1: 아, 남아공.
2: 남아공한테 졌으니까.
3: 그죠.
2: 그렇습니다. 네. 자, 아무튼 수정 씨는 새 앨범 8월쯤 나온다고 하는데 8월이면 여름이잖아요.
3: 9월이에요?
2: 어, 그렇군요. 타이틀곡 같은 것도 이미 쓱 네, 나왔습니까?
0: 네, 나왔어요.
2: 어, 이번에도 그러면 작사 작곡하시고?
0: 이번에는 그 유능한 그 작가님들한테 같이 맡겨서 저는 숟가락만 얹는 정도로.
2: 아, 그래요?
0: 네. 약간 이번에 그게 좀 힘들었어요. 약간 그 발성 같은 걸 좀 바꿔봤어요.
2: 발성을?
0: 네.
2: 원래 되게 음색이 허스키하면서도 네. 매력적이었는데
0: 제가 약간 그러니까 너무 허스키하니까 그걸 조금 잡아왔습니다.
2: 오,
1: 네. 기대된다.
3: 네. 맑아졌어요? 청아해졌어요?
0: 아, 근데 맑아지진 않다.
1: 너무 기대된다. 꼭 듣고 싶다.
0: 저 꼭 불러주세요.
2: 불러주세요. 9월... 근데 약간 이렇게 피하면서
0: 아니,
1: 9월만 기다려지네.
2: 9월.
1: 나에게 선물이네. 9월에 산타클로스가 미리 오네.
2: 9월에 제가 또 아시안 게임 갈 수도 있잖아요.
1: 예, 네.
2: 네, 그때 또 제란빵 조합으로.
1: 좋죠.
0: 네. 아, 너무 웃겨. 나 진짜 너무 무서워.
2: 지혜 씨는 유희관한테 적응을 할 만도 한데 질색하는 거 보니까.
3: 아, 너무 심해 이거. 네.
0: 아, 왜 이렇게 웃겨.
2: 아저씨 진정하라고 하시는데요. 공포 양파. 네. 자, 그러면 이쯤에서 유희관 씨가 두 분의 프로필과 근황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딸기라떼 걸려 있습니다. 시작해 주시죠.
1: 안 틀리는 한 문장 프로필 유희관에게 딸기라떼를.
4: 3, 2, 1.
1: 먼저 유지의 1993년생 2010년 찐고등 때 엠넷 인피니트 당신은 나의 오빠에서 인피니트 여동생으로 출연하며 러블리즈 중 가장 먼저 얼굴을 알렸고 초동한 비주얼과 귀여운 목소리를 자랑하는 러블리즈의 킬링파트 담당 미드보다 1, 2위를 당하면 좋아하는 세국돌이자 꼰대 대표 배우 활동을 하면서 웹드라마 쇼드라마 등 다양한 작품에 도전하고 있고 매년 생일을 맞아 팬미팅을 통해 팬들과 만나고 있으며 지난 4월에는 예인이와 일본으로 또 신혼여행을 다녀왔고 스트레스로 청소를 푸는 깔끔쟁이고 의외의 요리 능력자이며 언젠가부터 야구에 빠져 직관을 다니며 두산을 열심히 응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유수정 1997년생 러블리 이제 찐 러블리 담당으로 허스키한 보이스가 매력적인 음색 깡패 느신하고 큰 키를 자랑하며 빵떡 짝두 누블리로 불리는 러블리즈의 똑순이 모범생 취미는 슬라임 만지기 피겨 스케이팅 특기는 기타 연주 친언니 니니가 제작을 담당하고 있는 개인 땡튜브 누수정을 통해 일상을 가능적으로 올리고 있으며 2020년부터 꾸준한 솔로 앨범을 발매하고 있는 싱어송라이터 9월 또 하나의 솔로 앨범을 준비 중이며 최근 이사를 해서 직구에 관심이 쏠려 있는 중 러블리즈 팬이 큰 수정 작은 수정 이름을 딴 편의점 방학 수정점을 도봉구에 오픈해서 화제가 됐습니다. 합격.
2: 오늘은
3: 아니. 근데 이게 되게 애매하다.
2: 애매하게 틀린 것들이 좀 있어요.
3: 그러니까 맞는데 발음이.
1: 약간 네가 해봐.
3: 똑수이 막 약간 좀 똑수이 모버생 약간 이렇게 하는데.
1: 뭐라고?
3: 똑수이 모버생 약간.
1: 네가 해보라고.
2: M&M.
1: 네. 네.
2: 그래요.
1: 뭐야?
3: 누수정.
0: 누수정.
3: 누수되고 있어.
2: 어디 발음이 누수되고 있어요.
1: 죄송합니다.
2: 똑숭이 모버생.
0: 모버생.
2: 치아는 잘 있습니까?
3: 치아 튼튼합니다.
2: 요즘도 얼음 좀 씹어 먹고 그러나요?
3: 아니요, 요즘엔 얼음을 안 씹어 먹어요.
2: 왜요?
1: 이시려서?
3: 이시려서.
0: 그렇게 먹지 말라고 할 때는 그렇게 아작아작
2: 그러니까.
0: 씹어 먹더니만
2: 동생들이 이시려서. 그렇게 치아 건강 걱정하면서 얼음 좀 씹어 먹지 마라. 치과의 선생님들이 그 얼음 씹어 먹는 게 되게 안 좋다 그러더라고요.
1: 진짜로?
2: 예. 그렇군요. 매운 건 많이 안 드시고?
3: 매운 것도 이제 불닭도 못 먹어요.
2: 속이
3: 안 받아요.
1: 근데 무슨 먹방을 해요? 뭐 먹어요?
2: 건강한 걸 많이 먹는다.
3: 건강한 거 많이 먹어. 네.
2: 동생들이 항상 걱정했잖아요. 매운 걸 좀 그만.

0: 먹어라 지연이는.
1: 난 청양고추를 어느 가게 가도 이만큼 시켜요.
2: 근데 항상 시키는 건 시키긴 해요. 먹긴 해요.
0: 지금도?
2: 네. 청양고추 그 매운은 먹는데 캡사이신 매운은 못 먹겠더라고요.
0: 안 됩니다 진짜.
3: 그건 누구나 뭐 누구든 못 먹어요.
0: 그리고 그 엄청 그 죽는다 돈가스 있잖아요.
2: 아, 네네네네.
0: 그것도 드시나요?
2: 그거는 이제 도전을 못하죠.
0: 아이고야.
2: 와. 예전엔 먹으면 달다 이렇게 느꼈어요.
3: 아 진짜로요?
2: 네네.
3: 신림동?
1: 와,
3: 짬뽕도 엄청 매운 데 있잖아요. 신길동인가?
2: 전 다 먹었었어요.
3: 이야, 오, 대단하다.
0: 지혜씨 이제, 네. 이제 그러면 안 됩니다.
2: 한물 갔죠.
0: 한물 갔다는 건 아니고 네, 아직 한창인데 네. 더 오래 건강해야 되니까.
2: 예.
0: 자 아무튼 근데 요즘 놀랍게도 러블리즈 막내였던 예인 씨도
2: 네.
0: 베텐에서 이모라고 불립니다.
1: 왜요?
2: 하는 게 근데 좀
0: 왜, 마음이 아프면서 위기감 느끼는 거 아니에요?
1: 나도 이모?
0: 어떻게?
2: 아니 근데 오늘따라 걔가 자꾸 자기 영크크라고
1: 아 뭐야
3: 누가요?
2: 정예인 씨가
0: 아~ 예인 씨가
2: 자기가 아니 오늘따라 그걸 강조하긴 하더라고요. 나 영크크 같지 이거를
0: 그러니까 수정 씨는 혹시 뭐 이제 시간이 좀 흘렀구나 느껴질 때가 있습니까?
1: 저는 오히려 오랜만에 예인이를 만났는데
0: 예.
1: 말투가 진짜 아유 막 언니 막 이렇게 하고 되게 이모같이 얘기한다.
3: 예인 씨가 약간 구수함이 있죠.
0: 아, 예인 네. 그 말투가 아유,
1: 그랬어 내가 그랬는데 막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놀랐다.
0: 본인이 약간 그렇게 좀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구나 느끼는 건 없고.
1: 저는 뭐
0: 아직은
1: 네 아직
0: 아 역시
2: 장창하네요.
0: 수정 씨는 여전히 아티스트 그렇게 있기 때문에
1: 우리는 네? 수정 씨 누님의 우리는
0: 저희는 이제 혹시 함께 가는 거죠?
3: 어디 뭘 함께 가요? 어디 가?
0: 예? 네? 자 예인 씨는 이크크라고 요즘 부릅니다. 이모 느낌이라고.
1: 오 마이 갓. 네.
0: 자 수정 씨는 새 집을 지금 구해서
1: 네.
0: 궁전 같은 집 이사를 가서
3: 오
1: 줄여갔어요. 예.
0: 줄여갔어요?
1: 네. 아, 놀랍게도 줄여갔어요. 네,
0: 축하드리고요.
1: 감사해요.
0: 집들이 하셨습니까?
1: 아직 못했는데 그 예인이가 유일하게 왔어요. 근데 그 이유가 그냥 흘러가는 말로 언니 지금 놀러 갈게 이런 줄 알았는데 진짜로 연락 와가지고 며칠에 갈까? 이래서 아예 날짜를 아예 켈박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처음 해가지고 부랴부랴 막 치워갖고 막 파스타 해주고 막
3: 요리를 잘하시나 보다.
1: 약간 조리 정도.
0: 야
2: 대단하네.
0: 필요한 네. 거 있으시면 어떻게 휘관 씨가 좀.
3: 제가요?
0: 예.
3: 뭐 드러나 볼게요. 뭐
0: 김치 냉장고 같은 건 필요하시거나. 뭐.
1: 아 저는 언니들이랑 같이 회 먹고 싶어요.
3: 아 회는 뭐 얼마든지. 예. 다들 있죠.
0: 좋습니다.
3: 지금 집들이 선물 주면 집에 올까봐 지금. 필요한 거 없고.
0: 생색을 얼마나 낼까.
3: 회나 사줘 회나.
0: 저 생색은 평생 못 견딥니다.
3: 그거 볼 때마다 내 생각 날 것 같으니까.
0: 수정궁. 수정궁. 크리스탈 팰리스. 네.
2: 자. 아 진짜 너무 웃기다.
3: 지혜 씨 왜 이렇게 웃어요?
2: 아 너무 웃겨. 오빠가 눈을 못 마주치고 수정이 눈을 못 마주치고 말하는 게 너무 웃겨.
3: 부끄러워가지고.
2: 얼마나 부끄러우면.
3: 지혜 씨 눈은 잘 쳐다보는데.
2: 그러니까.
0: 그리고 지혜 씨가 언젠가부터 야구에 푹 빠졌습니다.
2: 그죠.
0: 두산베어스 팬이 돼서 저랑 유희관의 그 라인으로 들어오셨어요.
2: 아 근데 제가 그 두산베어스를 보다가 그 선전 그가 그러니까 CF가 나오잖아요.
0: 선전.
2: 광고.
3: 선전. 어디에 선전입니까?
0: 옛날에 지혜 씨가 선전이라 그랬어요.
3: 아,
2: 근데 네. 오빠가 그 배달 어플 그걸 하더라고요.
3: 한강에서 뭐 이렇게 해가지고
0: 땡땡요.
2: 예. 근데 그 리듬감이 너무 좋은 거예요.
0: 아하.
2: 약간 땡겨요. 약간 쭉 뭐지 쭉 땡겨요. 근데 예. 오빠 그 월드컵 하는데 자꾸 그 리듬감이 들리는 거예요. 제가 중계에서.
0: 예, 예.
2: 그래서 너무 재밌었다. 그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0: 아 그렇군요. 고맙습니다. 제가 또 그리고 이번에 월드컵에 또 하다 보니까
3: 네.
0: 광고 뭐 내레이션을 두 번 정도 해가지고 예, 좋았어요. 예.
3: 돈 많이 들어왔겠네.
0: 아직 안 들어왔어요.
3: 돈 들어오면 회 좀 사주세요.
0: 언제 들어올지 모르겠어요.
3: 수정치 되고.
0: 아, 회사 드릴까요?
1: 네.
0: 아,
1: 회사
0: 알겠습니다. 네. 네. 아무튼 야구를 지금
2: 네, 맞아요,
0: 지혜 씨가
2: 맞아요.
0: 제일 좋아하는 선수 요즘 두산에서
2: 전 양의지 선수가 제일 좋습니다.
3: 자려고 누웠는데 양의지
0: 왜?
2: 저 그래도 너무 아빠 같고 약간 좀 팀 분위기
0: 아빠 같고
2: 아빠 같아서 너무 좋고
0: 푸근한 느낌
2: 푸근하고 약간 좀 뭔가 팀 분위기를 약간 좀 그리고 멋있잖아요 그래도
0: 직관도 갑니까?
2: 아 직관에는 이번 연도는 많이 못 갔어요. 작년에는 그래도 많이 갔어요.

0: 부산이면 뭐 유희관 씨 대동하고 가면은 사실 프리패스죠. 일단 구단 주석 같은 데서 앉아서 볼 수 있거든요.
1: 아 그러고 싶습니다.
2: 저 생투브 촬영하는데 지혜 씨를 만난 적이 있어요.
1: 맞아요.
2: 같이 야구 셋이 나중에 야구 봐도 재밌을 것
0: 좋네요.
2: 같아요.
0: 좋네요.
2: 다 두산 팬이니까.
0: 저도 두산 팬이니까.
1: 저는 아 밝혔군요. 방송에서.
0: 저요? 야구는 뭐 82년부터 두산. 전 오비베어스 팬이요. 어린이 팬으로. 예. 수정 씨는 같이 야구 안 보셨어요?
3: 왜요? 저 빼고 얘기하세요.
2: 야구 좋아하세요?
3: 저는
1: 두산 시구를 했었었어요.
3: 불러주는 시구 아, 불러주는 팀 내 팀. 근데 베어스가 두 번이나 불러주셨어요.
2: 아, 나 몰랐지?
3: 그래, 아 옛날에 갔어요. 그 한 3년 전이랑 아~ 그리고 완전 옛날.
1: 진짜 7년 전?
3: 7년 8년 진짜 옛날.
0: 사실 시구는 유희관이 지도 담당인데.
2: 제가 맞죠.
0: 네, 근데 수정 씨가 왔을 때 하필은 유희관이 지도를 안 했나 보네요.
2: 3년 전이면 제가 은퇴했을 때여가지고.
0: 아~ 7년 전. 7년
1: 전. 8년 전이면 그래도 있지 않았을까?
2: 7, 8년 전엔 있었지.
3: 그때 맞아. 그때
1: 누가 해준지 기억나시나요?
3: 아 그건 기억 안 나.
0: 거기서 선수가 이제 교정을 좀 해주잖아요.
2: 해주죠.
0: 아~
2: 마운드에서
0: 이렇게 던지고 막 이런 거를 어떻게
3: 제가
0: 해라.
3: 제가 하필이면 그때 옛날에는 그 시타로 가고 아. 지수 언니가 시구로 와가지고 누구한테 배우지 않고 그냥 휘두르시면 돼요. 이래서 전 앞에서 이렇게 그냥 한 박자 늦게 휘둘러라.
0: 그러면 사실 여기는 지금 두산이네요 다.
3: 그렇죠.
0: 두산 베어스 아닙니까? 그럼 유희관이 이제 쓱 한번 그 중앙 테이블석 같은 거 빼가지고
2: 아 원하시면
0: 예. 예, 저희가 뭐 회 들고 가면 되잖아요.
2: 회를 야 그래요?
0: 회 먹을 수 있잖아요.
2: 굳이 야구장 가서 회를 먹어야 돼?
0: 맛있을 것 같은데.
1: 거기 요즘 회도 팔아요.
2: 진짜? 아 그래요?
0: 네. 아 잠실에서?
1: 네네. 잠실에 회 팔아요.
0: 유희관도 모르는 사실이네.
2: 대박. 저도 야구장 안 간 지 꽤 돼가지고.
0: 지혜는 왜 삼성에서 시도했냐고? 시구는?
1: 아 근데 전설의 시구.
2: 그 회식 때 제가 가르쳐드렸잖아요 살짝.
0: 그렇죠. 저희가 배턴 회식하면서 폼을 교정해드렸는데도
1: 아 근데 제가 그때 삼성 시구할 때는 야구를 그렇게 관심 있게 보지 않았을 때였는데 그래도 감사하게 삼성에서 시구를 불러주셔서 전 삼성도 응원합니다.
0: 그때까지만 해도 그랬는데 그 이후에 확 야구를 좋아하게 됐군요.
1: 맞아요.
3: 이야. 아 근데 저 슬픈 소식 있어요.
0: 뭐요?
3: 또모걸스 이제 못 봐요 저.
0: 왜요? 왜?
3: 그 제가 보던
0: OTT에서 내려갔어요.
3: 네, 내려갔어요.
1: 진짜.
3: 한국 OTT에서 다 내려갔어요. 그냥 한국 OTT 유일하게 이제 땡플릭스에 있었는데 내려갔어요.
0: 우리나라에서 쌍 저작권이 빠졌나 보네.
3: 네, 그래서 이제
0: 보는 사람이 수정 씨밖에 없었나 봐요. 이거 왜 이렇게 조회수가 1년에 서너 개씩 나오지? 이걸 누가 보니? 빠졌다는 건 사람들이 잘 안 본다는 거잖아요.
3: 맞아요, 저밖에. 아 여러분이 봐주셨어야 됐는데 아 없어졌어요 진짜 아,
1: 여기 나와서 슬퍼. 그렇게 많이 받는 말이 많이 말했는데 아무도 안 받나 봐요.
3: 왜 안 보셨어요? 네.
0: 아 저는 궁금해가지고 한번 틀어봤는데 약간 저랑은 결이 안 맞는 것 같아가지고
3: 아 이게
0: 바로 덮었거든요.
3: 시즌이 1만 지나면 진짜 재밌는데 아
0: 그래요?
3: 네.
2: 어제 근데 보고 싶어도 못 보잖아요.
0: 근데 중간부터 볼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3: 그렇게 나네요.
0: 1을 틀어봤는데 그렇게 재밌다던데 예 근데 약간 취향이 안 맞아가지고. 알겠습니다. 언제가 다시 금방 들어오지 않을까요?
3: 제발.
0: 네, 보통 그런 큰 대형 시리즈잖아요.
3: 네.
0: 잠깐
3: 네,
0: 빠졌다가 들어오더라고요.
2: 아, 이제 대형 시리즈는 쉽게 안 빠지지 않나요?
0: 끝모어 걸스.
3: 아니야.
1: 마음 아프다. 예. 네. 다른 거 하나 찾아봐. 그러니까요.
0: 김부장 보세요, 김부장.
3: 아우 너무 재밌다.
1: 너무 재밌다.
0: SBS 맞아. 김부장 하셨습니까? 저는 아직 못 보긴 했는데.
1: 진짜 네. 재밌어요.
2: 진짜 김무열 씨 나오는 거.
0: 아니,
1: 아,
0: 그
1: 참교육이고
0: 뭔가 둘이 결이 비슷한 것 같겠네요.
1: 비슷하긴 해. 그 요즘, 참교육하는 것도
0: 그쵸.
1: 비슷하고.
0: 요즘 현대인들이 뭔가 참교육을 원하거든요.
2: 소시 접시 넣는 거.
0: 네. 막살내고 막 이런 거. 약간 테이큰부터 시작된 계열이 이어지는 것 같아요.
3: 맞아, 테이큰 계열. 예.
0: 그렇고요. 자 그러면 슬슬 마피아 게임 가봐야 되는데 지혜 씨는 마피아 게임 레전드 출신이잖아요.
1: 아, 그죠. 예.
0: 오렌지라는 단어를 네. 아유 이런 게 얼마나 오렌지 해가지고 소화해서 레전드로 남아있습니다.
2: 잘했네. 네.
1: 저 여기 나온 마피아 다 이겼었어요.
2: 아 그래요?
0: 그렇습니다.
2: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이제. 네.
1: 근데 저는 마피아를 그때 저희 배텐 그 휴가 갔을 때 뭐라고 하죠? 그 놀러 갔을 때 네네. 마지막으로 MT? 하고 MT 마지막으로 해본 적이 없어요.
0: 그래요?
1: 마피아를.
0: 오래됐네요. 그 언제 적이에요 그거?
2: 그러니까. 그땐 저 들어오지도 않을 때예요.
1: 그렇죠.
0: 자 그러면 2부에 돌아와서 마피아 게임 해보겠습니다.

0: 두피부터 복부까지 스트레스 리셋. 자비니 스파, 국민 스파, 자비니 모두의 스파. 두피 탈모 복부 관리 자비니 스파, 부담 없는 헤드 스파. 싹 관리했더니 자비니. 혈색이 싹 도네. 스파, 자비니
1: 스파.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2: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1: 디자인도 예쁜데?
2: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3: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2: 필립스 멀티탭.

0: 농산물 자조금 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친환경
1: 농산물. 전국의 사장님들을 위한 세 글자 스피드 퀴즈. 1위 라디오 채널은
2: SBS.
1: 1등 인터넷 라디오는
2: 고릴라.
1: 부담 없는 비용으로 고릴라에 광고하면 무허가 쑥
2: 매출.
1: 광고기 가성비 갑.
0: 지금 바로 고릴라 광고를 검색해보세요. 고릴라
3: SBS 생활정보.
4: 칠레 아타카마 사막에서 밤하늘을 찍으면 어떨까요? 별들 사이로 마치 손톱으로 긁은 듯한 여러 개의 직선이 찍힌다고 하죠. 놀랍게도 인공위성이 지나간 흔적이라는데요. 인공위성이 많아질수록 별과 우주를 관측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인공위성이 태양빛을 반사해 밤하늘을 밝게 만들고 천체 사진에도 긴 선을 남겨 별과 은하를 관측하기 어렵게 한다는 건데요. 현재 지구 궤도를 도는 인공위성은 약 14,000기, 발사 예정인 건 170만 기가 넘는다니까요. 기술이 발전할수록 별이 빛나는 밤하늘도 함께 지킬 수 있다면 좋겠죠. 환경을 생각하는 SBS 고릴라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김시윤입니다.
5: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6: 매쉬. 행복이나 사랑 위해 일을 하고 돈 벌지만 시험 치듯 결론 나는 인생살이 아니잖아. 우린 절대 주파 수 절대로 헷갈리지 말자. 파워 FM 배송제의 텐 중에서 베스트입니다. 여자들이 오히려 더 알고 싶은 남

0: 여러분께서는 지금 배성재 텐 일요일 코너 판까지 마피 함께하고 있고요. 오랜만에 배텐에 놀러온 찐 패밀리 사랑스러운 깜깜함을 자랑하는 꼰지의 유지혜 씨, 싱송라 모먼트를 뽐내는 러블리한 음색 요정 유수정 씨, 그리고 러블리즈한테 커피차도 쏘고 밥도 쏘는 든든한 지원군 유희관 씨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유회관이에요. 회관. 회를 너무 많이 사가지고.
1: 오, 네. 오, 괜찮네. 네.
2: 우와,
0: 자, 4인 마피아 게임 어떻게 진행되는지 예인 씨가 설명해 드립니다.
3: 4명이 제비뽑기로 신분을 선정. 3명은 시민, 1명은 마피아로 시민이 마피아를 찾아내는 게임입니다. 제비뽑기로 고른 시민의 종이에는 시민, 마피아의 종이에는 마피아라고 쓰여 있고요. 네 사람 종이에는 토크 주제도 함께 쓰여 있습니다. 단, 마피아의 종이에만 지시어가 하나 더 쓰여 있으니까 마피아는 게임이 끝나기 전까지 지시어를 꼭 한번 언급하셔야 합니다. 마피아가 살아남게 되면 마피아 승, 시민 3명이 마피아를 찾아내면 시민 승, 승리한 사람들에게 각각 50,000원의 백화점 상품권을 드립니다.
0: 자, 1차 지목 때 시민이 마피아를 잡아내면 백화점 상품권 드리고요. 2차 지목 때 잡아내면 치킨을 드립니다. 1차 백상, 2차 치킨. 못 잡으면 마피아가 상품권을 가져갑니다. 게임을 시작합니다. 대본 안 봐도 돼요. 오랜만에 올 때 대본을 엄청 열심히 보네.

0: 그러니까 네.
1: 본인 할 때도 대본 많이 안 보지 않았어요? 안
0: 열어보지 않았어요.
2: 그러니까 갑자기 와가지고 대본을
0: 나 엄청... 남는 거 뽑을래.
2: 왜요?
0: 나 그게 좋아요.
2: 그래요? 자 손으로 잘 가리시고 토크 주제는 여기에 돈 쓰기 너무 아깝다. 여기다 돈을 써? 막 이러면서 여기에 돈 쓰기 너무 아깝다. 이거고요. 마피아는 단어 하나가 더 쓰여 있으니까 그 단어를 1차 제목 전까지 하시면 됩니다. 채팅창에 베텐에 문자 보내는 50원이 제일 아깝다고 하신 분이 있어요.
0: 예. 왜?
3: 진짜 웃겨.
2: 여기다 보내는 유료 문자.
1: 아, 예. 그건 여기서 볼 수 없는 거죠.
2: 예? 그건 여기 안 나오죠.
0: 그러면 그 돈은 누가 가져요? 오빠가 가져요?
2: 제가 왜 가져요? 그거를 제가 뭐 그걸 무슨 돈인 줄 아세요? 어? 슈퍼챗 아니에요 그거.
0: 누가 가져?
2: 방송국이 다 가져가죠. 예. 여기 채팅창 분들은 이제 무료 청취자분들.
1: 무료.
0: 그래. 예. 채팅창으로 치세요. 50원.
2: 그렇죠. 채팅창에 오시면 됩니다.
0: 땅 파서 예. 안 나옵니다 요즘.
2: 참 오랜만에 꼰대스러운. 단어들. 예.
0: 아니 진짜요 요즘.
2: 그래 그래요.
0: 돈 주기가 얼마나 힘든 세상인데.
2: 돈을 왜 주세요? 옛날에 돈 주우러 다녔어요? 자 유희관 씨부터 한번 시범.
1: 이런 뭐였죠 주제가?
0: 이런 거.
1: 여기에 돈 쓸 때 아깝다. 근데 갑자기 하나 딱 생각난 거 있어요.
2: 뭐요?
1: 진짜 여러분들도 이해하실 것 같은데 우산.
2: 우산. 아~
1: 진짜 집에 우산이 너무 많아. 아~ 근데 날씨가 좋았는데 갑자기 비가 내려. 아. 우산 어쩔 수 사야 되잖아.
0: 아, 그치 그치 그치.
1: 이때 진짜 돈 쓰기 아까운 것 같아요. 아. 우산 많은데 집에.
2: 그렇죠.
1: 네, 갑자기 비가 와서 우산을 사야 될 때. 이럴 때는 아 이거 진짜 너무 아깝다 사기. 근데 비를 맞기도 뭐하니까.
0: 그리고 꼭 사면 비가 많이 안 와요.
3: 아 맞아.
1: 그래서 그럴 때 진짜 아 이거 아깝다 이런 생각 들은 것 같아요. 다른 거 돈 쓸 때는 아깝다 생각 안 해봤는데.
0: 맞아 맞아.
1: 그거 할 때 좀 아깝다는 얘기 좀 생각을 해본 것 같아요.
2: 담배 피는 분들은 라이터 사는 게 그렇게 아깝다 그러더라고요.
1: 아 그래. 네.
2: 저는 담배를 안 피워서 모르지만
0: 라이터?
2: 라이터를 사는 게 그렇게 힘들대요. 저는 담배를 안 핍니다.
1: 그래서 약간 우산 살 때.
2: 옛날에는 우산이 그 비닐우산 싸게 팔았거든요.
1: 그 하얀 색깔
2: 일회용 우산.
1: 투명
2: 저 때 때는 파란 것도 있었어요.
1: 네. 그 나무로 된 거 아니에요? 네. 손잡이가 언제쯤 그거예요?
2: 영화 친구 보면 나오는 그런 거 있었는데 그런 싼 우산을 사면 그래도 마음이 좀 덜 아까웠거든요. 요즘은 편의점 가면은 비싸요. 막 만 원 막 넘고 막 이러니까
1: 우산 비싸죠.
2: 네, 그거 사는 게 진짜 아깝습니다.
0: 저는 보조 배터리.
2: 보조 배터리.
1: 아, 뭐 바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0: 아니야 진짜 아니고요. 보조 배터리 사는 게 너무 아깝더라고요. 약간 너무 비싸잖아요.
2: 비싸죠.
0: 그것도. 비싸고 또 싼 거 사기엔 또 너무 아깝고 해가지고 편의점에서 꼭 사는데 그게 너무 아까운 것 같아요.
2: 보조 배터리는 뭐 물론 한번 쓰고 버리는 건 아니지만 집에 이제 괜히 쌓이거든요.
0: 맞아요.
2: 배터리가? 잘 안 쓰는데. 보통 집에 가면 당연히 선 꽂아서거나 올려놔서 그냥 충전하거나 그러는데 이걸 잘 안 들고 다니는데 사게 되는 거.
0: 일회용품도 아니고.
2: 예.
1: 배터리.
2: 배터리. 예. 공감이 되네요. 유희관 씨는 우산 끝이에요?
1: 우산 말고는 뭐 이거 샀을 때 아깝다고 생각하는 건 없던
2: 회에 것 같아요. 회에 아까운 적 없습니까?
1: 아니 뭐 먹고 싶다는 데 사주죠.
2: 동생들한테 회 사는 건 전혀 아깝지 않다.
1: 네.
0: 저희한테 사는 건 살짝 아까워 보이긴 했었어요.
1: 누가.
2: 아 영양가 없는 애한테 내가 회를 뭐하러 사지?
0: 수정이가 먹는 거면 또 안 아까울 수도 있는데.
1: 아 그때는 이제 더 좋은 횟집으로 가야죠.
2: 오마카세.
0: 네.
2: 껴도 됩니까?
1: 예?
2: 껴도 됩니까?
1: 길기 빠빠. 집에서 밥 해놓고 기다리고 있는데 어디 와요?
2: 그럼요. 네. 그러면
1: 수정 씨?
3: 수정이 제가 이거 주제를 열자마자 생각난 주제가 있는데 지금 이거 얘기하면은 마피아로 몰릴 것 같아서
2: 왜요?
3: 공감이 안 돼서 그래서 공감 갈 만한 걸 생각해봤어요.
2: 공감해드릴게요.
3: 진짜요? 네. 아 일단 그러면은 공감 안 될 것 같은 버전. 저는 인테리어 소품.
2: 인테리어 소품.
3: 제가 사실 인테리어에 빠진 지 얼마 안 됐어요. 예. 저는 원래 옷, 음식 여기에 이제 그
1: 그건 이사 가서 이제 관심 생기셨나 보다.
3: 네, 이사 가서 관심 생긴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그 제가 원래 쓰던 커튼을 그대로 가져왔는데 예. 그 커튼이 뭔가 집 분위기를 너무 해치는 거예요. 흰색 암막 커튼인데 그 뭐라고 하죠? 나비 주름 있는 커튼 있잖아요. 근데 민자형을 사고 싶은 거예요.
0: 근데 너무 많은 단어를 말하니까.
3: 아 그러니까 아니 안 돼.
2: 괜찮아요.
3: 저 시민이.
2: 디테일하면 오히려 신빙성이.

0: 있어요.
1: 네. 네네. 그랬는데 어. 그 나비 주름이 갑자기 너무 꼴보기 싫어가지고 살려고 했는데 10만 원인 거예요. 그래서 아
2: 너무 비싸다.
1: 안 되겠는데 이러고 안 샀는데 옷이나 음식에는 막 5만 원, 10만 원씩 쓰더라.
2: 그래서 뭐가 인테리어 소품이 아깝다.
1: 인테리어 소품이 아까웠다.
0: 소품. 뭐 그 집을 어떤 테마로 좀 꾸며놓으셨어요?
1: 약간 유럽 빈티지 스타일로 꾸미고 싶었는데 100%로 못 꾸몄어요. 그냥 조그만 의자 하나 사고 의자. 조명 같은 걸로 좀 분위기를 내고 그렇습니다.
3: 인테리어는 조명이 반이에요. 맞아요. 조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요.
1: 한 개 더는 휴대폰 요금.
0: 휴대폰 요금.
1: 왜냐면은 그 요금 무제한을 쓰거든요. 데이터 무제한. 네네. 근데 다 못 써요. 어차피
0: 엄청
1: 한 달에
0: 남죠.
1: 엄청 남아요. 네. 그래서 그거를 다운그레이드 하려고 했는데 그 다운그레이드 하는 가격이 더 비싸더라고요.
0: 다운그레이드 하는데도 가격이 들어요?
1: 그 이게 무제한이랑 뭐랑 묶어서 이렇게 할인이 되는 거예요.
0: 아, 맞아. 이게 통신사들이 이게 상술이 장난 아니니까. 에이.
1: 그래서 못 내렸다.
3: 그게 요금제가 비싸지만 혜택이 더 많을 걸요?
1: 맞아. 혜택이 더 많고.
3: 여기서 잠깐 마피아는 바로 저 유희관이고요. 지시현은 벌레입니다. 여러분들께만 살짝 알려드릴 테니까 마피아 유희관의 활약을 기대해 주세요. 몰라요 지혜씨?
2: 좀 몰라요.
0: 지혜씨 알뜰폰.
2: 저 알뜰폰.
3: 지혜씨는 와이파이만 그렇게 찾아다니던 벌레 찾듯이 와이파이.
2: 맞아 맞아. 어? 맞아요 맞아요.
0: 지혜씨 알뜰하거든요.
2: 저 여기 SBS 와이파이 안 터졌으면 안 왔어요.
0: 효도폰이나 알뜰폰 쪽으로 가는 게 지혜씨고.
2: 너무 좋죠.
0: 휴대폰 요금제가 진짜 왜 이렇게 매달 막 몇만 원씩 내야 되는지. 요즘
3: 기계값도 들어가 있는 거 아니에요?
1: 기계
0: 할부.
1: 네. 그런가? 아니요.
3: 그래서 비쌀
0: 아니에요.
3: 수도 있죠.
0: 그럴 수도 있는데 네. 아 그걸 해야 이 요금을 해야만 네. 할인해주는 그런 거.
1: 아 그런 걸 수도 있겠다.
2: 저는 뭔가 성재 오빠 같아요.
3: 그냥. 아직 얘기도 안 했는데
0: 아직 얘기도 안 했는데 나 하지도 않았어.
3: 이미 얘기는 안 했어.
1: 이미
3: 어?
1: 풀었어.
0: 나는 돈 뭐가 아까운지 얘기도 안 했는데
3: 뭘
2: 아직 안 네. 우산 얘기하셨잖아요.
0: 어, 우산 내가 얘기했지. 완전 표적 이거 함정 수사 표적 수사 아니에요?
3: 대박. 여전하네요 지혜 씨.
0: 지혜는 보조 배터리로 끝이에요?
2: 네네.
0: 아까운 거 없어요 그거 말고는?
2: 난 저는 아까운 구매를 하지 않습니다.
0: 꼰대여가지고 엄청 그 돈 아까워하고 그럴 것 같은데.
2: 저는 약간 그런 거 음식 사서 남길 때가 제일 아까운 것 같아요. 배달 음식 같은 거.
0: 배달 음식. 아 그렇죠. 배달 음식 하면 1인분 시키기가 쉽지 않아.
3: 그러니까 채소 주문을 채워야 되니까.
2: 그죠. 그런 게 제일 아깝고 다른 거는.
0: 저는 그 이어폰.
3: 이어폰.
0: 이어폰 한쪽만 없어지는 거. 블루투스 이어폰이. 아.
1: 우와, 저 한 예.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0: 제가 이번에도 그랬는데 그치? 그 비행기에서 비행기에서 이제 노이즈 캔슬링 용으로 항상 귀에 꽂아 놓고 있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이렇게 그 베개 같은 거에 이렇게 툭 치면 하나가 쏙 떨어져 가지고 좌석으로 사라져요.
3: 굴러가잖아요.
0: 예. 네. 뭔지 알아. 그래가지고 한번 그때 잃어버려가지고 그때 제가 막 뒤지고 있으니까 승무원이랑 막 다 오셔가지고 막 의자를 거의 뜯어내다시피 해가지고
3: 아 민폐였네.
0: 그렇죠.
2: 그러니까
0: 아, 저는 괜찮다고 했는데 네. 아 자기가 이거 찾을 수 있다고 막 하더니 못 찾으셨어요. 그래가지고
3: 아예 못 찾았어요.
0: 못 찾았어요. 근데 이번에도 귀국을 하는데 그 이번에 경유를 해서 일본 쪽 항공사 거를 타고 들어오는 길에 그걸 또 한번 톡 떨어뜨린 거예요. 근데 안 보여.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이거는 의자를 뜯어내는 법을 대충 알기 때문에 쓱 이렇게 해가지고 막 찾고 있으니까 또 승무원이 오셔가지고
3: 의자를 뜯었어요?
0: 미친 듯이 그거를 찾아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괜찮다 그랬어요. 진짜 괜찮다. 그랬는데
3: 물어보고 의자를 뜯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0: 아니 의자 여기 그 열리는 부분만 있어요. 그랬는데 막 찾더니 찾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너무 고맙다고 막 했는데 그거 없어졌을 때 그 불편함이 한쪽 없어진 거. 예.
3: 진상, 그런 공감 진상이네요. 많으실 거예요.
2: 진상 진상.
3: 어?
2: 진상.
0: 그렇습니다.
3: 진상. 배진상.
0: 블랙리스트라고. 예. 국가적 망신이라고 하신 분 있는데.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어허. 자, 이 정도.
2: 저는 그래도 성재 오빠.
0: 뭘 아예 마음을 먹고 왔네.
3: 성정? 뭐? 아까 친구 약간 좀 눈에 왔고.
2: 아,
3: 라이터는 아닌 것 같고. 친구. 이 영화 우산 친구. 내가 우산 얘기할 때 그 우산이 친구에서 나왔다 해가지고.
2: 근데 진짜 친구에서 나와요?
0: 친구에서 나오죠. 않나요? 맨 마지막 장면에 마이 모 다이가 그 장면 할 때 우산에서 쓱 칼을 뽑잖습니까?
2: 아니면 오히려 영화 아닐까요?
3: 어?
2: 영화요?
0: 왜 나로 몰아가는 거야?
3: 뭘 영화를 얘기해요?
0: 그냥 죽이러 왔네.

0: 아, 왜냐면 저는 항상 오빠가 이렇게 적극적인 걸 본 적이 없거든요.
1: 그래가지고 반망하는 스타일이긴 하지.
0: 뭔가
2: 수성 씨는 제가 아닌 것 같은데 지금 양쪽에서 그러니까 좀 그렇죠.
3: 아니요?
2: 저 사람 아 그래요?
3: 네.
2: 저 맞아요?
3: 네, 그런 것 같아요. 말을 너무 잘하셔서. 그러니까 말을 너무 잘하셔서 모르겠어서 같아.
0: 네. 일단 수정이는 진짜 아닌 것 같아요.
3: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다. 진짜 아니.
1: 아니 근데 단어를 제일 많이 말하시긴 했어.
3: 그래서 근데 이게 말하려면 어쩔 수 없었어요. 이 토크 주제에 너무 그 말하고 싶었어요. 이 얘기를. 그렇지만 남비 주름일 일 없잖아요.
1: 나비 주름.
2: 조명,
1: 지혜가 배터리
2: 의자 뭐 이런 것만 나왔었고
3: 지혜 언니는 진짜 보조 배터리 말고 많이 얘기한 게 없어서
2: 일관이네 그럼
1: 나는 커튼 얘기했고
3: 선배
1: 네?
0: 선배는 얘기. 먼저 얘기하셨어
3: 아 먼저 물어보고
1: 저는 시민이고
0: 아 희관 오빠인가?
3: 아, 너무 잘하셔서 모르겠어
0: 누구세요? 나 진짜 모르겠어
3: 이런 언니면 나 진짜 언니
0: 아니야 나 진짜 아니야 나 진짜.
2: 지혜가 레전드였던 걸 잊으면 안 돼요.
1: 아, 지혜가 많이
0: 뭐랑 좀, 안 해.
1: 아니 지혜 씨가 많이 똑똑해진 것 같아요 안 본 사이에.
0: 아니요 저 여전히 멍청해요. 여전히 좀 바보예요 바보. 어허.
2: 저는 유희관의 느낌이 좀 온데 근데 아, 단어를 잘 모르겠어요.
1: 항상 저라고 하죠 형은.
0: 네. 진짜. 난 희관 오빠.
1: 나는 진짜 아니고.
0: 희관 오빠는 아닌 것 같고 뭔가.
3: 그러니까 시작 전에 두 분 다 잘하신다고 했잖아요.
0: 그러니까
3: 진짜 아닌 것 같아서 진짜 같아요. 누구지?
1: 근데 보세요. 이렇게 단어를 많이 얘기했어도 맞을 수도 있어.
0: 아 진짜요? 그 단어를 딱 한 번밖에 얘기를 못한 거였죠?
1: 근데 원래 마피아 되면 단어를 많이 얘기하긴 해.
2: 단어를 많이 얘기하는 거는 이제 수정 씨가 제일 많이 얘기했고.
3: 아 그렇지만 저는 제 얘기했을 때.
2: 굳이 에피소드를 두 개나 얘기했죠. 뭐요?
1: 뭐야?
3: 마피아.
2: 약간 입을 찢어놓고 싶어하는 것 같은.
1: 네 이놈. 약간.
0: 어머. 너 되게 영크크다.
3: 유.
1: 어 애매하긴 하네 오늘.
0: 진짜 원래 이래요?
2: 뭐가요?
0: 이렇게 원래.
1: 원래 티가 확 나거나 진짜 애매하거나.
0: 아 진짜. 와. 와 진짜 모르겠다.
3: 그럼 궁금한 게 그거 한번 물어봐도 돼요? 보통 배디제이님이 마피아였을 때 어떤지만 티 안 나요?
1: 아니 포커페이스를 잘해요 되게
3: 아
1: 네.
3: 근데 뭐 그런
2: 눈이
3: 거
2: 눈이 작으니까 표정이 잘 안 보이고
3: 말이 좀 없어진다거나 말이 많아진다거나
1: 이런 아 그러진 않아 한결같아 한결 근데 그 느낌으로 약간 찾아내는 거
2: 저는 항상 그겁니다 저는 마피아 게임 플레이어이기도 하지만 진행자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말을 많이 안 하면 제가 많이 해서 채우고
1: 질문을
2: 사람들이
1: 하고.
2: 많이를 많이 하면 저는 조용히 있습니다.
3: 그러면 반대로 희관
2: 유희관이요?
3: 네.
2: 유희관은 항상 좀 음흉하고 네. 아. 항상 뭔가 좀 뭐가 있어요.
3: 마피아든 있어요? 네. 아니든요?
2: 아. 마피아든 아니든 뭐가 있어서 항상 그래서 저한테 의심을 받습니다.
3: 아하.
2: 네.
3: 아 어렵다.
0: 아하. 연기를 되게 잘한다고 하네요.
1: 누가
0: 채팅창에서.
1: 아니 뭐 연기 잘해.
2: 이건 연기 잘해요. 투수 출신이잖아요.
1: 배우인데 여기 뭐.
2: 투수는 표정 포커페이스를 잘하잖아요.
1: 아니 저 화 많이 냈어요 마운드에서. 포커페이스 못한 걸로 유명해요 저. 네 화.
0: 희희
2: 씨 뒷골 땡겨요? 왜 이렇게 뒷목을 잡고 있어요?
0: 아 모르겠어 가지고 열받았어.
1: 우리 어머니 뒷목은 아니지.
2: 아니
1: 지금.
2: 우리 어머니가 하는 자세를 계속 이러고 있어가지고.
0: 뒷목.
2: 뒷목?
3: 뒷목은 언니가 잡았잖아.
2: 본인이 잡았는데 어떻게 알아. 뒷목을 치기.
0: 뒷목을 치기.
2: 채팅창에 그 마피아와 지시어를 정확히 맞춘 분이 계시대요.
0: 아 대박이다.
2: 그래서 그러면 노출은 된 거야 지금.
0: 그러면 완전 정확 완전 티가 안 나게 그냥 누가 있네 여기. 범인이 있네.
2: 그러니까 누구지?
0: 범인이네.
3: 베디의 라이터.
2: 라이터요?
1: 비행기를 얘기했어 아니야. 누가? 아, 라이터, 비행기? 라이터가 맞네.
3: 비행기도 얘기하셨어요.
2: 아 비행기는 제가 아, 그래. 실제로 겪은 일이니까.
0: 완전 단어는 모르겠는데 완전.
2: 단어가 이렇게 많이 나오면 그 사람은 정직한 사람입니다.
1: 단어는 여기가 더 얘기 많이 하는데 뭐.
2: 정직해 보여요.
1: 아니 수정 씨 아니면 나갔다면서 보여요.
0: 저는 약간 담배 같긴 하거든요.
1: 담배는 단어로 안 나올
2: 누가
1: 단어로 안 나올 것 같아.
0: 아 그런가?
1: 약간 좀 담배는 좀
2: 담배는 또 지상파 그 때문에 일부러라도 얘기 안 했을 것 같고. 아, 1차 지목 가볼까요?
0: 네네.
1: 1차 지목.
2: 네.
1: 와, 헷갈리다.
0: 이 1차 지목 할 때 그것도 말해야 돼요?
1: 아니야 이름만 아니, 하면 꼽으면 돼.
2: 너무 베텔을 지운 거 아니에요? 아,
1: 베텔을 지운 게 아니라 마피아 게임을 안 봤대잖아.
0: 할게요.
2: 자.
0: 네.
2: 하나, 둘, 셋. 유수정.
1: 베디.
2: 아, 수정 씨인데.
3: 아, 아. 저 아니에요. 저 진짜 아니에요.
0: 아까 그렇게 정직해 보인다면서요.
2: 수정 씨인 것 같습니다.
1: 되게 좋아하는데.
2: 제가 아니, 살펴받았습니다. 왜 이렇게 좋아하죠?
3: 아직 약간. 모르니까.
2: 방금 아니, 왜 춤을 췄죠?
1: 수정 씨 이게 한번 맞추면 끝나는 건 줄 알았나?
3: 아니 아니요. 한번 맞춰서 끝나니까 그러니까 시민이 이기면 끝나는 거. 아니야 진짜 아니야.
2: 잠깐.
3: 내 말 믿어줘.
2: 춤을 너무 빨리 췄어.
3: 아니에요 진짜.
1: 한번 맞추면 끝인 줄 알았나?
2: 춤은 실수다.
0: 너 연기 잘한다.
1: 아니 혹시 모르잖아. 배드일 수도 있잖아.
2: 갑자기
3: 그러니까
2: 제가
3: 여기가 마피아면은 끝이잖아. 게임.
2: 제가 마피아일 수도 있지만 춤은 아. 수상하네요.
3: 에?
2: 춤은 수상해.
3: 너 춤을 어떻게
1: 했어? 말 더듬거려 지금.
0: 춤만큼 어떻게 쳤어?
3: 진짜 아니야.
2: 왜 춤을 췄을까?
1: 나 지금 너무
3: 아니야.
1: 놀랐어. 세레모니?
3: No, no, no. 진짜 아니에요. 진짜. 저는 거짓말 안
2: 지금 같지나요. 감정이 잘못해서 새 나왔어요.
3: 아니에요. 저 원래 리액션이 좋잖아요.
2: 어떻게 제 투표 가요?
3: 안 돼요. 절대. 아니 진짜 안 돼. 안 돼요. 제 투표 어딨어?
0: 아, no.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저는 자. 수영이를 믿겠습니다. 아마.
3: 진짜.
2: 그래요?
0: 네.
2: 그럼 저의 정체를 밝히겠습니다.
0: 네. 이렇게 빨리 끝나도 돼요? 근데?
1: 아니 토크하면 되지 뭐. 어차피, 시간이 근데 빨리 끝난 거 맞아?
2: 어차피 이제 시간은 진짜? 괜찮고 제가 아니면 이제 수정 씨 고문 타임으로 10분 정도 끌면 돼요. 저는
0: 뭐야 뭐야
3: 무조건 마피아.
0: 마피아지.
1: 맞아?
2: 시민입니다.
1: 어?
0: 왜 이렇게 마피아 같아요 오빠?
2: 왜 마피아야
3: 너무
2: 내가?
3: 마피아 같아요. 막 다리 떨고 계시고 막 그래서.
1: 층층계 여기가
3: 아니야 전 진짜로 마피아인 줄 알고
2: 이제 뉴스정 고문에 한번 들어가 볼까요?
3: 안 돼! 나 진짜 아닌데 큰일 났네.
0: 아 수상인가?
3: 나 진짜 아니야.
1: 단어가 많이 나와서 우리가 모를
3: 아,
1: 수도 있어.
3: 진짜
0: 단어 한 번씩만 더 말해주시면 안 돼요? 두 분 중에 한 분?
1: 뭘 말하는지 기억 안 나지 그냥 안 우리 나. 얘기를 한 거니까.
3: 맞아.
1: 승계수가 없으신 분이네.
2: 가려우세요 뭐지? 많이?
3: 네?
2: 많이 가려우세요?
3: 아 저 처음부터 지금까지 긁고 있었는데 왜 지금 찢는 거예요?
1: 말을 너무 더 가지 막 갑자기 더듬거리시는
3: 거예요. 저 주먹 공포증 있어요.
2: 여기서 여기서 명언이 또 나오죠. 수정이도 결국 러블리즈였다.
3: 아, 아니야. 나 아니야 진짜로.
2: 나 러블리즈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면 범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0: 근데 저는 약간 희간 오빠 같고.
1: 아 난 진짜.
3: 난 진짜 아니야.
0: 두 분 얼른 나를 설득해봐요.
3: 나는 네. 거짓말하면 티 나잖아 언니.
1: 지금 티가 완전 나는데 뭘?
0: 살짝 나는 거.
3: 아니 지금 그냥 저로 뭐라고 주목하니까 고장 난 거고 마피아라서 그런 건 아니야.
2: 그래요?
3: 언니 날 알잖아.
1: 에이 이거는
3: 나 마피아 게임 얼마나 많이 같이해봤어.
0: 그치 그치.
1: 저는 확실히 시민이고 네네. 확실히 수정 씨가 약간 뭐 춤을 추고 갑자기 종이 숨기고
3: 아니 아니 저 말고 행동이... 오빠가 아니라는 걸 증명해 주세요.
1: 저?
3: 네.
1: 나도 시민인데 뭐 아닌지 아니라는 거 뭐 어떻게 증명해?
3: 뭐지? 내가 당황한
1: 내가 아니니까 말고. 그럴 것 같은 사람을 말하는 거지.
2: 그래. 자, 그러면 2차 지목 소신 투표로.
3: 그래. 소신 투표로 가자.
2: 자, 아. 수정 씨의 저 억울함이 과연 진짜인지 아닌지. 하나.
3: 난 진짜 아니야.
2: 둘. 셋.
1: 수정.
3: 아, 어떡해. 마피아 진짜 그 자,
0: 수정이.
3: 예.
0: 아,
3: 뭐야.
1: 아, 이렇게 아닌 그 지인가?
2: 자 광고 듣고 와서 수정 씨의 정체를 밝히겠습니다.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안녕하세요, 코엘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엘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엘메디, 튼튼하게 코엘메디, 오래오래 코엘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엘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엘메디. 코엘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2: 지긋지긋 무조맨
3: 티 어실 원스야
2: 딱

0: 특허 기술 적용 티어실 원수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제약.
1: 안녕하세요, 악뮤 이찬혁입니다. 유난해 그 말 전 참 좋더라고요. 적당히 해선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으니까요. 생명을 구하는 일엔 더 유난해야 하지 않을까요? 세상에 유난하다. 유엔 난민기구. 지금 유엔 난민기구를 검색하세요.
2: 전세 보증금 지키는 법. 저 최수빈이 알려드릴게요. 수도권 7억 원, 지방은 5억 원 이하의 전세라면 안심하세요. HF 보증으로 전세 대출 받고 전세 지킴 보증을 신청하면 되니까요. 소중한 전세 보증금을 지키는 HF 전세 지킴 보증.

0: 한국주택금융공사.
1: 안녕하세요, 카사베르디 모델 리센드입니다.
2: 상큼함이 필요할 때 와인 비니거 굿, 레드 와인 비니거 베터, 프리미엄 레드 와인 비니거 베르디.
3: 리센드처럼 상큼하게 굿, 베터, 베르디.
2: 프리미엄 레드 와인 비니거는 역시
1: 카사베르디.
4: 발효식초 광고.
5: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6: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5: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0: 일어나 워킷.
1: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안전화.
2: 서울에서 왔습니다.
3: 경남서 왔어요.
2: 아따 반갑소이. 전라도에서 왔어라. 타 지역에서 대구 모빌리티 기업에 취업한 청년은 최대 1,200만 원 지원.
4: 취업하고 지원받고 성장하고 오오.
5: 대구 잡고 쓰리고.
2: 대구 잡고 쓰리고. 9월 30일 마감.
6: 배텐의 영원한 막내 소혜가 배성재의 텐에서 드리는 선물 소개해드릴게요. 급발진 잡는 진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서울우유에서 고품질 저지 원유로 만든 진한 풍미의 저지 밀크 푸딩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참여하시고 선물 가져가세요.
7: 자, 판까지 마피아. 오늘 수정씨, 지혜씨가 배텐에 놀러와서 마피아 게임을 한번 해봤습니다. 일단 제가 먼저 죽었고 수정씨가 그 다음에 지목을 받았거든요.
8: 네. 아, 유지혜씨인가?
7: 정체를 공개해주세요.
9: 아, 수정인가? 진짜 부럽다. 나 치킨 진짜 먹고 싶어.
10: 수정이야?
8: 누구야?
7: 아, 시민이었어요.
10: 오빠네.
7: 시민이었습니다.
8: 누구겠지?
7: 수정씨 시민.
9: 진짜 소름이다.
10: 나 진짜 시민이라고 했잖아. 왜 아무도 안 믿어줘.
7: 억울해서 고장난 게 맞았군요.
8: 지혜씨가 게임을 잘하네. 마피아를.
7: 야, 이러면 유지의 유희가 누구죠?
8: 게임을 잘해 진짜.
10: 지금까지
9: 저는 물러나겠습니다. 그 레전드 편에서. 저는 진짜 물러나겠습니다.
7: 와, 이거 모르겠다.
8: 지혜씨가 게임을 잘한다니까. 센스가 있잖아.
7: 수정씨 누구 같아요?
9: 진짜 모르겠어.
10: 진짜 누구야? 왜 이렇게 잘해?
7: 그래도 많이 봐왔잖아요. 유지혜를. 네. 많이 봐왔잖아요.
9: 같이 피는 거 아니에요 이거?
7: 아니에요. 마지막 지목.
9: 아, 지목 또 있어요? 누가?
8: 아예 없는데 그냥. 네.
7: 이미 마피아를 이겼는데.
8: 그냥 잘하네.
9: 사기꾼이네 오빠. 오빠 이러면 안 되네 오빠.
7: 야.
8: 난 진짜.
7: 유희가 오픈해주세요.
8: 아, 저요?
9: 진짜 누구?
7: 유씨들이 잘해.
9: 미치겠다.
8: 마피아가 맞습니다.
10: 왜 이렇게 잘하세요?
9: 대박이지.
7: 뭐예요 단어가?
8: 제시요? 벌레요.
10: 아, 나 손 아 여기 썼어. 뭐
9: 벌레를.
10: 왜냐면은 언니가
8: 와이파이를 벌레 찾듯이 이렇게.
7: 야.
8: 아. 네. 아까 와이파이만 쓰는 거 아니야? 있는 데만 진짜? 가는 거 아니야? 해서 와이파이를 벌레 찾듯이 이렇게 찾는 거 아니야?
7: 야, 진짜 악독하다. 악독해.
8: 아.
7: 오랜만에 이렇게 동생들이 왔는데 진짜 이렇게까지 할 겁니까?
8: 치킨 사드릴게요.
10: 아, 네.
8: 치킨 먹으러 가죠.
9: 아니, 안 먹을래요.
7: 회 사주세요, 회.
8: 아유, 회. 네. 네.
9: 다금바리 사주세요, 다금바리.
10: 와, 대박이다. 왜 이렇게 잘하냐?
7: 수영씨가 근데 춤은 왜 췄던 거예요?
10: 전 진짜로.
7: 전 줄 알고?
10: 저 상품권 받는 줄 알고.
9: 너무 죄송해요, 오빠.
8: 백상으로 지금
7: 춤만 안 췄어도 사실 평정심을 유지했을 텐데.
9: 아, 제가 너무 잘해. 너무 죄송해요.
7: 진짜 신나서 춘 거였군요.
10: 전 진짜 백화점 상품에서 아, 뭐 사지? 이런 생각에 춤을 췄는데.
8: 지금 인테리어 소품 생각해놓은 거 이랬는데.
7: 소품
10: 있었는데.
7: 사는 거였는데.
8: 소품 사야 되는데.
9: 아, 귀여워.
7: 러블리즈 우리 가족들 하여튼 나오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10: 감사합니다.
7: 다음에 또 놀러 오시기 바랍니다.
9: 네.
7: 자, 여러분 꿈에서 연애하세요.

0: 네 12시에 뭐하래? 점심 때리고 잠 솔솔 와라. 그땐 12시엔 주현영 들어야 돼. 지금 당장 창문 대신 귀때기 열어.
1: 행복한 오후의 시작, 12시엔 주현영입니다.
2: 안녕하세요. 영국 죽은 시인의 사회에서 키팅 역을 맡은 연정훈입니다. 아카데미 각본상 수상 명작이 한국 초연 무대로 찾아옵니다. 시대를 초월한 감동을 만나보세요. 9월 13일까지 노을시어터 대학로 우리카드홀. 8세 이상 관람가.
3: SBS 아나운서 정성문입니다. 여름은 폭염으로 인한 열질환 환자가 급증하는 계절인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폭염주의보나 경보가 내려지면 야외 활동을 삼가고 부득이 외출해야 할 때는 통풍이 잘 되는 옷을 입고 물을 자주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현기증이나 메스꺼움 등 열사병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그늘로 이동해 안정을 취해야 합니다. 여름철 폭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4: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5: 안녕하세요. 코리안 특급 박찬호입니다.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베스트 슬립과 함께 특급 편안함을 누려보세요.
6: 국가대표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한 외국인 관광객이 한국에만 있는 기념품을 샀다면서 인증샷을 올렸는데 양은 냄비, 냉장고 맞이, 플라스틱 바가지처럼 우리에게 너무 일상적인 물건들이었다라고 합니다. 가끔은 이렇게 너무 당연해서 몰랐던 것들을 다른 사람을 통해 발견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누군가에겐 더 특별할지도 모르는 밤, 딘딘의 뮤직하입니다.

자, 헌트릭스의 골든으로 7월 19일 일요일 딘딘의 뮤지카이 시작했고, 저는 DJ 딘딘입니다. 한 외국인 관광객이 한국에만 있는 기념품이라면서 인증샷을 찍었는데, 양은 냄비, 냉장고 바지, 쿠킹오일, 플라스틱 바가지 등등 우리에게 너무 익숙한 물건들이었다라고 합니다. 야, 이거 진짜 너무 잘 샀다. 이거 진짜 코리안인데. 와, 야, 이거 진짜 코리안이죠. 에이.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 촬영하면서 이런 걸 외국인들이 신기하는구나 하는 거, 뭐 클래식한 것들 많죠. 뭐 주문 벨 그거, 그리고 이제 요즘은 주문 키오스크 뭐 이런 것도 그 태블릿으로 많이 자리에 돼 있잖아요. 그런 거 좀 어려워하시고, 그리고 이제 길 건널 때 밑에 초록불 들어오는 거 뭐 이런 것들, 네, 그런 것들 되게 신기하시고. 그러니까 가만 보면 우리나라가 참 이런 인프라가 엄청 잘 돼 있다는 게 느껴져요. 외국 분들이 오셔서 놀라는 거 보면. 예. 자, 그냥 잠들기 아쉬운 이 시간 지금 어디서 뭐 하고 계시는지 듣고 싶은 노래와 함께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 고릴라 무료입니다. 잠시 후 2부에서는 여러분의 선곡으로 채워지는 버디버디 함께 하고요. 조금만 기다려주시고 저는 광고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쇼리실라!

0: 하면?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일메디. 코일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1: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2: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1: 비다샵
2: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1: 비다이렉트샵
2: 믿을 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1: SK 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샵.
3: 안녕하세요. 악뮤 이찬혁입니다. 유난해. 그 말 전 참 좋더라고요. 적당히 해선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으니까요. 생명을 구하는 일엔 더 유난해야 하지 않을까요? 세상에 유난하다. 유엔 난민기구. 지금 유엔 난민기구를 검색하세요.

0: 신선하고 맛있는 가마치.
1: 맛있는 치킨은 마치마치 가마치. 가마치 통닭. 복날에도 가마치 통닭.
2: 얼음 정수기 더 M. 세 가지 얼음 사이즈를 쾌속 재빙으로 시원시원하게. 얼음 정수기 부피 기준 국내 최소 사이즈로 공간도 시원시원하게. 많이 쓰는 기능도 한눈에 시원시원하게. 더 M. 얼음 정수기의 시작과 끝. 청혼 아이스.

0: 나 워킷.
1: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안전화.
2: 아직도 생각나는 그때 그 장면. 나의 모든 순간. 친구한테 같이 마트에 장 보러 가자고 연락이 왔다. 야, 마침 출출했는데 잘 됐다 싶어서 시간을 정하려고 했는데 점심을 먹고 만나자고 하는 거다. 그냥 같이 만나서 먹으면 안 되냐고 물어봤더니 단호한 말투로 돌아온 대답. 안 돼. 아, 배고프면 많이 사.

0: touch me.
1: 자, 나의 모든 순간 뒤에 이어진 곡은 환불 원정대의 Don't Touch Me였고요. 5328님이 보내주신 사연이었습니다.

친구니 각자 밥 먹고 만나서 장을 보자고 했는데 그 이유가 배가 고프면 많이 사게 돼서 그런 거였다라고 합니다. 충분히 말이 되는 이야기라고

거 있어요. 손톱 가는 거. 그 이렇게 손톱 가는 기계.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대고 있으면 이렇게 갈리는 건데 요거 써봤는데 뭐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저는 손톱 깎는 거가 이제 기간을 놓칠 때가 있어요. 아 이쯤 깎아야지 하다가 아, 내일 잘라야지 내일 모레 잘라야지 이러다 보면 너무 길어지니까 차라리 종종 시간 날 때 이렇게 갈아주면 되지 않을까 해서 충동적으로 이런 것까지 사왔다? 차? 벌구가 갑자기 연락와서 야 우리 형이 네 차 사고 싶다는데 너 차 바꿀 때 되지 않았냐? 그래서 어? 그럴까? 하다가 그리고 샵을 갔는데 갑자기 원장님이 야 너 차 바꿀 생각 있냐? 그래서 어? 왜? 나 안 그래도 차 알아보고 있는데 그때 아니 우리 고객님 중에 뭐 어디 그 대표가 있는데 그 독일 지사인데 그분이 오셔가지고 이번에 뭐 해다가 뭐 차를 뭐 이거 종 이게 나왔는데 이거를 해줄 수 있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어? 나 그럼 그거 할래 해서 했는데 갑자기 벌군의 형이 안 산다 그래가지고 저는 계약을 다 해놨는데 그래서 그렇게 충동으로 예 그래서 제가 그거를 스타일리스트한테 야 네가 좀 사라 했더니 어? 그럼 싸게 넘겨 해가지고 이제 계속 차를 바꿔야 될 시즌이어서 제 차를 굉장히 싸게 넘겼던 예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차를 그 차를 6년째 타고 있죠 7년 차 예 자 사연 보내주신 5328님께 선물 보내드리고 여러분의 사소하지만 다양한 순간들 편하게 나눠주시면 소개해드리고 선물 드리겠습니다. 문자번호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 고릴라 무료고요. 홈페이지 나의 모든 순간 코너 게시판이나 실시간으로도 받고 있습니다. 자 저는 제로베이스원의 인 블룸 그리고 럼블피쉬의 으라차차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래 듣고 오셨고요. 하고 싶은 이야기 듣고 싶은 신청곡 있으신 분들 문자번호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 무료인 고릴라로 나눠주시고요. 0933님이 오랜만에 고향 내려와 친구들과 한잔하고 버스 안에서 이어폰 사이로 라디오 듣고 있어요. 오늘은 참 잠들기 아쉬운 밤이네요 해주셨는데, 아 이게 참 고향에서 집 가는 버스를 타면서 이렇게 듣고 있으면 참 옛날 생각 많이 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좋은 시간 보내셨길 바라고요. 3251님이 예체능 입시 준비 중인 고3입니다. 최근에 남친이랑 헤어지고 운동 기록도 잘 안 나오고 공부도 안 돼서 스트레스 받습니다. 수능이 4개월 남았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제가 너무 한심하기도 하고요. 자존감도 낮아지고 자기 혐오가 너무 심해지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 참 다 겹쳤다 그러죠. 이럴 때가 제일 중요한 시기에 이렇게 싹 겹칠 때가 있어요. 아 이럴 때 자기 혐오가 너무 심해진다. 어떻게 해야 될까. 좀 책을 읽으란 뻔한 얘기는 하기 싫은데. 자 잠시 후 2부는 버디버디 준비되어 있고 저는

0: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1: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11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척하면 척, 쿵하면 짝. 지금 내 마음을 읽고 있는 듯 딱 들어맞는 노래가 필요할 때, 나도 모를 내 취향을 알고 싶을 때 찾아주세요. 여기는 믿고 듣는 누군가의 플레이리스트, 플레이리스트 맛집 버디버디입니다. 같이 듣고 싶은 플리 버디버디입니다. 버디버디는 친구들한테 내가 듣는 노래 소개해주듯 편하게 참여하시면 되는 코너인데요. 직접 플레이리스트 제목과 들어가는 노래까지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참여 원하시는 분은 팀명 홈페이지 버디버디 게시판이나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문자샵 1077 무료인 고릴라 통해 보내주시고요. 버디버디 첫 번째 플레이리스트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자 아이디 군복 입은 22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해군에서 복무 중인 22살 청년입니다. 군 생활을 하다 보면 괜찮습니다라는 말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힘들어도 피곤해도 보고 싶은 사람이 있어도 괜찮다고 말하며 하루하루를 보냅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부모님 목소리가 문득문득 듣고 싶고 친구들과 아무 걱정 없이 웃던 평범한 일상이 그리워질 때가 많습니다. 내가 잘하고 있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드는 날도 있지만 그런 날마다 자기 전에 듣는 음악이 제 마음을 위로해 주더라고요. 이 플레이리스트는 오늘도 대한민국을 위해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괜찮다고 말하고 있는 모든 군인들, 그리고 각자의 자리에서 말없이 버티고 있는 청춘들에게 전하고 싶은 노래들입니다. 오늘도 모두 힘내세요. 필승. 자, 여기까지 아이디 군복 입은 22님이 괜찮다고 말하는 청춘들에게 플레이리스트와 함께 보내주신 사연이었습니다. 군대에서 제일 많이 했던 말은 뭐냐 해주셨는데, 뭐 라디오에서 할 수 없죠. 예. 아이씨, 맨날, 아이, 왜 안 하는 거야? 아이, 왜 하는 거야? 이거 제일 많이 했죠. 아, 왜 안 하는 거야? 이거. 아, 진짜. 아를 제일 많이 한 것 같아. 아, 진짜. 왜 하는 거냐, 이거? 약간 이 얘기 제일 많이 한 것 같은. 예. 사실 요즘 그래도 좀 월급이 많이 올라서 그래도 좀. 그래도 짜증나죠. 예, 왜냐면 나의 청춘을 그 가장 젊을 때 누가 그거 강제로 그거 하고 싶겠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예. 그러니까 전 진짜 이 친구들 응원해줘야 되고 진짜 격려해줘야 되고 응원해줘야 돼요. 진짜로 박수 쳐줘야 되고. 누가 그거 하고 싶겠어요? 저 그 더 생각해보면 저나 저보다 위에 분들은 진짜 이 돈 진짜 뭐 99,000원 받고 한 달 동안 정말

그건 사람으로서의 대우를 해주지 않았다고 저는 느껴요. 근데 다행히 아무 문제 없이 그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지금 우리 장병들한테 이런 대가나 그런 것들이 가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진짜 쉽지 않습니다. 예. 전 지금도 돌이켜보면은 그때 아무것도 몰랐으니까 할 수 있었지. 하, 참 이제 머리가 좀 큰 상태에서 그때를 생각해보면 아, 참 가혹했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근데 그 기간 동안 이렇게 괜찮다 괜찮다 하면서 버티는 것들이 정말로 사회 나와서 큰 도움 됩니다 진짜로. 에, 그래서 갔다 온 사람과 안 갔다 온 사람이 좀 이렇게 느껴지는 차이가 가끔 있을 때도 있고 해가지고 뭐 당연히 정말 못 가는 사유가 있으신 분들 말고 그냥 좀 이렇게 보면은 아 다르구나 뭐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느끼니까 좀만 더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군복 입은 22님이 보내주신 괜찮다고 말하는 청춘들에게 플리에서 먼저 듣고 올 노래는 이승철의 아마추어, 윤종신의 오르막길입니다.

자, 이승철의 아마추어, 윤종신의 오르막길 듣고 오셨습니다. 군대 있을 때 가족이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가장 많이 들 때는 언제냐 해주셨는데, 훈련소? 저는 가족이 보고 싶다는 생각은 많이는 안 들었던 것 같은데, 철이 없어서. 근데 훈련소 때 그런 거 있잖아요. 편지 이렇게, 저희 때는 인터넷 편지나 이렇게 손편지 이렇게 오면, 그거 딱 그 첫 주에 이제 부모님들 편지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막 그거 보고 애들이 다 울어요. 저도 막 우는데 벌구가 완전 티예요. 진짜 생활관에 있는 한 50명이 다 우는데 벌구 혼자 왜 울어? 약간 너 편지 안 왔어? 왔지? 근데 그때 벌구가 우리보다 더 힘든 상황이었거든요. 어머니가 약간 아프셔서 수술을 해야 하시는 막 그런 상황이었는데 얘는 완전 멀쩡했고 나머지 애들 다 울고 약간 이랬던. 예. 자, 군복 입은 22님의 플레이리스트 괜찮다고 말하는 청춘들에게 담긴 노래 계속 들어보겠습니다. 악뮤의 기쁨, 슬픔, 아름다움.

자, 악뮤의 기쁨 슬픔 아름다운 마음, 그리고 아이유의 내 손을 잡아 듣고 오셨습니다. 군대에서 만난 인연들이 길게 이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뭐 제 마투임이랑도 그래도 친분이 있고 제가 좋아했던 선임은 이제 지금도 친하게 지내고 그 벌구랑 심지어 그 피자집 같이 하고 그리고 저희가 친했던 사람이 한 4명 있어요. 아, 4~5명? 예, 근데 그분들하고는, 그 사람들하고는 지금도 연락하고, 최근에 저 한 2년 전에 영국 갈 때 제 뒷자리에, 비행기 뒷자리에 갑자기 내리는데 누가, 혹시 임철 왔지? 이래서. 그러다가, 어? 근데 왜 날 임철이라고 부르자고 보니까? 저랑 친했던 선임이에요. 그래서, 어, 뭐야, 형! 이랬는데, 이제 그 형이 지금 박사가 돼가지고, 뭐, 학교에 뭐 협업 때문에 왔다 이래가지고 그때 이제 만나가지고 또 그 영국 펍에서 이렇게 막 맥주 마시면서 막 이야기했던 기억도 있고 그분 와이프가 벌구가 소개시켜준 거예요. 그래서 둘이 결혼을 했고 막 꽤 많아요. 제 맞선임 맞선임은 지금 벌구랑도 친하게 지내서 막 그래도 한두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서울 올라오면 보고 저랑 친했던 후임 중에 한 명은 지금 막 모델 에이전시하고 막 이런 친구 있는데 제가 되게 아꼈던 친구인데 그 친구 내년에 결혼한다고 형님 미리 날짜 받겠습니다 해서 그래 야 비워놔라 이랬는데 어쨌든 에, 뭐 좋은 사람들하고는 계속 좀 오래오래 이어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에. 자, 이어서 군복 입은 22님의 플레이리스트 괜찮다고 말하는 청춘들에게서 윤두현 밴드의 흰수염고래 그리고 도경수의 괜찮아도 괜찮아 듣고 저희는 3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0: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그대와 함께 언제나 SBS
1: 파워 FM.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0: 틴틴의 뮤지컬.
1: 자, 틴틴의 뮤지컬 1월 3부 버디버디 시작했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의 플레이리스트 공유해 볼 건데 이번엔 이용자 아이디 9N년생 모여라 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이맘때가 되면 학창시절 추억이 생각납니다. 쉬는 시간마다 덥다고 서로에게 물 뿌리며 장난치고 체육시간에 땀 뻘뻘 흘리다 들어와 친구가 가져온 차가운 보리찬이 머금었던 그 시절이요. 당시 학교에선 점심시간에 노래를 틀어줬었는데 그때 자주 듣던 노래가 떠올라서 보냅니다. 9N년생들이 좋아할 라떼 여름엔 마리아 플리 만들어봤어요. 자, 여기까지 아이디 9N년생 모여라 님이 보내주신 사연이었고, 한여름 학창시절 떠올리면 생각나는 풍경이나 추억. 저도 이거 좀 있어요. 뭐라 해야지? 세면대라 그래야 되나? 그 물 나오는데 거기다 이제 손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로 막 물 뿌리잖아요. 막 쫙 막 물싸움 하잖아요. 그거 하다 이제 선생님한테 걸리면은 이제 혼나고. 근데 그때 늘 했던 얘기가, 야, 우리나라가 물 부족 국가인데, 근데 알고 보니 우리나라 물 부족 국가가 아니었죠. 예. 야, 물 부족 국가인데 니네가 막 물을 뭐 어쩌고저쩌고 이랬는데 물 부족 국가가 아니었던, 그게 참 배신감이 컸죠. 예. 저도 이게 제일 좀 큰 추억인 것 같아요. 9N년생 모여라 님의 플레이리스트 라떼 여름엔 마리아에서 먼저 들어볼 곡은 브라운 아이드 걸스의 오아시스 레인보우의 선샤인입니다.
2: 와, 여름이다! 막 이래.

자, 브라운 아이드 걸스의 오아시스, 레인보우의 선샤인 듣고 오셨고요. 제 세대의 대표적인 썸머송이 뭐냐 해주셨는데, 근데 그거였던 것 같은데. 제가 기억나는 게 버즈의 나에게로 떠나는 여행이 여름에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뭐 텀블러 한 잔의 널 털어 넘기고 약간 이런 게 여름 느낌이 좀 났었던 기억이 납니다. 썸머송 하면 떠오르는 노래. 뭐 제 시대 때는 좀 그랬던 것 같은데. 자, 9N년생 모여라님의 라떼 여름엔 마리아 플레이는 노래, 인피니티의 그해 여름, 그리고 비스트의 아름다운 밤이야 듣고 또 다른 이용자님의 플레이리스트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이용자 아이디 돌체님이 보내주신 사연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내는 요리를 참 잘합니다. 덕분에 저는 살면서 주방에 들어갈 일이 없었는데 어느 날 아내가 여보 남자들도 나이 들수록 요리를 배워야 한대요 하면서 갑자기 국 끓이는 법도 알려주고 밥 하는 것도 하나하나 가르쳐주더라고요. 덕분에 요즘 요리하는 재미에 푹 빠져 사는데요. 얼마 전엔 묵은지 닭볶음탕을 해줬는데 가족들이 엄지척 해줘서 기분 좋았습니다. 요리와 관련된 노래를 모아서 엄지척풀리 보내요. 다들 요리 도전해보세요. 자, 여기까지 아이디 돌체님이 엄지척풀리와 함께 보내주신 사연이었고, 본격적으로 요리를 시작하게 된 게 언제냐 해주셨는데, 뭐 저는 그래도 아 요리를 좀 제대로 해봐야겠다 했던 거는 한 작년 아니다 올해 초였던 것 같은데, 벌구 생일에 약간 야 네 생일상을 내가 한번 차려줄게 하면서 막 그랬던 것 같은데, 그 전에 약간 요리하면서 아 재밌는데를 느끼다가 이제 벌구 생일에 한번 제대로 이렇게 해보고 아 이거 재밌다 했었던 기억이 난 것 같아요. 그때 막 벌구도 되게 입맛 까다로운데 먹으면서 야, 야 맛있는데? 약간 이러면서 아 이거 된다 해가지고 저도 좀 즐겼던. 자, 돌체님이 보내주신 엄지척 플레이리스트 먼저 듣고 올 노래는 옴무의 밥만 잘 먹더라, 그리고 체리필터의 오리날다입니다.

자, 옴무의 밥만 잘 먹더라, 체리필터의 오리날다 듣고 오셨고요. 최근에 새로 도전한 메뉴 없습니다. 예, 최근에 요리할 시간이 아예 없었어가지고. 예. 또 못하고 있어요 요즘. 예. 집에 손님 오면 내놓을 치트키 메뉴는 집에 손님을 안 드려요. 예. 예전에 그 한창 빠져있을 때 막 이렇게 사람들 불러가지고 막 먹으려고 했는데 그거 하고 나서 치우는 게 너무 일이라. 한두 명, 뭐 한 명 정도, 두 명 정도는 그래도 해줄 텐데 막 세네 명 이러면 그거 하고 난 다음에 치우는 게 일이어가지고. 저 그래도 볶음밥은 진짜 빨리 그래도 잘할 수 있는. 제가 해먹으면서 정말 맛있다. 자, 버디버디 참여해주신 분들께 선물 보내드리고, 돌체님이 보내주신 엄지척플리에서 소유정기고의 러블레시피, 그리고 미각보이즈의 마이플레이버 듣고 이 밤에 다시 한 번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땐 미처 전하지 못한 마음 저희가 대신 전해드립니다. 이 밤에 다시 한번. 정연주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엄마께. 안녕하세요 엄마, 저 연주예요. 진짜 정말 강아지를 키우고 싶어서 이렇게 편지를 써요. 항상 강아지를 키우고 싶다고 하면 엄마는 반대하시잖아요. 그래서 매번 아쉽고 속상한 마음이 들었어요. 말로만 이야기하면 제 마음이 잘 전달되지 않는 것 같아서 이렇게 편지를 쓰게 됐어요. 저는 정말 강아지를 키우고 싶어요. 여러 가지 걱정이 있어서 반대하시는 거라는 걸 잘 알지만 저는 강아지와 함께 지내고 싶은 마음이 정말 커요. 정말 잘 키울게요. 허락해주세요. 그리고 사랑해요 엄마.

자, 이번에 다시 한번 라이너스의 담요 Don't Call It Puppy Love 듣고 오셨고요. 정연주님이 보내주신 편지 소개해드렸습니다. 선물 챙겨드리고요. 반려동물을 드린다는 게 사실 어릴 때는 아 이걸 왜 안 해줘? 다 키우는데 왜 우리만 안 해? 이랬는데 지금 와서 생각하면 그거 사실 엄마가 다 키워야 돼요. 애가 뭐 키워서 얼마나 키워요. 그거 엄마의 엄청난 판단과 결심이 필요한 일이지 않나. 예. 어릴 때 저희 이모가 이제 반려견을 저희한테 보내줬었어요. 새끼를 낳았다 하면서 이렇게 보내줬는데 흰색 견이어가지고 저희가 이제 쉬리라고 지었어요. 쉬리. 그때 우리 가족끼리 쉬리라는 영화를 보고 하얗다 이래서 쉬리라고 지었는데 너무 귀여워했어요. 막 학교 끝나고 오면 쉬리야 하고 막 자우 누나랑 저랑 너무 좋아했는데 아빠가 다시 이모한테 보낸 거예요. 일주일 있다가 우리 학교 가 있는 사이에. 그때 이제 진짜 아빠랑 얘기 안 한다고 막 이랬었던. 예, 아빠는 진짜 사람이 아니다 막 하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막 애가 생명이 있는데 걔를 다시 보내면 어떡하냐 막 이러면서 지금 디디를 이제 키우는데 엄마 아빠가 키우고 계신데 힘들어 하시죠. 예. 얘 때문에 어디 못 가고 막 이러니까. 근데 그래도 디디가 참 막내로서의 노릇을 잘하고 있지 않나. 예. 자, 누군가에게 참아 못했던 말이나 전하지 못한 진심들 문자 오늘 샵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 무료인 고릴라나 홈페이지 이 밤에 다시 한번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는 지소울의 유 우리 이상은의 비밀의 화원 이렇게 두 곡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래 듣고 오셨고요. 하고 싶은 이야기 듣고 싶은 노래 있으신 분들 문자번호 샵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 무료인 고릴라로 보내주시고 강민정님이 아파서 병원 입원했어요. 내일 검진하는데 옆자리에서 할머니께서 코를 고셔서 잠을 잘 수가 없네요. 건강에 별 이상 없기를 기도하면서 뮤지카이 들어요. 어디가 아프신지 모르겠지만 예. 좀 별 문제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참 쉽지 않죠. 코 오는 거. 예. 뭐 길을 막을 수 있는 게 좀 있으면 좋지 않을까. 아니면 그

이어폰 같은 거 노이즈 캔슬 그냥 하고 끼고 계시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 싶은데. 자, 1025님이 포장 이사를 했는데 직원분들이 이삿짐을 그냥 놓고 가셨어요. 정리를 아예 안 해주시고요. 혼자 정리하다 현타하다 문자 보냅니다. 힘들 때 웃는 자가 인류라니까 애써 웃어볼게요 해주셨는데, 야 이거 진짜 이거 좀 아닌데? 이거 좀 아닌데? 이거는 좀 전화해서 말씀드려야 되지 않을까요? 예, 비용을 다 내셨을 텐데. 자, 전 JCJ 그리고 BOB의 프라이스 택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2: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1: 비다샵!
2: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1: 비다이렉트샵!
2: 믿을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1: SK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샵!

자, 광고 듣고 오셨고요. 딘딘의 뮤지컬 이제 마칠 시간인데요. 그 전에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제가 해외 일정으로 다음 주에 자리를 비우게 돼서 저희 딘뮤아 가족이죠. 에이핑크 오하영 씨가 한 주 동안 스페셜 DJ로 함께하게 됐습니다. 저는 다다음 주에 다시 돌아오니까 우리 하영 씨 좀 많이 많이 반겨주시고 응원해주시고 좀 잘 받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뮤지컬이 쭉 함께해주시기 바라겠고 저는 끝곡으로 에코브리지 피처링 최백호의 부산에 가면 들으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고요. 전 내일도 여기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빠이.

0: 아나운서 이윤아입니다. 우리 주변 어딘가에는 노인 학대로 고통받고 있는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노인복지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노인 학대를 목격하거나 의심된다면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노인 학대 신고, 더는 외면하지 말고 동참해주세요. 노인 학대 신고 전화 1577-1389와 나비새김 신고 앱으로 언제든지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용기 있는 신고로 노인 학대를 멈추고 학대 피해 노인에게는 희망을 전할 수 있습니다.
1: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2: 안녕하세요. 코리안 특급 박찬호입니다.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베스트 슬립과 함께 특급 편안함을 누려보세요.
3: 국가대표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환실을 알려드립니다.

0: 클럽.
1: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일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어떠한 욕망을 비워내고 지금 내 곁에 존재에만 집중할 때 오히려 삶이 완벽하게 채워진다는 내려놓음의 미학을 참 아름답게 보여주는 노래가 있습니다. 시끄러운 세상 속에서 잠시 숨을 고르고 싶습니다. 7월 20일 최유리의 생각을 멈추다 보면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애프터클럽 월요일을 맡고 있는 생각을 멈추다 보면 최유리입니다. 방금 들으신 첫 곡은 성시경의 영원히였습니다. 다들 한 주 잘 보내셨나요? 7월도 슥 지나가고 있고 초복도 지났습니다. 다들 본격적으로 더워지는 여름 잘 보내시길 바라고요. 하고 싶은 이야기, 신청하고 싶은 음악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77, 그리고 인터넷 라디오 고릴라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또 SBS 파워 FM 애프터클럽 홈페이지에 사연 남겨주셔도 됩니다. 이현민님 사연입니다. 새벽 운동 시작한 지 9일 됐네요. 이 시간밖에 안 돼서 애프터클럽 들으면서 실내 자전거 탑니다. 루틴 잘 만들어 볼게요. 이현미님 반갑습니다. 운동 참 쉽지 않죠? 저는 요즘 슬슬 달려볼까 싶어서 그 슬로우 러닝을 해보고 있는데요. 몸이 좀처럼 따라주지 않더라고요. 이게 더운 걸 아니까 나가야지 맘먹는 것도 쉽지 않고, 그리고 실내 자전거가 있어도 옷걸이로 쓰시는 분들이 많은 거로 알거든요. 저도 그런 적이 있고 대단하십니다. 그리고 임지션님 사연입니다. 집 앞에 큰 나무가 하나 있는데 매미가 엄청나네요. 지금 이 시간에도 소리가 요란합니다. 맴맴 소리가 더 덥게 느껴져요. 미카의 파퓰러송 들으면서 더위를 달리고 싶어요. 임지션님 반갑습니다. 매미도 퇴근을 안 하네요. 이제 맴맴 소리를 가만히 듣고 있으면 저는 은근히 진짜 얄밉게 느껴질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도 매미가 울어야 여름이 조금 더 실감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럼 노래 듣고 올게요. 미카의 파퓰러송, 그리고 소수빈의 더 아름다워져입니다.

0: 미카의 파플러송 그리고 소수빈의 더 아름다워져 듣고 왔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최유리의 생각을 멈추다 보면을 듣고 계십니다. 신서율님 사연인데요. 영국에 있는 한 시골 마을에 놀러 왔어요. 지금 여긴 저녁이랍니다. 한 달간 유럽 여행 중이거든요. 근데 너무 더워요. 더위 안 먹고 잘 다녀볼게요. 신서율님 반갑습니다. 한 달이면 꽤나 긴 시간이네요. 좋은 기억들로만 채워오시고요. 참 부럽습니다. 이제 그리고 또 먼 타국에서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낯선 여행지에서 덜컥 더위라도 먹으면 서러우니까 이제 마트에서 시원한 납작복숭아라도 한가득 사들고 다니시면서 수분 보충 꼭 챙기시고요. 그리고 9551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언니. 요즘은 많이 듣는 노래보다는 꽤 전에 많이 듣던 노래를 자주 신청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상하게 라디오에서 듣는 그 노래는 평소보다 음질도 훨씬 좋게 들리고 가사도 확 와닿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라디오를 다 듣고 나서도 그 노래가 다시 좋아집니다. 근데 정말 혹시 라디오는 더 좋은 음질로 음악을 내보내는 건가요? 아니어도 신기하고 맞아도 신기하네요. 소녀시대의 영원히 너와 꿈꾸고 싶다 신청합니다. 951님 반갑습니다. 뭐 기술적으로 라디오 방송 장비가 음원을 더 고음질로 송출하는 건 아니지만 라디오 특유의 오디오 질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실시간으로 함께 듣고 있다는 연결감이 만족도를 높여주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이게 라디오가 가진 고유한 힘인 것 같아요. 같은 시간에 같은 음악을 공유하면서 온전히 집중하는 그 몰입의 순간 자체가 음악을 더 가치 있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참 좋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고요. 그럼 노래 듣고 올게요. 소녀시대의 영원히 너와 꿈꾸고 싶다. 그리고 조지의 언제든 어디라도입니다.
1: 영원히 너와 꿈꾸고 싶다.

도 듣고 왔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최유리의 생각을 멈추다 보면을 듣고 계십니다. 2220님 사연인데요. 안녕하세요, 유리 언니. 저는 수능 공부를 하고 있는 고등학교 3학년이에요. 시험이 다 끝나고 나태해지는 요즘 친구들과 7월 한 달 동안 각자 목표한 시간만큼 공부하기 내기하고 있어요. 7월 한 달 동안 가장 못 지킨 친구가 1등 친구에게 허거를 사주는 조건으로 내기를 걸었답니다. 저는 하루에 10시간을 한다고 했는데 1등 할 수 있겠죠? 7월이 지나고 결과 공유하는 사연도 써볼게요. 그리고 세븐틴의 543 같이 듣고 싶어요. 220님 반갑습니다. 제게는 앨범이 약간 시험과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요. 저도 한 앨범을 작업하고 나면 꽤나 나태해지곤 하거든요. 그래서 다시 작업 루틴으로 돌아가기까지 시간이 필요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저도 얼마 전에 정말 오랜만에 훠궈를 먹었는데 참 맛있더라고요. 훠궈는 내기할 만하죠. 결과 공유 사연도 기다리겠습니다. 그럼 노래 듣고 올게요. 세븐틴의 543 그리고 아이브의 OTT입니다.

세븐틴의 543 그리고 아이브의 OTT 듣고 왔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최유리의 생각을 멈추다 보면을 듣고 계십니다. 0653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유리님. 고등학교 1학년 학생입니다. 제가 중학교 때 힘든 일이 많았는데 그때 듣던 노래가 유리님 노래였었습니다. 그걸 이제야 알아버렸네요. 그래도 지금이라도 알아서 여태까지 나온 노래들 다 듣고 지금은 이렇게 라디오까지 들어봅니다. 언제나 잘 듣고 있습니다. 좋은 노래들 감사해요. 앞으로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0654님 반갑습니다. 지금이라도 닿게 돼서 기뻐요. 어떤 힘든 일이 있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지금은 덜 휘청이고 계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또 주변을 둘러볼 여유를 찾으셨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8052님 사연입니다. 최근에 동숲을 처음부터 시작하게 되었는데 초기 주민이 너무 못생긴 아이들이 나온 거 있죠. 유리는 동물의 숲 주민들 중에 가장 좋아하는 주민이 누군지 궁금해요. 최유리의 풀꽃 신청합니다. 최유리 머무름둘 앨범 만관부. 8052님 반갑습니다. 못생긴 주민 쉽지 않긴 한데 저도 원래 인기 주민들을 좋아했어요. 뭐 애플이, 뽀야미, 쭈니 등등 좋아했는데 얼마 전에 제 친구가 주민들을 아예 다 못생긴 동물로 바꿨더라고요. 그래서 놀러가 봤는데 생각보다 괜찮아요. 진짜 생각보다 귀엽습니다. 한번 귀여워해보세요. 그럼 노래 듣고 올게요. 최유리의 풀꽃 그리고 원슈타인의 밤이 되니까입니다.

최유리의 풀꽃 그리고 원슈타인의 밤이 되니까 듣고 왔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최유리의 생각을 멈추다 보면을 듣고 계십니다. 지윤성님 사연인데요. 저는 요즘 변함없는 반복된 일상을 겪으면서 삶이 무기력하고 화이팅이 없었는데요. 며칠 전 뜻밖의 행운이 저에게도 두둥 청약이 된 거예요. 말도 안 돼. 나에게도 이런 날이 파이팅을 해야 될 명분이 생겼어요. 유리님 노래 사랑길 가사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어 내게 신기한 일이야 정신이 하나 없고 이런 가사가 있는데 지금 제가 그래요. 사랑길 신청합니다. 지윤성님 반갑습니다. 사연에 히읗히읗이 엄청 많아요. 엄청 행복해 보이시고 청약 정말 축하드립니다. 그동안 열심히 살아오셨다는 위로와 증거겠죠? 지금의 기쁜 마음을 꽤나 길게 간직하면서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윤성님의 사랑길을 응원하고요. 그러면 노래 듣고 올게요. 최유리의 사랑길 그리고 세븐틴의 청춘 찬가입니다.

최유리의 사랑길 그리고 세븐틴의 청춘찬가 듣고 왔습니다. 최유리의 생각을 멈추다 보면 이제 1부 마칠 시간입니다. 2부에서도 함께해 주시고요. 라디오에 신청하고 싶으신 노래나 나누고 싶으신 이야기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77 그리고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1부 마치면서 들려드릴 곡은 적재의 그리워 그리고 김현철 윤상의 사랑아오입니다. 2부에서 뵙겠습니다.

0: 일이 풀리지 않을 땐 관악산에 가보세요. 좋은 힘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올 초 예능 프로그램에서 어느 역술인이 한 말인데요. 방송이 나간 뒤로 관악산이 MZ세대의 핫플레이스가 되면서 주말엔 줄을 서서 등산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점점 남녀노소 더 많은 사람들이 산을 찾으면서 등산로가 활기를 띈 모습은 보기 좋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안타까운 풍경도 볼 수 있었는데요. 산길 곳곳에 버린 쓰레기, 아무렇게나 쏟아버린 라면 국물, 바위에 새겨둔 낙서로 자연이 몸살을 앓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나마 다행인 건 쓰레기를 주우며 산행하는 클린 하이킹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인데요. 자연 속에서 힘을 얻고자 한다면 자연에 대한 예의를 갖추는 게 먼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함께 만드는 기쁨, 아나운서 김선지였습니다.
1: SBS 아나운서 정성문입니다. 여름은 폭염으로 인한 열질환 환자가 급증하는 계절인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폭염주의보나 경보가 내려지면 야외 활동을 삼가고 부득이 외출해야 할 때는 통풍이 잘 되는 옷을 입고 물을 자주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현기증이나 메스꺼움 등 열사병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그늘로 이동해 안정을 취해야 합니다. 여름철 폭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0: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그대와 함께 언제나 SBS
1: 파워 FM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

최유리의 생각을 멈추다 보면 2부 시작합니다. 2부 오프닝 곡으로 들으신 곡은 짙은의 백야였습니다. 신청하고 싶으신 노래나 함께 나누고 싶으신 이야기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77, 그리고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변지훈님 사연입니다. 율디, 저는 따뜻한 아메리카노를 좋아해요. 추운 겨울 따뜻하게 먹는 건 당연하고 지금처럼 무더운 여름에도 무조건입니다. 특히 시원한 에어컨 아래에서 마시는 커피는 사랑입니다. 율디는 어떤 커피를 좋아하세요? 엔츠의 여름밤 그대와 산책 신청합니다. 변지우님 반갑습니다. 따뜻한 아메리카노. 저는 무조건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마시는데 요즘은 생각보다 더 카페인 영향을 많이 받더라고요. 그래서 보리차 정도로 연한 커피를 마시고 아니면 카페인이 없는 차를 마시곤 합니다. 지금도 마시고 있어요. 그럼 노래 듣고 올게요. 엔츠의 여름밤 그대와 산책, 그리고 존박의 스마일입니다.

엔츠의 여름밤 그대와 산책, 그리고 존박의 스마일 듣고 왔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최유리의 생각을 멈추다 보면을 듣고 계십니다. 문혜진님 사연입니다. 라섹 수술을 하고 오늘도 잠 못 자며 이렇게 듣고 있네요. 문혜진님 반갑습니다. 라섹 수술은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후기들은 정말 다들 좋더라고요. 막 신세계다 하시던데 무사히 회복하시길 바라고요. 이어서 서옥현님 사연입니다. 3년 만에 라디오 청취해요. 얼마 전 퇴사하고 지금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는 중이라 이 시간에도 라디오 들을 수 있거든요. 지금까지 여태껏 이런 여유를 왜 못 느꼈을까 싶어요. 오늘도 좋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닐라 어쿠스틱의 나의 바다 신청합니다. 서욱현님 반갑습니다. 그러니까 퇴사 후에 이제 무려 3년 만에 개인 시간을 보내고 계신 거네요. 그동안 쉴 틈 없이 달려온 일상에서 벗어나 이렇게 잠시 멈춤을 선택하고 타인의 기준이 아닌 나만의 속도로 시간을 흘려보내는 일은 다음 단계를 위해 꼭 필요한 소중한 재충전의 과정이라 생각해요. 늘 긴장 상태로 유지되던 일과를 내려놓고 이렇게 고요한 새벽에 마음을 정리하는 시간은 앞으로 나아갈 길을 그리는 데 있어서도 든든한 밑거름이 되어줄 거라 생각합니다. 편안하게 누리시고요. 그럼 노래 듣고 올게요. 바닐라 어쿠스틱의 나의 바다, 그리고 루시드 폴의 보이나요? 입니다.

바닐라 어쿠스틱의 나의 바다, 그리고 루시드 폴의 보이나요? 듣고 왔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최유리의 생각을 멈추다 보면을 듣고 계십니다. 8052님 사연인데요. 최근에 스마트폰 갤러리를 정리하면서 든 생각인데요. 저는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면 그 사람의 삶의 일부를 사진이나 영상으로 기록해주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남는 건 사진밖에 없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사진을 열어보면 그때 날씨와 냄새, 상황들이 눈앞에 다 그려져요. 아마 유리 언니를 담는 것도 그런 의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유리 언니는 좋아하는 게 생기면 하는 행동이 있는지 궁금해요. 엔하이픈의 폴라로이드 러브 신청합니다. 8052님 반갑습니다. 이게 누군가를 좋아하는 마음을 시각적인 기록으로 남겨두고 시간이 흐른 후에 그 기록을 매개로 당시의 감각과 이런 것을 선명하게 복기하는 과정은 참 가치 있는 습관인 것 같아요. 찰나의 순간을 이렇게 프레임 안에 담아두는 행위 자체가 대상에 대한 깊은 애정과 관심이 전제되어야만 가능한 일이라 더욱 따뜻하게 느껴집니다. 저 역시 무언가가 이렇게 마음에 깊이 들어오면 그것에 엄청 몰입하는 편인데 관심 가는 것이 생기면 저는 관련된 아주 사소한 정보까지 찾아보고 일상 속에서 계속 곱씹으면서 막 제 음악이나 제 생각의 결에 스며들게 만드는 것 같아요. 형태는 다르지만 이렇게 저마다의 방식으로 소중한 대상을 마음에 새기고 기억하려는 시도들은 삶을 한층 더 풍요롭게 만드는 거라 생각합니다. 그럼 노래 듣고 올게요. 엔하이픈의 폴라로이드 러브, 그리고 에픽하이의 빈차입니다.

엔하이픈의 폴라로이드 러브 그리고 에픽하이의 빈차 듣고 왔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최유리의 생각을 멈추다 보면을 듣고 계십니다. 같이 듣고 싶은 곡이 있으시거나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면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77번으로 메시지 보내주시고요. 인터넷 라디오 고릴라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또 SBS 파워 FM 애프터클럽 홈페이지에 사연 남겨주셔도 됩니다. 0002님 사연입니다. 우울해서 우울한 음악을 틀고 옷방이라도 깨끗이 치워야겠다는 생각으로 있다가 고릴라 앱에 접속했어요. 그런데 잘한 것 같아요. 조금 밝은 기분이 됐습니다. 라디오 덕분에 기분이 너무 좋아졌어요. 감사해요. 아울시티의 굿타임 들려주세요. 0002님 반갑습니다. 우선 다행이에요. 이제 마음이 무거울 때 가만히 있기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옷방 정리처럼 즉각적으로 눈에 보이는 생산적인 활동을 하는 건 꽤 좋은 대처 같아요. 오늘의 복잡한 생각들은 다 비워내시고요. 편안한 숙면 취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노래 듣고 올게요. 아웃시티의 굿타임 그리고 장범준의 그대 떠난 뒤입니다.

아울시티의 굿타임 그리고 장범준의 그대 떠난 뒤 듣고 왔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최유리의 생각을 멈추다 보면을 듣고 계십니다.

0968님 사연인데요. 율디 이번 기말고사 시험을 망쳤어요. 꽤 웃픈 이야기를 하자면 수학시험에서 단 세 문제만 맞히는 멋진 일을 해버렸어요. 그래도 10점대를 넘겨서 다행이라고 해야 할까요? 뭐 제가 공부 안 하고 모든 문제를 찍어버린 거라서 할 말은 없지만요. 유리 언니의 라디오 들으면서 생각을 비워볼게요. 윤지영의 우우우린 신청합니다. 0968님 반갑습니다. 근데 되게 이렇게 시험 결과를 회피하기보다 본인의 상황을 이렇게 인정하는 모습이 참 단단해 보이세요. 이미 지나간 것에 매몰되어 스트레스 받기보다는 복잡한 생각이 고리를 끊어내고 뇌에 휴식을 주는 게 장기적으로 좋은 것 같기도 합니다. 잘 쉬어가세요. 얼마 전에 이제 팬분들과 소통하는데 다 찍었는데 빵점 나오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 때도 있는 거겠죠? 그리고 이어서 송유진님 사연입니다. 유리 언니 안녕하세요. 저는 멀리서 항상 유리 언니를 응원하고 있는 유진 모래예요. 공립 유치원 교사가 되기 위해 임용고시를 준비 중인데요. 매주 월요일 새벽은 언니의 라디오를 들으며 하루를 마무리해요. 언니의 차분한 목소리와 사연 하나하나에 정성스럽고 애정어린 말로 답해주는 모습에서 늘 큰 위로를 받아요. 언니의 깊이 있는 생각과 야무진 모습을 볼 때마다 더더 좋아하게 됩니다. 요즘은 날씨가 더워 임용 공부도 조금씩 지쳐가는데요. 언니도 무언가에 정말 최선을 다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지칠 때는 어떻게 마음을 다잡고 다시 힘을 내는지 궁금해요. 빨리 시험에 합격해서 언니 콘서트도 가고 싶고요. 사진은 저의 친구의 고양이인 마루예요. 고양이를 좋아하시는 것 같아 보내봅니다. 그리고 언니가 항상 건강하고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청곡은 요즘 저의 최애곡인 최유리의 한숨입니다. 송유진님 반갑습니다. 이제 목표를 향해서 달리다 보면 극심한 슬럼프나 번아웃을 마주하는 순간이 찾아올 수 있잖아요. 저 역시 음악 작업을 하거나 무언가 이렇게 온 힘을 쏟아부을 때 한계에 부딪히는 경험을 하곤 하는데 그럴 때마다 억지로 힘을 내기보다는 잠시 효율이 떨어진 상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한 걸음 물러서서 완전히 다른 자극을 주며 뇌를 쉬게 만듭니다. 지치고 동기부여가 약해질 땐 이렇게 거창한 미래의 합격 수기보다 당장 오늘 하루 분량의 계획을 담담하게 끝마치는 작은 성취감에 초점을 맞추는 게 지치지 않고 완주하는 현실적인 비결이 아닐까 싶네요. 고양이 진짜 귀여워요. 오늘 잘 쉬시고요. 그럼 노래 듣고 올게요. 윤지영의 우우우린 그리고 최유리의 한숨입니다.

최유리의 생각을 멈추다 보면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이번 주도 재밌게 들어주셨기를 바라고요. SBS 파워 FM 애프터 클럽 홈페이지에 게시판 있으니까요. 또 한 주 동안 많은 사연 남겨주세요. 저는 마지막 곡으로 최유리의 도약 그리고 모브닝의 그날의 우리는 오늘과 같을 수 있을까 들려드리면서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이 시간은 슬리피의 아유 슬리피가 방송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너도 알잖아 이 밤을 수놓는 우리의 젊음이 언제까지나 오늘과 같이 불타오를 수는 없다는 거 내 사회 충동적이던

0: 한낮 강릉의 어느 카페. 점심 식사 후 커피 한 잔의 여유를 즐기던 여성들이 창밖을 바라보다 서둘러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여성들이 달려간 곳은 도로 한복판. 신호 대기 중이던 오토바이 운전자가 쓰러진 걸 발견하고 본능적으로 달려온 이 여성들은 근처 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사들이었죠. 여성들은 곧바로 심폐소생술을 시작한 동시에 119에 지원 요청을 했는데 하늘이 도운 걸까요? 마침 반대편 도로를 지나가던 119 구급대가 차를 돌렸고 덕분에 오토바이 운전자는 의식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운전자의 안전을 확인한 후 다시 카페로 돌아온 두 여성.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본 손님들이 생명을 살린 두 영웅에게 마음 가득 담아 뜨거운 박수를 보냈다고 하네요. 함께 만드는 기쁨, 아나운서 김선지였습니다.
1: SBS 이현경입니다. 언제 어디서든 일어날 수 있는 자연재해, 지진. 평소 철저한 대비와 대처 요령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내에 있을 때 지진이 일어난다면 테이블이나 책상 밑으로 몸을 피하는 게 안전하고 실내에 갇히는 사태를 대비해 문은 열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지진 발생 시에는 가스레인지나 난로와 같은 화기 사용은 삼가야 합니다. 언제 어디서든 일어날 수 있는 지진. 평소 철저한 대비만이 나와 내 가족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SBS 이현경이었습니다.

0: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1: 안녕하세요. 코리안 특급 박찬호입니다.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베스트 슬립과 함께 특급 편안함을 누려보세요.
2: 국가대표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세 시를 알려드립니다.

우리 모두의 플레이리스트 파워스테이션. 매일 밤 3시부터 5시 파워스테이션은 청취자 여러분이 사랑하는 음악들로 가득 채워집니다. 이 프로그램은 나를 알아주는 AI 선곡과 함께합니다.

제가 사랑하는 아이돌의 인기곡부터 그 시절 추억 속의 노래까지 SBS 파워 FM이 사랑하는 노래만 모았습니다. 다음 노래는 잠깐만요.

SBS 아나운서 정성문입니다. 여름은 폭염으로 인한 열질환 환자가 급증하는 계절입니다. 심하면 생명까지 잃을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폭염주의보나 경보가 내려지면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부득이 외출해야 할 때는 통풍이 잘 되는 편한 옷을 입고 물을 자주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너무 달거나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 또는 주류 등은 좋지 않습니다. 야외 활동 중에는 현기증이나 메스꺼움, 두통 등 열사병 초기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시원하고 그늘진 장소로 이동해서 안정을 취해야 합니다. 야외에서 장시간 근무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평소보다 물을 자주 마시고 기온이 가장 높은 낮 12시에서 4시 사이에는 휴식 시간을 갖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식중독이나 장티푸스, 뇌염 등의 질병 예방을 위해서 업무 공간과 식당 등의 청결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합니다. 여름철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보다 세심한 주의와 대비가 필요합니다. SBS 아나운서 정성문이었습니다.

0: 불안 가방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최근 Z세대를 중심으로 스스로 불안과 스트레스를 조절하려는 셀프케어 문화가 널리 퍼지고 있는데요. 가방 안에 손으로 가볍게 만질 수 있는 장난감이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아로마 오일, 신맛이 나는 사탕, 달콤한 초콜릿 같은 걸 넣어두고 불안이 느껴질 때 긴장을 푸는 도구로 활용하는 거죠. 전문가들은 이 불안 가방을 두고 자신의 감정을 인지한다는 점, 불안을 참는 대신 스스로 조절한다는 점이 자기 인식과 관리 측면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빠르게 변해가는 세상 속에서 스트레스 없이 살아가는 건 쉽지 않은 일인데요. 마음에 불안이 스며들 때 가만가만 다독여줄 수 있는 나만의 방법을 찾아보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함께 만드는 기쁨, 아나운서 김선지였습니다.
1: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그대와 함께 언제나 SBS
2: 파워 FM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4시를 알려드립니다.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만든 감성 최적화 공간 파워스테이션. 매일 밤 3시부터 5시 파워스테이션은 청취자 여러분이 사랑하는 음악들로 가득 채워집니다. 이 프로그램은 나를 알아주는 AI 선곡과 함께합니다.

0: to be a little more lucky.
1: AI가 큐레이션한 파워 FM 맞춤형 리퀘스트 뮤직쇼 파워 스테이션. AI가 어렵게 고른 다음 곡은 바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 방송해드리는 호출보 HLSQ FM 107.7MHz 파워 FM입니다. SBS 파워 FM은 매일 새벽 5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하루 24시간 동안 청취자 여러분 곁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SBS는 세계 속 디지털 방송 문화의 주역으로서 차원 높은 고품격 방송을 선보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재생산과 공유의 시대, 사람들이 모이고 방송에 대해 말하고 생각을 더하는 그 모든 곳에서 진짜 방송은 태어납니다. SBS는 함께 만드는 방송, 함께 만드는 기쁨으로 세상을 더 밝게 만들어갑니다. SBS 파워 FM 방송 책임자는 은지양입니다. SBS 파워 FM은 방송 미디어 통신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도 SBS 파워 FM과 함께 밝고 즐거운 하루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0: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1: 안녕하세요. 코리안 특급 박찬호입니다.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베스트 슬립과 함께 특급 편안함을 누려보세요.
2: 국가대표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2026년 7월 20일 월요일 오늘의 TMI. 부케이션을 찾는 사람들.

안녕하세요. 저는 펀펀투데이의 찡디 아나운서 이인권이고요. 첫 곡으로 들으신 곡은 히사이시조의 원 썸머데이입니다. 아, 저도 참 좋아하는 노랜데. 이제 여름 휴가 준비하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요. 시원한 바다나 계곡을 찾아 떠나는 분들 많으시죠? 아, 국내 짧게 만약에 갈 수 있다면은 저는 예전부터 말씀드렸던 남해 한번 가고 싶어요. 예. 또 남해 바다가 그렇게 푸르고 예쁘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바다 보면서 뭐 별거 안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종종 하곤 있는데요. 요즘은 디지털 기기에서 벗어나서 책과 함께하는 여행이 새로운 휴식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다고 합니다. 바쁜 일상과 과도한 정보에 지친 사람들이 온전히 나를 들여다보는 휴식을 찾아서 부케이션을 선택한 건데요. 실제로 여행사들은 소설의 배경지를 찾아가는 문학 여행 프로그램도 준비하고 휴가에 가서 독서를 할 수 있는 힐링 여행지를 소개하기도 하더라고요. 미국의 한 리조트에서는 독서와 명상, 작가와의 대화를 포함한 3박 4일 프로그램까지 준비했다고 하더라고요. 부케이션이 사랑받는 이유, 여행 가서 꼭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압박 없이 책에 몰입하며 디지털 피로감에서 한 발 멀어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휴가는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푹 쉬고 오는 게 중요하겠죠. 어디를 가시든 귀로는 펀펀 들으시고 푹 쉬다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국룰이죠. 휴가 전에는 열심히 달려야죠. 지금 어디에서 펀펀 듣고 계신지 신청곡과 같이 남겨주세요. 샵1077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광고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0: 공부도 기술도 모두 진심에서 시작됩니다. 엄마처럼 한결같은 마더스 제약.
1: 엄마 쏘는 약손 마더스 제약.
2: 케어 원해요?
1: 케어 원해요.
2: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1: 케어 원해요.
2: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1: 케어 원해요.
2: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3: 지긋지긋 무조맨
4: 티 어실 원스야.

0: 기술 적용 티어실 원수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제약.
1: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2: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1: 비다샵
2: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1: 비다이렉트샵
2: 믿을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1: SK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샵
3: 시스팡

0: 나 워킷.
1: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성훈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0: 워킷 안전화.

광고 듣고 왔습니다. 이인권의 펀펀투데이 1부 시작을 했고요. 지금부터 친구분들의 문자 만나볼게요. 1573님, 예전에는 달력을 잘 안 봤는데 요즘은 중요한 일정뿐 아니라 작은 약속도 다 적어두고 있습니다. 하나씩 체크할 때마다 괜히 뿌듯하고 깜빡하는 일도 줄어서 저한테는 꽤 잘 맞는 습관이 된 것 같아요. 찡디는 평소에 스케줄 정리 어떻게 하나요? 달력 사용하세요? 저는 예전에는 그 스케줄러라고 하죠. 그러니까 수첩 같은 거 들고 다니면서 다 손으로 이렇게 적어놨었는데 요즘은 휴대폰 달력 어플이 너무 잘 돼 있어서 거기다가 작은 약속들도 다 저장을 해놔요. 그러니까 너무 정신이 없다 보니까 일어나서 확인을 안 하면은 깜빡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약속을 한번 못 나가서 그 다음부터는 더 확실하게 좀 체크를 하는 습관이 생긴 것 같아요. 홍재님, 쨍디 오늘 첫 출근해요. 떨리는데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응원해주세요. 집에서 뒹굴거리면서 펀펀 듣다가 출근 준비하면서 들으니 기분이 새롭네요. 첫날이니까 밝고 실수 없이 잘하고 왔으면 좋겠어요. 찡디는 첫 출근날 생각나요? 생각나죠. 예. 그때 그래도 뭔가 좀 잘못 알고 있어서 그래도 남자 아나운서로서 첫 출근인데 멀끔한 모습 보여야겠다 그래서 넥타이까지는 안 하고 정장을 입고 갔는데 제 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입고 다니지 말라고 편하게 입고 다니라고 부담스럽다고 그 다음날부터 좀 편하게 입고 다니고요. 지금은 너무 편해져서 반바지 입고 출근합니다. 뭐 일할 때는 이제 긴 바지 옷 다 주니까요. 그 옷 입고 일할 때는 편하게 반바지 입고 하고 있죠. 첫 출근 너무 떨릴 필요 없어요. 가면 별거 안 시키고 인사만 잘하면 됩니다. 밝게 인사만 파이팅 있게. 그러면 모두가 환영도 하고 반가워할 거예요. 노래 한 곡 듣고 목동 익무새로 돌아올게요. 임원일 위수가 함께 부른 캡처 띄워드립니다.

그런 날 있잖아. 마음을 털어놓고 싶은 날. 여러분의 마음을 그대로 전달해드립니다. 목동 익무새.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솔직한 마음을 있는 그대로 전달해드릴 익무새 인권입니다. 2026년 7월 20일 찾아주신 분은 이종욱 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찡디. 저는 경남 통영에서 배 만드는 일을 하고 있는 찡구입니다. 저에겐 저보다 키 크고 몸도 탄탄하고 착하고 멋진 아랫동서가 있는데요. 아랫동서가 일하다 쇄골을 크게 다쳐서 몇 달째 일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술하고 퇴원해서 요양 중이거든요. 동서는 같이 있으면 없던 에너지가 생기게 만들어주는 엄청 열정적인 사람이에요. 게다가 주위 사람들을 웃게 해주거든요. 근데 매일 같이 있을 수 없으니 참 안타깝습니다. 다쳐도 더 씩씩하게 지내는 모습에 한수 배우는 요즘인데요. 늘 힘이 되어주는 든든한 동서가 얼른 완쾌해서 저랑 낚시도 가는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이번 주말에는 동서가 좋아하는 회를 포장해 가서 몸보신 해줘야겠네요. 동서, 퍼뜩 나와서 나랑 놀러가자. 우리 오랜버처럼 함께 늙어가는 거야. 동서의 최애

브라운 아이즈의 벌써 1년 듣고 왔습니다. 제가 좀 헷갈렸네요. 브라운 아이즈 소울이 아니라 브라운 아이즈입니다. 사연 소개된 이종욱님께 선물 보내드릴게요. 이야, 근데 쇄골을 다칠 정도면은 웬만하면 사고라고 들었거든요. 웬만해서는 쇄골이 잘 부러지지 않고, 특히 부러지면은 다시 붙는 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동서분도 지금은 회복 중이라고 하는데, 아유, 날도 더운데 얼른 또 빨리 회복을 해서, 무엇보다 이게 핵심이었던 것 같아요. 같이 낚시 가고 싶은 마음. 얼른 낚시 가셔야죠. 네. 두 분의 우정 너무 멋지고, 또 우리 종욱님이 얼마나 동서를 생각하는지도 잘 느껴집니다. 얼른 완쾌하셔서 종욱님과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힘이 되어주고 싶을 때 목동 익무새 게시판이나 문자로 사연 보내주세요. 선물도 보내드리고 신청곡도 틀어드릴게요. 월요일 아침 지금 뭐 하면서 펀펀 듣고 계신가요? 듣고 싶은 노래와 같이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샵 1077,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문자들 만나볼까요? 최윤아님, 아이들이랑 쿠키 만들려고 재료랑 쿠키틀 사놨어요. 오븐을 샀더니 여러 가지 만들기가 좋더라고요. 아이들이 일어나면 반죽부터 같이 만들기로 해서 전 재료 세팅만 미리 해두려고 합니다. 집이 난장판이 되겠지만 재밌을 것 같아요. 쨍디는 집에서 베이킹 해본 적 있어요? 아, 집에서 이렇게 해보는 거 너무 즐겁죠. 저는 베이킹이라고 하면 이것도 쳐주시는지 모르겠는데 호떡 믹스로 엄마를 이렇게 만들어 본 적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얘는 혼자서 브라우니도 만들어 본 적 있고요. 여러분 브라우니는 오븐까지 필요 없어요. 압력밥솥만 있으면은 압력밥솥도 아니에요. 전기밥솥만 있어도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거. 홈베이킹 한번 도전해 보시죠. 4771님. 얼마 전 신발장 정리를 했는데 안 신는 신발 정말 많더라고요. 언젠가는 신겠지 하고 놔뒀는데 몇 년 동안 그대로인 것도 있었어요. 그래서 과감하게 정리하고 나니까 신발장도 넓어지고 마음도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물건도 마음도 가끔은 비워야 하나 봐요. 찡디 신발장은 어떤 상태예요? 넘치진 않지만 타이트하게 차 있어요. 왜냐면 저도 신발 좋아하고 어렸을 때는 운동화 한 켤레를 그냥 사지사철 신고 다니니까 아유 남자애가 또 땀이 오죽많아요. 막 결국에는 헤져서 버리거나 너무 냄새나서 버리고 이랬는데 그게 싫어서 요즘은 신발 욕심 하나씩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하나 둘씩 모으다 보니 조금 많이 쌓였는데 저도 이참에 안 신는 것들은 버리긴 뭐하고요. 동생들한테 마음 쓰는 척하면서 야 이거 몇 번 안 신었는데 너한테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준다. 이렇게 하면서 슬슬쩍 정리해봐야겠네요. 신재민님, 저 요즘 피부가 너무 뜨거워서 2일 1팩 실천 중입니다. 얼굴 온도만 좀 낮춰도 트러블 생기는 게 줄어들더라고요. 찡디는 요즘 팩 잘 챙겨서 하고 있나요? 피부 관리 하고 있어요? 아, 피부 관리를 거의 못했네요. 예. 오늘은 집 가서 자기 전에 이런 날씨에 냉장고에 팩 살짝 넣어뒀다가 아 여러분 팩 같은 거 냉장고에 오래 보관하면은 이게 성분이 효과를 덜 보거나 변한대요. 그래서 시원하게 하고 싶은 분들은 한 10분 15분 정도만 살짝 넣어놨다가 팩 하는 게 좋다고 하니까 샤워하기 전에 살짝 넣어놨다가 팩 한번 시원하게 해보시죠. 기분도 좋고 피부도 지킬 수 있고요. 자, 노래 두 곡 듣고 다시 돌아올게요. 긱스 피처링 에일리의 Wash Away, 박진영의 날 떠나지 마. 두 곡 듣고 다시 돌아올게요. 내 맘을 적시는 듯이 떨어지는 소리마저 건조해.

0: 걸 나 기억을 씻어내 나는 오늘도
1: 조금 흐림 그리고 비 우리 둘이 처음 만난 나같이 약간은 변덕

벗어내야 되는 거지. 살짝 귀찮더라도 건조한 마음은 수분 없어 욕조에 담궈놔도 뜨거울 정도로 내 맘을 데우던 넌 없는 거잖아. 한기 가득한 내 맘을 채우던 물도 끈 거잖아.

빅스 피처링 에일리의 워셔웨이, 박진영의 날 떠나지마 듣고 왔습니다. 이인권의 펀펀투데이 일부 함께하고 있고요. 친구들, 드디어 오늘이 청취율 조사 마지막 날입니다. 마지막까지 02-2056으로 걸려오는 조사 전화 놓치지 말아주세요. 저는 계속해서 친구분들 위해서 열심히 문자 소개해보겠습니다. 8618님, 결혼 2년 차에 강아지와 가족이 됐습니다. 4개월 된 강아지인데요. 애교도 많고 너무 사랑스러운 아이입니다. 아들이라 생각하고 잘 키우려고요. 요즘 활력소가 되어주고 있는 율무야, 사랑한다. 오늘도 율무 키우기 위해 일하러 갑니다. 아, 너무 귀엽겠네요, 진짜. 또 얼마나 애교도 넘칠 때고요. 또 쑥쑥 크는 모습 보는 즐거움도 있을 거고요. 오늘 율무 생각해서 열심히 일해서 간식값 버셔야죠. 율무 사료값 버셔야죠. 6195님, 어제 부모님 댁에 다녀왔는데 갈 때마다 먹을 걸 한가득 챙겨주시네요. 괜찮다고 해도 냉장고에 있는 걸 하나라도 더 넣어주시려는 모습이 늘 똑같습니다. 나이 들어도 부모님 눈에는 아직 챙겨줘야 하는 자식인가 봐요. 찡기도 어머님이 뭐 많이 챙겨주시죠? 그렇죠. 네, 뭐 일주일에 한 번씩 혹은 2주에 한 번씩은 가니까 갈 때 제가 잘 먹는 거 있으면 꼭 챙겨주시더라고요. 어떤 날에는 막 제가 조기 잘 먹으니까 냉동했던 조기 한번 쪄서 이거 집에 가서 그냥 전자레인지 돌려 먹으면 된다고 챙겨주신 적도 있고, 콩나물 무침 챙겨주시기도 하고, 제가 또 겉절이 귀신이거든요. 겉절이 김치도 막 해갖고 주실 때도 있고요. 네. 또 이번 주도 한번 다녀와야겠네요. 민주희님, 고등학생 딸이 오늘 가족들한테 크림 파스타를 만들어준다고 해요. 재료는 이따가 같이 사러 가기로 해서 딸이 일어나면 장을 보러 가야 합니다. 딸이 만든 음식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어서 걱정 반 설렘 반이네요. 찡기는 파스타 잘 만든다고 했나요? 저는 파스타 자신 있습니다. 한 가지 조건 아래에서요. 시판 소스가 있어야 돼요. 그것만 있으면 사실 면만 삶으면 돼서 맛이 없기도 힘들거든요. 아, 무조건 크림으로 가야죠. 네. 시판 소스는 크림으로 가고, 베이컨 많이 넣으면은 아, 무조건 맛있다. 후추 조금 치면은 더 좋고요. 네. 딸이 이렇게 만들어준다라는 마음이 너무 이쁜 거 아니겠어요? 자, 하하의 너는 내 운명 이 곡 듣고 임대카설로 이어갈게요.

이리 치이고 저리 치어서 다친 내 마음에도 연고가 필요한 순간 상처엔 솔솔 잉데카솔. 오늘 잉데카솔이 필요하신 분은 찡디 질투나요 님입니다. 찡디 안녕하세요. 찡디가 연애 프로그램에 나가다니 왜 미리 말 안 해줬어요? 섭섭하게. 사실 저는 솔로가 아니라 임자가 있어요. 그런데도 찡디가 이런 식으로 다른 여자와 대화를 하는 걸 본다는 게 아직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은 것 같아요. 최소한 몇 달 전부터는 알려주셔야 볼까 말까인데 지지난주 승희 언니가 합숙맛으론 이야기를 해서 무슨 소리야 하며 검색을 해서 알게 됐잖아요. 여자를 돌처럼 보던 찡디, MBTI T가 1000% 아니 1만%인 찡디. 물론 전 임자가 있고 찡디한테 바라는 건 없었지만 전환근 없는 찡디를 흐뭇하게 보고 있었는데 다른 여자와 꿀을 떨어뜨리시다니. 저 이제 알았어요. 제가 찡디를 참 많이 좋아해서 라디오를 듣고 있었다는 걸요. 왜 우리한테 미리미리 말 안 했나요? 혹시 했나요? 언제요? 아무튼 전 못 들었고요. 찡디 연애하는 모습 질투나네요. 찡디 잉데카솔 발라줘요. 얼른. 사연 보내주신 찡디 질투나요님께 선물 보내드릴게요. 처음인 것 같은데요? 질투하는 분이 나타난 게. 이게 뭐 저도 그 제작진 얘기를 잘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 연애 프로그램 특성상 미리 출연한다고 제가 친구분들에게 말씀드리기가 조금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사과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만약에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연애하는 모습은 안 나옵니다. 썸 타는 모습도 안 나오고요. 우선 제가 많이 안 나왔어요. 예. 그래도 열심히 촬영했으니까 매주 목요일 9시 재밌게 봐주세요. 자, 여러분 어떤 일이든 이렇게 속상할 때 잉데카솔 게시판이나 문자로 사연 보내주시면 제가 위로해드리고 선물도 보내드릴게요. 태양의 나만 바라봐 듣고 올게요.

이인권의 펀펀투데이 1번 함께하고 있고요. 월요일이라 한 주가 기대되는 아침이에요. 친구들이 이번 한 주 어떻게 보낼 건지 궁금합니다. 아직 주말의 여운에서 벗어나지 못한 분들, 지난 주말 뭐 하셨는지 알려주세요. 오늘 아침도 즐겁게 시작할 수 있도록 좋은 노래와 사연들 많이 들려드리겠습니다. 사연과 신청곡 많이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샵 1077,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7925님, 월요일 아침부터 샌드위치 싸면서 문자 보냅니다. 제가 먹을 거 하나, 남편이 먹을 거 하나 사이좋게 두 개 만들어서 각각 도시락통에 담아가려고요. 찡디는 아침 대용으로 샌드위치 어때요? 아, 너무 좋죠, 샌드위치. 아, 근데 이 내용물이 중요할 것 같아요. 저는 최애 샌드위치는 참치 들어간 거 있잖아요. 아, 그거를 참 많이 먹었던 기억이 나요. 예. 참치 샌드위치 하나 싹 먹으면 든든하기도 하고, 예. 단백질도 좀 있는 것 같고 먹고 싶네요. 김진님,

아들이 최근에 아킬레스건이 끊어져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전신 마취한 후에 수술을 해야 한다고 해서 가슴이 철렁했는데요. 부디 별탈 없이 수술 잘 마치고 무사히 회복할 수 있도록 찡디가 기도해 주세요. G.O.D의 길 신청합니다. 와, 아니 어쩌다가 아킬레스건이 끊어진 거예요? 우리 김진님도 너무 놀라셨을 것 같은데요. 네, 이런 수술들 요즘 너무 잘하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 없고요. 그냥 뭐 수술이 심각한 수술이야 뭐 그래서 전신 마취하는 게 아닐 겁니다. 예, 수술 잘 끝날 거고 회복도 잘할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또 아들 입장에서도 예, 부모님이 너무 놀래고 막 걱정하고 이런 모습 보내면은 너무 마음 무겁고 또 그러면 회복도 더디거든요. 우리 김진님 아무 일 없다는 듯 편안하게 아들 대해주셔야 또 김진님도 편하고 아들도 빨리 회복할 수 있다. 그리고 저 역시도 지금 이 자리에서 기도 바로 올리겠습니다. G.O.D의 길 그리고 5659님이 신청한 QWER의 눈물 참기까지 두 곡 듣고 다시 돌아올게요.

이인권의 펀펀투데이 1부 마칠 시간입니다. 잠시 후 2부에서는 무난 인사로 잠 깨워드리고요. 월요일 아침 승혜 누님과 직업적 사고로 찾아오겠습니다. 승혜 씨에게 궁금한 점이나 환영의 인사 많이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샵 1077,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1부 끝곡으로 0793님이 신청한 로사 월튼, 할리 코긴스의 I really want to stay at your house 듣고 2부로 돌아올게요.

0: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그대와 함께 언제나
1: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CN블루의 Can't Stop 듣고 왔습니다. 월요일 아침에 알람 두 번 못 들은 폴킴입니다. 출석 체크 만나볼까요? 3696님, 찡디 굿모닝. 아침부터 부모님이 다투셔서 평소보다 일찍 출근하러 나옵니다. 엄마 아빠 싸우지 마세요. 여러분 왜 이 3696님 부모님이 싸우셨는지 궁금하시죠? 그 내용도 남겨주셨는데 아버지가 산책을 가자고 하셨는데 어머님이 싫다고 해서 싸우셨대요. 너무 귀엽시지 않나요? 두 분이 원만하게 합의하시기를 이곳 목동에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승혜 누님과 직업적 사고로 돌아오겠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시고 사연도 많이 남겨주세요. 이인권의 펌펀 투데이 광고 듣고 올게요. 쇼리 실라!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2: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일메디. 코일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3: 안녕하세요. 악뮤 이찬혁입니다. 유난해 그 말 전 참 좋더라고요. 적당히 해선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으니까요. 생명을 구하는 일엔 더 유난해야 하지 않을까요? 세상에 유난하다. 유엔 난민기구. 지금 유엔 난민기구를 검색하세요.
4: 전세 보증금 지키는 법. 저 최주빈이 알려드릴게요. 수도권 7억 원, 지방은 5억 원 이하의 전세라면 안심하세요. HF 보증으로 전세 대출 받고 전세 지킴 보증을 신청하면 되니까요. 소중한 전세 보증금을 지키는 HF 전세 지킴 보증. 이야, 좋다. 한국주택금융공사.
5: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6: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7: 클레오?
8: 네.

0: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0: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0: 단백질 맛집 셀렉스에서 새로운 프로틴이 나왔대.
1: 단백질에 혈당 밸런스까지 챙긴 셀렉스 프로틴?
0: 그래, 아침 공복을 깨는 단백질 셀렉스 프로틴 지금 검색해봐.

0: 인생 선배에게도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1: 넌 지갑이 뭐니?
0: 내 본업이 빛을 발하는 순간
1: 지갑적 사고.
0: 펌펀의 햇살캐 힘든 월요일 아침 밝게 만들어주는 분이죠. 승혜 누나입니다. 어서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1: 네.
0: 야, 오늘 강진희 님이 네. 그림 선물을 보내주셨어요.
1: 아니 근데 그림을 또 너무 잘 그리시더라고요.
0: 포인트를 딱딱 집어서 네. 그림을 너무 잘 그리시네.
1: 근데 저는 좀 비슷한 것 같은데 찡디는 네. 조금 저기 오데오 가르마를 아. 확실하게 그리셨네요.
0: 이게 이제 그 논란의 태사자 머리.
1: 아, 태사자 머리로
0: 한 컷 더 그려주세요.
1: 그리고 이제 모자를 항상 뒤에 쓴다.
0: 어, 맞아요.
1: 그래가지고 이제 뒤로. 야, 근데 완전 이거 찐 청취자네요.
0: 너무 감사하죠.
1: 이런 것까지 디테일하게.
0: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강진희님.
1: 네, 감사합니다.
0: 이 그림 궁금하신 분들은 펌펀 인별그램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1: 네네.
0: 들어와서 또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고요. 야, 그리고 승혜 누나 그림에는 둥이까지 싱크로율이. 둥이라고 또 따로 표기도 했어요.
1: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둥이라고 안 썼으면은 네. 오해할 뻔했어요.
0: 아니, 둥이 아니야. 아니야. 둥이가 있기 때문에 네네. 요 포인트로 그린 거죠.
1: 이렇게 또 포인트를 한다는 것이 참 잘 그린다. 약간 미술 전공하신 분 아닌가. 아,
0: 이분은 이런 분들이 이제 재능이 있는 거죠.
1: 네네.
0: 센스가 있고요. 자, 이제 그
1: 빨리 넘어가시죠. 저희 할 일이 많은데. 네,
0: 그러니까 직업적 사고를 시작해야 되는데
1: 네네.
0: 우리 승혜 씨에게 선물 같은 코너 준비가 되었다고 합니다.
1: 맞습니다.
0: 그 지난주에 승혜 누나가 요청을 했을 때 저는 대신 은근슬쩍 넘어가기를 좀 기다렸는데
1: 네.
0: 우리 제작진도 한통속이었고요. 결국 진짜로 이 코너가 생겨버렸습니다. 어떤 코너죠?
1: 네, 바로 합숙 맞선 모니터링.
0: 노래.
1: 제가 요즘 합숙 맞선 도파민으로 한 주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우리 친구들도 다 잘 보고 오셨죠?
0: 아니, 톤 왜?
1: 본방송은 목요일 오후 9시 하니까 늦어도 일요일까지는 꼭 보고 오셔야 합니다.
0: 아니, 그럴 필요도 없고.
1: 그래야 같이 얘기하면서 행복해지죠.
0: 네, 여러분도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것들은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1077 또는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으로 남겨주시면 되고요. 펌펀 인별그램에도 합숙 맞선 질문 남길 수 있는 글도 남겨놨더라고요, 진짜로.
1: 네, 와, 대박이다.
0: 댓글로도 질문 많이 남겨주세요.
1: 네. 네. 그럼 제가 일단 첫 번째 질문 읽어드릴게요. 네. 1번 남 이인건 씨는 성실히 답변 부탁드립니다. 분슈타인님께서 보내주셨네요. 찡디, 합숙 맞선 보니까 평소보다 스타일이 좋아졌던데 작가님한테 코치 받고 스타일링에 신경 좀 썼나요? 옷 새로 산 거 아니죠?
0: 우선은
1: 네네.
0: 옷은 새로 산 옷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1: 어쩐지 안 네. 맞던 옷들이 보이더라고요.
0: 네, 사실 더 잘 아시겠지만 제가 네. 입고 오는 옷만 입고 오잖아요.
1: 그렇죠. 저도 뭐 그런 타입이고.
0: 그래서 예, 나가기 전에 옷장을 봤는데
1: 네.
0: 아이고 이대로는 이 기간 동안 안 되겠다 싶어서 부랴부랴 옷을 좀 구매를 했죠. 새 옷들을.
1: 아, 진짜로?
0: 네.
1: 그래서 그게 직접 가서 이제 옷을 입어보고 사셨나요? 아니면 이렇게 따로 사셨나요?
0: 아, 인터넷 주문이
1: 했었구나.
0: 60%. 직접 보고 구매한 옷이 40%.
1: 어쩐지. 왜냐면 이제 2부 네. 정도에 보니까
0: 네.
1: 그 회색 바지를 입었는데 거의 고쟁이처럼 치켜 입었어요. 허리

0: 바지까지.
1: 고생이라뇨.
0: 아, 저 깜짝 놀랐어요.
1: 그, 놀랍게도 그 바지가 산 옷 중에 거의 제일 비싼 바지 중 하나였어요.
0: 그러니까 어디까지 올려 입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갈비뼈 위에까지 올린 줄 알았어요.
1: 이게 변명 아닌 변명이 그게 인터넷으로 샀는데 너무 큰 거예요.
0: 어, 큰 거야.
1: 그래서 세탁소를 가서 허리도
0: 맡겼어.
1: 허리도 줄이고 이 바지 밑단도 기장도 줄이고 다 했는데 이제 그 나간다고 다이어트 하잖아요.
0: 네네.
1: 하면서 또 내가 쪼그라든 거야.
0: 아.
1: 그래서 그 바지를 그렇게까지 올리지 않으면
0: 내려가는구나.
1: 흘러 내려가는 거예요.
0: 오히려 한번 내려주지 그랬어요.
1: 아이고, 그게 무슨 말 하는 거예요?
0: 아니, 위에 티가 기니까.
1: 아, 조금 내리라.
0: 예, 예.
1: 아, 난 또 아예 내리라는 줄 알고 깜짝 놀랐네.
0: 아니, 근데 위에 티도 지금 너무 짧게 입어가지고, 예, 너무 좀 귀엽다는 느낌이 있었어요.
1: 안 그래도 그 제 동기죠. 주시은 씨도.
0: 네, 제보를 해주셨어요.
1: 걔는 실시간으로, 리얼타임으로 저한테 땡톡을 해요.
0: 진짜로?
1: 저 바지는 출근할 때만 입어라. 여자 만날 때 입지 말아라.
0: 근데 이렇게 사랑하는 동기가 없네.
1: 아니, 전 그만 좀 했으면 좋겠어.
0: 또 질문 하나 읽어주세요, 인근 씨.
1: 그러면은 승혜 씨가 봤을 때 전체 남자 출연자 중 제
0: 외모 순위
1: 몇 위 정도로 진짜 친분 다 빼고
0: 거의
1: 진짜 객관적으로
0: 거의 뒤에서
1: 난 오케이. 네.
0: 아니면 앞에서 제가 봤을 때 앞에서 한 2위 정도?
1: 앞에서 2위? 1위가 있었네요, 그러면?
0: 1위가 있더라고.
1: 1위가 나 말고 누구예요?
0: 그분 만약에 제가 이제 거기에 뭐 합숙마산에 갔었으면 그분한테 조금 마음이 끌렸을 것 같더라고. 3부를 보니까 좀 멘트가 좀 여자분들이 좋아하는 그런 멘트더라고요.
1: 누구예요? 승혜 씨의 마음을 사로잡은 1번 남이?
0: 그 2대1 했었잖아요. 맨 마지막 2대1. 했을 때 수줍게 저는 약간 표현 못하는데 조금 그 놀이개를 좀 선물로 드렸다 하신 분 있잖아요.
1: 성모 씨.
0: 예예예.
1: 성모 씨가 승혜 씨의 원픽이군요.
0: 네. 아, 그중에 이제 좀 잘생겼다.
1: 잘생겼어요.
0: 좀 이제 차가운 것 같은데 그런 마음 표현하는 그런 용기 있는 자세. 이런 거 조금 플러스 점수 좀 드리고 싶다.
1: 저도 솔직하게 이게 인터뷰에서도 전 여러 번 얘기했는데 저는 거기서 그 사람이 견제된다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0: 근데
1: 그 사람이
0: 근데 그 말을
1: 제일 잘생겼어.
0: 그 말을 안 해도 그 눈빛에 보이더라.
1: 그러니까 내가 먼저 했잖아요. 내가 그래서 맞기 전에 내가 먼저 얘기를 한
0: 그리고
1: 거야.
0: 그리고 나서 성모 씨가 다가가자마자 다른 분을 또 선택하는 거 뭡니까?
1: 우리 노래 안 들어요?
0: 우라는데요.
1: 우리
0: 아니 일단은 그 여성분과 얘기를 해봐야 되는데 그 갑자기 성모 씨가 등장한 이후로 그분이 저를 안 좋아하는 것 같아서 좀 마음이 식은 것 같아서요. 그냥 다른 분을 선택하려고.
1: 내가 언제 그런 톤으로 얘기했어? 아니,
0: 그러니까 느낌이 그랬다는 거죠. 그 남동생 보는 느낌으로 저는 그 여성분이 저한테 마음이 없는 것 같아서요.
1: 내가 언제 그렇게 초등학생 삐진 애처럼 얘기를 했냐고요.
0: 거의 그런 느낌이 보였어요. 눈빛도 보여가지고.
1: 잠깐만. 뭐 준비된 컷이 있다고요? 뭐 들어봐야 된다고요?
2: 약간 인권 씨가 스스로 본인이 어떤 성격이다라고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어요?
3: 나만 좋아하는 느낌이 들면은 조금 시작했다가 바로 발을 빼.
0: 바로 그러니까 마음이 바로 식어. 그러니까 좀 약간 열정적으로 한번 도전했다가 아니면 마는 거지 이런 식으로 가야지.
1: 그래도 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서의 내용과 행동이 일맥상통하다.
0: 그게 뭡니까?
1: 아, 그래, 이것도 아니야?
0: 아니 이걸 뭘 또 자신감 있게 얘기해. 이런 거는 자신감 없게 숨겨도 되는 부분이에요. 야, 아니 근데 나는 또 이제 그 3부 때 그 정윤 씨인가요? 그 성모 씨랑 같이 선택하신
1: 2대1 데이터. 정윤 씨.
0: 정윤 씨였는데 정윤 씨한테 맨 처음에는 좀 플러팅을 하시더라고. 웬일로 하지? 이랬고 저는 좀 공승현 씨 닮으신 것 같아요까지 플러스 한 90까지 줬어요 제가. 그랬는데 갑자기 어떤 스타일 좋아하세요? 했더니 공승현 씨 좋아합니다. 했을 때 약간 너무 빠른 플러팅이 아닌가.
1: 안 그래도요. 우리 맞선님이 그와 관련된 문자를 또 보내주셨거든요. 우리 승혜 씨가 소개를 해주시죠.
0: 네. 찡디. 저번에 5번 여자분 정윤님한테 공승현 닮았다. 내 이상형은 공승현이다. 라면서 돌직구 직진 플러팅 날리셨잖아요. 2026년.

0: 네, 가장 용기 있는 플러팅이라고 하셨는데 실제로 그 말 뵙고 나서 속으로 얼마나 떨렸는지 궁금합니다.
1: 이것도 실제로 이것도 실
2: 너무 좋다. 이렇게 제작진들이 이런 걸 다 해가지고 오고.
1: 이렇게까지 할 건 없잖아요. 그래서 한번 들어볼게요.

0: 아니 갑자기 단어가 기억이 안 나봐. 플러팅.
1: 근데 이런 부분까지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2: 아 그래요? 요거는
1: 부분 좋았는데
2: 네.
1: 이제 성모 씨가 나타난 이후에 마음이 식은 것 같다. 도대체 무슨 말을 했길래 둘이 대화한 적도 없는데.
2: 아 그러니까 이 그게 아, 이제 그때 이제 공수연 플러팅 하면서 저는 빌드업이 좀 잘 됐다고 생각을 했어요.
1: 네.
2: 그래서
1: 아, 좀 말을 더, 그래도 하긴 하시더라고요.
2: 아, 그리고 그때 방송에 못 나간 부분이 저는 그 정도만 얘기하고 옆에 있던 신우 씨가 대화를 엄청 많이 해서 질문을
1: 맞아.
2: 폭탄으로 해서 약간 빠져 있었죠.
1: 네네.
2: 그리고 한 번 더 기회가 있으면 내가 여유롭게 대화를 좀 더 해봐야겠다 해서 그날 제가 선택하는 시간이 온 거예요.
1: 그렇죠.
2: 그래서 한 번 더 얘기를 해보고 싶다 갔는데 난 강아지 안 키웠는데 네. 강아지 얘기만 둘이 오래 하는 거야. 없는데 끼어드는 것도 이상하잖아요.
1: 아, 저도 강아지 좋아하는데 근데 그 아니 그 뭐지 깨뚜기는 네. 강아지 사진 메인 프로필 돼 있잖아요.
2: 아, 맞아요. 근데 그건 이제 친구네 강아지고 내가 키운 적은 없으니 아,
1: 그런 거라도 어필하면서 아니면은 공감돼 있는 그런 걸로 좀 끌어오던가. 뭐 롤 잘하신다면서요.
2: 네,
1: 롤 못할 것 같은데.
2: 아, 게임은 좋아하죠. 진짜 다 봤네 이 누나.
1: 네.
2: 아.
1: 그러니까 이렇게 적극적으로 할 때는 이제 끝까지 한번 밀어붙여라. 이런 거 좀 얘기를 해드리고 싶네요.
2: 그걸 미리 코칭을 받고 갔어야 되는데.
1: 그러니까 제가 그 뒤에 숨어 어머님이랑 같이 숨어 있다가
2: 네.
1: 그렇게 조정을 했었어야 됐나 봐요.
2: 아 쉽지 않더라고요. 예.
1: 어떻게 그러면 저희 끝까지 이렇게 보는 거예요?
2: 어떤 걸요?
1: 예? 이제 끝까지 아 그냥 혼자 있겠구나 이렇게 또 생각하고
2: 아, 근데 이게 저도 방송이 어떻게 나올진 모르지만은
1: 그렇죠.
2: 예. 뭐 이런 모습만 나가진 않았으면 좋겠다.
1: 근데 지금 3부까지는 약간 그런 모습이었고
2: 예.
1: 8029님께서
2: 네.
1: 찡디 근데 방송에는 왜 이렇게 안 나와요? 분량이 너무 적은 거 아니에요? SBS 아들 아니었어요? 다음화부터는 반전시킬 수 있나요? 라고 근데 진짜 SBS 아들이라고
2: 네.
1: 얘기하고 다니시고 프로그램도 굉장히 많잖아요.
2: 네네.
1: 근데 나도 생각보다 왜 이렇게 안 나오지? 그러니까 대화를 안 한 거 아닙니까?
2: 아니요. 제 속은 오죽 썩어 문드러지겠냐고요.
1: 아니 근데
2: 나 왜 이렇게 안 나오지 싶은 거예요. 저도
1: 아니, 그러니까
2: 보면서
1: 내가 볼 때 대화 자체를 안 한 것 같아.
2: 그러니까
1: 쓸 게 없는 거지. 그러니까 공승현 같은 그런 플로팅 말고 쓴 게 있나요? 좀 대화한 게 있나요? 강아지도 빠지고 네. 성모 씨 왔다고 빠지고 누가 마음에 안 든다고 빠지고 빠진 거밖에 없잖아요. 이 프로그램에서 어?
2: 근데 이게 내가
1: 맞선에서
2: 혼나는 시간이 아니 우리 리뷰
1: 아니 그게 아니라 안타까워서 그러지.
2: 안타까워서 근데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보다는
1: 나오나요?
2: 좀 더 나올 부분이 있다라고 전 생각을 해요. 이 제작진의 편집이 어떻게 되는지
1: 근데
2: 모르지만
1: 웃긴 게 그 전에 저희도 합숙마스 나가신다고요? 했을 때 아, 예, 나갑니다. 좀 그래도 SBS니까 많이 나가지 않을까 했는데 지금 도저히 뭐 얼굴을 볼 수가 없어요.
2: 나도 이 전체 PD님이 날 피해 다녀요. 원래 연락 자주 왔거든요.
1: 네.
2: 심지어 그 선배는 나한테 앵권아 믿고 기다려봐라. 그거를 3화라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나 지금 배신당한 거야.
1: 그러니까 그분도 인권 씨를 믿었지. SBS 아들이라고 해서. 근데 계속 빠진 거야. 대화 빠져. 성모 씨 와서
2: 내가
1: 빠져.
2: 뭘 또 그렇게 빠져요.
1: 그 뭐 강아지 얘기한다고 빠져. 그러니까 끼어들어야 되는데 끝까지 한번 밀어붙이라니까요.
2: 아. 박수 칠 내용이 하나가 없었는데.
1: 그러니까 사랑에 좀 적극적인 남자가 돼야지 또 그런 좀 쟁취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2: 뒤에 가면은 조금 더
1: 대화가 늘어나나요?
2: 그랬으면 좋겠다. 그렇지 않을까라는 이제
1: 근데 배려를 또 많이 하신 것 같아.
2: 그건 있어요.
1: 왜냐면 그 성모 씨가 좀 남자답던만. 왜냐면
2: 아니 내 배려 얘기하다 왜 걔 칭찬을 해요?
1: 그 어 좀
2: 아니 성모 씨 칭찬을 해요.
1: 2대1 데이트를 하다가 저 그래도 1대1 한번 대화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오히려 인권 씨가 저 아까도 2대1이어서 못하고 지금도 2대1을 못하는데 지금 한번 좀 얘기 나눠볼 수 있을까요? 이렇게 좀

0: 어필했었으면 어땠을까.
1: 그러니까 이게 지나고 나니까 나도 보이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아, 이게 참 어렵네요. 9914님도 문자를 주셨는데 네. 저는 인기의 척도가 악플이라고 보는데요. 찡디 얼굴이 쎄하게 생겼다는 어? 댓글이 좀 달렸더라고요.
0: 진짜로?
1: 인정하십니까? 아니 저도 이 댓글을 봤어요.
0: 아 진짜?
1: 근데 누나 봐도 약간 좀 쎄한 게 있어요 얼굴에.
0: 약간은 있더라고.
1: 뭐라고요? 우리 아, 그, 본 세월이 있는데.
0: 그게 아니라 네. 실제 얼굴은 그러지 않은데 방송에서 내가 볼 때 네. 직접 화장하셨나요?
1: 아, 뭐 그 비비 발랐죠.
0: 직접 하셨죠?
1: 그, 예, 거기서는 뭐 해준 사람 없어요.
0: 그러니까 직접 하셨기 때문에 좀 눈썹이라던가 네. 이런 부분이 좀 찐하게 나왔어요.
1: 나 눈썹은 안 그리는데?
0: 그러니까 이게 좀 약간 요것도 좀 다듬고 했었어야 되는데 아. 너무 진하다 보니까 약간 요런 인상이 아. 있을 수도 있겠다. 아. 실제로 보면은 되게 잘생겼어요 여러분. 아. 어때요?
1: 늦었어요. 이제 쎄하다는 얘기 다 해놓고 감정 아니, 하나도 안 담아서 그렇게 얘기하면은
0: 아 그래서 나도 사실 어 원래 얼굴 잘생긴 것보다 조금 덜 나왔다. 그래서 저도 그래. 성모씨를 선택하겠다. 이런 느낌이었죠.
1: 이거 진행이 안 될 정도로 어지럽네.
0: 근데 이거 코너 없어지겠다.
1: 왜요?
0: 왜냐면 인건 씨가 너무 현타가 많이 온 것 같아서.
1: 나 울 것 같아. 그래도 여러분 이제 절반도 지나가지 않았고요. 아직 절반 이상의 스토리가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모니터링 해주시고 여기서 이렇게
0: 아유, 목소리 때문에 다 티나요. 네. 앞으로의 그런 이야기들에서
1: 아니야 여러분 아니에요. 앞으로도 많은 모니터링 질문 그리고 조언들 남겨주십시오. 자 3부에서는 저희가 이제 본격적으로 원래 네. 하던 거죠. 직업적 사고로 돌아올 거고요. 2부 끝곡으로 터브이의 빠지러 듣고 다시 돌아올게요.

K-워터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하는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장마철에는 한꺼번에 많은 비가 쏟아지는데요.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저축을 하듯이 이 빗물을 그냥 흘려보내지 않고 차곡차곡 저금해보는 건 어떨까요? 집 옥상이나 마당에 빗물 저금통을 만들어보는 겁니다. 그렇게 조금씩 모아둔 빗물은 일상에서 아주 유용하게 쓸 수 있는데요. 비가 오지 않을 땐 식물이나 화단에 물을 줄 수도 있고요. 마당과 베란다를 청소할 때 활용하면 그만큼 소중한 수자원을 아낄 수 있습니다.

0: 지게.
1: 시간이 흘러도 변치 않는 작품 같은 집. CL스톤을 선택한 당신의 안목이 확신이 되는 순간.
2: 내 아이, 그리고 그 다음 세대까지 함께 누리고 싶은 삶의 공간.
1: 흔들림 없는 프리미엄 주거의 새로운 기준.
2: CL스톤, 우암건설이 함께합니다.
3: 미국, 일본, 동남아에 한 번에 상품 판매하려면
4: 카페 24.
3: 세계 80억 소비자에게 손쉽게 상품 판매하려면
4: 카페 24.
3: 현지 배송과 결제까지 글로벌 판매 제대로 시작하려면
4: 아, 카페 24.
3: 해외 판매는 카페 24가 딱이니까.
5: 해외 시장으로 고고고. 카페 24로 다다다.
6: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7: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6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8: SBS 우리말 지킴이.
9: 오늘만을 단단히 벼러 왔다. 오늘만을 단단히 벼루어 왔다. 어떤 일을 이루려고 기회를 엿보며 벼르는 마음을 뜻하는 표현은 벼럽니다. 별러는 벼르다의 활용형으로 르 불규칙 활용을 하는 단어인데요. 아, 어와 같은 어미가 붙을 때 르에 으가 탈락하고 앞에 모음과 결합해서 리을 리을로 변형되는 규칙을 적용하지요. 자주 실수하는 벼루어는 표준어 사전에 없는 잘못된 표기입니다. 이는 벼르다를 벼루다로 착각해서 생기는 오해인데요. 반드시 별러, 별렀어요, 별러서처럼 사용해야 합니다. 오늘 오랫동안 별러온 계획이 있으시다면 결실로 이어지는 하루 보내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이현경이었습니다.
8: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0: 이인권의 펀펀투데이 3부 시작했습니다. 월요일 코너 직업적 사고 승혜 씨 함께하고 있는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직업적 사고 시작해보겠습니다. 시작이 좀 늦어지긴 했지만 오늘도 코너 설명 간단하게 하고 시작해볼게요.
1: 네. 친구들의 고민 사연을 펀펀투데이 홈페이지나 펀펀 인별그램에 미리 올려뒀습니다. 사연 읽어보시고 친구들의 직업 특징을 살려서 조언해주세요. 저희 마음을 사로잡은 조언을 남겨준 분을 뽑아 축하 선물까지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0: 조언은 펀펀투데이 홈페이지 게시판 댓글로 남겨주시거나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1077 또는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으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바로 사연 만나볼게요. 초짜 알바생님이 보내주셨습니다. 대학교 종강 후 처음으로 알바 자리를 알아봤는데요. 요즘 방학 시즌이라 다들 알바만 하는지 알바 자리가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저기 찾아보다가 집 근처에 있는 동네 편의점에 알바 지원을 넣었습니다.
1: 대학생이라고 편의점 일은 해봤어요?
0: 알바는 처음입니다. 근데 잘할 수 있습니다.
1: 아유, 열정이 넘치네. 재고 정리 잘할 수 있죠?
0: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사장님이 절 좋게 보셨는지 면접 본 바로 다음 날부터 출근하라고 하셔서 편의점에서 일한 지 이제 일주일 됐는데요. 열심히 하겠다고 큰 소리는 쳤는데 사실 편의점 알바가 저랑 잘 안 맞는 것 같습니다.

0: 겁니다. 우선 손님 응대하는 게 너무 부자연스럽고 힘들어요.
1: 어, 처음 보는 분이네. 알바 새로 시작하셨나 봐요.
0: 아, 예.
1: 어, 여기 편의점 넓어서 좀 힘들 텐데 힘내세요.
0: 예.
1: 아, 이 인사도 안 하고 뭐야.
0: 편의점 알바는 그냥 계산만 해주면 되는 줄 알았는데 자꾸만 말 거는 손님들 때문에 당황했던 적도 많아요. 근데 손님들한테 어떻게 해야 더 살갑게 응대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고요. 편의점이 꽤 넓어서 물류가 들어오면 재고 정리가 너무 어려워요.
1: 오늘 발주 많이 넣었으니까 더 힘내서 정리하자 인거나.
0: 네? 네. 편의점 알바생의 주업무는 물건 정리라고 하는데 저는 방 정리도 제대로 못하는 스타일이거든요. 물건 정리를 제때 못하니까 재고 파악도 어려워지고 자꾸만 손님들 다니는 복도에 물건이 쌓이고 있습니다. 아직 사장님한테는 들키지 않았지만 이대로 가다간 곧 잘릴 것 같아서 도움 좀 요청드려요. 물건 정리를 더 효과적으로 빠르게 착착 잘할 수 있는 꿀팁 있을까요? 사연 보내주신 초짜 알바생님께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편의점 알바를 이분이 처음 해보시는데
2: 네.
0: 물건 정리하는 일과 손님 응대가 너무 어렵다. 라는 사연이 도착을 했어요.
2: 그리고 또 이제 사람도 많고 여기 같은 경우에 또 편의점이 넓다며요.
0: 맞아요.
2: 얼마나 사람이 많이 오겠어요.
0: 물건도 많을 거고요.
2: 네.
0: 승혜 씨는 알바 좀 해보셨어요?
2: 저는 예전에 그 헬스장 락커 헬스장에서 알바를 했었는데
0: 네.
2: 헬스장 락커 빼는 거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네. 뭐 그 기간이 다 지났으면은 이거 좀 빼주세요.
0: 네네네.
2: 전화를 다 돌려야 되는 거지. 근데 그때 20대 초반이어서 얼마나 떨리겠습니까?
0: 오.
2: 그래서 좀 빼주실 수 있나요? 했을 때 또 적방하장으로
0: 네.
2: 어, 그거 아직 나왔는데 무슨 소리냐
0: 오.
2: 했을 때 대처를 해야 되는데
0: 그쵸.
2: 며칠까지입니다 해야 되는데 아 그런가요? 예, 그러면 좀, 다시 한번 좀 확인해보고 연락드릴게요. 해서 일이 더 늘어났어요. 저는.
0: 아 그럼 그분 확인도 안 하고 전화한 거야?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건데.
2: 그러니까.
0: 아.
2: 그러니까 이렇게 말을 못했어요. 그때는.
0: 오.
2: 지금처럼 뭐 빠져 얘기할 수 있는데 네. 그때는 제가 말을 못했어요.
0: 어떻게 그러면 편의점 알바는
2: 네.
0: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랑 좀 맞을 것 같아요. 어때요?
2: 근데 이게 약간 그러니까 뭐 응대 같은 거는 지금이면 할 것 같긴 한데 약간 물건 정리가 조금 제가 좀 정리를 잘하지 못하는 성격이어가지고 잘할 수 있을까 고민이에요.
0: 와 저는 손님 응대는 뭐 웬만한 분들은 될 것 같은데 또 취객분들이 많이 응대요.
2: 진짜로?
0: 24시간이다 보니까
2: 어.
0: 그런 분들 응대는 쉽지 않겠는데 또 이 편의점 알바하시는 분들 고생 많으시겠는데
2: 맞아요,
0: 요
2: 맞아요.
0: 생각은 많이 들었거든요.
2: 네네.
0: 자, 이 고민에 도움을 줄 친구들의 조언들 만나보겠습니다.
1: 차곡차곡님께서 자칭 정리왕입니다. 4년차 물류센터 관리자입니다. 자, 물류센터는 아무리 물건이 싸고 창고에 자리가 없으면 더 이상 드리지 않습니다. 편의점 발주는 사장님 몫이겠지만 우선 창고부터 빠르게 정리해보세요. 정리할 때는 빈 공간을 만든다는 목표를 세운 후에 같은 분야끼리 묶어서 분류를 해두는 겁니다. 빈 공간이 있어야 새로운 물품이 들어왔을 때도 빠르게 정리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정리할 때 창고에 있는 물품들 유통기한 날짜를 적어두는 것도 추천합니다. 기한이 지난 제품들은 빨리 폐기해야 되니까요.
0: 오.
2: 네, 이거 들은 것 같아. 그러니까 진짜 정리 잘하는 사람들은 일단은 버려야 되는 거예요.
0: 맞아요.
2: 버리질 못해요 저는요. 그러니까 저희 집 그 남동생 집 있잖아요.
0: 네.
2: 올케가 진짜 깨끗해요. 집에 가면은 야 이렇게까지 깨끗하다고? 새 집 같다. 이렇게 하는데 항상 뭐 안 필요하다? 몇 년 안 썼다? 그럼 바로 버리는 거지. 근데 저는 몇 년 안 썼다? 언젠가 쓸 것 같은데? 하고 계속 놔두는 거예요.
0: 이야, 그러니까 이분도 이 아이디어 꿀팁을 주신 것 중에 하나가 빈 공간이 있어야 된다라는 표현 쓰셨잖아요.
2: 그렇죠.
0: 어쨌든 물건을 최대한 정리를 해서 공간부터 만들어 놔야 그 다음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거죠.
2: 그렇죠.
0: 이런 측면에서는 차곡차곡님의 조언도
2: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0: 너무 좋은 것 같다 생각이 드는 거죠.
2: 네.
0: 한 번 더 소개해드릴게요. 인사를 합시다님. 2년차 성우 지망생입니다. 손님 응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사람이 보이면 눈을 쳐다보지 말고 우선 인사를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도 어렵다. 편의점에 손님이 오지 않을 때를 공략해서 연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손님이 오셨다고 상상하고 연습을 해보는 거죠. 안녕하세요. 날씨가 참 덥죠? 아니면 안녕하십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이런 식으로.

0: 인사하는 연습을 꾸준히 해보세요. 나중에는 편의점 문 종소리만 들려도 인사가 자동으로 입 밖에 나오게 될 겁니다.
1: 야, 이거 혼자 하다가 현타 올 것 같은데요?
0: 지금 현타 왔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이분 성우여서 더빙 톤으로 한번 살려보려고 한 네. 건데 이때 더빙 톤을 약간 그 우리 어렸을 때 영화들 보면은 추석이나 설 때 틀어주는 거는 아. 더빙이 다 돼 있었잖아요.
1: 맞아요, 맞아요.
0: 그래서 약간 거기에 청소년 톤으로 한번 아. 잡아봤는데 현타가 많이 오네요. 이렇게 인사를 해보니까.
1: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하다가 또 손님이 들어와 봐. 마주치면 얼마나 창피한 줄 알아요?
0: 안녕하세요.
1: 아 여기 좀 편의점 알바 이상하다. 이렇게 소문이 난다니까.
0: 죄송해요. 이런 손님이 끊길 수도 있다라는 거죠. 네. 근데 인사가 습관이 되는 건 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1: 맞아요, 맞아요.
0: 인사 되게 중요하지 않아요?
1: 아 근데 또 이제 인사를 뭐 이제 의무적으로 그냥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래도 아니죠. 좀 웃으면서 안녕하세요 뭐 이렇게 해야지 또 오는 사람도 좋고 뭐 가는 사람도 좋고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0: 맞아요. 할 거면은 제대로 하는 게 좋고 애매하게 어중간하게 할 거면은 아예 안 하는 게 나을
1: 안녕하세요.
0: 수도 있고요. 그건 안 하는 게 낫지.
1: 안 하는 게 낫나요?
0: 들어오면서부터 힘이 쫙 빠지잖아요.
1: 그러긴 하다. 차라리 그냥 계산할 때만 계산하고 안녕하세요만 하고 안녕하세요는 인사를 안 하는 거야. 어때요?
0: 뭐가 됐든 제대로 할 거면은
1: 하고
0: 아니면은 하지 아예 말아라. 말고 이게 낫지 않을까 조금 더 첨언해 보는 거죠.
1: 네, 7385님께서 메모가 습관화되어 있는 6년차 기자입니다. 저는 인터뷰할 때 모든 질문과 대답을 메모하는 습관이 있는데요. 그 메모를 보며 일을 진행하면 막히던 것들도 술술 풀리고 진행이 더 빠르고 쉽게 되더라고요. 사연자분도 편의점 물건들이 들어왔을 때 어떤 게 들어왔는지 순서대로 메모해두는 거 어때요? 하나씩 정리해보면 정리한 물건들을 체크하는 거죠. 순차적으로 창고에 정리하다 보면 복도에서 물건이 사라지고 정리도 더 체계적으로 빨리 진행할 수 있을 겁니다. 추가로 어떤 물건들이 들어왔는지 기억을 잘 안 날 것 같으면 핸드폰 카메라로 사진을 찍어서 보관해 주세요. 컨닝페이퍼를 미리 만드는 거죠. 이거 진짜로 좋은 게 뭐냐면 네. 제가 지금 그 곧 엄마가 되잖아요.
0: 네네.
1: 아기 유아 물품들이 뭐 살 게 되게 많더라고요.
0: 그렇다 하더라고요.
1: 그래서 제가 오빠한테 오빠 나 너무 할 게 너무 많아. 너무 많아. 한데 뭘 할지 모르겠는 거야.
0: 아, 그치. 많은 건 아는데.
1: 뭐 해야 돼. 지금 오늘 뭐 해야 돼 했는데 승희야 그렇게 계속 이렇게 할 거면 메모장에 적어놔. 1순위, 2순위 적어서 하나하나 체크를 하면서 해 이랬는데 어떻게만 계속 하나.
0: 지금도 한 건 아니군요.
1: 아직 못했어요.
0: 지금도 이제 하고 있는 거죠.
1: 아니요. 아직 시작 못했어요.
0: 시작을 못했군요.
1: 우선순위 못 정했어요.
0: 근데 저는 이 메모가 너무 좋은 게 이거를 메모를 해놓잖아요. 편의점에 어디다가 보이는데 흘려요.
1: 네.
0: 사장님이 볼 거 아니야. 이 알바생은 노트까지 쓰면서 메모까지 하면서 열심히 하려고 하네. 사장님한테 점수 탈 수 있는 거지.
1: 근데 제가 그 아까도 얘기했지만 김혜선 씨 있잖아요.
0: 네.
1: 독일에 갔었잖아요 예전에.
0: 그 남편분이 독일
1: 남편이 있었잖아요. 네. 갔는데 그 아리땡 있잖아요. 한식하는 아리땡.
0: 네네네.
1: 네, 아리 예. 그거 있잖아요. 거기 식당에서 일을 했었대요. 근데 일을 워낙 잘하다 보니까 정리정돈 너무 잘하다 보니까 그 예를 들면 그런 것도 레인지 가스레인지도
0: 화구들도
1: 그것도 그냥 혼자서 다 닦아버린 거지. 한 몇 명이 해야 되는 일도 자기가 해버린 거지. 그래서 사장님 너무 좋게 본 거야. 말도 없고 그냥 일만 열심히 하니까. 그래서 지점을 하나 주겠다고 할 정도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잘하는 사람들은 뭐 이렇게 자기가 티를 안 내도 이렇게 사장님이 다 보입니다.
0: 묻어나긴 해.
1: 네네.
0: 맞아요.
1: 네.
0: 그러네. 억지로 쪽 메모를 흘릴 필요도 없는 거죠. 애초에 일을 잘했으면은.
1: 그치.
0: 한 번 더 소개해드릴게요.
1: 너 왜 이렇게 칠칠맞게 흘리고 다녀? 이럴 수도 있는 거지.
0: 정리도 못하고 이 메모도 흘리고 적으면 뭐해 정리도 못할 걸 이렇게 얘기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
1: 맞아요.
0: 우린 고려를 해야 되는 거죠. Always Smile님인데요.
1: 네.
0: 5년차 승무원입니다.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는 말이 있죠. 저도 대학생 때 편의점에서 알바해봐서 아는데 정말 다양한 분들이 오는 곳이잖아요. 그런 곳에서 일할 땐 늘 미소를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웃는 얼굴만 보여줘도 손님들이 다 기분 좋게 인사하고 가시더라고요. 한 가지 중요한 건 웃는 얼굴에 밝은 인사까지 더해지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겁니다. 굳이 억지로 더 대화하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웃는 얼굴만 유지해보세요. 손님 응대도 더 편해질 거예요.
1: 갑자기 생각나는 게

0: 이게 진짜 웃는 얼굴이 뭐 이렇게 진짜 진심으로 그래도 좀 우러나와야 되는데 네. 예전에 제가 20대 때 처음으로 이제 그 전라도에서 올라와가지고 방송국이라는 데를 처음 가본 거예요. 어. 얼마나 신기하고 재밌습니까?
1: 그렇죠.
0: 히히히히히 이렇게 하면서 돌아다닌 거야.
1: 어, 무서운데?
0: 너무 기분이 좋으니까 하하하 이렇게 하니까 아, 쟤는 왜 자꾸 웃는 거야?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야.
1: 오해를 살 수도
0: 오해를
1: 있구나.
0: 오해를 살 수도 있는 거야. 아. 그러니까 제 뜻은 너무 너무 감격이다. 어떻게 그 전라도 순천에서 올라와가지고 서울에 방송국을 이렇게 걸어 다녀보고 했는데 네. 너무 웃다 보니까 그것도 좀 아니었다.
1: 약간 이분도 미소 정도라고 했거든요. 네. 이 미소를 어느 정도로 짓는지 유지를 하는지
0: 한 앞니빨 한 두세 개는 보여야 되지 않을까요? 한 네 개 정도?
1: 네 개, 열 정도? 네,
0: 그 정도 괜찮다. 그 정도 괜찮다. 인상이 지금 굉장히 순해 보여요.
1: 이렇게 있을걸. 아, 이빨 4개 기억을 할걸.
0: 아, 그러니까요.
1: 미소를 짓고 손님들을 맞아봐라. 그럼 대화할 필요도 없다.
0: 나 방금 개그맨 후배인 줄 알았어. 뭐?
1: 괜찮다며.
0: 아니 너무 웃겨가지고.
1: 지금 저희가 하나 둘 셋 네 분의 조언 만나봤고요. 저와 승혜 씨는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추가 선물을 받을 저희 마음을 사로잡은 조언을 남겨주신 분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삐삐밴드의 안녕하세요 띄워드릴게요.

0: 삐삐밴드의 안녕하세요 듣고 왔습니다. 저와 승희 씨의 마음을 사로잡은 좀 골라봤습니다. 추가 선물까지 받아갈 분은 누굴까요?
1: 네, 자칭 정리왕 4년차 분류센터 관리자이신 차곡차곡님 축하드립니다.
0: 축하드립니다. 승희 씨는 왜 차곡차곡님에게 한 표를 던졌어요?
1: 일단은 정리할 때 빈 공간을 만든다는 목표.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0: 결국 내가 정리할 수 있는 공간도 필요한데 그 공간마저 막힐 수 있다라는 거죠.
1: 그렇죠.
0: 그래서 폐기부터 빨리빨리 정리부터 하시기를. 네. 그런 마음에서 차곡차곡님에게 추가 선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1: 축하합니다.
0: 축하드립니다. 그럼 저희는 광고 듣고 돌아올게요.

0: 한 킬바사 언제 어디서나 종쿡 벨리미트.
1: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일메디. 코일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2: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3: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2: 비다샵!
3: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2: 비다이렉트샵!
3: 믿을 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2: SK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샵!
4: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편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 렌터카 마이카.
5: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6: 판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요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7: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을 섭취하여야 합니다.
8: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9: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10: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11: Walk it,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12: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11: Walk it, walk it. 안전화.
13: 어, 김현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14: 든든한 내일로요.
13: 네?
14: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3: 제대로 가시네요.
14: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15: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16: 대한민국 1등 라디오 SBS 파워 FM. 잠시 후 7시부터는 김영철의 파워 FM이 방송됩니다.
17: 광고 듣고 왔습니다. 오늘도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승혜 씨도 네, 마지막으로 인사 부탁드릴게요.
18: 네. 아, 일단은 저희가 그 합숙맞선 코너를 새롭게 해봤는데 어떠셨는지 네. 굉장히 궁금하고 이렇게 가는 게 맞는 건가. 또 청취자분들 의견도 좀 들어보고 싶긴 하네요.
17: 어.
18: 네.
17: 그래서 앞으로 매주 월요일 2부는 합숙맞선 2 모니터링 코너를 준비해 놓고
18: 어머.
17: 3부에는 직업적 사고를 이어가는 요 체제로
18: 아니면 쭉 가도 돼요. 그냥 합숙맞선을 쭉 가도 된다고요.
17: 월요일 1시간 동안요?
18: 왜냐 할 얘기가 많았어요. 오늘도 사실은
17: 그거는 안 될 것 같은데 1시간은 힘들 것 같은데
18: 네.
17: 우리 친구분들도 주말 동안 많이 보시고
18: 찡디한테 많이 좀 알려주세요. 그리고 이제 네. 넷땡 있잖아요.
17: 네네.
18: 거기서 또 이제 제 방을 또 볼 수 있으니까.
17: 네.
18: 그러니까 충분히 보시고 왜 이런 옷을 허리춤까지 올려 입었지? 고쟁인가? 뭐 이런 거를 네. 부담 없이 네. 좀 적어주시면 저희가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17: 궁금한 점이나 혹은 왜 그랬는지 이해가 안 간다 그런 것들
18: 네네.
17: 저희에게 많이 좀 남겨주세요.
18: 그 허리띠는 버클이었는지 그
17: 그게 세트예요.
18: UFC 그 버클이었는지
17: 내가 한번 좀, 입고 올게요. 나중에 그 바지.
18: 아 그러지 마세요.
17: 왜? 그 바지 비싼 바지라니까요. 그 멋쟁이 바지 내가 준비한 건데 이렇게 됐네.
18: 아니 근데 그때 그러면 입고 오면은 허리춤까지 올려주세요.
17: 아 근데 지금은 이제 살이 쪄서
18: 아, 다시
17: 그렇게까지 올릴 필요는 없어진 것 같아요.
18: 네. 아 근데 한번 그 이벤트를 입고 와도 재밌긴 하겠네요.

0: 한번 입고 네네. 오겠습니다.
1: 네. 제가 어떤 여자분으로 좀 빙의를 해가지고
0: 굳이요?
1: 대화를 한번 시도해 볼게요.
0: 굳이요?
1: 네.
0: 월요일이 가장 힘든 날이 확실히 됐어요. 당분간은.
1: 월요일 아침도 일어나기 힘든데 저 때문에 더 힘들어졌네요.
0: 일어나는 게 무서워졌어요. 거기다 더해져서.
1: 주말 재밌게 보내세요.
0: 무서운 여자 보내드리면서 네네. 오늘 여기서 끝마침 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연의 사랑 느낌 이곡 끝곡으로 정해봤습니다. 오늘 하루도
1: 어메이징
0: I love you
1: so much.
0: 고맙습니다.

0: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억함?
1: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0: 이응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1: 그럼 몽젤 바디 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탄력수 71.5% 감소에 두피 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대.
0: 헐, 몽젤 바디 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2: 잘 만들었다, 몽젤.
3: 요즘 인쇄 어디 와우 플러스 와우 스티커 전단지 명함 다 있어
4: yeah.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 프레스가 정답.
3: 요즘 덕질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5: 인쇄는 와우 프레스.
6: 뉴바옴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5: 뉴바옴,
6: 운동할 때도
5: 뉴바옴,
6: 장 건강에도
5: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0: 안녕하세요, 개그맨 김원효입니다. 수산물 구매할 때 원산지 확인 안 한다고요? 안 돼! 판매자는 정확하게 표시하고 소비자는 꼼꼼하게 확인하고 알고 고르면 더 믿을 수 있는 수산물. 수산물 원산지 표시 제로, 걱정 제로! 이 캠페인은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과 함께합니다.
1: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2: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 차가 시원한 잠, 누잠.
3: 어제는 비가 오더니 오늘은 찜통이네. 이럴 때일수록 안전수칙이 중요한데.
4: 폭염 때 꼭 지켜야 할 5대 기본 수칙은 1. 시원한 물 섭취. 2. 냉방장치 가동. 3.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4. 보냉장구 착용. 5. 온열질환자 발생 시 119 신고. 호우와 태풍 전에는 배수구, 시설물, 기계장비 결속 상태 등 안전점검 실시. 침수 붕괴 위험 시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
3: 여름철 재해 예방 수칙으로 건강과 안전도 지킬 수 있습니다. 산재 위험 상황은 안전일터 신고센터로 신고해 주세요.
4: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아이들이랑 대화하다가 가끔 생각지도 못한 어록이 튀어나올 때가 있죠. 한 어린이가 물었습니다. 아빠, 겉 다르고 속 다르다가 사자성어로 뭐게요?

사자성어를 공부 중인 어린이가 아빠에게 물었더니 아빠가 갸우뚱하며 답했죠. 글쎄, 표리부동? 땡 아니야. 그럼 외유내강? 땡 아닌데. 정답은 겉바 속촉. 그럴듯하죠. 철가루 7809님이 보내주신 에피소드였는데 겉다르고 속다르다를 표현하는 새로운 사자성어 겉바 속촉 밑줄 쫙 그어보면서 연휴가 끝나고 다시 시작된 월요일 아침 하루가 아주 멀게 느껴지죠. 겉은 바삭하게 메말라가도 속은 촉촉함을 잃지 않으면서 겉바속촉한 하루 열어보세요. 김영철의 긍정파워FM 오늘도 응원을 드리면서 모이쉬함을 잊지 마라. 김영철이에요.

0: 옥태견 피처링 백지영 내 귀에 캔디로 2026년 7월 20일 월요일 김영철의 파워 FM 시작했습니다. 서혜수님이 겉반은 몰라도 속초은 맞아요. 비와서 차도 밀리고 옷은 촉촉하네요. 아, 차 밀리죠. 오, 저도 평상시에 그래도 한 10분 전에 49분 50분에 도착한데 한 55분? 뭔가 그 설명할 수 없는 어떤 밀림, 그렇죠? 지금 차곡차곡 밀릴 거예요. 조금 서둘러 주시고. 유희경 님이 비가 와서 그런가 너무 움직이기 싫어서 이불 속으로 다시 들어왔어요. 비 징하니 내리네요. 오늘이 금요일이면 좋겠다. 아, 어떤 그 이불 속으로 다시 들어간다는 느낌, 어떤 상징. 사실 덥지 않아요? 이불 들어가고 이불 다 차고 자고. 그래서 자, 이 와중에 우리 이재미 님이 철합디 이 와중에 스페인이 우승했네요. 스페인 보로스 베스토로 미카사 수카사 주카 주카 강그레츠. 아침에 6시 딱 눈 떴을 때 50분이었나 55분 후반 18분인데 0-0이더라고요 아이고 이거 어떻게 되려나. 저기 라디오 가다가 뭔가 결과가 나오겠는데 우리 재미 님이 알려주시네요. 자, 스페인 다시 한번 축하드리면서 연휴에 은근 여기저기 길이 많이 막혔 죠 그죠. 저도 금요일 날 오이디푸스 대왕 보고 왔었고 이제 일요일은 빌리 엘리어트 이제 어제 완전 공연 주간이었네요. 은근히 막히잖아요, 그죠? 나들이 가고 좀 이런 휴가 가는 분들도 많았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러나서도 한 주 시작하려면 정신 돌아오는데 한참 걸리죠. 철파인과 함께 살살 워밍업하면서 기운 좀 끌어올려 보시고 월요일 4분을 위안 아침 드라마 노노랜드. 김하영 씨, 박지원 씨와 월요일 도파민 스토리로 정신 확 깨워드릴게요.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 무료. 오늘 철파님들 드리는 선물이 단백질면 쑥 인절미 세트, 혈당관리차, 김치 세트, 문화 선물도 있습니다. 엑스디너리 히어로즈, 김준수, 듣더마요 등이 출연하는 사운드 플래닛 페스티벌 2026 관람 티켓인데요. 9월 5일, 6일 이틀간 인천 파라다이스 시티에서 펼쳐진다고 하네요. 1인 2매씩 총 5분께 티켓을 드릴 테니 관심 있는 철가루들 문화 선물 게시판 노크 확인해 주시고요. 고릴라는 켜놨습니다. 자, 보이죠? SBS 라디오 유튜브로 에라오 채널에서 실시간 라이브로 보실 수도 있고요. 언제나 아침은 김용철이지 뭐. 언학인과 광고 듣고 오대리 오늘 아침 데일리 리포트 오대리 노래 부르면서 2시간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다 같이 요거 제대로 또 해야죠. 달려라.
1: 글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3: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0: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일메디. 코일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1: 어? 김연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내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4: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5: 화사도 찾는 유산균은 CJ 바이오코. 유산균이 장 끝까지 화사하게 증식하니까 장 건강, 피부 건강, 다이어트까지. 이제 원하는 기능성 유산균을 선택해 바이오. CJ 바이오코. 건강기능식품 적절한 운동, 식이조절과 함께 섭취하세요.
6: 고민이 있으신가요? 연희동 강영욱, 데이브레이크 키보디스트 김장원과
7: 성수동 오은영, 싱어송라이터 유승우가 해결해드릴게요.
8: 그렇다면 철파엠 선물이 너무 많아서 고민인데 두 분이 소개해주실래요?
7: 콜콜! 완전 콜!
6: 국가대표 매트리스 베스트슬립에서 기능성 베개,
7: 대한민국 양념치킨 처갓집에서 치킨 상품권,
6: 대한산업보건협회에서 헬스키퍼 구급함,
7: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6: 에몬스에서 리클라이너 소파,
7: 대전 선화동 매운 실비김치에서 맛있게 매운 실비김치,
6: 쑥 인절미 명가 떡함지에서 명품 쑥 인절미 선물세트,
7: 미국 프리미엄 브랜드 레스토닉 침대에서 아르망디 매트리스,
6: 남이섬에서 스카이라인 집 와이어 이용권,
7: 맛과 건강을 한 번에 식사 후 한 병 혈당차 히핏,
6: 스마트 앤 심플 부아스에서 두피 앤 헤어 드라이기,
7: 공간케어 파트너 케어원에서 백화점 상품권,
6: 한국 블루베리 의무 자조금에서 프리미엄 블루베리 생과,
7: 캐나다 건강기업 오로니아에서 남성 활력 V파워,
6: 예쁘게 나이들자 영모닝에서 리포점 NMM,
7: 28년 전통 대진 메디칼에서 전립선 온열 마사지기,
6: 국민 스파 모두의 스파 자디니에서 바디 선물 세트,
7: 편안한 휴식 휴슬 침대에서 쿨냉감 매트리스를 드립니다.
6: 지금까지 데이브레이크의 키보디스트 김장원,
7: 싱어송라이터 유승우였고요. 일요일 나름 진지한 고민 상담소 낮은 고에서 만나요.

이름유치의 꿈의 내가? 생활의 플러스가 되는 뉴스만 간추린 오디리 뉴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짧은 시간에 비가 집중적으로 쏟아지는 게릴라성 폭우가 잦아지고 있는데요. 이런 장마철에는 차량 점검도 필수입니다.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건 와이퍼인데요. 와이퍼 고무는 마찰과 햇빛, 온도 변화로 쉽게 닳고 변형됩니다. 고무가 갈라지거나 마모되면 빗물을 제대로 닦아내지 못해 치아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죠. 와이퍼는 6개월에서 1년 또는 5천에서 8천 킬로미터마다 교체하는 게 좋습니다. 와이퍼와 함께 타이어도 꼭 점검해야 하는데요. 마모가 심한 타이어는 고속도로에

0: 그래서 주행할 때 수막 현상 발생 위험이 커지고 공기압도 제조사 권장 수준으로 유지해야 접지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합니다. 빗길 안전운전의 시작은 차량 점검이니까요. 미리미리 확인해 두시길 바랍니다. 예로부터 밤에 나를 따라오는 것 같은 불빛이나 나를 부르는 괴이한 소리를 들으면 이상하고 아름다운 도깨비, 도깨비에게 홀렸다고 하는데요. 이번 여름밤 국립중앙과학관에서 도깨비 흔적을 찾아 떠나보는 건 어떨까요? 7월 31일부터 8월 2일까지 도깨비의 흔적을 찾아 떠나는 기묘한 국중과학 21세기 도깨비가 진행이 됩니다. 도깨비 설화의 미스터리를 풀어보며 숨겨진 과학 원리를 배우고 사건 파이별 문제를 해결해서 도깨비의 진실을 밝혀낸 담력왕에게는 특별한 선물도 증정한다고 합니다. 별도 예약 없이 누구나 무료로 체험할 수 있는데요. 다만 체험존 내부가 어둡고 음향과 조명 효과가 연출되기 때문에 어른이는 꼭 보호자 함께 관람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국립중앙과학관에서 미스터리와 과학이 만나는 특별한 체험을 즐겨보시는 것도 좋겠네요. 날이 좋아서, 날이 좋지 않아서, 날이 적당해서 도깨비. 지금까지 오늘 아침 데일리 리포트 도깨비 아니고 오델이었어요. 자, 오늘도 오데일리로 정보 많이 생기셨죠? 우리 색가루들. 제가 부릉부릉 소개한 5086번님. 우리 아들과 딸이 남편 생일 선물로 무려 114,121km? 를 달린 1톤 트럭을 바꿔뒀어요. 와, 내가 숫자를 보면서 와, 614,121km 맞죠 이거? 9년 동안 이제 무사고로 밤낮으로 남편과 한몸이 돼서 열심히 달려준 트럭에게 고마움을 전하고 세차와 함께하는 일이 술술 풀리면서 계속 안전운전에 운행해 주길 바랍니다. 우리 아까 뭐 차량 점검 이런 얘기도 하다가 와이퍼 같은 거 그거 하다가 또 이제 차가 9년 했다 그러니까 정말 대단합니다. 무사고. 아, 진짜 9년 동안 무사고라. 또 새로운 차와 함께 여기서도 일도 술술 풀리면서 또 무조건 무사고 행진 이어가야죠. 안전운전 하시고 오늘같이 비 오는 날은 더더더 5086번님 아셨죠? 아유 우리 아들 딸 진짜 다 좋다. 2667번님 철업디 밤새 제 꿈에 나와서 떠드느라 힘드셨죠? 저도 밤새 철업디랑 수다 떨었더니 월요일 아침이라는 거 깜빡 잊었지 뭐예요. 한 주의 시작도 현실의 철업디와 함께 거뜬하게 시작해봅니다. 아니 꿈에 제가 나타났다고. 그래서 제가 어제 밤에 깼나 어제 막 뒤척였어. 잠을 못 자가지고 목이 좀 잠겨있죠. 어제 종일 진짜 말도 많이 안 하고 진짜 한강 뛰고 다 개운하게 자려고 했는데 너무 무리해서 뛰었나? 그랬답니다. 아 꿈이 나왔던 철없디 재밌었겠네요. 두 분께 진짜 닭가슴살로 만들면 JCDM에서 꼬담미 세트 드리고요. 7시 16분 32초 지나가고 있습니다. 임명원님이 철없디 여긴 평택입니다. 비가 많이 오네요. 저는 쓰레기 수거업체에서 일하는데 오늘 같은 날 제일 일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날씨를 많이 타죠. 추운 겨울도 그럴 테고 뭐 진짜 더운 거 어떻게 하겠지만 비가 오면 이게 막 그쵸 물기 다 젖고 하니까 힘내시고 커피 쿠폰 영호님 챙겨드릴 테니님 업됐어 커피 한잔 딱 하시고 또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박보람님이 철업디 61만 4천 아닐까요? 내가 어떻게 읽었어? 614천? 미치게 난 수학 산수 때문에 모르는 척했죠. 보람님도 커피 쿠폰 챙겨드리면서 입막음용 이거는 날씨 알아보러 가볼게요. 전국적으로 비오는 것 같은데 경화 박경아 리포터.
1: 안녕하세요 철업디.
0: 우산은 필수. 오늘 필수죠.
1: 맞습니다. 오늘 우산은 필수.
0: 필수. 자 오늘 전국적으로 비가 오는 거 맞나요?
1: 맞습니다.
0: 날씨 얘기 들어보죠.
1: 네 현재 중부지방에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오늘은 전국에 비가 내리겠는데요. 남부지방은 소강상태를 보이는 곳이 있겠고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오전까지 수도권과 충남권 북부 늦은 오후부터 저녁 사이 경북 중북부를 중심으로 시간당 20에서 30mm의 강한 비가 내리겠고요. 낮 기온은 서울 서울이 28도, 광주와 대구는 33도로 남부지방 중심으로는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무더위 이어지겠고요. 이번 주는 장맛비가 계속될 전망입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20.9도입니다. 파워FM 날씨였습니다.

0: 아침을 여는 철가루들의 생생한 현장 목소리를 들어보는 시간. 퀴즈 풀고 햄버거 세트 3개와 백화점 상품권까지 챙겨드리는 빵야 빵야 빵야. 오늘 도전할 철가루 이현정님인데요. 안녕하십니까. 전업디 전 카드사 고객센터에서 일을 하고 있는 철가루입니다. 수많은 고객들의 업무를 처리하다 보니 스트레스가 쌓이곤 하는데요. 그래도 철파님 덕분에 스트레스 쫙쫙 날리고 힘차게 출근하고 있어요. 철업디 앞으로도 잘 부탁드려요 라고 사연 주셨는데 전화 연결된 순간 제가 노래 앞부분을 부를게요. 철가루가 뒷부분을 불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현정님.
1: 안녕하세요 철업디.
0: 오늘 다비치 노래 가볼까요?
1: 네.
0: Give me a call.
1: Baby, baby.
0: 어, 톤이 나보다 낮아. 현정님.
1: 안녕하세요.
0: 아, 이제 톤이 올라오고 있다. Good morning.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지금 이제 고객센터에서 일을 하고 계시다고요?
1: 네.
0: 그럼 도레미파솔 솔톤 장착하고 통화하시나요?
1: 아니 솔톤까지는 아니고.
0: 아 그러면 약간 미톤 같아. 도레미. 안녕하세요. 지금 무슨 톤이에요?
1: 지금보다 한 톤 조금 더 높게.
0: 아 그렇죠. 지금은 사실 지금은 이제 일을 알고 나랑 통하는 거잖아요.
1: 네.
0: 아 근데 또 큐 돌면 마치 우리 방송들 연예인들 큐 돌면 리액션하는 거 아시죠?
1: 네.
0: 하듯이.
1: 네.
0: 아 그렇구나. 아니 사실 하루에 말을 진짜 저만큼이나 많이 할 것 같은데 목이
1: 네,
0: 목이 쉬진 않아요 현정 씨는?
1: 통화를 되게 많이 받거든요. 한 100개 넘게 통화를 하다 보니까 목이 간간이 이제 이제 목소리가 맛이 이제
0: 그치. 네. 맛이 가고
1: 상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이제 쉬는 타임이 종종 있어가지고 한 시간 한 번씩 쉬는 타임이 있다 보니까
0: 그쵸.
1: 이제 따뜻한 물 많이 마시고 저희 스틱꿀 같은 거 많이 먹습니다.
0: 맞아 맞아. 그리고 이런 거 많이 되죠?
1: 네 그렇습니다.
0: 정확하게 알지. 아니 그 잠깐 목 쉬는 거 말고 또 힘든 것도 있을 것 같은데 뭐가 힘들어요?
1: 힘든 건 이제 아무래도 업무를 유선상 이게 보지 않는 업무를 하다 보니까 이제 간혹 가다가 이제 이제 전화 주시자마자 반말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0: 아, 그치 반말 안 돼요, 안 돼요, 그죠? 네.
1: 반말하시면 이제 그런 부분에 이제 조금
0: 조금 따끔 혼내고 싶을 때가 있죠, 좀.

0: 그죠.
1: 네.
0: 그 통화를 하다 보면 이제 말 많은 고객도 있을 거 아니에요, 저처럼.
1: 네.
0: 화내는 사람 대말 많은 사람. 어떤
1: 그래도
0: 게
1: 화내는 것보다는 조금 더 말이 많으신 분들이
0: 차라리 말 많은 게
1: 편안해요.
0: 낫죠? 그러니까 화내면 뭐 때문에 화내는지 모르니까.
1: 맞아요.
0: 아니, 그게 내가 저기, 아니, 잠깐 내 얘기 들어봐! 어? 아니, 저기, 뭐야, 이거, 이 서류, 이거, 이제 곧이서 온가? 막 이렇게 하면. 네,
1: 네, 맞아요.
0: 고객님, 천천히 말씀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죠?
1: 네,
0: 맞아,
1: 맞아요.
0: 맞아. 아, 그럼 이따 우리 퀴즈 먼저 가볼 텐데, 전화 연결이 됐으니 햄버거 세트는 기본으로 3개 드리고, 스피드 퀴즈 한 문제 마실 때마다 100살은 2만 원씩 쏴드리고, 제한 시간 3초, 모르면 바로 패스.
1: 네.
0: 상추와 함께 대표적인 쌈채소, 향이 강해서 K곳이라고, 뭐라고? 깻.
1: 깻잎?
0: 명대사. 이렇게 하면 널 땡땡땡 있을 거라 생각했어. 너내 여자니까. 최민수 명대사. 이렇게 하면 널.
1: 가질 수 있을 거라
0: 그렇지.
1: 생각했어.
0: 사자성어. 질서가 정연하여 조금 더 흐트러지지 아니함. 일사. 일사.
1: 일사불란?
0: 그렇지. 산수 퀴즈. 태양계 행성 개수 더하기 태양의 개수는?
1: 패스.
0: 패스. 속담 미운 자식 땡 하나 더 준다.
1: 빡 하나 더 준다.
0: 그렇지 해서 8만 원 받게 되셨습니다. 행성 8개, 태양 1개에서 9개. 자, 여기서 철가루 퀴즈 요거 맞추지 마요. 이것은 깜짝 놀라거나 긴장했을 때 횡격막이 수축하면서 나도 모르게 소리가 나는 것인데요. 멈추기에서 물 마시기 또는 숨 참기 등 민간 요법이 다양하죠. 세 글자 샵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일라 무료. 오늘 상품 쑥 인절미 세트 쏘고요. 아, 우리 가끔 그래도 기억에 남는 고객님도 있죠?
1: 네,
0: 어떨
1: 맞아요.
0: 때, 어떨 때?
1: 이제 추석 때쯤에 전화 오셔가지고 항상 모르는 부분 알려주고 도움 줘서 너무너무 고맙다고 그래가지고 그럴 때는 정말 정말 저도 진심으로 너무 감사합니다라고
0: 그러니까. 오늘도 그럼 이제 출근하는 거예요, 현정 씨?
1: 말씀드리죠. 네,
0: 몇시 출근?
1: 출근 이제 출근해야 되는
0: 지금
1: 시간이에요.
0: 출근하시고 오늘도
1: 네.
0: 물 적당히 드시면서 목 관리도 잘 하시고 그렇게 하셔야 돼요. 꿀 아까 같은 거 드시고 그쵸?
1: 네.
0: 우리 김정진님도 철없도 옛날 유행어 생각나요. 엽대요 엽대요. 나 내일 저114 고객 상담사 그 개그 있잖아요. 네네. 현정 씨 오늘도 고맙습니다. 또
1: 네,
0: 만나겠습니다. 네.
1: 감사합니다.
0: 나이입니다.
2: NH 농협생명과 함께하는 SBS 건강 캠페인. 갈증이 날때 음료부터 찾는 분들 많으시죠? 최근 5년간 음료 섭취량이 약 20% 이상 증가했다고 합니다. 무가당 커피, 저당 음료를 찾는 사람이 늘었지만 여전히 단맛이 강한 가당 음료를 많이 마신다고 하는데요. 성장기 아동과 청소년의 경우 단 음료를 자주 마시면 비만 등 만성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죠. 우리 몸이 원하는 수분을 채울 가장 확실한 방법. 음료 대신 물을 마셔보시는 건 어떨까요? SBS 건강 캠페인. 평생을 든든하게 일상을 건강하게는 사랑받는 평생보험 NH 농협생명과 함께합니다.
3: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4: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3: 유미 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4: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 원 소득공제, 연봉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3: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4: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3: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5: 시간이 흘러도 변치 않는 작품 같은 집. CL스톤을 선택한 당신의 안목이 확신이 되는 순간.
6: 내 아이 그리고 그 다음 세대까지 함께 누리고 싶은 삶의 공간.
5: 흔들림 없는 프리미엄 주거의 새로운 기준.
6: CS톤, 우암건설이 함께합니다.
7: 안녕하세요. 현아 가수 현숙이에요.

0: 하게 될걸? 할인 훌라면.
1: 수입차 브레이크 패드 걱정되시죠? 수입차 브레이크 이젠 하겐.
2: 벤츠 폭스바겐 포드 랜드로버.
1: Don't worry, be 하겐.
2: BMW 아우디 토요타 볼보도.
1: Don't worry, be 하겐. 대한민국 1등 브레이크 수입차 전용 상신 브레이크 하겐. Don't worry, be 하겐.

0: 국내 최초 동물복지 닭고기 참프레.
1: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2: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7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3: 케이워터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하는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화력이나 원자력 발전소에서 전기를 만들 때 뜨거워진 설비를 식히기 위해선 많은 양의 물이 냉각수로 쓰이는데요. 에어컨 가동이 많은 여름엔 전기를 아끼는 것이 곧 물을 아끼는 것과 같습니다. 이를 위해 실내는 적정 온도인 26에서 28도를 유지해 주시고요. 암막 커튼이나 블라인드로 직사광선을 차단해도 좋겠죠. 또 선풍기, 서큘레이터를 함께 활용해서 찬 공기를 순환시키는 것도 전력 소모를 줄이는 건강한 습관입니다.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하는 글로벌 물기업 K-Water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합니다.

0: 김영철의 파워 FM.
1: 일어나! 안 일어나? 어머, 지금 뭐 하는 거야? 정신 안 차려? 철파엠 틀어야지! 텐션 끌어 올려!
2: Let's go!

뮤직타임 오늘은 이진아님의 사연입니다. 랜덤 선물 뽑기 전에 아주 나이스 먼저 당연하지 이 기분은 뭐야 어떡해 아주 나이스 아주 나이스하게 흔들어봤고요. 자 눈을 감고 내게 말하면 선을 뽑았습니다. 선물은 바로 별 당당 드라당당 관리청. 이진아님 오늘 어떤 사연일까요? 오랜만에 본가 가서 부모님이랑 식사를 하는데 엄마가 애기야 가지 왜 안 먹어 편식 하지마 골고루 먹어 라고 하셨고요. 설거지 좀 하려니까 아빠가 냅둬 애기가 뭔 설거지야 그럴게 앉아있어 라고 하시네요. 아 회사에선 그놈한 팀장인데 집에 오면 애기가 됩니다. 그거 베이비몬스터의 I like it 신청합니다. 그니까 지난이 부모님 눈에는 평생을 가도 어린애처럼 보는 것 같아요. 저도 53살인데 엄마한테는 우리 막내 영철아 아이고 우리 알라 경상도는 애기를 알라라 그러거든. 아이고 알라야 내 친구 안성우 있거든요. 나는 동갑인데 아 알라 아직도 나한테 알라라 그래. 근육이 그 등치가 크거든. 어릴 때부터 내가 자기보다 애라고. 아 오늘 철에서 공감해도 주제 나 이제 어린애 아니라고 입니다. 편식 가지 마라 뭐 차두심해라 어 그래 그지 겉옷 챙겨라 옷 따숩게 입어라 밥 뭐 챙겨 먹어라 밥 먹고 나서 약 먹어라 부모님이 아직도 나를 애처럼 대할 때가 있죠. 그 순간들을 보내주세요. 듣고 싶은 노래도 신청해 주시고 문자로 보내실 분 샵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고려는 무료. 첫 번째 드롭성 베이비몬스터 I like it 뮤직 스타트.

오늘 새로성 주제 나 이제 어린애 아니라고 인데요. 자, 우리가 어떨 때 막 어른처럼 보여주고 싶은데 아직 아유 어린 게 이러잖아요. 6443번님이 저는 44살인데 아직도 엄마가 회사에서 사장님 말씀 잘 들으래요. 그건 내가 알아서 할게. 아니야 이거는 알아서 하는데 또 내가 또 반대 입장에서 되니까 네. 엄마가 또 이런 거 안 해주면 약간 그럴 때 있다. 다 컸다고 뭐 지 알아서 하겠지 이러면 왜 저러시지. 그러니까 당연히 회사에서 사장님 말씀 잘 듣겠지. 그래도 엄마는 그게 아니니까. 김보영님은 저 곧 40인데 엄마가 전화 끊으실 때마다 가스 불 조심하고 라고 하세요. 엄마 때문에 인덕션으로 바꿀까 생각 중이에요. 아 보영님, 나 그러고 보니까 인덕션으로 바꾸고 나서 엄마가 가스 불 얘기 안 하는 것 같아. 옛날에 가스 불 껐나 했던 것 같아. 서울 생활 처음 할 때. 근데 지금 가스 아니니까 엄마가 인덕션을 아니까. 저희 엄마 서울에 와서 인덕션 처음에 아니 엄마 이거 빨간 거 뚱뚱 두 번 누르고 이제 알겠다. 처음에 엄마 막 이상해가지고 그래 인덕션이로 엄마 가스 얘기 안 하네. 김설아님, 저 중학생 딸이 있는 40이 넘은 아줌마인데 아직도 친척 오빠들 만나면 아유 우리 아가 남자 조심하라. 그러네요. 크크크. 아 친척 오빠들은 어릴 때 그 모습, 그러니까 중간에 이제 20살 넘고 좀 텀을 좀 덜 봤죠. 그러면 아직도 10대 때 생각하지. 나도 우리 선재 형이랑 민호 사촌 형 만나면 아직도 막 그냥 그 연예인 되기 전에 많이 봐놓으니까 애처럼 그러더라고. 김서연님도 저희 엄마 간만에 친구들이랑 2박 3일 여행 다녀오시더니 하시는 말, 아이 우리 딸 집에 혼자서 자는데 안 무서웠어? 저는 30대예요. 그래도 소연 안 무서웠어? 그치 안 무서워서 하면 어떨 때 엄마 무서웠어 해야 되나 싶을 때 있죠. 황혜연님은 40이 넘었지만 부모님이 어린이날에 용돈을 주십니다. 40이지만 어린이라고요.

우리가 40대 얘기가 많다. 지금 딱 40대 강세야. 약간 철파임이 약간 40이 좀 많이 듣나? 아, 문자를 많이 주는 거겠지? 황혜원님이 마흔 넘었지만 얘기했고 혜원씨. 양성희님은 엄마랑 마트에 장보러 갔는데 시식 코너에서 우리 엄마가 아가 이리 와봐 이거 좀 먹어봐 해서 한 입 먹었는데 시식 코너 아주머니가 어? 아가가 어딨어요? 이래서 엄청 부끄러웠던 30대 아가입니다. 시즈콜 아주머니 티티 네 티티 아주머님 티티 아가가 어딨어요 꼭 찾아야 돼. 1712번이 제 나이 47세인데 엄마가 아직도 이 닦을 때 새바닥도 닦아라 크 하십니다. 크크 이런 새바닥 알죠? 혓바닥을 경상도에서 새바닥 혀 새 왜 새바닥이라고 그랬지. 새바닥 새바닥도 닦아라. 정윤학님이 전 본가에 가면 아직도 엄마가 생선살 발라주세요. 저 44살인데 말이죠. 놀아줘. 고등어 신청합니다. 엄마도 안 하는 척하면서 살짝 그 살 이렇게 탁탁탁 해가지고 그렇게 줘. 엄마 살 있는 부분만 저 주고 그러더라고요. 아, 또 엄마 생각나네. 그죠? 자, 그렇다면 놀아줘 고등어 노래 준비하면서 모두 커피 쿠폰 챙겨드릴게요. 오늘도 모이쉬하고 커피향 가득한 하루 되시길 바라면서 두 번째 정규직 스타트.

0: 무식 탈출 영철 쇼. 우리 모두가 무식을 탈출하는 그날 폐지될 곧장 코너죠. 월요일은 클래식 사용법, 트럼펫 부른 콘서트 가이드 나웅준 쌤과 함께합니다. 어서오세요.
1: 안녕하세요, 나웅준입니다.
0: 이정숙님이 철업디 여기 6학년 철가루도 있어요. 제 나이 60대 후반인데도 친언니들 만나면 와, 우리 막내 저기 반찬 어떻게 만들어 먹니? 할 줄은 아니? 라고 합니다. 웅준쌤도 저처럼 아직도 아이 취급받을 때 있나요?
1: 네. 그 먹다 보면 그 이제 부모님의 식사하다 보면 아직도 저희 뭐 야채 좀 먹어라. 이것 좀 골고루 먹어라. 그쵸, 이런 말씀 하시죠.
0: 생선 발라주는 정도까지는 아니고.
1: 발라주세요.
0: 그죠. 아까 저도 보태긴 했는데 엄마 이렇게 갈치 이렇게 해서
1: 네.
0: 겉에 그 테두리 살 있잖아요. 그 뼈.
1: 네.
0: 오싹 그 자 요거.
1: 그러니까 먹기 편하게 그래. 이렇게 발라주시잖아요. 그
0: 해줘.
1: 아직도 나이가 있어도 아이처럼 보이시나 봐요.
0: 그러니까요. 정숙 언니 커피 쿠폰 챙겨드릴 테니까 언니들 얘기하고 나 사연 소개됐어. 자랑도 하면서 커피 맛있게 드시고. 자 그러면 정숙님 우리 클래식 갈 거니까 조용! 정숙님. 클래식을 한주 열어볼까요?
1: 네. 지난주 금요일이 휴일이었죠. 그래서 평소보다 하루 더 쉬고 출근하는 오늘은 평소 월요일보다 몸과 마음이 더 무거운 철가루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럴 때 클래식으로 기분 전환을 하셔도 좋은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출근할 때 사용하면 좋은 클래식입니다.

0: 야, 저는 진짜 기분을 바꾼다는 한 문장이면 충분하고 때론 한 템포면 되는 것 같은데 네. 이 한마디여도 되네요. 시작 딱 하는데 뭔가 구두 신고 출근하는 모습이 떠올랐어요. 토각토각 당당하게.
1: 네.
0: 누구의 어떤 음악이죠?
1: 독일 음악가 리하르트 슈트라우스의 목관 악기를 위한 교향곡 중 3악장 미뉴엣입니다.
0: 선곡인은요?
1: 먼저 이제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뭔가 가볍고 여유 있는 느낌이 맞아요. 전해지는데요. 그래서 이 음악과 함께 기분을 활기차게 만들어보면 어떨까 해서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음악을 소개해드리는 진짜 이유는 바로 제목에 있는데요. 제목이 행복한 워크샵입니다.
0: 세상에나.
1: 그래서 오늘 평소보다 더 무거운 발걸음으로 출근하시겠지만 우리 철가루들이 이 음악과 함께 행복한 기분을 느끼면서 출근하길 바란 마음에서 준비했습니다.
0: 방금 평소보다 더 무거운 발걸음으로 한데 발음이 무거웠어요 지금.
1: 이 뭔가. 무거운 발걸음을 표현하려면 발음도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0: 발음부터 가볍게 해볼까요? 행복한 회의, 행복한 면담, 행복한 영업. 진짜 다 갖다 붙여도 될 것 같죠?
1: 네.
0: 자, 오늘 어떤 일을 앞두고 있던지 간에 클래식으로 마인드 컨트롤 행복하게 좀 더 듣고 올까요?

0: 와 이제 템포가 좀 바뀌었어. 네. 지금 여유롭게 막 활기차게 시작했다가 이제 약간 쉬면서 커피 한 잔이 될 것 같은데 우리 우용식님이
1: 축구 때문에 4시부터 일어나서 너무 피곤한데 클래식 덕분에 기분도 에너지가 업되는 느낌이에요.
0: 자 오늘 스페인을 응원했던 팀들 뭐 분들은 또 좋아할 테고 저희 팬클럽 회장이 아르헨티나 광팬이거든요.
1: 아, 아이고
0: 지금 어떨까 어제 문자했는데 네. 아무튼 이제 에너지 또 업 시키시고 전희경님이
1: 주부도 월요일은 힘든데 요리할 때 경쾌하게 아. 칼질하게 만드네요.
0: 아 희경님 말 들으니까 내가 더 기분 좋다. 그치 아침에 월요일날 음식 준비가 얼마나 힘든데 아유, 경쾌하게 칼질하게 만든다. 좋습니다. 자 월요일은 클래식 사용법 오늘 공부 다시 한 번 더 얘기해 주신다면요.
1: 네 출근할 때 사용하면 좋은 클래식 독일 음악가 리하르트 슈트라우스의 목관 악기를 위한 교향곡 행복한 워크샵 중 3악장입니다. 네. 먼저 이 음악은 제목처럼 플룻, 오보에, 클라리넷, 바순, 홀은 이렇게 관악기로만 구성된 음악인데요. 총 4개의 악장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중 오늘은 우아한 춤곡인 3악장 미뉴엣을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0: 아, 저 제목이 되게 신선해요. 행복한 워크샵. 네. 워크샵. 우리 워크샵 많이 가잖아요. 저는 워크샵에 진행하러 많이 가봤는데 이게 어떤 의미인지 궁금해요.
1: 그러니까 이 제목은 과거에 행복했던 시절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리하르트 슈트라우스는 이 음악을 80대였던 1945년에 작곡합니다. 근데 이때는 2차 세계대전이 끝나가던 시기였는데요. 전쟁 때문에 파괴된 오페라 극장 등 전생의 참상을 보며 깊은 슬픔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전 행복했던 젊은 시절을 떠올리며 이 음악을 작곡하게 됩니다.
0: 세상에나 저는 나이를 생각도 못하고 뭔가 좀 통통 튀니까 20, 30대 느낌이라 생각했는데 비극적인 전쟁으로 피폐해진 풍경을 보면서 예전 평화롭고 행복했던 그 과거를 떠올린 거네요.
1: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당시의 작업실은 이제 워크샵이죠. 슈트라우스에게 전생의 참상을 잊을 수 있게 해주는 유일한 공간이었던 셈입니다. 그리고 이제 맨 처음 음악의 제목은 단순하게 그냥 소나틴의 2번이었습니다 그리고 부제를 하나 붙이게 되는데요. 어느 행복한 워크숍에서 모차르트의 신성한 정신에 대한 경의였습니다. 그리고 이후 행복한 워크숍이라는 제목으로 널리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0: 리하르트 슈트라우스 예전에 몇 번 소개해 주셨던 기억도 나는데요.
1: 네. 그래서 오랜만에 소개해드리는 음악가인데요. 그래서 간략하게 상징성만 말씀드리겠습니다.

0: 드리면 리아르테 슈트라우스는 1864년에 태어나 1949년까지 활동했던 독일 음악가입니다. 무엇보다도 19세기 독일 낭만주의 음악이 20세기 현대음악으로 넘어갈 때 그 중심에서 가교 역할을 했던 음악가였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야기 조금 마무리하면 리아르테 슈트라우스가 행복한 시절을 떠올리며 작곡한 음악인 행복한 워크샵으로 우리 철업디와 철가루들이 행복한 월요일 아침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1: 그럼요, 그럼요. 그래야죠. 이렇게 멋진 클래식을 매주 월요일 준비해 오시는데 송은정님이
0: 비 오는데 관현악 호른 같은 거 듣기 좋아요. 멋진 설명까지 감사해요.
1: 그렇습니다. 오늘 비 오는 날 어떤 악기가 어울리나요? 트럼펫.
0: 네, 오늘 비 오는 날은 사실 어떤 악기든 다 잘 어울립니다.
1: 피아노도.
0: 네. 다 낭만 있게 느린 템포 음악이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1: 오늘 좀 느리게 이렇게 네. 가도 좋을 것 같아요. 박상아님이
0: 네. 근데 웅준쌤 끝나고 어디 가세요? 평소보다 더 멋져요.
1: 지금 이제 정장인데 한벌 입어서 내가 너무 예쁜 정장이라고 계속 칭찬을 하다가 우리 정장 브랜드까지 얘기 나왔거든요.
0: 서로 선호하는 브랜드 얘기하면서
1: 오늘 정장 입고 어디 가시나요?
0: 아, 오늘 끝나고 좀 중요한 촬영이 있고 강연도 있어가지고 네, 오늘 좀 이렇게 차려입었어요.
1: 정장 너무 이뻐가지고 나 저거 진한 거 샀거든요. 그래서 우리 서로 막 지금 10만 원 미만대 정장 얘기하고 있었어.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무리 복수 퀴즈도 이어가 볼까요?
0: 오늘은 연휴가 지나고 출근길에 생활하면 좋은 클래식 리하르트 슈트라우스의 목관악기를 위한 교향곡 중 3악장 미뉴엣 함께 들어봤습니다. 이 곡은 부제가 더 유명한데요. 무엇일까요?
1: 보기 나갑니다. 1번 행복한 워크샵, 2번 행복한 오리엔테이션. 네, 비슷해가지고 지금 헷갈릴 사람들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자, 정확한 정답은 샤이비07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일라는 무료. 지금까지 트럼펫 부는 트럼펫터 콘서트 가이드 나웅준쌤. 오늘 혹시 워크숍 하는 건 아니죠?
0: 네, 아닙니다.
1: 네. 오늘도 감사드리면서 우리 다음 주 뵙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0: 땐 뭐 먹지? 배고플 땐 열정 국밥!
1: 열정 국밥!
2: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실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533-1566
3: 세라하임.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4: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5: 얼음 정수기 더 M. 세 가지 얼음 사이즈를 쾌속 재빙으로 시원시원하게. 얼음 정수기 부피 기준 국내 최소 사이즈로 공간도 시원시원하게. 많이 쓰는 기능도 한눈에 시원시원하게. 더 M 얼음 정수기의 시작과 끝. 청혼 아이스.
6: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7: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 상담을 섭취하여야 합니다.
8: 서울 안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0: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1: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Walk it, walk it.
2: 언제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3: 안전화. 저 23년생 아이언익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4: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5: 272개의 항목 점검과 신차와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대한민국 1등 라디오
6: 107.7 SBS 영락임. 역시 라디오는 김영철인가요? 김영철의 파워 FM 2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경우님이 1번 출근길 대신 워크숍 가고 싶어요. 저도 철업처럼 무대에서 끼부리는 걸 좋아하는데 크크크. 저처럼 우리 경우처럼 약간 그 활동적이고 소위 말하는 나대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약간 업되잖아 이럴 때. 알지 나는. 강민영님도 1번 행복한 워크숍. 프리랜서인 저는 워크숍 너무너무 가고 싶어요. 그러니까 저도 가고 싶은데 저는 다행히 진짜 어떻게 진행자로 가서 천만다행이지 뭐야. 근데 내 회사는 아니야. 6318 정답 1번 행복한 워크숍. 연휴 지나고 나서 그런지 피곤하고 몸도 무거웠는데 클래식 덕분에 몸이 훨씬 가벼워진 느낌이 들어요. 웅진생 감사해요. 그 기분 잘 유지하게. 기분은 내가 만드는 거. 세 분 정답 맞추셨고 1부 철가루 퀴즈 정답은 딸꾹질. 저 6318번님 딸꾹질. 양우성님도 딸꾹질. 전지현님 2086번님도 쑥 인절미 세트 드리고 영철번식 준비할게. 여러분 스테이 튠.

0: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는 2026년 청년 글로벌 성장 스토리를 모집합니다. 해외 진출 계기와 과정, 현지 생활과 성장 경험을 담은 이야기 및 해외 취업 경험을 살려 국내 재취업한 사례를 주제로 4천자 내외의 수필 또는 2분에서 5분 이내의 영상을 제출하면 됩니다. 해외 취업, 해외 일 경험, 국내 재취업, 영상 부문으로 나눠 우수작의 상장과 상금을 수여하는데요. 참여를 원하는 분들은 8월 21일까지 월지자 플러스 홈페이지에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현진이었습니다.
1: SBS 희망 리포트, 도전하는 내일이 아름답다. 글로벌 인적자원 개발 파트너 한국산업인력공단이 함께합니다.

0: 인쇄 가능한
1: 삼원 에드피아.
0: 온라인 주문 간편한
1: 삼원 에드피아.
0: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1: 인쇄의 유토피아 삼원 에드피아.
2: 디지털 인쇄도 역시 삼원 에드피아.
0: 국민 인쇄
1: 삼원 에드피아.
3: 하이 올리디아. 자연스러움을 바라는 당신을 위해 코 입술 주름 개선을 위한 PLLA 성분 필러 올리디아. 지극히 나답게, 지극히 자연스럽게, 나답게 자연스럽게 올리디아.
4: 의료기기 광고 심의 필.
5: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닥터피아 닥터피아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아 닥터피아.
1: 세상에서 가장 평범한 남자가 딸을 찾기 위해
2: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남자가 되는
3: 아빠 유니버스 액션 드라마
1: SBS 금토 드라마 김부장은 매주 금토 밤 9시 50분 SBS에서 만나요.
4: 중역시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533-1566 세라하임.
5: 니 12시에 말해. 점심 때리고 잠 솔솔 와. 그땐 12시엔 주현영 들러야 돼.

0: 지금 당장 창문 대신 귀때기 열어.
1: 행복한 오후의 시작 12시엔 주현용입니다.
2: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3: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2: 유미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3: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원 소득공제, 연봉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2: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3: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2: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4: 봄나마에 가면 5가지 육수, 30가지 소스, 90가지 재료에 봄을 담았다. 샤브샤브의 봄이 왔어요.
5: 샤브샤브 봄담아, 샤브샤브 봄담아,
4: 보글보글 샤브샤브의 봄을 담다. 봄담아 건강한 한 끼, 샤브샤브 봄담아에서 정식을 알려드립니다.
6: 모닝 메아이 헤비어티션 플리즈 아시네요. 지금 아침도 시작됐고요. 지금 라디오 다 켜셔야 돼요. 100.7.
7: 매일 아침 7시 다들 정신이 없지. 그럴 땐 들어봐, 절대 놓치지 않을 거예요. 오, 혹시 모르지 대박이 터지는 원인이. 웬만하면 들어도 기분 좋은 아침에
8: 김영철의 파워FM.

0: 결코 가볍지 않은 월요일의 아침 단상 영철 본세.
1: 輕笑聲 在為我送溫暖 你為我
0: 봉숭아의 꽃말은 나를 건드리지 마세요. Touch me not 이다. 열매가 여물면 조금만 건드려도 톡 터지는 힘으로 씨앗이 멀리 날아가기 때문이란다. 어릴 때는 톡 터지는 그 모습이 재미있어 계속 봉숭아 씨 주머니를 괴롭히며 다녔었다. 백제 때 한 여자가 선녀로부터 봉황을 받는 꿈을 꾸고 아이를 낳아 봉선이라 이름을 지었는데 거문고를 잘 연주했던 봉선이는 임금 앞에 나가 연주까지 했는데 그만 병에 걸려 시름시름 앓게 되었다. 마침 임금이 동네를 지나간다는 말을 듣고 겨우겨우 나아가 손끝에서 피를 흘리면서 연주를 해주었다. 임금이 그 모습을 보고 무명천에 백반을 싸매주고 가 버렸는데 끝내 봉선이는 죽고 말았다고 한다. 그 무덤에서 피어난 꽃으로 사람들은 손톱을 물들이기 시작했고 그래서 이름이 봉선화가 됐다는 전설이 있다.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만 해도 손톱에 봉숭아 물을 들이곤 했다. 봉숭아 꽃과 잎을 따서 돌로 찌은 다음 백반을 섞고 손톱 위에 살짝 올려놓고 비닐과 실론제 칭칭 감아놓았다. 손을 쫙 펴고 조심스럽게 다니는 아이들 모습이 여간 귀엽지 않았다. 첫눈이 내릴 때까지 손톱에 봉숭아 물이 남아있으면 첫사랑이 이루어진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시던 어머니 모습도 그립다. 그런 추억들이 깃들어 있어서인지 봉숭아를 생각하면 마음이 포근해진다. 칼럼 봉숭아 물을 드리고 첫눈을 맞으면 과연 첫사랑이 이루어질까 중에서 영철 본세 그냥 놀이가 아니라 여름을 보내는 하나의 의식이었던 것 같아. 오랜만에 봉숭아 물 한번 드려볼까? 첫눈 올 때까지 안 지워지면 이 나이에도 첫사랑이 이루어질까?

매일 아침 8시 아침 단상을 나눠보는 영철 본색. 오늘은 김현숙 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어릴 때 저는 봉숭아 물들이기 매니아였어요. 그게 왜 그렇게 좋았는지 몰라요. 해질 무렵 마당 한쪽에 핀 봉숭아 꽃을 따서 절구에 찢고 손톱 위에 올려서 비닐로 꽁꽁 감고 나면 아 예쁘게 물들여야 할 텐데 기다리는 시간이 그렇게 설레고 재미있을 수가 없었네요. 추억으로만 생각하고 한참을 안 했었는데 올여름 다시 도전해 보려고요. 요즘도 봉숭아 물을 많이 드린다고 하네요. 그 봉숭아 물을 드리고 이제 잘 스며들어야 되죠, 그죠? 그리고 이제 겨울 첫눈이 올 때까지니까 아직도 그 첫사랑이 이루어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와 40여 년 전. 저는 이제 제 기억나는 게 중학생 때는 아니었던 것 같고 초등학교 한 4, 5, 6학년 연장으로 한 2년 연속 한 2, 3년 우리 예숙이 누나가 그 순서는 모르겠어요. 자기를 먼저 해보고 샘플 해보고 나를 해준 건지 나를 먼저 해보고 누나가 먼저 했는지 그 순서는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제가 뭐 11살, 12살 때 뭘 알았겠어요. 이제 누나가 시켜준 대로 감고 이제 누나를 제가 감아줘야 되고 좀 똑바로 참아봐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했던 그 기억이 나서 한 10월, 11월 지나면 다 날아갔던 것 같기도 하고 손이 작았으니까 그랬나? 그죠? 그래서 첫눈이 올 때까지는 없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 속에. 근데 이제 중학생이 되고 누나가 이제 20살이 되고 하면서 이제 저랑 안 놀아주죠. 이제 누나도 이제 성인이 됐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봉숭아 물은 자연스럽게 작별했던 기억이 나는데 거짓말같이 이 칼럼을 읽는데 그 어릴 때 울산에 살 때 우리는 이제 화단이 있었어요. 큰 화단이. 채송화꽃도 있었고 봉숭아도 심고 있었는데 그 기다란 흙과 장면들이 막 떠오르네. 별 돌담길도 떠오르고. 자 진짜 여러분 여름이면 떠오르는 빨간 추억의 한 페이지로 남아있는 봉숭아 물 관련 이야기인데 또 기억에 나시는 분들은 또 추억하면서 한번 물 들어도 재밌을 것 같네요. 그죠? 김현숙님 덕분에 또 재미난 사연 봤습니다. 백화점 상품권 챙겨드리고요. 다양한 글 저희 가루도 함께 나누고픈 단상 올려주시고 이제 8시의 뉴스 시작할게요.

0: 12시간 빠른 뉴스 8시의 뉴스 지금 시각 8시 6분 30초가 딱 됐습니다. 정불리 정상근 기자님 정상 출근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0: 자, 첫 소식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네. 인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가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요?
1: 네, 지난 토요일 오전 그 인천 서해구에 소재한 쿠팡 물류센터에서 화재가 발생해 불이 사흘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해당 건물은 지하 1층, 지상 8층 규모로 연면적이 약 30만 제곱미터나 되는 대형 물류센터인데요. 불은 6층 내부 창고에서 시작돼 외벽을 타고 7층으로 번졌습니다. 워낙 생활용품들이 많이 적치된 곳이기도 하고 또 각종 물품들이 3단 선반에 촘촘하게 놓여 있어서 불길도 거세졌고 진입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건물 내부에 스프링클러는 있지만 이 빼곡한 구조 때문에 물이 제대로 퍼지지 않았을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 이어지는 화재의 붕괴의 가능성까지 제기돼서 주변 주민들에게 대피령까지 내려졌습니다. 게다가 무더위에 습도까지 높았던 터라 소방대원분들이 굉장히 힘들어했는데요. 현장에 출동한 소방관 두 명이 연기를 마시거나 탈진해 병원으로 옮겨지기도 했습니다. 또한 화재 현장에서 나오는 검은 연기와 잿가루, 유독가스가 주변으로 퍼지면서 인근의 초등학교, 어린이집이 오늘 휴교하고요. 또 인근 주택도 큰 피해를 봤습니다. 쿠팡 측은 화재 사고에 대해서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관계당국의 조사에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0: 네, 그리고 경북에는 폭우로 화재 이재민들의 숙소까지 물에 잠겼다고요?
1: 네, 지난 주말 사이 경북 안동 의성 지역에 무려 200mm가 넘는 비가 내렸습니다. 이 지역은 지난해 3월 그 역대급 산불로 큰 피해를 입었던 지역인데요. 아직까지 이재민들이 임시 숙소를 거처로 삼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주말 폭우로 강물이 범람해서 임시주택이 떠내려갔습니다. 이웃집 담을 부수고 들어간 임시주택도 있었는데요. 임시주택뿐 아니라 그 인근 마을주택과 차량, 논밭 등 이 많은 재산 피해를 내면서 또다시 이재민이 발생을 했습니다.

0: 이 중앙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주택과 도로 침수 등 총 827건의 비 피해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오늘은 전국적으로 비가 이어져서 충청권은 최대 80mm, 수도권과 경상권은 최대 60mm의 강한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정부는 당분간 피해 수습과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대응체제를 2단계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1: 네, 자 그럼 다음은 청와대가 레버리지 상품에 대한 상장 폐지론의 선을 그었다고요.
0: 네, 이 특정 종목의 주가의 일간 변동률을 2배 이상으로 추정하는 상품인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는 최근 국내 증시의 변동성을 키운 주요한 원인으로 지목됐는데요. 일각에서는 해당 ETF에 대한 상장 폐지를 주장하는 가운데 어제 청와대 김용범 정책실장은 그 주장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김용범 실장은 해당 상품 시장이 이미 10조 원 이상 형성이 돼 있는데 상장 폐지를 하게 되면 그 자체가 시장에 엄청난 충격을 준다라고 말했습니다. 대신 김용범 실장은 레버리지 ETF 거래를 위한 기본 예탁금을 1천만 원에서 현금 3천만 원으로 올리고 최소 거래 단위도 20주로 늘리는 이 금융당국의 보완책에 기대감을 표했는데요. 하지만 국민의힘에서는 이 도박판 레버리지 ETF가 개미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손실을 안겼다며 국정조사와 김용범 실장의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1: 네, 자 그리고 다음 소식은 대한민국의 바둑 기사가 인공지능을 상대로 승리를 했다고요?
0: 네, 현역 세계 최고의 바둑 기사로 평가받고 있는 이 신진서 9단이 AI 카타고와의 대결에서 승리했습니다. 1패 뒤에 올린 첫 승이었고요. 4시간 50여 분, 290수까지 가는 혈투 끝에 4집 반승을 거두었습니다. 비록 2점 접바둑이었지만 이 같은 룰로 카타고를 이긴 사람은 신진서 9단이 유일합니다. 카타고 역시 현존하는 최고의 바둑 AI로 꼽히고 있는데요. 10년 전 알파고와의 대국에서 이세돌 9단이 유일하게 승리를 거둔 데 이어서 카타고와의 대국에서도 우리나라 바둑 기사가 유일한 승리를 기록하게 됐습니다.
1: 네. 자, 대단한 소식에 이어서 마지막 소식은 이번 월드컵 우승국은 스페인이죠.
0: 맞습니다. 오늘 새벽 치러진 2026 북중미 월드컵 결승전에서 스페인이 아르헨티나를 1대 0으로 꺾고 월드컵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스페인은 경기 내내 높은 점유율과 강한 압박으로 아르헨티나의 공격을 원천 봉쇄했습니다. 그리고 연장 후반 1분 이 페란 토레스 선수의 결승골로 16년 만에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열린 3-4위전에서는 잉글랜드가 프랑스를 6-4로 꺾었습니다. 화끈한 골잔치였는데요. 네. 경기 중 두 골을 기록한 음바페 선수는 게르트 뮬러 선수 이후 56년 만에 단일 대회 10골을 기록하며 이번 대회 득점왕을 차지했습니다. 한편 오늘 결승전 하프타임 쇼에 BTS가 무대를 장식했는데요. 마돈나의 이은 등장이었고 다이너마이트를 열창했습니다. BTS 다음에는 저스틴 비버가 무대에 올라왔습니다.
1: 나 지금 마돈나하고 저스틴 비버 얘기하는데 지금 닭살이 확 올라왔어요.
0: 지금. 네, 그 사이에 BTS가 떡하니 들어가 있네요.
1: 그렇습니다. 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인데요. 7607번님이 정블리가 월드컵 우승할 것 같다고 한 아르헨티나는 2등했네요. 1-0 아쉬우겠어요.
0: 아, 그리고 메시 선수를 좀 마지막으로 보고 싶었는데 네, 이 마지막 시상식 때 이 트럼프 대통령이 올라와서 트럼프 대통령을 보고 말았습니다.
1: 오케이, 땡큐 베리 머치.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지금까지 정상근 기자님이었고요. 우리는 내일 뵙겠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1: 자, 오늘 같은 날 지코의 아무 노래 어때요? 왜들 그리 다운돼 있어. 이 노래 듣고 다운되지 않게 영웅부 피트랑이 갈게요. 여러분, 스타일즈의 노고 anywhere.

0: 영국에서 물 건너 온 찐 영국인.
1: Welcome to England.
0: 피터의
2: 진짜 영국식 영어.
0: 철가루 유땡땡님이 의뢰 주신 사연입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배가 그렇게 나온 것 같지 않았는데 나이 앞자리가 5로 바뀌어서 그런가 자꾸 배가 나오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아내가 특단의 조치를 내려줬어요.
3: 아, 이제부터 당신 밥 공기에서 한 숟갈씩 덜어내서 줄 거고 라면과 탄산음료는 냄새도 맡지 마.
0: 여보, 주말만이라도 먹으면 안 될까?
3: 아니야, 자기는 특히 주말이 문제야. 주말에는 입에다가 마트를 차린던데. 그러면 안 돼. 진짜 마음 독하게 먹어.
0: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라면 먹고 마시는 콜라 한 잔인데 이번 주부터는 진짜 마음 독하게 먹고 아내가 주는 집밥만 먹어야겠습니다. 피터, 그러니까 마음 독하게 먹어. 영국식 영어로 부탁드립니다. 박채희 님이, 피터, 영국에서 나이가 찼는데 결혼 안 한 처녀, 총각들을 지칭하는 단어가 있나요? 예를 들어 한국은 이제 노처녀, 노총각 하잖아요. 그리고 영국 부모님들은 미혼 자식들 결혼을 이렇게 막 닥달하시는지 이것도 궁금해요. 아, 피터, good morning. How are you today?
1: Good morning. 이런 표현들 약간 문화 차이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0: 역시.
1: 크게는 없지만 옛날에는 여자가 진짜 나이 많고 결혼 안 했으면 spinster라고 했어요.
0: spinster.
1: 근데 약간 부정적인 의미죠. 여자가 왜 결혼을 안 해? 약간 이런 느낌. 그래서 요즘 많이 안 쓰는데 남자에 대한 거는 크게 없었어요. 그냥 늘 총각, bachelor라고 불렀어요.
0: 배출러, 총각 그대로.
1: 네, 근데 그거는 부정적인 의미 없었고.
0: 올드 배출러 이런 게 없군요.
1: 옛날에 이렇게 썼대요. 너무 이제 나이 많으니까 결혼 죽을 때까지 안 할 것 같아서 confirmed bachelor, 확정된 청각. 네.
0: When are you going to get married? Confirmed bachelor.
1: I'm a confirmed bachelor.
0: 나 어떡하지? 나 confirmed bachelor.
1: 아니에요. 네.
0: 그리고 아까 그 표현 안 쓰죠. 아까 Hey, when are you going to get married?
1: 그렇게
0: 언제
1: 안,
0: 결혼할
1: 안
0: 거야?
1: 하고 부모들 크게 신경 안 쓰고 뭐 평생 결혼 안 하고 그냥 동거하는 부부도.

0: 너무 많고. 네네네.
1: 이게 문화 차이군요. 네, 그렇죠. 우리는 일단 그냥 그 문장이 When are you going to get married? 언제 결혼할 거야? 그냥 처음 만나도 그렇죠. 언제 결혼하실 거예요? 결혼 안 하실 거예요?
0: 근데 요즘 젊은 층은 또 바꾸고 있다고 들었으니까 네, 더 프리하게 그냥 원하는 대로 하면 되죠.

0: 진.
1: 오케이.
0: 보통 새해 계획을 마이 뭐 레졸루션. 어. 또는 레졸루션 네, 이렇게
1: New 하잖아요. New Year's resolution 이렇게 얘기하죠.
0: 그 결심인데
1: resolution 뭐 resolve라는 동사로 할 수도 있고
0: R-E-S-O-L-V-E resolve.
1: Yeah, I resolve to not eat noodles or ramen. 그런 식으로 해도 되지만 이거는 약간 먹을 때 특히 자기는 자기한테 엄격해야 돼. 이런 접근이에요.
0: 엄격하다. 엄격하다. 네. restrict 아니면
1: 어, not restrict. restrict은 뭐 제한하는 거고 어, 어. 그 안에 단어
0: 아,
1: 그렇죠.
0: S-T 우리 R-I-C-T
1: 네.
0: strict.
1: strict. 그게 엄격한 거죠.
0: 네. strict. 그렇죠. I should strict. I strict to myself.
1: Oh, nearly. 그냥 문법적인 문제인데 지금 어. 다 들어가 있어요.
0: 진짜.
1: 너는 너한테 엄격해야 돼.
0: You should.
1: should도 괜찮아요. 네.
0: 나는 you must. You have to.
1: must 하고 should 사이에.
0: 와우.
1: 뭐 필요하다.
0: must 하고 필요할 should 때. 사이에 need to를 쓰면 되죠. You 네. need to.
1: Yeah, you need to.
0: You need to strict yourself.
1: 오, 두 작은 단어만 빠졌어요.
0: 자, 의미 없는. 빠졌어요. 네. 의미 없는. 자, 네. you need to strict.
1: 누구랑. 그래서 yourself 전에 이거는 맞출 수 있어요.
0: with겠죠.
1: Yes, well done.
0: 자, with 앞에 뭐 하나 더 있다는 거잖아요.
1: 그 to 하고 strict 사이에.
0: to 하고 strict 사이에. You need to.
1: Most 이거 해야 이거 존재해야 이거.
0: You need to be
1: yes.
0: strict with yourself.
1: Yes.
0: Wow.
1: Well Thank done. 너무 좋았어요.
0: 우리 이거 이 코너 담당하는 작가 표정이 안 웃고 박수 두 번 이렇게. 자, 그 어떤 의미예요? 맞춰서 축하해 아니면 어, 뭘 맞춰 이거예요?
1: 그렇게까지.
0: 두 번째 거.
1: 어, 그렇게까지.
0: 뭐 그렇게까지 뭐 열심이냐 이런 느낌인데.
1: Be strict. 그 be가 필요하죠. 그 엄격하게 하는 거니까. Be strict.
0: 왜냐하면 strict가 동사가 아니기 때문에.
1: 네네네. 아, 저, be strict. 엄격하게 하라. With yourself. 너한테.
0: 아, 너한테.
1: 네, 네 자신한테.
0: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원문을 읽어주신다면.
1: Okay. You need to be strict with yourself.
0: You need to be strict with yourself.
1: 예, yeah, 이거는 진짜 음식 다이어트 할 때 많이 하는 말이죠. 아,
0: 공부도 네. 마찬가지겠죠.
1: 어, 그렇죠.
0: 네. 나 내일부터 뭐 토플, 토익 아니면 또 뭐 일본어 아니면 네. 중국어 공부할 거야. You need to be strict with yourself.
1: Strict. 네, strict 제일 많이 들을 때 아마 그런 엄격한 선생님 있었을 때. 아,
0: he is a strict teacher.
1: Exactly. He's a strict teacher.
0: Strict 스펠링은요?
1: S-T-R-I-C-T. Strict.
0: 오늘 need to be strict with yourself 이거 꼭 기억하시면서 유땡땡님이 의리 좋은 표현이 마음을 독하게 먹어 했습니다. 내 자신이 깐깐해져야죠. 그죠?
1: 네.
0: 자, 피터 영어로 어떻게 한다고요?
1: You need to be dang with yourself.
0: 자, 땡에 들어간 단어 S로 시작하죠.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일라 무료. 피터 오늘도 즐거웠어요.
1: Great job. Bye-bye.

0: 장판 킬바사 언제 어디서나 종쿡 벨리미트
1: 케어 원에어
2: 케어 원 헤어
1: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2: 케어 원 헤어
1: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2: 케어 원 헤어
1: 1577-1199 검색창에 케어 원.
3: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4: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3: 비다샵!
4: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3: 비다이렉트샵!
4: 믿을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3: SK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샵!
5: 상동역 초역세권, 선호학군의 중심, 49층 1859세대에 단지 내 수영장까지.
6: 마침내 비교할 수 없는 캐슬을 만나다.
5: 노라이벌 랜드마크
6: 상동역 롯데캐슬 7월 오픈 예정 1551-3555 롯데건설.
7: 아나운서 김재원입니다. 76년의 세월 아직 주인을 찾지 못한 노공훈장이 있습니다. 6.25 전쟁에 참전한 가족이 있다면

0: 맛있는 까마치
1: 맛있는 치킨은 마치 마치 까마치 까마치 통다 복날에도 까마치 통다
2: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편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 렌터카 마이카.
3: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4: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표공자입니다. 확실히 여행은 사람하고 만나는 시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손님들이 그냥 숙소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성북동 가게들을 천천히 여행하고 동네 분들도 만나고 하면서 손님들도 회복되고 우리 이웃들도 같이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5: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성북동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6: 김영철의 파워 FM 3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진영영에서 내드린 양들아 코에이즈 마음 독하게 먹어 You need to be strict with yourself. You need to be strict with yourself. 우리 이정국님이 정국이다. S-T-R-I-C-T strict, strict. 요즘 둘째가 이유 없이 소리 지르고 때를 부리기 시작하는데 마음 독하게 먹고 분육해야겠어요. 아빠 오늘부터 마음 독하게 먹는다 하셨고요. 이 광배님도 스트릿. 저도 연휴에 너무 먹어서 오늘 하루 독하게 다이어트 해야겠어요. 광배님 저도요. 어제 오늘 계속 하고 있어요. 6733번님도 스트릿. 우리 반 원어민 선생님 다이어트 하신다는데 오늘 배운 표현 말해줘야겠어요. 마음 독하게 먹어. 세 분께 혈당 관리차 드릴게요. 저는 노노랜드로 들을게요. 여러분 가시면 돼요. Stay tuned. Don't go anywhere.

0: 요즘 산업현장 화재 사고 소식이 종종 들려오는데요. 안타까운 일 중 하나는 이전에도 화재 경보가 오작동한 경험 때문에 진짜 경보가 울렸을 때 신속하게 대피하는 대신 또 오작동일 거라고 의심한 작업자들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산업현장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폭발 등 대형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데요. 때문에 어느 정도 불이 번진 후에 연기나 열을 감지해 경보를 울리는 화재 감지기보다 화재의 시작을 감지하고 화재 신호와 비화재 신호까지 구분하는 불꽃 감지기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잘못된 경보 없이 빠르게 작동할 때 진짜 안전이 보장되는 거니까요. SBS 가스안전 캠페인은 안전을 완전하게 만드는 사람들. 가스감지기 제조기업 가스트론과 함께합니다.
1: 두피부터 복부까지 스트레스 리셋!
2: 자비니 스파, 국민 스파 자비니 모두의 스파 두피 탈모 복부 관리 자비니 스파, 부담 없는 헤드 스파
1: 싹 관리했더니 자비니. 혈색이 싹 도네
2: 스파, 자비니 스파
3: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4: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3: 디자인도 예쁜데?
4: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5: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4: 필립스 멀티탭

0: 전국 사장님들의 축제 현장 속담 이어 말하기 오답이 속출하는데요. 가재는
1: 고릴라 편이다.
0: 고삐 풀린
1: 고릴라.
0: 왜 다 고릴라죠?
1: 1등 인터넷 라디오니까.
0: 적은 비용으로 광고 효과는 크니까.
1: 광고기 가성비 갑.
0: 지금 바로 고릴라 광고를 검색해보세요. 고릴라
2: SBS 생활정보.
3: 우리 몸을 튼튼하게 움직여주는 중요 엔진 중 하나가 바로 심장과 혈관이죠. 건강을 위해선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특히 쌀은 심혈관 건강에 도움을 주는데요. 쌀눈과 쌀겨에 포함된 항산화 성분은 동맥 경화를 막아주고 쌀 속 양질의 단백질은 콜레스테롤 농도를 낮추는데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또 쌀에 함유되어 있는 천연화합물인 페롤산의 경우 심장마비와 협심증의 원인이 되는 동맥경련을 예방해준다고 하는데요.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서양식보다 한식을 섭취했을 때 콜레스테롤 수치가 줄어들어 심혈관 질환 개선에 도움을 준다니까 쌀 중심의 한식으로 심혈관 건강까지 챙겨봐도 좋겠습니다.
4: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0: No, no, no. Now it's time for our music.
1: 하영이한테 이번 주말에 데이트하자고 해야겠다. 해. 하영아, 토요일 날 뭐해?
2: 아, 토요일에 나 아플 예정인데?
1: 어? 아, 아플 예정? 아, 그럼 일요일에?
2: 그때는 더 아플 예정.
3: 아, 저도 한때 진짜 많이 들었던 매트인데 다 아프대. 월요일엔 리얼 아침 드라마 노노랜드.
2: 안녕하세요, 배우 김아영입니다.
1: 안녕하세요, 배우 박지현입니다.
3: 1942번님이 두 분은 매운 음식 잘 드시나요? 어제 잘 못 먹는 매운 떡볶이를 먹었더니 뱃속이 난리도 아니네요 하셨는데 우리 배우 김아영, 박지현 씨 두 분 어서 오세요.
2: 네, 네, 안녕하세요.
3: 어때요? 맵찔이들도 있고 저는 조금 맵찔이긴 한데
1: 저는 좀 잘 먹는 편인 것 같아요.
3: 그러니까 땀이 안 흘려요?
1: 아, 땀은 나요.
3: 땀은 나는데 네. 막 이렇게 먹진 않고.
1: 네네.
3: 오, 나 너무 부러워. 나 막 저렇게 잘 드시는 분들.
2: 저도 매운 걸 잘 먹지 못하는데 가끔 매운 게 땡길 때 닭발.
3: 아.
2: 닭발을 먹어요.
3: 나는 막 떡볶이가 맥시멈인 것 같아.
2: 아.
3: 라면도 그냥 순한만 먹어야 돼요.
2: 저 신라면 잘 못 먹어요. 오. 신라면 이 끓일 때부터 재채기해가지고.
3: 그 정도로.
2: 네.
3: 세군요 그게. 김화정님이 아니 아니 재현 오빠 살 빠진 거예요? 아니 머리를 잘라서 그런가? 오늘 왜 더 눈부시징?
1: 아, 머리를 잘라서 그런가?
3: 머리를 봐요. 잘라서.
2: 아, 네. 머리를 잘라서.
3: 오늘 우리 여러분 보는 날 되면 켜두시면 안 될까요? 뭔가 다들 아이보리 진한 아이보리. 뭔가 약간 같은 톤이에요, 그죠?
2: 맞아요, 약간 그라데이션처럼.
3: 어, 그라데이션처럼. 0502번님이 노노랜드 애청자예요. 아이가 어려서 혼자 몰래 듣던 중이었는데 그다 최근에 한번 같이 들은 적이 있는데 영순이가 소리 지르는 장면에서 볼륨을 줄였어요. 그랬더니 조용하던 아이가 엄마 안 들려 크게 해봐 라고 해서 너무 웃겼습니다. 크크크. 조용히 집중하고 있던 거니 뭐 소리를 하도 많이 지니까 뭐 했겠죠.
2: 그러니까 아이들도 집중하게 만드는 노노랜드네요.
3: 그렇습니다. 와. 아, 7554번님이 진짜 오랜만에 듣는데 재현 씨 돌아오셨네요. 역시 노노랜드는 재현 씨죠.
1: 아, 감사합니다.
3: 오랜만에 네. 돌아오셨나 봐요.
2: 그러니까요.
3: 7554번님 컴백. 다시 돌아온 컴백 기념으로 오늘 노노랜드 달려볼 텐데 우리 장은희님 문자 재현 씨가 보세요.
1: 하영님 백의의 천사 같아요.
2: 읽기 싫었어요?

0: 더듬었어요.
1: 잘하네. 재현도. 그러면은 여러분의 리얼 스토리를 올해 아침 드라마로 재현해드리는 노노랜드. 오늘도 여령 기대해보면서 재현 씨 어떤 분이 사연 주셨죠?
2: 네, 오늘은 김땡땡님의 사연 소개해드립니다.
1: 김땡땡님께 백화점 상품권 20만 원권 드리면서 찐 리얼 스토리를 두 분의 맛깔난 연기로 만나볼게요. 그럼 올해 아침 드라마 노노랜드 시작할까요?
3: 어서오세요. 끝내주는 커피, 커피 콩콩입니다.
1: 저 카페라떼 아이스 주세요. 시럽은 한번 펌프, 원두는 고소한 맛으로요.
3: 네, 알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손님, 커피 나왔습니다.
1: 아, 네, 감사합니다. 아, 고소하고 맛있어요.
3: 맛있게 드셔주셔서 제가 더 감사하네요.
2: 손님, 라떼 맛있죠? 여기 김하영 바리스타가 우리 가게 탑티어, 넘버원 바리스타예요.
1: 어쩐지. 또 올게요.
3: 네, 안녕히 가세요. 아, 오빠. 손님 앞에서 무슨 그런 말을 해. 나 부끄럽게.
2: 아, 무슨. 아, 나는 그냥 있는 사실 그대로를 말한 건데.
3: 아, 그래도 나 부끄럽게.
2: 아이, 부끄러울 것도 많다. 아, 우리 빨리 마감하고 들어가자.
3: 그래.

0: 오늘 하루도 바쁘게 잘 보냈다.
1: 저기 하영아, 배 안 고파? 우리 그 편의점에서 컵라면 먹고 갈래?
0: 오, 편의점 좋지. 가자. 나는 왕큰 대왕 사발면. 오빠는?
1: 나도 너랑 똑같은 거.
0: 오빠, 나는 이거 컵라면 있기를 기다리는 3분이 그렇게 시간이 안 가더라.
1: 그래?
0: 어, 그래서 학교 다닐 때 맨날 덜 익은 면 먹고 그랬어.
1: 희한하네. 하영이 너 커피 데리고 라떼 아트 할 때는 그렇게 차분하고 느긋하면서 아 욕을 못 기다려?
0: 그러게. 나도 그런 내가 웃기다.
1: 어, 3분 지났다. 이제 먹자.
0: 먹자. 한밤중에 먹는 라면 맛 끝내준다.
1: 하영이 너랑 먹어서 더 맛있다.
0: 응? 나? 나랑 같이 먹어서? 그게 무슨 의미야?
1: 응? 아니 뭐 의미랄 게 있나? 그냥 내 기분이 그렇다고. 저기 하영아, 이제 나 할 말이 있는데 나 이번 달까지만 하고 일 그만두기로 했어.
0: 어? 아, 갑자기? 아, 왜?
1: 나 항상 너한테 얘기했었잖아. 언젠가는 꼭 내 카페를 차려보고 싶다고.
0: 아, 알지. 오빠 맨날 그 말 입에 달고 살았잖아.
1: 근데 진짜 좋은 기회가 왔어. 수유리 쪽에 내가 봐둔 괜찮은 카페가 있었는데 마침 그게 매물로 나왔더라고. 심지어 시세보다 조금 더 저렴해.
0: 오, 잘됐다 오빠. 아, 너무 축하해. 놓치기 아까운 기회인데? 아,
1: 그치. 그래서 맘먹고 열심히 해보려고. 아, 저기 하영아, 그래서 말인데 나 너 스카우트 하고 싶어.
0: 어? 스카우트?
1: 응. 나랑 같이 새 가게로 옮겨줄 수 있을까? 그리고 그냥 직원이 아닌 동업자로. 어때?
0: 동업자?
1: 어. 내가 지금 계약금이 딱 1,000만 원이 모자라거든. 하영이 네가 1,000만 원만 투자해줘. 우리 공동사장으로 함께 일해보자. 응?
0: 아, 오빠 근데 왜 이렇게 당당해?
1: 응? 내가 뭐 당당하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어. 나도 하영이 너한테 좋은 기회를 제안하는 거잖아. 언제까지 뭐 남의 밑에서 남의 돈만 받으면 살아갈 순 없잖아. 내 돈 투자해서 당당하게 사장으로 올라서자 이거지.
0: 같은 카페에서 동료로 오래 일했던 우리. 재현 오빠에게 동업 제의를 받자 솔직히 많이 솔깃했습니다.
1: 그리고 카페 이름은 우리 둘 이름 김하영, 박재현의 앞글자를 따서 카페 김앤박 어때?
0: 뭐야? 아, 변호실 사무실이야? 아, 그래, 나 딱 일주일만 생각해볼게.
1: 오케이, 긍정적인 대답 기다린다.
0: 언제나 당당했던 재현 오빠, 저런 자신감이라면 한 번쯤 도전해봐도 손해볼 게 없겠다 싶었습니다. 결국 저는 동업 제안을 오케이.

0: 姉ちゃん。어서오세요
1: 어서오세요김현박입니다
0: 다행히장사는꽤잘됐습니다
1: 와오늘매출이공이몇개야하영아이거한번봐봐
2: 와오늘진짜눈코뜰새없이바빴는데매출보니까보람이있다
1: 아우리계속이렇게장사잘되면알바생이라도하나뽑아야되는거아니야
2: 아그러게고민좀해봐야할것같은데
1: 어근데아영아잠깐만
2: 왜갑자기그렇게얼굴을들이미는데
1: 아됐다아너코끝에속눈썹이붙어있었어
2: 아아그랬구나
1: 아근데너왜갑자기얼굴이그렇게빨개져
2: 빨개지긴무슨오빠가갑자기얼굴들이미니까놀란거지아너무못생겨서
1: 야내가살면서못생겼다는소리를들을줄이야야이거진짜난생처음이다
2: 뭐그게뭐
0: 솔직히거짓말이었습니다실은그반대였어요너무잘생겨서떨렸어요우리카페후기에도재현오빠얼굴보러온다는글이꽤많이달려있을정도로오빠의외모는꽤준수했습니다
2: 그러나오빠도얼굴이왜빨개지는건데
1: 나야뭐그냥아나는너좋아하니까
2: 뭐이렇게갑자기
1: 아무슨갑자기야나는전에카페에있을때부터너좋아했어그래서내가너마감칠때마다일부러마감타임지원했고같이컵라면도먹고치맥도여러번먹자고한거아너몰랐어
2: 아나는몰랐지아나는그냥오빠가야식을좋아하는줄
1: 아이고이둔탱이그래이렇게둔한것도김하영매력이지 하영아내가괜히너한테카페같이하자고한거아니야내가너좋아하니까같이있고싶은마음같은미래를꿈꾸고싶어서아무튼내마음은뭐이제못숨기겠다

0: 어서오세요. 박 사장님, 주문 좀 받아주세요.
1: 네, 알겠습니다.
0: 이제 끝, 다 끝났네.
1: 아유, 우리 자기 오늘도 고생 많았죠.
0: 아유, 오빠도 애썼죠.
1: 내일부터는 알바생 오니까 우리도 좀 나아질 거야.
0: 그러게, 면접 때는 똘똘해 보였는데. 아, 일 잘해줬으면 좋겠다.
1: 우리가 잘 키워보자고.
0: 그러자.
1: 자기 배고프지? 우리 가게 문 닫고 블라인드 내리고 야식 시켜 먹을까? 뭐 영화 한 편 보면서.
0: 너무 좋지.

0: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함께 하게 된 알바생 1호 김영주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1: 어서와요, 영주 씨. 환영합니다. 커피 내릴 줄 안다고 하셨죠?
0: 네, 전에 카페에서 3개월 정도 했었는데 이건 기기가 달라서 좀 더 배워야 할 것 같아요.
1: 자세 좋아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0: 네, 감사합니다, 사장님. 열심히 배워볼게요.
1: 네, 김영주 파이팅!
0: 사장님들, 그럼 저는 이만 퇴근해 보겠습니다. 내일 만나요.
2: 네, 잘 가요, 영주 씨.
1: 어때? 새로운 알바생 똘똘한 것 같지?
2: 아까 보니까 눈썰미도 있고 손님들한테도 친절하고 잘 뽑은 것 같은데?
1: 역시 내가 사람 보는 눈이 있다니까. 아, 그럼 나도 이제 조금 안심하고 2호점 준비할 수 있겠다.
2: 2호점?
1: 응. 여기서 만족할 수는 없잖아. 그동안 가게에 매여서 발품도 못 팔고 2호점 확장 준비도 못했는데 이제 영주 씨도 있으니까 자기한테 맡기고 나는 시장 조사도 좀 하고 가게 자리도 좀 알아볼게. 괜찮지 않아?
2: 아니 그럼

0: 아, 빨리빨리 사업을 확장해야 우리도 결혼하지. 아, 지금 같아서는 신혼집 전세도 겨우 구할 판인데 그래도 신혼집은 매매로 시작하는 게 낫지 않겠어?
1: 어? 매매? 아, 그렇긴 하지.
0: 어, 나 좀 더 열심히 노력할게. 3년 뒤에는 우리 하영이 펑펑 놀아도 가게는 저절로 돌아가게. 내가 그렇게 꼭 만들어줄게.
1: 그래, 우리 자기만 믿을게. 그렇게 재현 오빠는 2호점을 준비한다며 가게를 비우는 날이 잦았고 저와 알바생 둘이서 가게를 꾸려나가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2: 저기 사장님, 드릴 말씀 있는데요.
1: 뭔데 영주씨? 어? 드라마에서 보던 드릴 말씀 있다고 하면 다 그만두는 거던데 설마 그런 거 아니지? 나 떠날 거 아니지? 아, 안 돼. 나 영주씨 없으면 일 못한단 말이야.
2: 아, 그런 건 아니고요. 저 이 말씀 드릴까 말까 고민했는데 아무래도 말하는 게 맞는 것 같아서요.
1: 그래. 아, 근데 뭔데 이렇게 뜸을 들여. 아, 말해. 편하게 말해봐.
2: 저 있잖아요. 박 사장님이요.
1: 어? 아, 재현 오빠가 왜?
2: 주말에 우리 가게 옆집 단골이라서 자주 오는 꽃집 언니 있잖아요. 그 언니랑 박 사장님이랑 극장에서 영화 보는 걸 봤는데요. 아, 사장님은 절 못 보고 저만 봤어요.
1: 어? 아, 그 여자랑 영화를 봤다고?
2: 그리고 박 사장님이요. 아침마다 커피 한 잔씩 뽑아서 꽃집에 갖다 주세요. 꽃집이 잘 돼야 우리도 잘 된다면서요.
1: 뭐? 아, 그게 무슨 말이야? 아, 우리랑 그 집이랑 무슨 상관이야?
2: 저도 그거 모르겠어요.
1: 안 그래도 재현 오빠는 요즘 저랑 데이트가 뜸했고 주말에는 매번 투자 미팅이 있다며 연락조차 안 되는 일이 다반사였습니다. 저는 바로 꽃집으로 찾아갔어요.
3: 프리지아 향기. 아, 역시 너무 좋아. 어서 오세요. 어머, 커피집 사장님이 왜 여기?
1: 사장님, 단도직입적으로 물을게요. 제 남자친구랑 데이트하셨어요?
3: 이런 얘기는 잠깐 문을 잠그고 가는 게 맞겠죠? 네, 만나는데요. 왜요? 어차피 그쪽이랑 정리할 거라고 하던데요.
1: 참나, 아, 뭐가 이렇게 당당하세요? 여자친구 있는 남자가 안 나시면서?
3: 뭐 어때요? 어차피 헤어질 거, 결혼할 사이도 아니잖아요.
1: 결혼을 약속했는데요.
3: 원래 약속은 깨지라고 있는 거예요. 볼일 다 끝났으면 나가세요. 나 장세하니까. 뭐해? 듣고 내 얘기 나가요. 어서.
1: 단 1초도 당황하지 않은 불륜녀의 모습에 머리가 어지러지란 상태로 카페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5분 뒤에
0: 자기야, 나왔어.
1: 야, 지금 콧노래가 나와?
0: 야? 하긴 너 왜 그래? 왜 이렇게 화가 났어?
1: 나 방금 꽃집 다녀왔어. 그 여자가 오빠랑 사귄대. 너 미쳤어?
0: 아, 그게... 아, 뭐 그래. 안 그래도 내가 먼저 말하려고 했는데 우리 헤어지자.
1: 아, 뭐? 동업하자고 꼬시고 결혼하자고 꼬시고 결국 끝이 배신이라고?
0: 아, 우리는 헤어져도 뭐 동업관계는 유지하던가 아니면 네가 나가든가 네가 선택해. 아, 내게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는데 어쩔 수가 없잖아.
1: 뭐? 야, 나보고 나가라고? 이렇게 생고생 생고생은 다 시켜놓고? 그래, 나갈게. 대신 내 투자금 1,000만 원 당장 내놔.
0: 아, 안 돼. 아, 지금 당장 1,000만 원을 어떻게 구해. 아, 그러면 당분간 일하면서 매출액으로 1,000만 원 채워서 나가든가. 아, 뭐 대신 내가 꽃집 명미랑 연애하는 건 노터치. 절대 건드리지 마. 너 그럴 수 있지.
1: 나 궁금한 게 있는데 혹시 미친 거야? 어떻게 그런 말을 이렇게 당당하게 씹으려?
0: 나는 지금 너무 정상이야. 아, 사랑하는 사람을 숨기는 게 오히려 더 미친 거 아닐까? 어? 사랑은 언제나 움직이는 거니까.
1: 와, 당당.

0: 당한 모습이 좋다고 했더니 이렇게 끝까지 당당하다고? 대단하다 대단해. 야, 내 1,000만 원 당장 내놔. 그거 안 주면 나 꽃집 앞에서 1인 시위할 거야. 불륜녀가 하는 꽃집이고 카페 사장이랑 바람났다고 인터넷에 글도 올릴 거야. 감당 가능하겠어?
1: 뭐? 너 그까 1,000만 원 때문에 뭐 이렇게까지 흙탕물을 만들 거야?
0: 참나, 흙탕물 뿌린 게 누군데 그래? 결국 그 사람 입에서는
1: 와, 너 진짜 질린다 질려. 아, 그까 1,000만 원 더러워서 줄 테니까 너 이제 가게 나오지 마.
0: 그렇게 결국 돈은 받았지만 제 사랑과 직장이 동시에 날아가는 더러운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몇 년 뒤에 그 동네를 가봤는데요. 카페는 분식집으로 바뀌었고 꽃집은 그대로여서 친구를 들여보냈더니 부부가 운영하는 것 같은데 여자는 그대로고 남편은 제 전남친이 아니었다고 하더라고요. 둘 다 결국 헤어졌나 보죠? 암튼 그렇게 저는 1,000만 원으로 잊지 못할 인생 경험을 했답니다.
2: 와, 재현이의 성격 막 당당하고 막 열심히 하고
0: 그러니까.
2: 사업을 꾸려 나가고 막 유효점 그런 줄 알았는데 와, 바람 피고도 계속 그냥 당당하네였네요.
0: 그럼 그냥 당당만 하네.
2: 당당. 저 석구님도
0: 뭐지? 이 당당함은?
2: 그치, 아까 하나 물어볼 건데 미친 거야? 왜 이렇게 당당한 거지?
0: 그러니까요.
2: 김미화님이
1: 꽃으로라도 때리지 말랬는데 너무 뻔뻔해. 이걸 막 꽃으로 그냥 확 막.
2: 아, 또 우리 미화 씨가 또 아름다울 꽃 화자 네. 미화. 임복희님이
0: 2호점 연다고 할 때부터 불안하고 있는데. 네.
2: 2호점 할 때부터 불안했었죠, 그죠? 아, 이거 김진희님.
1: 지금 재현이 뭐라? 차 씨부리지도 않노.
2: 아, 역시 경상도라 잘하는 뭐라 차 씨부리지도 않노. 아, 우리 아까 김영주 선생님 오늘 우리 청취한 이영주님이
0: 네, 제 마음이 다 너덜너덜해진 것 같아요.
2: 좀 아름다운 사랑 얘기였는데 처음엔 그죠.
0: 맞아요.
2: 야, 진짜 1080번님이
1: 1,000만 원으로 끝낸 게 다행이에요.
2: 지금 막 5,000만 원 막 2호점만 5억 단위였다고 생각해봐봐.
0: 아, 끔찍하다.
2: 우리 0201번님이
0: 영미 말고 영주길래 어잉? 했더니 영주야 미안해 오해부터 해서
2: 영주는 제가 톤을 네 사장님
0: 너무
2: 네, 착하게 잡았잖아요. 네 바람 피는 것 같다고 톤부터 달라요. 0201번님 그럼 우리 너네도 집중 퀴즈 나갈까요? 하영씨
0: 네 극중 재현이와 하영이가 함께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1번 동업 1번 등업.
2: 2번 등업. 저 정혜원으로 등업 좀 해주세요. 저 김영주예요. 자, 정답 보내주신 철가루들에게 김치 세트 보내드릴 테니까 샵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일란 무료 광고 듣고 오는 동안 정답 많이 보내주세요.

0: 배고플 땐 뭐 먹지? 배고플 땐 열정국밥!
1: 열정국밥!
2: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3: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2: 문서 세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3: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2: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3: 제조원
4: 현대 오피스.
5: 어? 김현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6: 든든한 내일로요.
5: 네?
6: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5: 제대로 가시네요.
6: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7: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8: 얼음 정수기, 더 M. 세 가지 얼음 사이즈를 쾌속 재빙으로 시원시원하게. 얼음 정수기 부피 기준 국내 최소 사이즈로 공간도 시원시원하게. 많이 쓰는 기능도 한눈에 시원시원하게. 더 M. 얼음 정수기의 시작과 끝. 청혼 아이스.
9: 전세 보증금 지키는 법. 저 최수빈이 알려드릴게요. 수도권 7억 원, 지방은 5억 원 이하의 전세라면 안심하세요. HF 보증으로 전세 대출 받고 전세 지킴 보증을 신청하면 되니까요. 소중한 전세 보증금을 지키는 HF 전세 지킴 보증. 이야, 좋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스톱!

0: AIBK 좋은데? 세상을 키우는 AI 뱅크 IBK 기업은행.
1: 단백질 맛집 셀렉스에서 새로운 프로틴이 나왔대.
2: 단백질에 혈당 밸런스까지 챙긴 셀렉스 프로틴?
1: 그래, 아침 공복을 깨는 단백질 셀렉스 프로틴 지금 검색해봐.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
3: 안녕하세요, 봉태규입니다. 대한민국이 가장 좋아하는 1등 라디오 SBS 파워 FM. 잠시 후 9시에는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가 방송됩니다.
4: 김영철의 파워 FM 4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노노랜드 정답 안현정님이
5: 동어. 재현이 두 번 바람펴서 헤어지지 않았을까요? 한 번이 무섭지. 한 번 그러고 나면 두세 번은 우스울 듯.
4: 아, 이게 그쵸. 바람이란 게 그렇더라고요. 맞아. 주변에서 보면. 0026번님은
6: 1번 동어. 처음엔 알바생 등장이 의심스러웠는데 최종 빌런은 꽃집이었군요. 역시 예측할 수 없는 전개. 역시 노노랜드 짱입니다요.
4: 아, 노노랜드 그렇게 쉽게 예상하지 마세요. 7729번님.
5: 동업은 부모 형제 사돈의 8천원이랑도 하면 아니요.
4: 라고 정답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0048번님.
6: 1번 동업. 저도 남편과 중식당 공동사업자인데 2호점 하고 싶어하는 남편을 자제시키고 있는데 사연 들으니 괜히 겁나서 못하겠네요.
4: 오늘 괜히 어디 식당 진짜 2호점 계약하려고 하신 분들 2호점?
5: 아니,
4: 괜찮아요.
5: 노노랜드 듣다가 다들 오해하세요. 그럼. 다들 의심하시고.
4: 이경봉님이
5: 1번 동업. 근데 위자료도 받았어야죠. 1,000만 원만 받은 건 너무 억울해.
4: 맞아. 4582번님
6: 정답 1번 동업. 월요일 아침 출근 힘든데 노노랜드 들으면 아주 혈압이 오르고 잠이 다 깨서 너무 좋아요.
4: 그래요. 모두 김치 세트 드리고요. 오늘 하루
5: 오픈아
4: 지치대는
6: 시어럽
4: 영철이랑
5: 하영이랑
6: 재현이는
4: 이제 시어럽.
7: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역함?
8: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7: 이응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8: 그럼 몽젤 바디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다.
7: 헐, 몽젤 바디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9: 잘 만들었다, 몽젤.
10: 요즘 인쇄 어디 와우 플러스 와우 스티커 전단지 명함 다 있어.
11: Yeah.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 플러스가 정답.
10: 요즘 닥칠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12: 인쇄는 와우프레스.
13: 뉴바옴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12: 뉴바옴.
13: 운동할 때도
12: 뉴바옴.
13: 장 건강에도
12: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0: 구매하고 35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1: 안녕하세요, 개그맨 김원효입니다. 수산물 구매할 때 원산지 확인 안 한다고요? 안 돼! 판매자는 정확하게 표시하고 소비자는 꼼꼼하게 확인하고 알고 고르면 더 믿을 수 있는 수산물. 수산물 원산지 표시 제로, 걱정 제로! 이 캠페인은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과 함께합니다.
2: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3: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 차가 시원한 잠, 누잠.
4: 어제는 비가 오더니 오늘은 찜통이네. 이럴 때일수록 안전수칙이 중요한데.
5: 폭염 때 꼭 지켜야 할 5대 기본수칙은 1. 시원한 물 섭취.

0: 2. 냉방장치 가동. 3.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4. 보냉장구 착용. 5. 온열질환자 발생 시 119 신고. 호우와 태풍 전에는 배수구, 시설물, 기계장비 결속 상태 등 안전점검 실시. 침수 붕괴 위험 시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
1: 여름철 재해 예방 수칙으로 건강과 안전도 지킬 수 있습니다. 산재 위험 상황은 안전일터 신고센터로 신고해 주세요.
0: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아름다운 이 아침 홍태규입니다. 아이들을 움직이게 하는 말은 참 단순합니다. 와, 밥 잘 먹었네. 와, 장난감 잘 치웠네. 이런 칭찬이 쏟아지면 아이들은 얼굴 한가득 웃음을 머금고 더 부지런해지잖아요. 사실 어른들도 마찬가지죠. 잘한다 잘한다 소리를 들으면 더 잘하고 싶어지는 게 사람의 마음이거든요. 스스로에게 건네는 말에도 같은 힘이 담겨 있겠죠. 나 좀 잘하는데? 이거 꽤 멋진데? 오늘도 괜찮은데? 내가 내 편이 되어주는 것만큼 근사하는 건도 없으니까요.